선조들이 즐긴 우리 전통 예술이 지금은 K컬처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는데요. 이런 놀라운 문화 경쟁력은 결코 한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든든한 자양분으로 오랫동안 쌓이고 숙성되어 온 전통 문화의 힘을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태평무는 왕실의 번영과 나라의 태평성대를 기원하기 위해서 왕이나 왕비가 직접 춤을 춘다는 내용을 담은 민속춤입니다. 20세기 초 뛰어난 무용가이자 명고수였던 한성준 명인이 경기 무악장단과 춤사위를 바탕으로 만든 춤인데요. 동작이 섬세하고 우아하면서 동작 하나하나에 절도가 느껴집니다.

춤은 전체적으로 화사하고 우아하지만 발디딤의 기교가 섬세하고 다양한데요. 빠른 걸음으로 복잡한 장단을 경쾌하게 가로지르는 발디딤과 장단 사이사이에 발로 원을 그리며 돌리고 굴리는 기교적인 발짓은 태평무만이 가진 멋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웅장하고 화려함을 보여주는 태평무는 음악이 다른 춤에 비해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장단을 충분히 알아야 그 맛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연화대 합설문은 조선 전기 궁중에서 악기를 쫓기 위해 베풀던 의식 다음에 항무와 연화 대모를 연이어 공연하는 궁중무용입니다. 하계탈을 쓰고 추는 항무와 연꽃에서 동료가 태어나는 연화 대모로 구성되는데요. 항무는 우리나라에서 새의 탈을 쓰고 추는 유일한 춤으로 춤사위가 청아하고 운치가 있습니다. 두 마리의 학이 춤을 추다가 꽃봉우리를 쪼면 연꽃이 벌어지면서 숨어있던 여자아이가 나오고 학은 놀라서 뛰어나가는데요.

이렇게 학연하대 합설문은 동물과 인간과의 교감 세계를 표현한 독특한 춤으로 예술성이 높고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요즘 BTS를 비롯한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이 전 세계에서 K-POP의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조선시대에도 대중음악을 이끌며 민중을 웃기고 울린 아이돌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바로 남사당패가 그 주인공인데요. 남사당패는 전국의 장터와 마을을 떠돌면서 고개, 춤, 노래를 공연했던 유랑예인 집단입니다. 영화 왕의 남자에서 감우성이 연기한 장생과 이준기가 연기한 공길이 바로 조선시대 남사당패 일원이었죠. 조선시대만 해도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보고 웃을 수 있는 오락거리가 거의 없었는데요. 그들에게 남사당패의 기회와 재담은 신기하고 흥미로운 구경거리였습니다. 심지어는 왕실에서도 경사가 있을 때 광대를 궁으로 불러서 그 놀이를 보면서 즐겼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전통 연희와 놀이를 선보이면서 조선 후기 민중에게 최고의 인기를 누렸습니다. 특히 안성 남사당 풍물놀이는 웃다리 가락을 바탕으로 다채롭게 펼쳐지는 우리나라 특유의 민중놀이로서 최고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사당패는 풍물놀이와 함께 접시 돌리기, 제주 넘기, 탈놀이, 줄타기, 꼭두각시 노름. 이렇게 여섯 가지 기회를 곁들여 신명나게 노는 전문 연희 집단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 최초의 연예인 집단인 셈인데요. 그 중에서도 안성 남사당패가 가장 유명합니다.

남사당 최초이자 최후의 여성 꼭두새였던 바우덕이라는 인물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리적인 요인도 큰 몫을 했는데요. 안성은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에서 한양으로 가는 길목이었기 때문에 여러 지역의 온갖 물건들이 모여들었고 당연히 장의 규모도 컸습니다. 왁자지껄하게 삼남의 사람들이 모여드는 안성은 바로 남사당패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잘 갖춰진 곳이었죠. 안성 남사당 놀이의 풍물가락은 웃다리 가락을 바탕으로 하는데요. 버나, 살판, 줄타기 등 힘차고 섬세하며 느리고 빠른 가락을 고루 쓰는 특징이 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한데 어울려 흥을 돋우는 신명나는 놀이판은 고단한 일상을 위로하는 작은 축제였습니다. 남사당패 중에서 안성 남사당패가 전국 최고로 자리매김한 것은 바우덕이라는 인물 때문입니다. 경기도 안성에서 가난한 소작농의 딸로 태어난 바우덕이는 남사당 최초이자 최후의 여성 꼭두새였는데요. 1865년 흥선대원군의 부름을 받아 경복궁 중건 현장에서 탁월한 능력으로 공연해 인부들의 고달픔을 덜어줬고 그 공으로 정삼품, 당상관 벼슬아치들이 쓰는

관자를 하사받았습니다. 그 후 전국 공연을 다니며 그 지역 남사당패가 절을 하면서 맞을 정도로 존경받았고요. 바우더기가 왔다 하면 구경꾼이 몰려들 정도로 대중을 사로잡은 그 시대 스타였습니다. 남사당패가 벌이는 재담과 해악, 연희 외에도 힘든 농사일에 지친 몸과 마음을 흥으로 달래주는 신명나는 놀이판도 있었는데요. 여럿이서 춤과 노래를 즐기면서 함께 어우러지면 신명은 두 배, 세 배로 커지기 마련이죠. 각 지역마다 자연 환경과 성격에 맞는 전통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개성 있는 축제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대규모 농사가 발달한 경상남도 밀양 지역에는 농경 문화와 관련된 특별한 전통이 남아 있습니다.

0: 하자.
1: 아, 하자.
2: 아이고, 잡은데.
3: 아, 또 맛있네. 웃음 나는 줄 아는가 봐. 아이고.

밀양 백중놀이는 고된 농사일을 하던 머슴들이 음력 7월 보름경에 지주들이 마련해준 술과 음식으로 하루를 즐기던 전통 축제입니다. 농신제는 음력 4월부터 모내기를 한 뒤 풍농을 기원하기 위해 여러 제수를 준비한 다음 논이나 밭에서 농사를 관장하는 신령을 위해 지내는 제사입니다. 머슴들 중에 뽑힌 으뜸 좌상이 삿갓과 도롱이를 거꾸로 뒤집어서 쓰고 양반 행세를 하는데요. 머슴들의 설움을 흥겹게 풀어주며 놀이의 시작을 알립니다. 도포 차림으로 머슴들을 쫓아내며 등장한 양반이 절제된 춤사위를 선보이고 가락이 빨라지면서 힘찬 춤사위를 보여줍니다. 양반들을 희롱해 쫓아내기 위한 병신춤이 이어지는데요. 춤꾼들의 춤사위가 얼핏 보면 우스꽝스럽지만 양반에 대한 풍자와 머슴들의 희노애락을 담고 있습니다. 쫓겨난 양반들이 도포를 벗고 춤판에 끼어들어 계급의 벽을 허무는 의미가 담긴 범부춤은 밀양 백중놀이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명의 북잡이가 둥글게 서서 추는 오복춤은 풍년과 오복을 기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뿐인 머슴들의 잔치는 모두가 어우러지는 흥겨운 가락으로 끝이 납니다. 이날 하루만큼은 신분의 벽을 넘어 자유롭게 발산하고 표현하는 축제의 하루가 됩니다.

0: 감내 개줄 당기기는 경상남도 밀양 감내에서 정월 대보름을 전후해 마을 사람들이 시합으로 즐기던 놀이입니다.
1: 당사님께 비나이다. 우리 마을 잘 되기를 비나이다.
0: 예로부터 감천 지역은 개가 많았는데요. 서로 좋은 개잡이 터를 차지하기 위해 자주 싸우면서 인심이 나빠졌다고 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마을 어른들이 개 모양의 줄을 만들어서 당기는 시합을 열고 이긴 편이 먼저 터를 잡도록 한 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0: Bodega!
1: 관내 개줄 당기기는 주민 화합은 물론 인근 마을과의 불화를 풀기 위해 만들어진 독창적인 민속놀인데요. 서서 당기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인원이 줄을 목에 걸고 엎드려서 당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0: 상감생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역에서 전해오는 다양한 민속 예술과 놀이판은 서민들의 생활 깊숙이 스며들어 공동체 의식을 다지게 하고 또 힘든 농번기에는 위로하고 응원하는 노동요가 되기도 했습니다. 백두대간을 타고 갈 수 있는 남한의 최북단 강원도 양구에서는 악기를 동원한 풍물 대신 농기구가 등장하는 독특한 놀이문화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바로 양구 돌산령 지게놀이입니다. 놀이판의 주인공이 지게인데요. 양구는 산이 높고 골이 깊어서 지게가 유일한 운반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의 고달픔과 단조로움을 잊기 위해서 지게를 놀이도구로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한 거죠. 이름은 놀이지만 속마음은 아버지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을 잠시라도 덜어주고 싶은 애틋함이 아니었을까요? 양구 돌산령 지게놀이에서 아버지의 무거운 어깨가 보인다면 서천 한산모시짜기에서는 망구석처럼 배틀 앞에 앉아 반복되는 노동을 했던 어머니의 고된 하루, 거친 손마디가 보입니다.

0: 강원도 양구지방에서는 노동의 고달픔과 단조로움을 잊고 즐거움을 얻기 위해 지게를 이용한 놀이를 했습니다. 양구 돌산령 지게 놀이에는 개인적으로 승부를 내는 지게 걸음 싸움과 단체로 하는 상여 놀이가 있습니다.
1: 사신령님 하광하옵소서. 오늘은 금일이요 사바는 세계로다.
0: 지게 두 다리 위에 올라가 지게 머리를 잡고 상대를 부딪혀 쓰러뜨리는 지게 걸음 싸움. 여기에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승부가 나면 진 팀이 이긴 팀의 지게짐을 대신 졌다는 겁니다. 벌칙도 참 소박하죠? 상여놀이는 편을 갈라 지게를 서로 묶어서 상여 소리를 부르며 상대의 상여를 밀어 쓰러뜨리는 놀이입니다.
2: 걱정 근심 타제하면 단사십을 못 사는 인생.
0: 또 장례식 때 구덩이를 다지는 풍습을 놀이화한 회다지 놀이가 있는데요. 돌산을 넘나들며 땅을 일구던 고단한 생활 속에서도 소박한 놀이 문화를 즐길 줄 알았던 산골 사람들의 여유가 느껴집니다.

오랜 시간 인내하며 땀과 정성을 들일수록 더욱 섬세하고 우아하게 완성되는 걸작. 은은하게 비치는 멋스러움과 잠자리 날개처럼 섬세한 조직을 만들어내는 한산못입니다.

0: 나도 와보세. 낮에 짜면 일광단이요, 밤에 짜면은 일광단이라. 일광단 월광단 다 짜놓고 우린 입마중이나 나가보세.
1: 한산에서 만드는 모시는 예로부터 다른 지역에 비해서 품질이 우수하고 섬세하며 단아해서 모시의 대명사로 불렸는데요.

때가 되면 내어주는 자연의 재료에 한 땀 한 땀 여인의 손길과 정성이 더해져 완성되는 한산 모시를 만나봅니다.

모시지요. 여인의 땀과 눈물이 만들어낸 한산 모시짜기는 이제 세계가 품은 천년 역사의 명품 브랜드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땀과 정성을 들여야만 섬세하고 우아한 결이 만들어지는 모시짜기는 전통 방식으로 친환경 섬유를 제작한다는 문화적 특징이 있습니다. 또 마을 주민이 한 장소에 모여 서로 협력하는 작업 과정을 통해 공동체 문화를 발전시켰다는 사회적 의미로 인해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2011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역의 독특한 정서를 담고 있는 문화유산들은 내용은 다르지만 여럿이 함께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세대를 이어가며 시대에 맞게 그 의미를 더하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무형문화유산이라는 말 대신 언제나 우리 곁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문화유산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의지하고 위로하고 그 안에서도 신명나는 흥을 잃지 않는 것.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이 아닐까요?

0: 그렇습니다. 네. 예. 아, 얼마 전에 대한민국에 정말 자랑스러운 소식이 있었잖아요. 아유.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수상하면서 네. 덩달아 이 종이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1: 맞습니다. 한국 미술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의 예술들이 또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어서 굉장히 기분 좋고 또 행복한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0: 네, 진짜 뭐 요즘 뭐 경제도 어렵다, 물가는 너무 높다 이렇게 다들 시름시름 힘든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네. 그 가운데에서도 예술을 향유하고 공유하면서 어떤 삶의 위로를 받는다는 것 또 문화적 자긍심을 높일 수 있다는 게 또 네. 다른 소소한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곳은 지금 거리를 걸어가고 있거든요.
1: 사실 우리가 미술관에 가야만 꼭 작품을 보는 건 아니거든요. 네. 거리에도 미술품이 있고 유심히 보면은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작품들도 있어요.
0: 그렇죠.
1: 그런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입니다.
0: 네. 네.
1: 어반아트, 스트릿아트라고 하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어반

0: 아트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작가들이 모였거든요. 네. 그 전시를 보러 가려 합니다.
1: 과연 네. 어떤 작품들이 있을지 들어가 볼까요?
0: 가보시죠.
1: 이야. 여기 사실 뭐 뮤지컬, 콘서트 네. 이런 거 보러 자주 오게 됐는데
0: 맞아요.
1: MZ들 사이에서 네. 핫한 전시라고
0: 맞아요.
1: 하고 저도 정말 꼭 와보고 싶었던 전시인데 네. 궁금합니다. 어반 아트 거리에서 미술관으로.
0: 어반 아트가 어쨌든 스트릿 아트로 출발을 했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래피티처럼. 그래서 네. 남녀노소 연령대를 떠나서 누구나 좀 즐겁게 볼 수 있는 전시가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봅니다.
1: 네.
0: 또 어떻게 보면은 항상 환영받는 건 또 아니었던 사회 비판적인 요소도 있고
1: 그렇죠.
0: 길거리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래도 호감인 편인 미술이에요.
1: 네. 저도요. 왜냐면 일단 접근하기가 네. 뭔가 친근하고
0: 맞아요.
1: 좀 재미있는 그런 면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이런 어반아트의 작품들이 도시의 풍경도 변화시키지만 정치적,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며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0: 맞습니다.
1: 이게 핵심 포인트죠.
0: 네, 맞아요.
1: 들어오자마자 이제 왼편으로 카오스. 뭐 지금 현대 미술계에서 가장 핫한 사람 중에 하나
0: 너무 핫하죠.
1: 네. 네. 대표작 컴패니언. 그 X자 쳐져 있는 게 그 컴패니언. 누가 봐도 어떤 매거진의 표지인 네. 것 같은데 이 안을 들어보면 카오스만의 어떤 딱 시그니처도 네. 들어있고요.
0: 맞아요. 원래 있었던 광고에 덧붙여서 그림을 그린 다음에 약간 그 의미를 바꿔서 나타내는 거죠.
1: 그렇죠.
0: 이게 이제 우리가 컴패니언만 알고 있지만 네. 사실 또 카오스의 시그니처 작품이기도 합니다.
1: 네. 잘루즈하면 굉장히 유명한 그 매거진인데 그 매거진의 표지를 살짝 비틀어서 반항적이면서도 좀 삐뚤어진 것 같으면서도 그러면서도 굉장히 펑키한 그런 멋을 주는 작품입니다.
0: 근데 귀여운데요?
1: 귀엽죠.
0: 손에 이렇게 여기도 엑스트라가 있네요. 1990년대 버스 광고나 네. 지하철 광고에서 실제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낙서한 걸로 유명했죠.
1: 아 그렇군요. 또 이쪽으로 오면 여기도 뭔가 있는 어떤 상업적인 이미지에 자신만의 색깔을 네. 더한 이렇게 입에서 지금 뿜어져 나오는
0: 뭘까?
1: 몸을 감싸기도 하고 물질 만능주의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 네. 그런 사회에 살고 있는데 그걸 살짝 비트는 듯한 느낌이 아닌가.
0: 또 유머러스하게 비트니까 네. 냉소적인 시각도 있으면서도 유머러스하고
1: 네. 자 그리고 이제 카오스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바로 이 컴패니언인데 인체의 해부, 그 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0: 오 그러네요. 컴패니언 시리즈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동물 또 애완동물 혹은 동반자를 뜻하는데 항상 X자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1: 네.
0: 죽음, 뭐 해적을 상징하기도 하고 무단으로 쓸 수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미키마우스를 또 재해석하면서 이 이미지를 만들어냈잖아요. 지금은 아예 이런 광고를 비트는 것도 있지만 이제 카오스의 대표적인 모습이 되지 않았나.
1: 조각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좀 귀여운 모습 때문인지 아트토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0: 그렇죠. 그런데 또 이 재밌는 게 상업주의를 비판하면서 나타났는데 정작 본인이 가장 상업적인 작가가 돼버리면서
1: 맞아요.
0: 굉장히 아이러니한 네. 작가가 됐죠?
1: 네. 자, 이쪽은 이제 리처드 앰블턴입니다.
0: 리처드 앰블턴은 또 스트릿 아트의 대부예요.
1: 네.
0: 그래서 바스키아나 앤디 워홀과 함께 활동했던 작가죠. 1980년대 뉴욕 공터나 뭐 보도블럭 같은 곳에다가 사람의 그림자를 그리면서 유명해졌어요.
1: 그야말로 정말 스트리트에 그렸던
0: 네.
1: 작가인데
0: 네.
1: 딱 첫 작품이 뭔가 사람의 형태예요. 사람의 형체는 네. 하고 있지만 얼굴부터 발끝까지 검은색 칠을 해놓으니까
0: 맞아요.
1: 그야말로 좀 섬뜩한
0: 그렇죠?
1: 그런 느낌이
0: 네.
1: 듭니다.
0: 그래서 리처드 앰블턴은 어떤 도시 속에서 느껴지는 불안감, 그런 공포를 그렇게 그림자의 형태로 형상화시킨 거죠.
1: 네. 이쪽에는 이 작품도 역시 뭔가 좀 검은 그림자가
0: 네.
1: 드리워져 있는 사람의 몸에서 뭔가 물감이 흩어져 나가는
0: 네.
1: 이러한 어떤 기법이 더 사람 사람들에게 상상력을 자극하는.
0: 그러니까.
1: 저게 뭐가 몸속에서 터져나온 네. 걸까?
0: 섀도우맨 시리즈인데 네. 이 작가의 별명이 또 섀도우맨이기도 했어요. 아,
1: 야 이거는 뭐 이게 뭐지? 사실은 우리 저기 신라시대 천마총에 있을 법.
0: 아, 그럼 그렇게 하니까 그러네. 네.
1: 여기도 섀도우맨 네. 다섯 명이 그려져 있지만 그렇죠. 뭔가 그런 것 같아요. 이 도시에서 어떤 작업을 하고 도시의 익명성,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네. 그런 사람들을 그림으로써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요즘 사람이 제일 무섭다. 그런 것들에 대한 공포를 좀 일깨워주는 작품들이 아닌가 싶어요.
0: 네, 맞아요. 흩날리는 물감 때문인지 작품 속에 오히려 속도감도 느껴지고
1: 그렇죠.
0: 그리고 뉴욕에 갔을 때 사람들이 워낙에 바쁘고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진짜 약간 그런 도시 속에 실제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이에요.
1: 네. 자, 이쪽 뒤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쪽은 셰퍼드 페어리의 작품들인데요.
0: 셰퍼드 페어리도 요즘에 꽤나 인기가 많잖아요.
1: 네.
0: 그래서 단순히 예술가뿐만 아니라 어떤 자신의 의류 브랜드 그런 디자인 회사도 함께 운영하고 있어요.
1: 빅브라더가 당신을 보고 있다.
0: 지켜보고 있다.
1: 근데 빅브라더 하면 떠오르는 딱 소설은 조지 오웰의 1984잖아요.
0: 네. 실제로 이 포스터 나중에 1984의 책 표지로도 쓰이게 돼요.
1: 실제로요?
0: 네. 그리고 사실 이 작가가 유명해졌던 계기가 있는데 2008년도에 그 당시 버락 오바마의 그 미국 대통령 후보 포스터를 그리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죠.
1: 그렇군요.
0: 저도 그때 처음 봤었던 것 같아요.
1: 지금은 모두가 저는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요. 빅브라더를 자처하고 있는 게 아닌가. SNS 세상은 그렇지 않나요?
0: 그러니까. 박은영 아나운서의 빅브라더는 뭘까요?
1: 제 빅브라더요? 우리 아이. 아하.
0: 이미지 강렬하다. 그럼 뭔가 사회 비판적인 내용이 담겨 있을 것 같은데. 눈 쪽엔 또 해골도 있어요.
1: 안에 보면.
0: 네.
1: I don't want my taxes to pay for the new world.
0: 저는 이거 마음에 듭니다.
1: 신세계의 악취.
0: 마치 도시에서 뿜어져 나올 것 같은. 네.
1: 자, 그런 거면 이쪽도 굉장히 붉은색과 검정색과 흰색이 잘 그려져 네. 있어요. 뭔가 미래도시의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0: 진짜 재밌는 거 발견했어요.
1: 뭐야?
0: 한글이 있어요.
1: 한글이 있어요?
0: 작품 속에. 우리 신문인가 봐 이거.
1: 아, 그러네요.
0: 네. 오. 깨끗한.
1: 한글에 신문이 보이나니 참 재밌는데요?
0: 네.
1: 약간 동양의 문양도 있는 거
0: 같아요. 그러네.
1: 인베이더도 아마 미술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이제 유명하기 때문에 요즘 핫한 작가이기 때문에 네. 잘 알 텐데 침략자라는 단어의 뜻을 갖고 있잖아요.
0: 네, 맞아요.
1: 본명은 아니죠?
0: 본명 아니죠. 그러니까 어바하트 작가들은 보통 본명을 쓰지 않고 예명을 쓰는데 그 침략자라는 말 밖에 도시 곳곳에 침투하잖아요. 그리고 보통 새벽에 네. 작업을 많이 하는데 밤에 사람도 없을 텐데도 모자 쓰고 스키 고글 쓰고 꽁꽁 숨긴 채로 작업을 해요. 그리고 그 침략이라는 말이 되게 재밌는 게 또 이제 박물관에도 침략을 하거든요. 루브르 박물관에 몰래 들어가서
1: 어머.
0: 자신의 작품을 한 10점 정도 몰래 전시해놨대요. 그리고서는 하는 말이 자기가 네. 루브르 박물관에서 유일하게 생존 작가라고 말할 정도로 그러니까 곳곳에 침투를 하는 거죠.
1: 관람객인 척 들어가서 자기 작품을 슬쩍 네네. 먹고 나오는 약간 기발하긴 하네요.
0: 그러니까요.
1: 네.
0: 또 어떻게 보면 범죄 같기도 한데 또 살짝 피해가는? 그쵸?
1: 또 작가니까.
0: 네, 그러니까.
1: 예. 지금 여기 있는 이 작품도 그 이미지의 최소 단위인 픽셀을 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0: 네.
1: 와.
0: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1: 뭐예요?
0: 이거 그 큐브 게임이에요. 우리 돌려서 맞추는 거.
1: 그러네요.
0: 그죠?
1: 와.
0: 그냥 픽셀이 아니네.
1: 큐브를 가지고 색깔에 맞춰서 와. 이렇게 만들었군요.
0: 너무 재밌다, 이거.
1: 그래서 입체처럼 보이는 거구나.
0: 네.
1: 이게 또 이렇게 우리가 직접 우리 눈으로 보는 것보다 어떤 촬영용 카메라로 보면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인다면서요?
0: 네, 그래서 여기 왔을 때 관람객들이 한 번씩 해보는데 네. 핸드폰으로 찍은 다음에 그 화면을 보면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이미지가 잘 보인다 그래요.
1: 한번 해볼까요?
0: 좋아요.
1: 카메라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사람 모습 같아요, 그렇죠?
0: 그러네. 잘 보인다 이렇게 하니까.
1: 이렇게 하니까 네. 진짜 픽셀 같지 않고요. 하나의 어떤

0: 이런 형체 같이 보이네요. 네. 멀리서 하면 진짜 사람.
1: 아, 그러네.
0: 아, 진짜 곳곳에서도 아. 작업을 하고. 야, 곳곳에 이렇게 숨겨져 있네요, 진짜.
1: 아, 진짜 이게 약간 진짜 침투자 같다. 살짝.
0: 이 다스베이더 가면을 쓰고 아. 활동하나 보네요. 아, 재밌어요. 그 아직 누구도 이분의 실물을 모른다는 거죠.
1: 그렇죠.
0: 이번에는 JR입니다. 네. 프랑스의 스트릿 아티스트이자 사진작가. 네,
1: 세상을 바꾸는 사진작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0: 세상을 바꾸는 사진작가?
1: 네, 그래서 시대의 모습을 담고 있는데 네. 재밌는 게 15살 때 누군가가 지하철에 카메라를 두고 내렸대요. 그걸 가지고 사진을 찍으면서 작가가 된 거예요.
0: 보통 유실물을 이제 찾아줘야 되는 게 맞는데
1: 그렇죠.
0: 아, 근데 굉장히 강렬하다.
1: 와, 이건 진짜 강렬하다. 그리고 여기 있는 작품이 대표작이에요.
0: 야, 굉장히 이것도 강렬한데요. 네. 일단 동양인 할아버지 얼굴인데요.
1: 맞아요. 뭐 중국인 할아버지를 찍었다고도 알려져 있는데 네. 도시의 주름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진들을 공공장소에 부착해놨대요.
0: 공공장소에. 네.
1: 어떻게 보면 이런 인물들을 표현하는 게 그 도시에 살아있는 어떻게 역사잖아요. 네. 현대인들을 표현하는 거고 그 중에서도 유독 많이 다루는 게 이민자, 뭐 성소수자, 네. 난민들을 주로 사진에 담아서 거리에 부착을 해놓죠.
0: 네, 지금 두 작품을 봤는데 두 작품 다 인물을 중심으로 작업을 한 작품이고요. 네. 반대편에는 오스 제미오스라는 네. 뜻의 근데 오스 제미오스가 이름은 아닌 것 같아요.
1: 그죠. 포르투갈어로 쌍둥이를 의미해요.
0: 아.
1: 그 브라질에서 활동하고 있는 가장 유명한 쌍둥이 스트릿 아티스트예요.
0: 오스 제미오스라서 그런지 재밌네요, 그림들이.
1: 저도 그 생각 했었는데.
0: 제미오스.
1: 아, 재밌네. 재밌어. 재밌습니다. 네.
0: 재밌는 작품.
1: 제미오스. 예. 네. 이 1980년대에 브라질에서 네. 힙합. 브레이크 댄스가 유행했거든요. 네. 그 영향을 받아서 여기서 약간 민속 카니발, 민속 예술, 그런 재미, 또 리듬감, 색채를 부여하는 거죠.
0: 그리고 이쪽에는 이 작품은 너무 귀엽다. 무제 기타라고 돼 있는데 네. 기타에 사람 눈, 코, 입을 그려놓고 지금 코털이 삐져나왔어요. 이거 좀 잘라줘야 되는 거 아닌가?
1: 아니, 그리고 약간 이거 입 벌리고 있는 거 같잖아요. 입 벌리고 있으니까 너무 웃기다 이거.
0: 예. 아, 정말 아주 익살스러운 면이 있는. 네. 자, 이쪽은 이제 빌즈.
1: 포르투카 출신의 그래피티 아티스트예요. 아. 예명인데 2008년도에 런던 어반아트 페스티벌에서 뱅크시와 나란히 걸리면서 우와.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었어요.
0: 그렇군요. 네.
1: 그리고 타임즈 1면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0: 네. 창조하기 위해 파괴한다라는 어떤 신조가 있대요. 어떻게 보면 문 두 개를 지금 붙여가지고 사람의 얼굴을 그려놨는데 네. 분산 시리즈 14번.
1: 맞습니다. 이 빌스는 소재를 되게 다양하게 써요. 그리고 어떤 소재를 쓰든 그 본연의 질감과 그 느낌을 그대로 살린다고 해요.
0: 네.
1: 그리고 잘 보면 초상화도 이렇게 남겨놓는 거죠.
0: 근데 지금 이 나무의 어떤 거친 표면의 느낌이 멀리서 봤을 때 엄청 섬세하게 그 주름 하나하나까지 지금 그러니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벽이나 큰 공간에다 그림을 그리고 작업을 해야 돼서 그런지 네. 남성 작가들이 많은 것 같죠?
1: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만나볼 작가가 그래서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수은이라는 작가인데 네. 여성 예술가입니다.
0: 아, 여성 예술가입니까?
1: 네. 여성 작가로서 신화 또 민속 신앙의 영감을 얻은 다음에 자신만의 방식으로 작품을 해요. 그래서 네. 판화도 하고 조각도 하고 또 대형 설치물도 하고 또 요즘에는 또 지역사회 공공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0: 네.
2: So when I moved to New York from having only this very classical understanding of art and I saw big graffiti everywhere, I was like, what is this? You know what I mean? It was really because it was like somebody was saying art can be different than what you think it can be. Just allows for connection, you know? And I think that like I always hope that the portraits become like a vessel for for empathy, for this kind of moment of pause and looking and like

0: experiencing each other. And so I think if there's any
1: 얼음 여왕.
2: 얼음 여왕. 그래서 뭔가 차갑고 어떤 도시적인 이미지. 네. 두 여인이 마주보고 있네요.
1: 이렇게 여성 작가가 유명해지고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2: 벽에 빠르게 그려야 돼서 그렇지. 작품들에서 네. 느껴진 어떤 속도감들이 다 있어요.
1: 그 공통점이 있어요.
2: 네. 이번에는 베리 맥기의 네. 작품들입니다. 미국 작가네요.
1: 네, 맞습니다. 베리 맥기는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사실 스트리트 아트, 어반 아트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영역에서 처음으로 미술관 영역으로 입성한 스트리트 아티스트예요.
2: 뭔가 좀 아기자기한 그런 작품들이 있어요, 또.
1: 귀엽다.
2: 그림에도 지금 아기자기하게 어떤 표정들이 계속 다 들어가 있어요.
1: 네. 근데 또 특이하게도 이렇게 보면 귀여운데 막상 이 베리 맥기가 그리는 얼굴들은 도시의 노숙인들. 네, 그리고 모티브로 많이 그려요. 소외 계층들. 그래서... 2001년에 네. 베니스 비엔날레에 참가하면서 이름을 알렸어요. 그리고 거리에 그려져 있는 작품들이요. 스트리트 아트로 출발한 것답게 네. 도난당하는 게 너무 많았답니다.
2: 근데 진짜 약간 아기자기해서 그런지 네. 가져가기 너무 쉬울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네.
2: 자, 이제 이쪽은 너무나 유명한.
1: 우리나라에서도요. 이 인기는 어디 가든 실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2: 맞아요.
1: 뱅크시의 인기는 네. 요즘 MZ세대들한테 난리입니다, 진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제 고등학교는 퇴학을 당했고 14살 때부터 낙서화를 그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2: 처음부터 네. 굉장히 재미있는, 재밌다고 말해도 될지 모르겠으나
1: 네.
2: 예, 지금 구명조끼가 있고요. 네. 그 구명조끼가 연결이 돼서 웰컴이라고 써있는 매트까지 연결이 돼 있어요.
1: 맞아요. 근데 재밌는 게 저도 재밌었어요. 왜냐면 사연도 좀 흥미로웠거든요.
2: 네.
1: 실제로 뱅크시가 구상한 그 아트 스토어에서 실제 판매가 된 작품이에요.
2: 아, 그래요?
1: 네.
2: 핫한 작가이긴 네. 하지만 그냥 인기만 많은 작가인 게 아니라 어떤 반전 메시지라든가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잖아요.
1: 실제로 버려진 구명조끼로 만든 이 웰컴 매트인데 네. 이것도 사연이 있는 게 미리국자들이 나눠주는 그 구명조끼들이 있잖아요.
2: 네.
1: 그 실제로 물에 띄워보니까 불량품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이기도 하고 아까 스토어를 열어서 판매했다고 했잖아요.
2: 네.
1: 근데 뱅크시가 또 유명한 게 기부를 많이 해요. 이 당시에 판매했던 금액은 전부 그 기부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2: 그렇군요. 네. 예. 지금 이 뒤를 넘어서 맞은편에 걸려있는 저 작품도 롱 워.
1: 네.
2: 나쁜 저, 전쟁인 거죠.
1: 맞습니다. 이라크 전쟁에 대한 그 비판과 반전의 내용이 담겨있는 작품이죠.
2: 도끼를 한 손에 들고
1: 네.
2: 어떤 유령의 형상인 것 같으면서 롱 워에는 또 글자가 이렇게 밑으로 쓸어 내려져 있어요.
1: 네.
2: 그래서 표정은 또 웃고 있으니까 약간
1: 그러니까,
2: 섬뜩하기도 하고 이라크 전쟁에 대한 어떤 반전 메시지 그러니까 전쟁 반대,
1: 네.
2: 자본주의 그러니까 굉장히 파급력이 강한 작가네요.
1: 네. 예. 봤을 때 확 전해지는 그 임팩트가 있어서
2: 그러니까요. 두 번 고민할 필요도 없이 딱 작품을 보면 바로 느껴지는
1: 네.
2: 그런 어떤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0: 우리나라에 처음 공개되는, 해외에서도 처음 공개되는 작품이 있어요.
1: 전 세계에서 처음이요?
0: 네, 맞습니다. 바로 여기 있습니다.
1: 이야!
0: 공중전화 부스. 아~ 이게 해외에서 최초로 공개된 작품이에요.
1: 네.
0: 옮겨오는데도 너무나 힘들었다고 해요.
1: 아, 그렇군요.
0: 보면 안에 전선 같은 게 있어요.
1: 그러네. 진짜 실제로 사용했다더니.
0: 네. 이걸 이번에 전시하는데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노력이 들어갔다고 해요. 설치하는 것마저도.
1: 이렇게 귀중한 작품을 들여오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저희가 관계자분을 모시고 뭐 전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저희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2: 아, 저는 충무아트센터 갤러리 신당을 담당하고 있는 오성희 팀장입니다.
1: 네. 어떻게 해서 이 전시를 준비하게 되신 건가요?
2: 도심 공동화 현상이라든지 전쟁, 사회 정치적 문제부터 기후환경 문제까지 도심 곳곳을 캔버스 삼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관람객과 공유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1: 네.
0: 저도 약간 궁금했던 게 보면서 사실 해외 미술품은 가져오기도 좀 까다롭고 그래요? 저작권도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 빨간 공중전화 가져오는데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좀 알려주세요.

0: 해외 반출이 처음으로 이뤄진 작품입니다. 작품 무게만 800kg이고요.
1: 800kg요?
0: 이 전시를 운송하기 위해서 크레이트를 새로 제작했는데 그게 400kg입니다. 총 합쳐서 1.2톤의 작품이 전시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건물 외벽을 개조해서 반입구로 새로 만들었어야 했고요.
1: 아, 이걸 들여올 공간이 네. 문이 없어서?
0: 네, 문이 없었습니다. 보시는 것보다 굉장히 육중한 크레이트를 제작을 했고요.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통과할 수 있는 높이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건물 외벽을 개조해서 문을 개방을 했습니다.
1: 벽을 부셨나요?
0: 아, 네. 밖에 보시면 저희 건물 자체가 유리 건물로 되어 있는데요. 네. 유리 건물을 개조를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1: 뱅크시가 이 정도입니다.
2: 그러니까 예.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나 관람 팁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0: 이름만으로도 사실은 10명의 작가의 이름만으로도 그 어반아트의 거장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특히 작고한 리차드 햄블턴의 섀도우맨이 대형 작품으로 전시가 돼 있고 뿐만 아니라 사실 인베이더가 한국에 상륙을 했습니다. 네. 인베이더 작품을 실제로 영상까지 함께 관람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라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듣고 보니까 조금 더 진지하게 둘러봐야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거리 예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가야만 볼 수 있었던 작가들의 작품인데 이렇게 한 곳에서 볼 수 있으니까 관람객으로서 너무 행복하고요.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공중전화를 지나고 나면 네. 또 굉장히 커다란 작품이 걸려있는데
2: 맞습니다.
1: 이거는 너무 유명한 명화를 지금 패러디한 거 아닌가요?
2: 그렇죠. 귀도 레니의 바쿠스와 아리아드네를 패러디한 거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막 길거리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은 귀족? 고급 미술을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저급하게 유머러스하게 패러디도 많이 하는 거죠.
1: 근데 지금 얼굴이 뚫려 있고요. 중요한 부위를 코너로
2: 그러네요.
1: 여자가 이렇게 잡고 가리고 네. 있는데 뭔가 굉장히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2: 네. 예. 옛날에 그거잖아요. 그 관광지 가면은 얼굴 넣는
1: 사진 찍을 때 그러니까. 그렇게 네. 예.
2: 재밌다.
1: 네. 뭔가 명화이지만 어떤 그거를 좀 비틀어버리는 네. 유머를 가미하고
2: 그러니까 대중문화를 꼭 넣는 거죠.
1: 네. 지금 이 작품도 굉장히 거대하지만 또 굉장히 화제가 됐던 작품
2: 네,
1: 아닌가요?
2: 네, 맞습니다. 네. 사실 뱅크시와 여러 아티스트들이 협업을 해서 네. 만든 게 있어요. 이게 디즈멀랜드예요.
1: 네.
2: 디즈니랜드가 아니라 디즈멀랜드.
1: 디즈멀랜드.
2: 맞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뱅크시 포함 58명의 예술가가 함께 만든 네. 테마파크 디즈멀랜드인데 네. 사실 디즈니랜드 하면 행복이잖아요.
1: 너무 막 꿈과 모험과 환상의 네. 어떤 세계잖아요.
2: 근데 여기는 그 반대인 거예요. 조금 무섭기도 하고 공포감도 느껴지는데 행복을 어떻게 보면 상품화해서 판매하는 그 소비주의에 반대하고 향락주의를 풍자하는 프로젝트예요.
1: 어떻게 보면 재밌고 어떻게 보면 좀 섬뜩하고
2: 무섭기도 한 것 같아요.
1: 인어공주의 에리얼 하면 너무 그 어떤 예쁜 환상 속의 인어공주의 네, 모습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물결이 흩어지듯이 네. 사라지고 있어요.
2: 저 얼굴도 이렇게 나눠져서 두 개가 되니까
1: 좀 섬뜩하죠.
2: 너무 무서운데? 디즈멀랜드는 한시적으로 운영을 했었죠.
1: 아, 지금은 없는 거죠.
2: 네.
1: 에드워드 호퍼의 작품이 딱 떠오르는데 네. 좀 달라요.
2: 그러니까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어떤 도시에 소외당하는 사람들 밤의 모습을 그려놓은 작품인데 너무 재밌게 패러디한 거 아니에요? 원작 크기의 두 배래요.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제도권 미술계에선 아웃사이더잖아요.
1: 네.
2: 그럼 본인의 입지를 풍자한 작품이에요.
1: 그 의자 쓰는 거예요? 제목도 너무 재밌어요.
2: 네, 맞아.
1: 지금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2: 재밌다.
1: 네. 근데 뱅크시가 이제는 자기가 아웃사이더라고 하지만 자신의 세계에서 또 주류가 되지 않았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2: 그게 좀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아웃사이더로 출발을 했는데
1: 네.
2: 인기를 얻으면
1: 다시 주류가
2: 그 속엔 또 주류가 되고
1: 그게 하나의 또 다른 주류가 되고
2: 그러니까요.
1: 예. 자, 여기는 지금 이 남자가 꽃다발을 좀 던지고 있어요. 사랑은
2: 공중에.
1: 그리고
2: 저런 꽃을 던지는 사람도 사실은 이렇게 시위 중에
1: 그렇죠.
2: 화염병 같은 걸 던지는 건데
1: 차라리 꽃을 네. 던져.
2: 꽃을 던져.
1: 그렇게 어떤 메시지, 사회적인 네.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네요.
2: 네, 이렇게 어반 아트, 스트릿 아트를 만나봤는데 저는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렇게 재밌는 작품들이 원래 있었던 장소, 도시나 길거리에서 만났다면 또 어떤 느낌이었을까 네. 상상하게 되더라고요.
1: 야, 상상은 하게 되지만 사실 거기까지 가는 게 돈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2: 그럼요.
1: 이렇게 미술관에서 보니까 또 색다른 느낌도 들었고 분명히 한국에서 활동하는 어반 아트 작가들도 있을 텐데 앞으로는 좀 길거리 곳곳을 돌아다닐 때마다 유심히 주위를 살피게 될 것 같아요.
2: 네, 맞아요. 그게 또 어반 아트, 스트릿 아트의 매력이지 않나 생각이 네. 듭니다.
1: 자, 저희가 우리 동네 미술관, 정말 전국 곳곳에 있는 미술관들을 찾아다니면서 한국 전통 미술부터 그리고 이렇게 어반 아트까지 다양한 장르와 작품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 이 감동과 여운이 깊이 스며들었으면 합니다.
2: 네, 좋습니다. 저도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고 네. 참 전국의 미술관들에 이렇게 좋은 공간이 있구나
1: 그러니까요.
2: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네 미술관 도슨트 정무철
1: 아나운서 박은영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계속된 암표와의 전쟁. 암표 잡는 암행어사 출두요. 세상 모든 암표를 찾아내고 압도적 속도로 신고하고 암표 정보를 실시간으로 읽는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암행어사니까 암표 지금 신고하세요.

잠 못 자는 소름이 쏙 어서 말하여라. 어머니 아버지 콩 눌러요. 나 장가 좀 보내주시오. 멋이라고.

꼬라.

0: 우리 음악의 내일을 만나는 시간.
1: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들을 발견하는 무대.
0: 이 노래
1: 들어볼래?
0: 안녕하세요, 조우종입니다.
1: 반갑습니다, 정다현입니다.
0: 자, 이 노래 들어볼래? 오늘은 아주 특별한 친구들과 함께할 예정인데요. 바로 우리 전통의 멋을 배우고 또 꿈을 키워가는 국립국악중학교 학생들입니다.
1: 맞습니다. 첫 무대는 국립국악중학교 성악 전공 친구들의 판소리 무대로 문을 열었는데요. 정말 발림 하나, 소리 한 대목에도 그동안 쌓아온 기본기와 내공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0: 맞습니다. 국립국악중학교 말 그대로 어린 나이부터 우리 음악과 춤을 깊이 있게 배우면서 각자의 꿈을 키워가고 있는 친구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그래서 춤이면 춤, 소리면 소리, 기악이면 기악. 네. 정말 한 학교 안에서 다양한 국악의 매력에 빠질 생각에 벌써부터 좀 설렙니다.
1: 그러니까요. 무대 위에서는 누구보다 진지한데 또 무대 밖에서는 누구보다 밝고 사랑스러운 친구들. 오늘은요, 국립 국악 중학교 학생들의 실력과 열정 그리고 학교 생활 이야기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0: 네, 국립국악중학교 친구들이 들려줄 우리 음악의 맑고 힘찬 울림. 다음 무대도 성악 전공 친구들이 판소리 무대를 한 곡도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함께 보시죠.
2: 그때요, 별주부가 또 한 곳을 바라보니 분명히 토끼가 있을 듯. 허여 화상을 피어들고 바라보니 분명히 토끼가 있는지라. 저기 앉은 게 퇴생원 아니오. 허고 부른다는 것이 수로 말리를 아래 턱으로 밀고 나와 아래 턱이 뻣뻣아야 퇴자를 호자로 한번 불러보는디. 저기 주둥이 밝은 어고 얼숭덜숭한 게 탯탯탯 호생은 아니오. 허고 불러노니 첩첩 산중 호랭이가 생엄 말 듣기는 처음이라 반겨 듣고 내려오는디. 아이씨고. 범 해려 온다. 범인 해려.

달리고 주홍 입적 헐리공 차례 앞에가 우뚝 서 홍잉 홍잉 허는 소리

0: 구경수를 하고 있나요?
1: 일반 중학교 친구들이 구경수와 싸울 때 저희는 소리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전공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께 소리를 배우고 방과 후에는 창극, 남도민요, 창작음악 등 다양한 수업을 들으며 열심히 실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2: 그래서 그런지 정말 소리가 하나하나 정말 듣기 좋더라고요. 오늘 또 무대를 즐기는 모습도 인상적이던데 친구들이 생각하기에 판소리의 매력은 뭐예요?
3: 판소리는 아무리 큰 무대에서도 한 명의 소리꾼과 고수만으로 무대를 꽉 채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사를 들어보면 재치 있는 표현이나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옛날 음악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한번 빠지면 아이돌 노래처럼 중독성이 강한 음악이에요.
0: 맞습니다. 저희도 이 노래 들어볼래 진행하면서 국악을 자꾸 흥얼거리게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 국립국악중학교 성악 전공에만 있는 특별한 문화가 있다고 하던데 어떤 거예요?
3: 네, 아침 연습입니다. 보통 다른 학교 친구들은 아침 6시 30분쯤에 잠을 자고 있을 시간이지만 저희 학교는 전공 시간이 아침에 있는 날이면 아침 일찍 6시 반까지 학교에 먼저 가서 미리 목을 풀어요.
0: 역시 국립국악중학교답게 미리 와서 연습 시간을 확보하는, 잠을 줄여서라도. 또 다른 특별한 문화가 있을까요?
4: 저희 성악과는 오해가 생겼거나 친구들과의 사이가 약간 안 좋을 때 나 꿀물 같은 목에 좋은 간식을 주면서 서로 화해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0: 목에 좋은 거.
2: 역시 성악을 사랑하는 성악 전공 친구들답습니다.
0: 네.
2: 쉬는 시간도 좀 다른가요?
5: 쉬는 시간도 엄청 바쁜데요. 저희 판소리과 친구들이 기악과 친구들에게 소리를 알려주기도 하고, 반대로 저희도 타악과 친구들에게 장구나 북 같은 걸 배우면서 같이 국악 공부를 좀 하는 편입니다.
0: 쉬는 시간에도 이렇게 국악 수업을 연장해서 하는 열정이 대단한 학생들인데, 혹시 이 중에서 국악이 너무 배우고 싶어서 나 진짜 멀리서 배우러 왔다는 친구 있습니까?
6: 저요.
0: 어?
6: 저는 청주에서 국악을 너무 배우고 싶어서 국립국악중학교에 입학하게 됐는데요.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까지 제가 국악중학교에 꼭 합격했으면 좋겠다고 응원해 주셨어요.
0: 어떤 응원을 해주셨어요?
6: 입시 설명회가 있으면 알려주시고 관련 안내문도 직접 뽑아서 제 책상 위에 올려놔 주셨는데요. 그걸 보면서 아, 내가 혼자 준비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선생님들의 도움 덕분에 더 열심히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2: 그럼 합격했을 때다 함께 좀 기뻐해 주셨겠어요? 진짜 든든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친구들 모두 꿈에 그리던 학교에 입학을 한 거잖아요. 막상 오니까 또 뭐가 제일 좋더라 이런 거 있어요?
5: 저희 학교는 장점이 정말 많지만 그중 하나는 교복이라고 생각해요.
2: 교복.
5: 처음에는 치마가 조금 길어서 불편하겠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전공 수업을 들을 때 앉아서 편하게 나비다리 할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0: 교복이 예쁘죠. 예. 국립국악중학교에 성악을 전공하겠다라고 고민 중인 예비 후배가 있다면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6: 성악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면 꼭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국립국악중학교에서 좋은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만나며 많이 성장하고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본다면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 아우, 후배들이 이 방송을 보면서 용기도 얻고 힘을 낼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우리 소리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멋진 소리꾼으로 성장하길 저희가 응원할게요.
0: 네, 다음 무대는 성악 전공 친구의 정가 무대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7: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국악중학교 3학년 정가를 전공하는 박시안입니다. 지금 시각은 7시. 왜 이렇게 일찍 왔냐고요? 이곳은 바로 연습실인데요. 저는 아침 일찍 연습을 하기 위해 연습실에 왔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학교 친구들은 아침에도, 쉬는 시간에도, 그리고 하교 후에도 연습실을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저는 힘들거나 지칠 때, 위로받고 싶을 때, 자장가처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음악이 바로 정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께 편안한 시간을 선물해드리고자 열심히 정가 무대를 준비했어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국립국악중학교 성악전공 친구들의 신명나는 판소리 무대 아주 잘 들었습니다. 한 명 한 명 목소리가 정말 탄탄한데 평소에 어떤 공부

0: 아, 판소리가 뭔가 힘있게 이끌어가는 무대였다면 정관은 뭔가 화려한 표현보다는 고든 자세와 깊은 호흡 속에서 느껴지는 그런 담백한 멋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1: 맞습니다. 한음 한음을 정성스럽게 이어가면서 소리의 아름다움을 들려준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0: 네, 국립국악중학교 성악전공 친구들답게 판소리부터 정각까지 우리 성악이 가진 다양한 색깔을 이번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에는요, 구성진 가락과 흥겨운 장단이 살아있는 민요 무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0: 안녕하세요. 민요 전공반의 윤지은,
1: 이유리입니다. 저희 민요 전공 학생들의 열정적인 모습 어떠세요? 너무 멋있지 않나요?
0: 민요는 한번 부르면 따라 부르게 되는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저절로 흥얼거리게 되거든요.
1: 맞아요. 기쁠 때도 부르고 힘들 때도 부르며 마음을 표현한 노래라서 지금 들어도 공감이 가는 게 큰 매력입니다.
0: 사랑하는 친구와 함께 무대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1: 저희가 준비한 민요를 들으시면 아마 계속 흥얼거리게 되실 거예요. 민요의 매력 속으로 여러분을

0: 야, 미녀 특유의 밝고 흥겨운 매력이 무대를 가득 채웠습니다.
1: 그렇습니다. 같은 성악 전공이라도 이렇게 서로 다른 색깔과 매력을 갖고 있다는 게 정말 흥미롭네요.
0: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소리에서 몸짓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다음 무대는 국립국악중학교 무용전공 친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두 작품 연이어 감상하시면서 우리 춤의 깊은 매력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2: 안녕하세요. 국립국악중학교 무용전공팀입니다.
3: 무용은 우리 정서를 몸으로 표현하는 아름다운 예술인데요. 저희 학교에서는 정제, 민속무용, 현대무용 등을 전문성 있게 배우며 각종 공연에서도 실력과 기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4: 미래의 국악계를 이끌어갈 무용 꿈나무들입니다. 저희는 오늘 살풀이와 태평무를 준비했는데요.
5: 살풀이는 마음속에 한을 푸는 춤입니다.
6: 태평무에서는 태평무들이 기원하는 마음을 담은 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 저희

0: 역시 무용전공 친구들이 보여주는 춤의 색깔도 참 다양하네요.
1: 그러니까 말이에요. 사이프리가 뭔가 섬세한 감정을 잘 보여줬다면 태평무는 기품 있고 또 당당한 매력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0: 네. 다음 무대는 화려한 부채와 아름다운 춤사위가 어우러진 우리 전통춤 부채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0: 네, 우아하고 섬세한 부채춤 무대 잘 봤습니다. 시연 친구가 함께 하는데 언제부터 국립국악중학교에 오고 싶었어요?
1: 7살 때부터 발레를 시작했고

0: 8살에 한국 무용을 처음 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무용이 너무 재밌고 즐거워서 국립국악중학교에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 그래요.
2: 꿈을 이루는 순간 진짜 기뻤을 것 같아요. 근데 시연 친구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0: 네, 엄마가 엄청 좋아해 주셨는데 처음 결과를 본 순간 저는 너무 놀라서 진짜야? 진짜야만 계속 이렇게 외쳤는데 네. 엄마는 의외로 차분하게 축하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엄마가 눈이 빨개져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새벽까지 연습하고 힘들어하는 게 떠올라서 눈물이 났다고 하셨어요.
1: 아, 그래요.
2: 그게 엄마 마음이죠.
1: 엄마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학교 생활하고 공연하고 얼마나 보면서 뿌듯하실까요? 아까 그 성악과 친구들과도 잠깐 교복 얘기를 했는데 그 시연 친구는 교복 입고 다니다가 특별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0: 가끔 길에서 할머니들께서 어디 학교냐고 교복이 너무 예쁘다고 해주셨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등을 토닥여 주시면서 그래 교복은 이래야지 너무 예쁘다라고 해주시는데 그럴 때마다 좀 뿌듯한 것 같았어요.
2: 안 그래도 예쁜 친구가 이렇게 입으니까 얼마나 예뻤을까.
1: 아, 그럼요.
2: 자, 우리 시연 친구처럼 무용하는 친구들은 사실 몸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런 만큼 좀 식습관도 신경을 많이 쓰던데 좋아하는 간식 그래도 있을 것 같거든요?
0: 떡볶이나 마라탕 같은 것도 좋아하는데 다음날에 컨디션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최대한 참으려고 해요.
1: 아우야.
0: 그래서 요거트에 과일을 넣어서 먹는 걸 좋아하는데 맛도 있고 부담도 적어서 자주 먹게 되는 것 같아요.
1: 그러면은 컨디션 신경 안 써도 되고 공연 다 끝나고 시험 끝났어요. 그럼 오늘만큼 마음껏 이거 먹어도 된다. 뭐 먹어요?
0: 저는 샤브샤브를 진짜 좋아해서
2: 그것도
1: 입맛이 약간 어른 입맛이네요.
2: 다이어트식인데
1: 샤브샤브
0: 채소도 많이 들어가 있고 친구들과 함께 먹기 좋아서 자주 먹고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친구들과 같이 얘기하다 보면 힘들었던 순간도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1: 그 샤브샤브집에도 사실 무제한 떡볶이도 있고 어떤 데는 감자튀김도 있어요. 그런 데 가면 되지.
2: 그렇구나. 그래요. 시연 학생은 또 무용과 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기억은 어떤 게 있을까요?
0: 저는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든데 이제 마인드 컨트롤하는 게 힘들어서 연습하다 보면 마음대로 안 될 때 자신감이 떨어지는데 그럴 때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친구들과 좀 이야기하다 보면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라도 생각하면서 다시 힘을 얻고 해보는 것 같아요.
1: 그래요. 정말 함께 고민을 나누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것 같은데 오늘 무용 어떤 대표로 나왔으니까 반 친구들한테 한번 한마디 해줄까요?
0: 항상 힘들고 예민해질 때도 있는데 항상 옆에서 기다려주고 응원해줘서 너무 고맙고 다치지 말고 각자의 꿈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보자. 항상 고맙고 사랑해.
1: 아유 어른스럽다.
2: 그래요. 무용과 친구들 보고 있죠? 네. 지금처럼 서로를 응원하면서 춤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멋진 무용인이 되길 저희도 함께 응원할게요.
1: 네. 자, 이번에는 아름다운 선율로 무대를 채울 시간입니다. 국립국악중학교 기악전공 친구들이 준비한 무대 함께 보시죠.

0: 네, 힘찬 기운이 무대 가득 느껴지는 연주였습니다. 국립국악중학교 기악과인데요. 여기서 어떤 공부를 하고 있나요?
1: 네, 저희는 가야금, 거문고, 대금, 해금, 피리, 아쟁 등 전통 국악기를 전문적으로 배우고 있는데요. 연주 실기와 합주 수업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주를 하면서 서로 호흡을 맞추고 발표회와 공연을 통해 무대 경험을 점점 쌓아가고 있습니다.
2: 예. 오, 진짜 다양한 공부를 하네요. 정말 꼭 오고 싶었던 학교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합격 소식을 딱 들었을 때 그때 그 느낌, 그때 그 기쁨을 좀 실감나게 표현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을까요?
3: 저요?
0: 예.
3: 오후 4시 정각이었는데요.
0: 예.
3: 그 차 안은 터지기 직전인 시한폭탄 같았습니다.
0: 긴장으로?
3: 와. 네.
0: 긴장감?
3: 네. 네. 엄마 핸드폰에 결과가 뜨기 직전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는데요.
0: 네.
3: 엄마가 갑자기 합격이라고 외치는 순간
2: 아, 엄마가 그냥 합격 이러지 않았겠지.
3: 합격이라고 외치는 순간
2: 합격!
3: 네. 라고 외치는 순간 네. 저도 모르게 와!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너무 기뻤던 나머지 네. 아빠가 아닌 제가 가장 좋아하던 초등학교 선생님께 먼저 연락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0: 아, 아~ 아빠를 패스하고 아~, 아 아빠 패싱이 있었습니다. 아, 그러나 어쨌든 아빠도 같이 기뻐하시고
3: 네.
0: 예, 너무 좋아하시고 정말 생생하게 그려지는 장면입니다.
3: 네.
0: 그렇죠?
2: 이렇게 열심히 생활하다 보면 우리 친구들만이 공감할 수 있는 재밌는 일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4: 저희 학교에서는 매주 수요일마다 예. 전공 발표를 하거든요.
0: 예.
4: 근데 그 전공 발표를 하는 친구들끼리 같이 대기를 하는데
0: 예.
4: 그때 그 긴장감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막상 공연 예. 전공 발표가 시작이 되면은
0: 예.
4: 이제 친구들도 진지해져서 예. 다 같이 응원과 박수를 쳐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응원을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0: 얼굴이 하나도 긴장감이 없어서 되게 편안한 표정으로 얘기를 해주네요. 일반 학교 친구들이 만약에 본다면 굉장히 좀 저거 되게 신기하다 할 만한 그 국악중학교만의 풍경이 있을까요?
3: 연주회가 있는 날에는 여학생들은 디스코 머리를 무조건 따야 하는데요. 금손 친구들 앞으로 줄을 쭉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0: 아, 디스코 머리가 뭐예요?
2: 그 지금 이렇게 한 게 그죠? 한번 뒤돌아 보여줄 수 있어요?
0: 네. 이렇게 땋은 머리?
2: 이게 손기술이 중요하거든요.
0: 아~
2: 그냥 땋은 게 아니에요. 예. 그죠? 이거 잘하는 친구들은 진짜 잘하는데, 그죠? 오, 진짜 약간 청담동 샵처럼 원장님 앞에 이렇게 줄 서가지고
0: 아, 실력 좋은 원장님 앞에 예.
2: 지금도 이 국립국악중학교를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는 후배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예. 미래의 후배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 있을까요?
3: 국악중학교에 오면은 실력이 뛰어

0: 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 다른 친구들과 비교를 당하거나 귀가 죽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 그럴 때 내가 꼭 해주고 싶은 말은 귀 딱 닫고 마이웨이 해라. 남과 비교하는 데 시간을 쓰는 것보다 스스로를 믿고 꾸준히 해나가면 분명히 좋은 일이 따라올 거야.
1: 그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유준 군도 한마디 해줘요. 미래 후배들한테. 짧게.
2: 열심히 하십시오.
1: 좋아요. 예. 그럼요. 열심히 하는 게 답이죠.
3: 그렇죠.
1: 맞습니다. 경험이 살아있는 멋진 조언이었습니다. 정말 기악 전공 친구들도 자신만의 소리와 음악을 만들어 나가면서 멋지게 성장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국립국악중학교 특집으로 함께한 이 노래 들어볼래. 오늘은 정말 뭐 성악부터 기악, 무용까지 국립국악중학교 친구들의 다양한 매력을 한 번에 느낄 수 있었던 그런 무대였습니다.
3: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대 위에서는 누구보다 진지하고 당당한데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 인터뷰할 때는 뭔가 중학생다운 밝고 사랑스러운 그런 에너지를 느낄 수가 있어서 우리 네. 친구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시간이었어요.
1: 그렇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정말 지금처럼 즐겁게 배우고 그리고 또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개척하고 걸어가면서 우리 음악을 더 넓은 세상에 전해주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은 씨, 이 노래 들어볼래 함께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3: 네, 간단한 자기소개 글과 사진 또 공연 영상을 인별그램 DM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국악을 사랑하는 친구들이라면 꼭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1: 네, 자 오늘 마지막 무대에는 기악 전공 친구가 한 곡 더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이 곡 감상하시면서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르죠? 우리 학교 기악 전공 친구들은 각자의 전공을 열심히 배우고 멋진 연주자가 되기 위해 매일 연습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공하는 대금은 청소리와 농음소리가 매력적인 악기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열심히 준비한 한몸소리 대금 선조 기대해

제

0: 이야기가 있는 음악으로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가는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겠습니다.
1: 한지수님을 대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입으세요. 그럼 제가 네 대장님 그렇게 아, 입겠습니다.
2: 저희가 잘 따라가요. 네.
0: 시키는 대로. 네네. 매력적으로 또 생기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이렇게 하는데 팀을
3: 좋게 얘기해줘야지.
0: 전혀 인정하지 못하는 어떤 표정으로
4: 아닙니다,
0: 보라보고 있는데.
4: 아닙니다. 멋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0: 요런 경지

0: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박은영입니다. 혹시 궁중악기 편경을 보신 적 있나요? 종 대신 기역자 모양의 경석 여러 개를 매달아 연주하는 타악기인데요. 편경은 영조와 정조의 장례식 과정을 기록한 책 국장도감 의궤에도 등장합니다. 이 편경을 소재로 만든 창작 이야기가 있는데요. 오늘 문화인사이드 첫 번째 소식은 창작 프로젝트 그룹 공간서리서리의 창작음악극 영산 도자기 편경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천상의 소리를 찾기 위해 평생을 바친 도공 심은산의 여정을 따라가며 도자기 편경의 탄생을 그린 작품인데요. 도자기 편경 외에도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없는 도자 관악기 송훈과 도자 타악기인 율기, 호주 원주민의 전통 관악기 디저리두의 음색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기록 속 도자기 편경을 만나러 서울 남산 국악당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1: 기록 속에 잠들어 있던 신비의 악기, 도자기로 만든 편경, 도경. 다양한 악기로 그려낸 천상의 소리를 향한 여정. 사라진 소리에 생명을 불어넣은 특별한 무대.

0: 지난 7월 22일 서울 남산 국악당에서 창작 음악극 영산 도자기 편경 이야기가 열렸습니다.
1: 도자기는
0: 월드뮤직그룹 공명을 창단한 송경근이 만든 창작단체 공간 서리서리가 창작한 공연인데요.
2: 공간 서리서리는요, 지속적인 창작 활동을 모티브로 2013년에 제가 만든 창작 프로젝트 그룹입니다. 우리나라 전통악기 훈을 복원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0: 해서 창작 악기를 만들어서 그 악기를 콘텐츠로 여러 이제 음악극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또 창작의 영역을 확대해서 계속 도전하고 시도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1: 공연의 주인공은 편경입니다.

0: 이 기록을 바탕으로 영산 도자기 편경 이야기가 탄생했습니다.
1: 음악 활동을 하면서 저 악기 연주법을 도용을 해보고 싶었지만 편경이라는 악기는 너무나도 크고 거대하고 무거워서 실내악에서는 연주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든 악기가 도자기로 한번 편경을 만들게 된 겁니다.
0: 도자기를 하나하나 다듬어가며 정확한 음정을 맞춰 완성한 도경 32개를 4개의 단에 매달아 새로운 악기를 만들었는데요.
2: 그곳에는 젊은 도공
0: 공연 영산 도자기 편경 이야기에서는 소리꾼의 낭독을 중심으로 7명의 연주자가 이야기를 펼칩니다. 연주자들은 연주와 함께 마을 사람과 거지, 신하 등 여러 인물을 연기하는데요. 몇 해째 전쟁과 가뭄이 이어지는 조선. 도공 심은사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그릇을 빚으며 하루하루를 보내는데요.
3: 본의 아니게 연기까지 이렇게 도전하게 됐는데요. 그에 따른 장치가 있습니다. 부채를 이제 거지 역할 같은 경우에는 다 찢어진 부채를 펼쳐서 얼굴을 가리면서 그걸로 표현을 하고 그냥 양인들은 그냥 사람 얼굴이 그려져 있는 부채를 쓰고 그 신하 같은 경우에는 그 이 족자 같은 걸 피면서 이렇게 연기하는 그런 형식을 했고요.
0: 어느 날 심은사는 새하얀 도자기 조각이 청아한 소리를 내는 신비로운 꿈을 꿉니다.
4: 무슨 꿈이지? 내가 꿈속에서 본 건 아니 꿈속에서 들은 건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소리였어. 정말로 아름다운 천상의 음색이었어.

0: 심은산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좀 떠난 또 몽환적인 소리도 나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도경에서 울려 퍼지는 도자기가 품은 그 맑고 투명한 소리가 조금 더 영롱하게 들렸으면 하는 생각에서 기존의 어떤 우리 전통음악에서 가지는 그런 아정한 음악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다양하게 리드미컬하게 연주할 수 있는 도경 곡으로 탄생하게 됐습니다.
1: 내일은 새로운
2: 도공 심은사는 꿈속의 소리를 찾아 길을 떠납니다. 그의 여정은 도경과 북, 피리, 첼로, 디저리두 등 다양한 악기로 그려지는데요.
3: 국악기들이 일단은 가야금, 피리, 장구, 대금, 그리고 제가 복원해서 만든 후지라는 악기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발, 라각 같은 그 대치사에 사용했던 또 전통악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번 공연에서는 디저리두라는 악기가 있어요. 호주의 전통악기인데요. 그 신비한 산에서 소리를 듣고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 악기가 사용되는데, 굉장히 저음의 깊은 음을 쭉 깔아준 상태에서 우리나라 북이 이렇게 둥둥둥 울리게 되는 효과를 주는 악기인데,

0: 산에서 발견한 흙으로 꿈에서 본 도자기를 빚기 시작한 심은산. 흙에서 빚은 악기는 어떤 소리를 낼까요?
1: 좀 더 두껍게! 좀 더 크게! 흙결 하나까지 흙에 담아야지. 꿈에서 들었던 그 소리, 그 소리만은 반드시.
0: 가마에서 나온 드디어 꿈속에서 들은 맑은 소리를 찾아낸 도공 심은산.
2: 심은산은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맑은 소리를 나누기 위하여 궁에 찾아갑니다. 영롱한 울림이 편전을 가득 채우자 이 악기가 내어주는 맑은 소리는 거친 나의 마음을 다스려주는구나.
0: 전쟁과 가뭄

0: 으로 어지러운 세상에 평화를 안겨준 신비로운 악기 도경. 심은산의 예술혼이 탄생시킨 도경은 이후 왕의 무덤에 묻히는 영광도 누립니다.
1: 창작 악기라는 독특한 소재와 음악을 통해서 대중들이 많이 알고 있는 권선징악이라는 소재이지만 착하게 살면은 복을 받는다라는 내용의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0: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공연에서는 음악극에 쓰인 도자기 악기 율기를 연주하며 흙이 빚어낸 울림을 느끼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1: 2번 패턴.

0: 관객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이 온기들 다른 소리도 들어보고 경험도 할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1: 우리나라 악기인데 제가 잘 몰랐던 것 같은데 새롭게 알게 돼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 또 관객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연으로 만들어서 정말 즐겁게 잘 관람하였습니다.
2: 가족을 위해 역사적 기록에 상상력과 예술혼을 더한 영산, 도자기 편경 이야기. 장인 정신으로 빚어낸 울림이 앞으로도 널리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3: 네, 편경의 맑고 시원한 소리 잘 들으셨나요? 공간 서리서리의 송경근 대표는 한국 전통악기 훈, 전통편경 와경 등 전통악기를 직접 복원해 소리를 공예하는 남자라는 별명을 지니고 있는데요. 공연에 사용한 편경인 도경도 직접 도자기를 깎고 갈아서 하나하나 음정을 확인해가며 만들었다고 합니다. 세대를 잇는 예술혼을 그려낸 창작음악극 영산 도자기 편경 이야기는 내년에도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잠들어있던 도자기의 소리가 전하는 깊은 울림을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입니다. 판소리에서 득음의 경지에 오른 소리를 수리성이라고 하는데요. 목이 쉬었다 풀렸다 하는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얻어낸 결과물로 쉰 듯하면서도 속이 꽉 찬 거친 소리를 최고의 성음으로 칩니다. 수리성의 세계가 국악관현악 무대에서 펼쳐졌는데요.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립 국악관현악단의 제149회 정기연주회 수리성입니다. 수리성을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국창 임방울인데요. 임방울 선생이 자주 불렀던 곡이 춘향가의 쑥대머리로 특히 뱃속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통성에 수리성 특유의 거친 질감을 더해 옥에 갇힌 춘향의 한과 그리움을 절절하게 그려내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이번 공연에는 대금 명인 류근화, 명창 장문희부터 국창 임방울 선생의 외손녀인 소프라노 박성희가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는데요. 한여름밤을 뜨겁게 달군 수리성의 향연,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4: 대금의 경지, 수리성으로 되살아난 국창 임방울의 울림. 임방울의 외손녀 박성희 소프라노 출연. 국악과 소프라노의 협연.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의 시작을 알리는 한여름밤의 국악관현악.

0: 지난 7월 16일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립 국악관현악단의 제149회 정기연주회 수리성이 열렸는데요. 득음의 경지를 이루는 최고의 목소리 수리성을 주제로 국내외 최정상급 국악인과 성악가가 한자리에 모여 우리 소리의 미학을 찾는 무대를 펼쳤습니다.
1: 가장 먼저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제 전남과 광주가 통합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창단 연주하고 같은 기분입니다. 특히 광주는 다른 고장에서 100분 있는 거하고 비견이 안 될 만큼 한 분. 둘째 줄에 우리 판소리 명창 임방울 선생님 계시잖아요. 새로 태어난 우리 고장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선생님을 통해서 내가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오늘 출연자

0: 분들이 전부 다 최고의 그 소리를 만들어 오신 분들이라 그 극한의 최고의 득음의 소리를 수리성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수리성이란 작품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립 국악관현악단의 149회 연주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2: 천부적인 성음을 타고난 국창 임방울의 울림을 잇는 공연 수리성. 동부민요의 대표 선율인 메나리 토리를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낸 국악관현악 감정의 집이 그 천문을 엽니다.

이어서 류구나 명인이 대금 협주곡 내면으로부터를 선보였는데요. 이 곡은 감각과 무의식의 흐름에 집중해 자신의 심연을 탐구하는 여정을 담아냈습니다. 다음은 인천과 황해 어촌 민요인 나나니 타령을 모티브로 한 춤을 위한 나나니입니다. 척박한 환경을 버텨낸 민초들의 생명력을 경쾌하게 펼쳐냅니다.

0: 진짜 우리 광주가 자랑할 만한 세계적인 소프라노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요, 임방울 명창입니다.
1: 섬세하고 화려한 콜로라투라 소프라노 박성희.

오늘 무대에선 임방울 명창이 즐겨 불렀던 쑥대머리를 열창했는데요. 웅장한 국악 반연악 위에 더해진 소프라노의 음색이 옥에 갇힌 춘향의 한과 애절함을 색다른 감동으로 전합니다.

이번 수리성 공연에 제가 이렇게 참여할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저에게는 뜻깊은 공연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또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임방울 선생님이시고 또 사실 외할머니께서 한혜순 명창이셔요. 그래서 제가 어떤 그런 역할을 한국의 전통 소리, 전통의 문화, 전통의 음악을 진짜 세계화할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할수 있는 역할이

0: 없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저 또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공연의 마지막은 박승희 예술감독이 작곡한 판페라, 쑥대머리가 장식합니다. 판소리와 오페라가 결합한 이 작품은 전통사설에 국악관현악과 합창을 더해 우리 소리의 무한한 가능성을 증명했는데요.

0: 우리 소리가 갖고 있는 지금 이 통렬함, 이 강렬함, 그리고 거짓 도치 다 쏟아내는 이 소리가 우리 것이구나. 이 판소리에 정말 가장 아름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득음의 경지, 수리성으로 완성된 국악관현악의 깊은 울림. 시대를 넘어 울려퍼지는 국창 임방울의 수리성. 앞으로도 이어지길 바랍니다.
2: 네, 우리 소리의 애절함과 국악관현악단의 웅장함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멋진 무대였습니다. 특히 광주광역시와 전남이 통합한 이후 처음 열리는 정기연주회인 만큼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의 새 출발을 축하하기 위해 판소리, 성악, 판페라가 어우러진 무대를 선사했는데요. 공연의 마지막 곡인 쑥대머리는 박승희 시립국악관현악단 상임지휘자가 작곡한 판페라로 장문희 명창의 소리와 관현악, 남성합창을 결합해 색다른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득음의 경지라 불리는 수리성, 오랜 수련 끝에야 얻어진다는 소리처럼 앞으로도 전통과 현대, 국악과 서양음악이 만나 새로운 울림이 계속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계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공감 초대석 문화 앤 사람. 전통을 넘어 우리 음악의 새로운 미래를 그릴 젊은 국악인들을 발굴하기 위한 경연이 있습니다. 바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국악방송이 주관하는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인데요. 올해 20회를 맞아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죠. 국무총리상이었던 대상이 올해부터는 대통령상으로 승격되면서 그 가치와 위상도 높아졌습니다. 지난 6월 25일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열린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본선 경연 대회에서 젊음과 패기로 대상을 수상한 팀, 바로 개호주 밴드인데요. 자, 오늘 공감 초대석 문화의 사람에서는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대상을 수상한 개호주 밴드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3: 안녕하십니까.
2: 네, 다시 한번 대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3: 감사합니다.
2: 네, 자, 먼저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3: 네, 안녕하십니까. 개호주 밴드에서 장구 꽹가리 치고 있는 연희자 박주환입니다.
2: 네, 반갑습니다. 네.
4: 안녕하십니까. 개호주 밴드에서 대표이자 국악 타악과 드럼을 맡고 있는 유지산입니다.
2: 아, 대표하니까 굉장히 멋져 보이는, 아, 리더를 맡고 있는. 네. 예, 예. 두 분 다 국악을 전공하신 거예요?
3: 네, 맞습니다.
2: 근데 그날 무대에서는 드럼을 치셨잖아요.
3: 네.
2: 드럼은 그냥 따로 배우신 거예요?
4: 네, 따로 공부를 해서. 네.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2: 아, 타악은 국악이나 서양 악기나 좀 하나로 통하는 그런 게 있나요?
4: 네, 아무래도 그래도 조금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좀 편하게
2: 어렵지 않게. 네. 어, 그렇군요. 얼마나 배우셨어요?
4: 배운 지는 1년 조금 안 된.
2: 근데 그 정도로 연주를 하신 거군요.
4: 딱히 할 게 없어가지고.
2: 딱히 할 게 없어가지고. 예. 근데 장구하고 꽹과리를 아주 신명나게. 아, 네. 쳐주셨습니다. 네. 원래 타악 전공이신가요?
3: 네, 저는 원래 연희과라고. 이제 뭐 풍물, 탈춤. 네. 뭐 무속 뭐 이렇게.
2: 아, 탈춤도 줘요?
3: 네, 저희 과에선 다 합니다.
2: 다재다능한 두 분이 오셨지만 사실 개우주 밴드의 멤버는 더 많잖아요.
3: 맞습니다.
2: 총 6분이었나요?
3: 네.

0: 그리고 홍일점 한 분이 계셨고.
1: 네, 검은고하는.
0: 검은고. 네. 예. 그렇지만 오늘 대표로 두 분만 네. 또 나와 주셨습니다. 어떻게 두 분이 오시게 된 거예요? 리더니까 오셨을 거고. 네. 예, 우리 주환 씨는요?
1: 그 컨택을 받아가지고 리더의 컨택.
0: 아, 그래요? 아, 다른 라디오는 우리 뭐 홍일점인 여성분도 같이 가고 네. 다른 멤버들하고도 갔었는데 오늘은 컨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2: 또 끼도 제일 많기도 하고
0: 그래요?
2: 네 말도 잘하고 이래서 같이 나왔습니다.
0: 아 오늘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시청자분들께서 약간 이름을 듣고 네. 피식 웃음이 나왔을 것 같아요. 네. 개호주 밴드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2: 이제 개호주 밴드는 순우리말로 새끼 호랑이를 뜻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새끼 호랑이에서 호랑이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기계를 좀 담아보고자 해서 지었습니다.
0: 네. 여섯 분이 다 같이 활동하던 팀인가요?
1: 아니요. 이 팀을 위해서 사실 모였다고 하는 저희가 이제 또 동료들이거든요. 오, 사실.
0: 21세기를 위해서 여섯 분이 뭉친 거예요?
2: 아니요. 그건 아니고 이제 활동을 위해서 모여서 시작을 21세기로 해보자. 네.
0: 아 그러면 꼭 대회를 나오려고 뭉친 게 아니라 네. 개호주 밴드로 한번 활동을 해보자 해서 여섯 분이 모였는데 네. 21세기가 첫 번째 어떤 네, 대회이자 맞습니다. 무대가 된 거군요. 네. 야 그런데 하자마자 대상.
1: 예, 네. 너무나
0: 너무 행복하셨어요.
1: 네.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그러면 이제 여섯 분이 뭉치게 된 건 언제부터예요?
2: 이제 올해 2월쯤에 모였습니다.
0: 2월에?
2: 네.
0: 어떻게 다들 그럼 알게 되신 사이예요?
2: 이제 처음에는 네. 주한 이 친구가 네. 저랑 같은 연습실 선후배 사이여서 네. 같이 하자 했고
0: 먼저 두 분이 모아졌고 네. 네. 네.
2: 그다음에 주한이가 재휘 보컬을 이제 데리고 오고
0: 원래 뭐 친구였어요?
1: 네.
0: 네.
1: 친구입니다.
0: 보컬을 섭외했고 네. 그다음
2: 그러고 이제
0: 기타 있잖아요, 두 분.
2: 네, 기타랑 베이스는 또 여기저기 수소문 해가지고 네, 그렇게 구하게 되고 네,
0: 검은고는
2: 네, 이제 국악하는 친구들한테 연락을 돌려서 네. 검은고를 구하게 됐습니다.
0: 근데 국악기도 많잖아요.
2: 네.
0: 특히 현악기도 뭐 가야금도 있고 검은고도 있고 뭐 아쟁도 있고 해금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검은고 연주자 혼자 딱 이제 여성분인 것도 특이했지만 혼자 검은고를 연주하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그게 유니크했거든요. 네. 검은고라는 악기를 픽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1: 처음에 그 락커빌리라는 저희가 그 장르를 잡았는데
0: 네.
1: 그 락커빌리 장르에서 이제 콘트라베이스 하는 걸 보고
0: 아,
1: 아 이건 검은고랑 좀 맞겠다 라고 생각해서 검은고를 하는 건 어떻냐라고 지산이 형이랑 얘기를 해서
0: 뭐 음역대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소리가 좀 네, 비슷한 질감, 느낌을 네, 낼 수 있어서
1: 네.
0: 아 그렇게 해서 검은고 연주자를 네. 또 섭외를 하셨군요. 그런데 원래 그럼 이 노래 장기타령이었죠?
1: 네. 맞습니다.
0: 그럼 이 곡은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거예요?
2: 처음에는 창부타령으로 하나를 만들었었고
0: 아 다른 곡이 있었군요. 네.
2: 그 다음에 또 다른 곡을 한번 만들어 보자 네. 해서 이제 주환이가 장기타령이 어떻겠냐 해서 장기타령으로 그러면은 락커빌리를 조금 결합을 해서 만들어보자 네. 해서 탄생하게 됐습니다.
0: 락커빌리라는 장르를 선택하게 된 계기도 궁금한데요?
2: 그거는 이제 제가 일본을 이제 갔다가
0: 네.
2: 거기서 라이브 펍을 이제 들리게 됐는데
0: 여행을 갔다가
2: 네. 네. 라이브 펍에 갔다가 거기서 락커빌리 장르만 연주를 하는 그런 펍이었어요.
0: 네.
2: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음악을 듣고 좀 그 분위기나 그 장소에 좀 취한 그런 이런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랑 같이 민요를 합하면 너무 좋겠다 해서 이제 주환이한테 바로 연락을 해서 같이 해보자 이렇게
0: 락커빌리가 어떤 장르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2: 로큰롤의 시초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0: 네.
2: 뭐 엘비슨 프레슬리를 생각하시면 제일 쉬울 것 같습니다.
0: 그냥 락큰롤이라고 생각해도
2: 네,
0: 되는 거군요.
2: 네.
0: 오, 그러니까 저는 컨트리 뮤직 이런 네. 느낌도 받았는데 다 그 비슷한
2: 네,
0: 느낌의
2: 블루스나 네 컨트리 뮤직이나 같이.
0: 그 민요랑 참 잘 어울릴 거라는 느낌이 딱 그 공연장에서 들었어요?
2: 네, 그 분위기 자체가 너무 저희 한국 공연도 흥도 나고
0: 네.
2: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0: 네네.
2: 그런 분위기가 결합이 되면 너무 네. 좋겠다 싶었습니다.
0: 알겠습니다. 뭐 제가 이제 벌써 여섯 번째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MC를 맡았던 것 같아요. 매년 정말 색다른 팀

0: 그다음에 아주 특출난 연주자들 이런 분들이 경연을 펼치는데 정말 올해도 어떤 팀이 나올까? 이런 기대를 안고 갔고 특히나 이번에 대통령상으로 승격이 되기도 했고 또 20주년을 맞았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됐었는데요. 정말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팀이 수상을 했고 사실 제작진 분들 그다음에 저희 MC들 이렇게 뭐 이렇게 한번 내기처럼 해보거든요. 어떤 팀이 대상 받을 것 같아? 했는데 꽤 많은 분들이 개호주 밴드를 픽했었어요. 근데 정말 딱 대상을 수상하는 거 보고 와. 역시 사람들이 느끼는 비슷한 감정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당사자분들께서는 10팀을 쭉 계속 봐왔잖아요.
1: 맞습니다.
0: 본선 무대에 이렇게 딱 추려졌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대상까지 욕심을 내봤었나요? 아니면 우리 대상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상위권일 거라고 생각은 하셨나요?
1: 저희가 사실 딱 10팀 이제 리허설도 보고
0: 네.
1: 이제 인스타그램에 미리
0: 네네.
1: 보기가 올라오잖아요.
0: 네.
1: 그거 보고 이제 보면서 와, 큰일 났다. 우리만 괜히 약간 좀 뭔가 우리만 우리 좋다고 하고 있구나. 남들은 좋은 음악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래도 어쨌든 누군가는 우리께 좋다고 해서 붙여줬으니 우리 것만 잘하고 내려오자. 딱그 생각을 하고 이제 무대 뒤에서도 이제 벌벌 떨면서 아, 우리 것만 잘해야 돼. 우리 것만 잘해야 돼. 이러고 있다가 딱 경연 들어가고 끝내고 나오면서 아, 이 정도면 됐다. 우리 이 정도면 만족한다. 라고 해서 이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0: 그렇군요.
1: 네.
0: 아니, 그리고 또 번호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경연
1: 맞아요, 네.
0: 대회에서는. 근데 딱 10팀 중에 5번을 뽑았어요. 그
1: 맞습니다.
0: 금손은 누군 거예요?
1: 그 홍유점.
2: 거부하는, 네.
0: 어머머머. 야, 그랬구나. 그럼 2월부터 이제 팀을 모아서 6월에 대회를 나오기까지 마찰은 없었어요?
2: 마찰 많았죠.
0: 많았어요?
1: 네, 정말 많았습니다.
0: 어떤 부분에서요?
2: 곡을 만들면서도 많았고, 뭐, 이 곡을 선택하면서도 조금 마찰이 있었고, 네. 뭐, 여기서는 이렇게 가자, 여기선 저렇게 가자 하다 보니까 또 의견이 통합이 안될 때도 있었고,
0: 그렇죠.
2: 네. 이런 거.
0: 그러면 곡을 직접 만드신 거예요, 지산 씨가?
2: 아니요, 저희 다 같이,
0: 다 같이
2: 네,
0: 만들어요?
2: 공동으로 만들었습니다.
0: 음악을 다 같이 만들었어요?
2: 네.
0: 신기하다. 각자 맡은 악기에 대한 거를 자기가
2: 네.
0: 맡아서,
2: 그래서.
0: 그거를 이제 딱 조화롭게 하나로 어우러지게 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2: 네.
0: 리더로서 6명이면 또 적은 멤버가 아니기 때문에 조율하느라 힘드셨겠어요.
2: 뭐, 네, 그렇긴 한데, 뭐, 다들, 뭐, 나이 차가 좀 나서 그런지
0: 네.
2: 잘 들어주더라고요, 또.
0: 제일 형님이라서 리더를
2: 네.
0: 맡게 되신 거예요?
2: 뭐, 그렇기도 하고, 제가 만들기도 하고
0: 만들기도
2: 이래가지고,
0: 했고.
2: 네.
0: 그렇군요. 아니, 21세기 한국 음악 프로젝트가 벌써 20년을 함께 했기 때문에 발표된 곡만 해도 굉장히 많고, 또그 목표가 국악의 현대화, 그리고 또 신진 국악인을 발굴하는 어떤 등용문, 그런 무대이기 때문에 매년 정말 주목하시는 분들도 많고, 매년 정말 수상을 하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멋진 활동들을 하시더라고요. 경연 때 심사를 맡았던 윤일상 작곡가께서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대중성, 작품성, 독창성이 모두 다 훌륭하고 연주가 매우 뛰어났다. 앞으로 많이 기대되는 밴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멘트에 대해서?
1: 뭐
0: 만족스러우세요?
1: 너무나 뭐 감개무량 이런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0: 좀 극찬을 받은
1: 네.
0: 그런 느낌인가요? 네.
2: 뭐 물론 저는 드럼을 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뭐 연주력으로는 너무 극찬이신 것 같고 다른 친구들은 다들 하지만 네.
0: 아니, 근데 사실 요즘 젊은이들이라 그런가?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굉장히 떨리는 경연 무대임에도 불구하고 다들 굉장히 무대를 즐기는 모습이 보여서 아, 이 패기가 대단하다. 그리고 굉장히 흥겨운 노래이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왜 주거니 받거니 연주하는 장면도 있잖아요. 보컬이
1: 맞습니다.
0: 이렇게 기타에도 한번 갔다가 뭐 드러머에도 갔다. 이런 그런 퍼포먼스들이 신인 밴드라는 느낌이 안들 정도로 굉장히 여유롭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무대에서는 굉장히 긴장이 됐었어요?
1: 아니, 그
0: 어땠어요?
1: 무대를 들어가기 전까지는 정말 심장 소리가 귀에서까지 막 두근두근 할 정도로 긴장을 했었는데 이제 막 장구 치다가 긴장이 이제 풀리면서 삥가리 잡고부터는 오케이 이제 내 시간이다 해갖고 이제 나가서 재휘랑 보컬 친구랑 같이 좀 재밌게 했던 것
0: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의상도 굉장히 센스가 있었어요. 양복 재킷을 입고 그 위에 갓을 쓰고 안에는 한복을 또
2: 네.
0: 입었잖아요. 이거는 누구의 아이디어였어요?
2: 이제 뭐 조선 후기 사진을

0: 보다 보니까 네. 갓에 선글라스를 끼기도 하고 뭐 이제 한복도 요즘 한복과 되게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럼 여기다가 락커빌리에서 입는 양복을 한번 입어보자 두루마기를 벗고 양복을 입어보자 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1: 양복도 좀 약간 모던하고 세련된 느낌이 아니라 정말 그 네. 예전 느낌의 그런 예, 색깔이며 디자인 그런 것들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럼 아까 처음에 창모 타령을 먼저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장기 블루스로 이제 출전을 하게 됐는데 이 선택은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곡 선택은?
0: 이제 창모 타령 같은 경우는 민요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부르기도 하고 네. 네 그래서 창모 타령을 선택을 했었고 네. 그다음에 장기 타령 같은 경우는 이제 락커빌리 장르를 보다 보면 좀 가사가 많은데 저희 네. 민요 같은 경우는 가사가 많은 것보다 이제 기교나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락커빌리에는 딱 들러맞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또 장기 타령은 가사 사설도 많기도 하고 와다다다 이렇게 뱉을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네. 장기 타령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됐습니다.
1: 그렇군요. 거기서 또 여섯 명의 의견이 잘 모아졌나 보네요.
0: 네.
1: 알겠습니다. 이렇게 열 팀이 이제 본선 무대에 오르고 사실 본선 무대에만 오르면 모두 다 수상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약간 이 대회의 좋은 점이 경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무대를 준비하면서 또 서로가 서로의 어떤 시너지 그리고 같이 발전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는데 뭐 약간 다른 팀들 중에서 벤치마킹을 했다거나 아니면 저 팀은 참 음악적으로나 아니면 무대적으로 본받을 만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던 팀이 또 있을까요?
2: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 개호주 밴드랑 네. 또 밴드 팀이 하나 더 있었잖아요. 연관 팀. 네. 그 팀이 좀 개인적으로 이제 밴드니까 밴드 대 밴드니까 네. 괜히 약간 좀 견제되고 기대되고 또 곡도 들었을 때 곡도 너무 좋고 해가지고 긴장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1: 우리 지산 씨는요?
0: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민요에 관심이 많아서 네. 이제 이사이 팀이 네. 네. 너무 좀 좋더라고요.
1: 맞아요.
0: 여창에 맞아요. 딱 맞게. 작곡도 잘 한 것 같고 그래서 네 너무 좋았습니다. 팀.
1: 그러면 21세기를 준비하면서 이제 예전에 했던 무대들도 좀 보셨나요?
0: 네.
1: 선배들의 무대.
0: 네.
1: 거기서는 어떤 무대가 제일 어떤 팀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2: 아무래도 제 전공이 연희이다 보니까 오름새 팀.
1: 오름새 작년에 네. 대상 수상한.
2: 맞습니다. 네. 너무나 좋았습니다.
1: 너무
2: 오름새
1: 좋아.
2: 팀. 네.
1: 지산 씨는?
0: 네, 저도 오름새 팀이랑 작년에 아마. 그 가야금 네 대로 사물놀이 네 했던 네. 사금놀인가? 네 그 팀이 되게 좋습니다.
1: 그래서 올해 이제 그 축하 공연 무대를 네. 오름새가 펼쳐줬고 그 다음에 함께 또 무대에 서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두 분도 같이 무대에 서셨나요?
2: 저는 같이 하고
0: 네. 저는 안 하고
1: 안 했었고 네. 같이 연습도 했어요. 그러면 네. 오름새 맞습니다. 팀하고 네. 어땠어요?
2: 좀 괜히 약간 좀 이제 팬 약간 되게 연예인 만난 기분으로 팬심으로 이제 네. 보면서 와 멋있다 멋있다 이러면서
1: 그런 얘기도 했어요? 오름새
2: 그,
1: 팀에?
2: 그 오름새 송창현 네. 형이랑 같은 또 레슨실 선후배다 보니까 또 만나서 인사도 하고
1: 아니 그 연습실이 어디길래 거기가 약간 거기도 스타의 등용문이네요.
2: 아 또 이건 또 다른 또 연습실인데
1: 아 연희하는, 다른 연습실?
2: 네 연희하는 연습실이어서
1: 맞아 네. 그분은 또 상모도 돌리고
2: 맞습니다.
1: 있어서 네, 다 하시니까 그래요.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대상을 받으면 이제 그때부터 꿈을 제대로 펼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이 열립니다. 국내외 주요 음원 사이트를 통해서 일단 음악이 유통이 되기 시작하고요. 또 다양한 어떤 혜택들이 주어지는데 어떤 기회와 혜택이 지금 예정돼 있나요?
0: 도남은 국악당에서 공연이 섭외가 들어와서 네. 네,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고,
1: 하고 있고.
0: 그리고 또 여러 다른 페스티벌이나 이런 여러 곳에서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1: 오기 시작했어요.
0: 네.
1: 야, 이제 진짜 제대로 밴드로서 많은 음악으로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겠네요.
0: 네.
1: 네.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0: 너무 네, 기대도 되긴 하는데 네. 레퍼토리를 많이 좀 만들어야 된다는 부담감도 지금 좀 안고 있고 이 대상 팀이다 보니까
1: 네.
0: 어쨌든 이 공연의 퀄리티가 좋아야 되는데
1: 그렇죠.
0: 네. 확실히 그런 부담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럼 곡 작업도 계속 하고 있어요?
0: 네.
1: 좀 힌트를 주실 수 있나요? 계속 이렇게 민요와 락커빌리를 결합한 음악들?
0: 네, 그런 음악들을 주로 가지고 가고 네. 이제 다른 분위기로 이제 동해안 별신 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동살풀이 장단과 거무장단을 좀 활용을 해서 그것도 네. 만들고 있고요. 무용도 같이
1: 무용도요?
0: 네,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
1: 그럼 멤버를 더 추가하는 건가요?
0: 아니요, 무용은 이제 개관 네, 식으로 아. 콜라보로 생각하고 있어요.
1: 이야, 알겠습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음원도 이제 발매를 하실 거고 음반도 네. 나오게 될 테고 이제는 정말 예술가로서, 예, 음악인으로서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되는데요. 올해도 이번 대회도 권송희 음악감독께서 또 많은 조언을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개우주 밴드에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나요?
2: 저희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음향 밸런스가 거문고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건 일렉 기타고 일렉 베이스인데 거문고는 어쿠스틱 사운드다 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이 밸런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것도 얘기를 해주시고 또 앞에 보컬하는 이제 민요하는 재위가 네. 그 친구가 이제 그런 밴드 보컬을 한 적이 없다 보니까 그 약간 무대 매너라던가 이런 움직임들이 되게 어색했는데 그런 걸 또 하나하나 이렇게 잡고 같이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 네. 거리를 주셔가지고 네네. 그걸로 이제 꽹가리랑 같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도 네. 사실 권송희 음악 감독님이 주신 소스가 아닐까.
1: 그 무대 경험이 이제 밴드로서는 많지 않기 네. 때문에 네. 어떤 무대에서 보여줄 수 있는 퍼포먼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언을 많이 해주셨군요.
2: 맞습니다.
1: 근데 저도 정말 놀랐던 게 진짜 다 소리가 세잖아요. 네. 뭐 장구도 그렇지만 꽹과리, 일렉 기타들이 얼마나 소리가 크고 막 드럼도 신나게 때리는데 그 가운데에서 거문고 소리가 또 너무 잘 들려서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네. 그 영상을 다시 봐도 거문고 소리가 묻히질 않더라고요. 네. 그런 또 조언들이 다 있었군요.
2: 맞습니다.
1: 예. 오, 놀랍습니다. 자, 이제 또 많은 국악인, 신진 국악인들이 올해 21세기 무대를 보면서, 개우주 밴드를 보면서 내년에 우리도 좀 도전을 해보고 이런 음악을 해봐야겠다 꿈꾸는 후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조언을 좀 해준다면? 대상을 받는 팁을 좀 전해주시죠.
0: 뭐 본인이 행복하게 좀 음악을 할 수 있는 본인이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시면은 네. 자연스럽게 수상도 따라오지 않을까 합니다.
1: 아, 너무 이상적인 말인데요. 정답인 것 같지만 좀 어려운. 예, 우리 주환 씨는 어떻게?
2: 저는 사실 자기 본인의 색깔을 네. 남 신경 쓰지 말고 남이 뭐라고 하든 눈치 보지 말고 네. 본인이 하고 싶은 음악 본인이 잘하는 음악 뭐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니 진짜 이렇게 계속 비교하게 되는 마음도 사람이기 때문에 들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 말고 진짜 내가 즐기면서 하면 된다.
2: 맞습니다.
1: 그리고 내가 잘하면 잘하는 음악을 하면 된다라는 네. 또 꿀팁을 전해주셨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개우주 밴드로 꾸준히 활동을 해 나가실 거고 여러 무대에서도 함께 만나게 될 텐데 어떤 음악인, 어떤 밴드가 되고 싶은지 각오나 계획을 좀 여쭤볼게요.
0: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종합 예술인이 되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밴드로서는 그래도 국악을 좀 많이 알릴 수 있는 민요를 많이 알릴 수 있는 이런 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 아, 좋습니다. 주한 씨는요?
2: 저는 이제 저의 전공이 연희라는 게 사전적 의미로 이제 청자 앞에서 제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연희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제가 하는 게 모두 예술이 될 수 있도록 좀 많은 예술을 할 수 있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1: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예술이다.
2: 네. 아,
1: 알겠습니다. 자, 새끼 호랑이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을 해나갈지 기대가 됩니다. 다양한 음악과 무대로 많은 분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런 아티스트로 성장해나가기를 저도 응원할 거고요. 서도밴드, 고영열, 억스 등 수많은 스타를 배출하며 대한민국 대표 창작 국악 경연 대회로 자리 잡은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앞으로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새로움을 더해 나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사랑과 응원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공감 초대석 문화의 사람 지금까지 창작 국악의 흐름을 이끌어온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의 올해 대상 수상 밴드 개우주 밴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즐거웠어요. 앞으로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3: 주간의 문화 소식을

0: 국립 정동극장 청춘만발입니다. 기악과 연희, 무용 분야 청년 예술가 8개 팀의 경연 무대와 청춘만발 10주년 콘서트까지 활짝 피어난 청춘의 무대는 오는 21일까지 이어집니다. 국악관현악단 결 제5회 정기연주회 국악으로 그린 지도입니다. 두물머리와 북한산, 금강 등 우리나라의 명소를 담은 네 편의 국악관현악곡을 사회자의 해설과 함께 선보입니다. 제25회 전주 세계소리축제 소리의 숨결 모아 판으로가 열립니다. 판소리와 전통음악을 중심으로 세계의 다양한 음악이 함께하는 소리의 향연이 12일부터 닷새간 이어집니다. 화성시 국악단 기획공연 화음 세 번째 무대입니다. 화성의 역사와 자연 그리고 이 도시를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7편의 국악관현악곡으로 풀어냅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신진국악실험무대입니다. 기악과 성악, 무용, 연희 분야 신진국악인 24개팀이 선보이는 전통과 창작 레퍼토리로 오는 9월 10일까지 광모대에서 계속됩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가야금"을 만든 우륵이 머물렀던 도시로 충주 탄금대는 우륵이 가야금을 연주했던 곳으로 유명하죠. 대통령상을 향한 전국 가야금 연주자들의 열전이 8월 20일부터 나흘 동안 충주시 문화회관에서 열립니다. 우륵의 정신을 기리고 우리 국악의 전통을 잇기 위해 1977년부터 시작한 전국 탄금대 가야금 경연대회는 국내 대표 가야금 경연대회로 올해 벌써 49회를 맞이했는데요. 대회에서 전국 초중고등부와 대학부, 일반부가 참가해 독주와 병창, 중주 부문에서 실력을 겨루고요. 치열한 예선을 거쳐 마지막 날인 8월 23일에는 부문별 최종 본선 무대가 꾸며집니다. 총 60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되는데요. 일반부 대상은 대통령상을, 대학부 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여합니다. 전통 가야금 문화를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가야금 연주자들의 열정과 도전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하고 다양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푸른빛 천지에 가득한 이곳은 고든 선비정신을 대표하는 조선의 학자 송시열이 고향에 내려와 후학들을 가르치던 곳입니다.

배움의 끝이 없음을 몸소 실천한 그는 정사를 지어 많은 제자를 길러냄과 동시에 그의 학문을 발전시켰는데요. 정사는 성균관이나 향교, 서원과 함께 일종의 학교로서 개인이 건립한 곳입니다. 송시열은 우리나라의 많은 학자들 가운데 자아를 사용해 시문집인 송자대전 등을 전한 학자로 유일하기도 합니다.

조선이 송시열의 나라인가 라고 할 정도로 당시 그는 서인 및 노론의 영수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 많은 영향을 끼친 인물이었습니다. 깐깐하고 대쪽 같았던 송시열도 28세의 어린 숙종 임금에게는 부러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장희빈의 소생이 원자로 정해지자 정통성을 제기하고 나서다 결국은 제주도로 유배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83세 늙은 이 몸이 푸른 바다 물결 치는 가운데 떠 있네. 한마디 말이 어찌 큰 죄가 되어 세 번이나 쫓겨가니 신세가 궁하구나. 북녘 하늘 해를 바라보니 남녘 바다는 어두워 다만 훈풍을 믿을 수밖에. 담비토로 내리신 옛 은혜 있으니 감격하여 외로운 내심으로 눈물 짓노라. 사대부 계층의 독자적인 미의식 세계를 반영한 시조는 고려 중기에 등장해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선비들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는데요. 무반주에 가락을 붙여 여유로운 노래처럼 읊는 것이 유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늙고 병든 몸이 북향하여 운이노라. 님 향하는 마음을 뒤안이 두리마는 달 밝고 밤 긴 적이면 나뿐인가 하노라. 송시열은 종종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시조로 읊었는데요. 옳다고 믿으면 그 누구의 조언도 듣지 않고 앞만 보고 나아가던 그의 강직한 성격이 오히려 임금의 미움을 받아 유배를 자초하기도 했습니다. 제주 유배 중 송시열은 국문을 받기 위해 서울로 압송되는데요. 서울로 향하던 중 정읍에서 사약을 받고 세상을 하직했다고 합니다.

효종 때와 현종에 걸친 5, 6년의 벼슬살이를 뺀 80평생 대부분 세월을 학문에 바친 송시열. 학문에 자신의 인생을 건 송시열에게 시조는 어쩌면 그의 마음을 대변한 노래이자 말로 다 못한 속내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시조는 가곡창을 시대적인 취향에 맞도록 개편한 유행가조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연유로 시조는 시절가조의 준말로 보기도 합니다. 고려 말 13세기경에 고려 가요의 악곡과 시형을 모태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청구영원, 해동가요 등에서는 영원이나 가요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시조는 사대부 계층 가까이에서 그들에게 봉사하는 계층이었던 기녀와 가객에게 자연스럽게 확대되었는데요. 이들에 의해 시조의 세계는 서민들의 애환과 생활을 반영한 사실주의적 문학으로 변화되며 오늘날까지 사랑받고 있습니다.

0: 안 챙겨왔는데. 아, 맞다.
1: 생리대 무상 공급을 하는 걸 검토해보라.
0: 어디서 받을 수 있지? 우리 지역 공공시설에 있구나. 한 팩에 두 개나 들어있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겠다. 안심하고 쓸 수 있겠어. 필요한 순간에 누구나 부담 없이 가까운 곳에서.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것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흥겨운 세타령으로 아지트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을까요? 노래 중간에 쑥국 쑥국 이 부분은 여러분들 함께 주고받은 대목인데 같이 함께 하셨죠? 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는요 이렇게 함께 부르고 즐기는 우리 노래 민요를 만나보겠습니다. 전통의 멋을 살려 대중적인 감각으로 또 새로운 민요를 선보이는 아티스트들이 저의 아지트를 찾아주셨는데요. 먼저 오프닝 무대에서 저와 멋진 호흡을 보여준 억스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0: 네. 후이요, 후이요, 아하, 까투리 사냥을 나간다. 아, 네. 함께 춤을 추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정말 신난 무대를 보여준 억새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1: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야, 이렇게 아지트에 오셨습니다. 드디어.
1: 네, 드디어.
0: 오셨으니까 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각자 한번 인사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억새에서 소리하고 있는 소리소리 판소리, 늘 진심만을 소리하고 싶은 소리꾼 서진신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3: 네, 저는 억새에서 노래하고 있는 이태희입니다. 반갑습니다.
0: 아,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억새에서 리더와 타악을 맡고 있는 이우성입니다. 우!
4: 안녕하세요. 억새에서 건반 치고 있는 윤시아라고 합니다.
5: 네, 안녕하세요. 억새에서 기타 연주하고 있는 강우림입니다.
0: 야, 제가 언제나 들어도 까투리 타령은 우리의 민요의 흥겨운 민요인데 그 흥겨운 민요에 정말로 무언가의 흥을 더한 그런 무대였어가지고 저도 사실 보면서 막 추임새도 하고 싶고 소리 지르고 싶고 그러는데 참았어요. 진짜로
1: 참는 게 보였어요.
0: 아,
1: 아니
0: 진짜?
1: 어떻게 그 뒤에서 엉덩이를 실룩실룩하면서 함께 그 무대를 같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0: 진짜로 관객의 네. 마음으로 이 무대에 같이 함께 뛰쳐나와서 노래 부르고 싶더라고요.
1: 아, 감사합니다.
0: 너무너무 그만큼 흥 많고 멋진 무대였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야, 그래도 억스 팀을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사실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 억스란 팀을 한번 또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떤 팀일까요?
2: 저희는 이 이름 그대로 외부 입력 단자를 뜻하는 말이고요.
0: 네네.
2: 예, 이 외부 입력 단자가 다양한 이제 장비들을 받아들여서
0: 네.
2: 새롭게 송출하잖아요.
0: 네네.
2: 그것처럼 우리도 다양한 장르를 받아들여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송출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팀입니다.
0: 네, 너무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팀을 사실 오랫동안 끌어오고 있잖아요. 이게 어쨌든 같이 오랫동안 합을 맞추고 무대에서 같이 함께 했던 시간들이 꽤 긴데 서로 또 안 맞았던 부분들도 분명 있을 수도 있고 또 음악 작업하는데 서로의 의견이 또 이렇게 안 맞을 수 있잖아요. 혹시 그럴 경우가 많이 있었나요? 아니면은 여전히 뭐 저희는 그런 게 없고 너무나 잘 맞는 팀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4: 저희는 싸운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0: 되게 표정이 가식적이시네요. 어떠셨나요? 같이 이렇게 오랫동안 팀을 하면서 서로 잘 합이 잘 맞죠?
1: 아무래도요.
0: 네.
1: 우성 씨랑 제가
0: 네.
1: 이제 나이가 좀 있고요.
0: 네.
1: 호랑이 두 마리가 이렇게
2: 맞아요.
1: 이게 자리를 지키고 있어.
0: 네. 터줏대감처럼.
1: 그래서 사실 우리 또 이제
3: 토끼인,
1: 친구들이 멤버들이
0: 네.
1: 좀 되게 저희를 잘 따라와 줘서 정말 고마워 얘들아.
0: 네. 아, 정말 잘해 주시나요? 이렇게 같이 함께 사실 아유. 대표를 또 맡고 계시고 한데
3: 여기서 그렇게 얘기 네. 잘해 주십니다. 네. 너무 행복하고요.
4: 네.
3: 억스 영원하자.
0: 그러니까 이제 억스가 사실 아까 들려줬던 우리의 흥겨운 민요 까투리 타령을 사실 또 대중적으로 풀었고 그렇게 우리의 민요를 흥겨운 민요를 사실 대중과 많이 가까이 소통하기 위해서 그렇게 쉽게 음악을 풀고 있는 대표적인 팀 중에 한 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우리의 민요를 현대적으로 풀이하는 데 있어서 아 가장 좋았다 하는 어떤 또 작업물 중에 하나가 있을까요?
1: 사실 이제 까투리 타령도 되게 좋지만은 아까 오프닝 때 준수 씨가 불렀던 새 타령이 사실 저의 최애 곡이에요.
0: 뭐 그랬어요?
1: 그쵸. 근데 또 요즘에 준수 씨가
0: 네.
1: 저희 새 타령을 많이 부르고 다니시더라고요.
0: 아니 새 타령 중에 물론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떡해요. 억스의 새 타령이 너무 좋은 걸.
1: 아 그러세요.
0: 그리고 또 같이 함께 무대를 했었을 때 사람들이

0: 진짜 호응이 달라요.
1: 아 그래요?
0: 네. 그 억새 세타령이 진짜 네. 그렇게 관객들과의 정말로 어떤 접점? 매 있는 그런 세타령이지 않을까.
1: 아, 그러니까 제가 준수 씨가 방송에서 부른 세타령도 보고 네. 좀 전에 오프닝 때도 이렇게 봤지만서도 그 오늘 좀 많이 배웠어요 제가 준수 씨한테.
0: 아, 어떤 걸 배웠어요?
1: 오프닝 때 와, 기가 막힌 동작으로다가 이렇게 자중을 휘어잡는 그 제스처.
0: 네.
1: 그리고 막 뒤에 와가지고 막 콘서트처럼 이렇게 딱 하는 정말 제가 그 포인트들을. 나 저거 써먹어야겠다. 아, 많이 진짜? 배우고 갑니다. 네.
0: 아 저도 사실 무대를 네. 보면서 뭐 그냥 나오는 어떤 그런 바이브 있잖아요.
1: 네.
0: 그 선배님이 하시는 약간 쓰는 바이브 그리고 뭐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추임새 같은 것들이
1: 맞아요.
0: 이런 것들이 사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아이덴티티잖아요.
1: 네. 맞아요.
0: 그런 것들이 억스만이 가지고 있는 노래에서 나오는 흥이에요. 저는
1: 또 거기에 또 준수님께서 또 이렇게 한 스푼 또 얹어주셔가지고 저희가 더 풍성한 세타령을 또 앞으로 많이 부르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아니, 저도 너무 갑자기 이렇게 또 칭찬해 주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그만큼 억스의 세타령 그리고 억스가 만드는 그 우리 민요에 대한 새로운 해석 이런 것들이 너무나 좋고 많은 대중분들도 우리의 민요를 정말 억스의 음악을 통해서 너무나 즐기실 것 같아서 그래서 질문인데 대표님 억스에서 하는 우리의 민요의 멋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 일단은 우리는 흥이 많은 민족이지 않습니까?
0: 네.
2: 그래서 그 흥을 좀 요즘 음악으로 전통과 잘 결합시켜서 좀 풀어내보려고 하는 게 아마 저희 억스의 가장 매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그 서진실 씨는 사실 네. 우리 소리를 하는 소리꾼이고
3: 네.
0: 사실 또 실용음악을 전공하셨잖아요.
3: 아 저는 실용음악을 전공하진 않았고요. 저는
0: 아, 정말요?
3: 사실 네,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데
1: 뮤지컬 배우입니다. 네.
0: 어쩐지 약간 아 보니까 약간 순정 만화 속의 남주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 오늘 의상도 정말 네. 분홍빛 약간 그 드라마에 나오는 진짜 남자 주인공처럼 나오셨어요.
3: 정말 주인공이었으면 좋겠는데
0: 네.
3: 제 자리가 조금 어려운 자리인 것 같아요.
0: 같이 함께 하면서 네. 또 우리의 그런 어떤 우리 국악의 베이스
3: 네.
0: 민요를 가지고 사실 이제 억새 팀이 이렇게 늘 관객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3: 네.
0: 우리 민요나 이런 것들을 접했었을 때 뭐 어려움이나 이런 건 없으셨습니까?
3: 사실 되게 어려운 게 맞아요. 맞는데
0: 네.
3: 또 이렇게 팀원들이랑 같이 도와가지고 저한테 맞는 건 뭘까를 같이 고민해주거든요.
0: 네.
3: 그래서 이제 나온 곡들이 이제 제 곡들인데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해내보자. 그리고 또 제가 또 배우다 보니까
0: 네.
3: 항상 새로운 역할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억스에서의 모습도 또 새로운 캐릭터다. 내가 이겨내야 한다. 그런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0: 아 예. 근데 사실 또 이제 같이 함께 무대 섰을 때 선남 선녀 딱 그 단어가 떠오르는데
3: 선남 선녀는 아니죠.
1: 그렇죠. 어디 가면은
0: 네.
1: 이게 보통은 여자 보컬이 있고 남자 보컬이 있으면
0: 네.
1: 예쁘다 잘생겼다가 와야 되는데
0: 네.
1: 예쁘다 멋지다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네, 네, 그렇게 보셨나요?
0: 어쨌든 같이 또 우리 기타도 하시고 우리 피아노 건반을 맡고 계시기도 한데 우리의 민요의 베이스에 있어서 우리 국악이 처음 접했을 때 어려움이 없으셨는지 사실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태영 씨의 자리를 노리고 있는 우리 야심찬 기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네, 태영이 형이 없으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0: 아주 무대에서 보니까 욕심쟁이처럼 보이던데.
4: 아, 맞아요.
0: 아유, 네. 근데 이게 같이 오랫동안 팀을
4: 네.
0: 하면서 너무
4: 네.
0: 또 우리 그 국악을 같이 또 접하면서
4: 네.
0: 즐겁게 하고 계신 거죠?
4: 그럼요. 덕분이죠.
0: 아.
4: 우리 멤버들. 네. 처음에는 저도 이렇게 스며들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0: 네.
4: 그런데도 불구하고 리더인 이제 우성 형도 계속 개인적으로 연락을 줘서
0: 네.
4: 이것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 저것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또 제안도 해주고 진실 누나도 이렇게 잘 얘기해주고 태희 형도 같이 옆에서 우리 막 같이 한번 해보자 그리고 또 우리 시아 누나도 뒤에서 든든하게 잘 받쳐주고 있고 해서 네 지금도 어렵지만
0: 네.
4: 그 어려운 게 기대되고 설레는 순간들인 것 같습니다.
0: 이렇게 같이 함께 진짜 무대 위에서 같이 함께 그 즐겁고 행복한 게 고스란히 느껴져요. 봤을 때. 그래서 보는 사람들도 너무 행복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억새의 음악은 진짜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너무 궁금한데 어떻게 작업을 하고 있으실까요?
2: 저희는 좀 약간 다 같이 참여해서 작업하는 거를 많이 하고 있고
0: 공동작업?
2: 네, 공동작업으로 많이 하고 이제
0: 네.
2: 보통 제가 어떠한 컨셉이나 틀을 이렇게 기본적인 틀을 짜오면
0: 네.
2: 이제 거기에 이제 기타하는 우림 씨나 지아 씨가 이제 화성을 입혀주고 색깔을 입혀주면은
0: 네.
2: 이제 노래하는 진실 씨와 태희 씨가 이제 멜로디 탑라인도 만들고 이제 네. 아까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태영 씨.

0: 곡도 이제 멜로디를 만드는 형태로 해가지고 좀 다 같이 참여해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1: 그렇게 작업을 하다가 정말로 그 중에서 아 정말 이 사람은 너무나 반짝반짝하게 빛나는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이 있다면 멤버 중에 누군가요?
2: 그게 우림 씨예요.
1: 야 어쩐지.
2: 근데 이제 그 한 번씩 말도 안 되는 거를 낼 때가 있기도 하는데 네. 그게 또 실행을 해보면은 또 괜찮은 아이디어고 이거 되게 곡을 맛깔나게 잘 살릴 수 있는데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장 많이 던지는 게 우림 씨예요.
1: 그래 보니까 네. 아까 무대에 있어도 보니까 아주 딱 무대를 내어주니까 네. 그 야망이
2: 그니까요.
1: 진짜로 아까 그 심취해서 하는데 그 아마 방송을 통해서 꼭 본인의 모습을 모니터했으면 좋겠어요.
3: 그러니까요. 너무 궁금해요.
1: 나 너무 멋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 정도로 정말로 흡입력 있는 그런 무대를 만들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억스가 전달하고 싶은 억스만의 음악에 매력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4: 저희 아까 전에 리더 형이 또 말했듯이 흥이 아닐까 싶어요.
1: 네. 흥.
4: 네, 흥. 같이 즐기고 같이 따라 부르고 에너지로 좀 이렇게 압도하는 그런 네. 곡들이 많아서 좋아해 주시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1: 그래서 한도 있지만 진짜 흥과 멋이 있는 음악이라는 거를 억스의 음악을 통해서 많은 대중분들께서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저는 억스의 음악을 여러분들 진짜 추천합니다.
2: 와, 이렇게 말을 이렇게 멋지게 정말. 잘하세요.
1: 제 억스의 음악 여러분들 정말로 추천하고 싶은 팀이기도 하고 음악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한번 억스의 음악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내드리기 너무 아쉬우니까 시청자분들께서 그 억스의 음악을 좀 더 보여드리고 싶고 하니까 이어서 두 곡을 더 만나볼 텐데 먼저 어떤 곡을 준비하셨습니까?
4: 다음 곡은 제가 또 들려드릴 건데요.
1: 남주.
4: 네. 너무 얼굴이 빨개지려고 그러는데.
1: 그럼 네. 네. 어떤 음악을?
4: 봄꽃이라는 곡 준비했는데요. 네. 이 곡은 23년에 강변가요제에서 또 상을 받았던 곡이에요. 네. 봄날에 이 설레이는 마음을 담아서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담겨있는 그런 네. 곡인데 꽃타령에서 또 모티브를 조금 따와서 꽃타령. 저희의 느낌으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1: 기대가 됩니다. 또 다른 곡이 있다면서요?
2: 이 곡은 저희가 함께 불렀던 곡이에요.
1: 저랑?
2: 네.
1: 뭐야?
2: 품바!
1: 야!
2: 품바!
1: 이거 근데 나랑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 시구시구 들어간다. 이거 우리 같이 해야 그래, 되는데 그죠?
1: 맞아 추억이 있지.
2: 네. 이거 진짜. 우리 이 곡 부르고서 그 풍류대장에서 사실 준수 씨랑 부르고
1: 맞아요.
2: 최고점을 받은 곡이잖아요.
1: 맞습니다. 저 기억나요. 춤도 추고 네. 그 품바의 퍼포먼스를 추가해가지고 네. 열정적으로 쳤던 기억이 나는데
2: 맞아요.
1: 오늘 근데 사실 세타령이 아니라 저랑 같이 이 무대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2: 이 곡을 부르고 싶은데 우리 또 태희 씨랑 부르는 것도 재밌거든요. 그 좀 보시라고.
1: 그래, 내가 조금 비주얼이 밀리긴 하지만 좀 약간 서운하긴 하네. 섭섭하네.
2: 무슨 소리 하세요? 무슨 소리?
1: 언제는 또 내야 준수 막 이러면서.
2: 내야 준수 맞지? 내야 준수.
1: 그랬었는데 역시.
2: 우리 내야 준수.
1: 역시 외모 지상주의. 그래서 오늘 그 품바를 들려주시겠다는 거죠?
2: 네, 맞습니다. 우리의 추억이 담긴 품바. 네.
1: 여러분들
2: 곡으로.
1: 진짜 이 곡은 사실 제가 아니어도 같이 함께 부르는 무대 너무나 신나는 무대거든요. 아마 진짜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곡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저기서 관객의 마음으로 잘 지켜보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허리 시구시구 들어간다. 허리 시구시구 들어간다. 이런 노래인데 이거보다 더 신나거든요. 그러니까 아지트에 오셨으니 여러분들 진짜 이걸 보시고 마음껏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억스의 꽃타령과 품바 함께 만나보시죠.

우리 억수가 품바 타령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무엇을 구걸하는 거 하니 지금 방송 보고 계신 관객 여러분들의 박수와 함성을 구걸하는 것이었다. 같이 갈 준비 되셨죠? 그래도 한 번 더 구걸하는 것이었다. 자, 가자. 헐 쉬고 쉬고 들어간다. 헐 쉬고 쉬고 들어간다.

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는요,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민요를 만드는 아티스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만나본 웍스가 폭발적인 밴드 사운드로 우리의 어깨를 들썩이게 했다면, 이번에 만날 소리꾼은 우리 민요의 힙합의 리듬과 랩을 더해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힙하고 직설적인 가사로 엮어내는 랩하는 소리꾼, 최일임 씨의 무대 함께 만나보시죠.

되었느냐? 그게 무엇이냐? 그대 어둠이 내려앉은 곳에 환한 빛을 밝혀주마! 얼추 모두

0: 네, 최혜림 씨의 딥블루 들어봤습니다. 강렬하고 멋진 무대였는데요. 최혜림 씨를 왜 국악 여전사라고 하는지 공감이 되는 무대였습니다. 그러면 최혜림 씨와 잠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벌써부터 웃음이 터져가지고.
1: 아니 그러니까 우리 준수 씨랑 이렇게 또 네. 공적인 자리에서 만나니까.
0: 공적인 자리 아닙니다.
1: 아, 그래요?
0: 편하게.
1: 편하게
0: 내집이다 생각하면서 편하게 하세요.
1: 정말 편하게도 돼요?
0: 네. 그렇게 해도 돼요. 네. 하지만 시청자분은 네, 분들이 보는 최혜림 씨의 그럼요. 모습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1: 그렇죠, 그렇죠.
0: 네. 편하게 하세요.
1: 알겠습니다.
0: 아, 그럼 어쨌든 이렇게 네. 아지트에 처음 오셨으니까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네, 안녕하세요.
0: 눈이 커지네요. 네. 눈이 커지시는 버릇이 있는 것 같아요.
1: 카메라가, 제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 지금 찾고 있었는데 찾았어요.
0: 네네, 네네 말씀하시죠.
1: 카메라,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악 여전사 최예림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오프닝부터 네. 아, 이거 멘트를 해야 되는데 네. 계속 웃고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왜 그러시는 거예요?
1: 다름이 아니라 우리 네. 준수 씨를 위해서 제가 뭐 하나 준비한 게 있어요.
0: 뭔가요? 오마이! 뭐야? 나 진짜 못 봤어. 뭐야?
1: 김준수의 아지트 최고.
0: 와.
1: 노래는 준비를 못 했고요.
0: 네네.
1: 그 이 국악 방송에 우리 김준수 씨 아지트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 네. 전 너무 기뻤어요.
0: 와 진짜 너무 감동이다. 아니 저 네. 방금 전까지 이렇게 웃고 네. 막 약간 장난쳤는데 너무 미안할 정도로 정말 이런 감동 죽입니까? 너무 감사해요. 이게 무슨 케이크예요?
1: 이게 치즈 케이크인데 위에 아, 제작을 치즈. 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며칠 전부터 고민을 많이 하다가 네. 우리 국악계의 명 MC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김준수의 아지트
0: 진짜 너무
1: 제작을
0: 따뜻하다.
1: 했어요.
0: 네. 너무 감동적이다.
1: 감동받았죠?
0: 와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이렇게 또 치즈 그럼요. 케이크를 또 준비해 주셨어요. 네네. 근데 거기다가 또 김준수의 아지트 최고 하트를 알려주셨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제가 이게 끝나고 정말 맛있게 잘 네, 먹을게요.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아, 또 이렇게 감동을 주시네. 진짜 표정은 그렇지 않은 것 같긴 한데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 또 이렇게 멋진 무대를 열어주셨어요. 방금 들었던 음악이 어기야 디어차 우리의 경기민요를 뱃노래를 네. 또 모티브로 만든
1: 맞아요.
0: 토대로 만든 곡인데 네. 이 곡이 어떤 곡인지 그래도 한번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1: 아, 이 곡은 사실 제가 가사 쓰고 멜로디 만드는 데만 사실 1년이 걸렸어요.
0: 1년?
1: 네, 직접 가사를 쓰고 또 멜로디 탑라인을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0: 와.
1: 그러니까 그 삶이 네. 뭔가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이게 풍파가 더 많잖아요.
0: 아, 그 파도.
1: 네, 그 파도. 아. 막 거친 파도도 만나고 잔잔한 파도도 만나고 근데 이미 그 인생 자체도 너무 힘든데 네. 가는 길마다 너 이거 안 될 거야. 너 이거 뭐 이런 거 하려고 해라는 그런 이제 주위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네. 나는 할 수 있는데 왜 자꾸 나를 못 한다고만 이야기를 할까라는 네. 생각을 좀 하면서 살았던 적이 좀 잠시 있었어요. 20대쯤에.
0: 오.
1: 그때 이제 일기장에 그것도 썼다가 이 노래에 그 이야기를 넣고 아무래도 이제 국악인이라는 이제 저의 캐릭터가 있으니 어기어차의 그 뱃노래를 좀 착안해가지고 만든 곡입니다.
0: 아 그러면 그 거친 파도 위에 네. 최혜림 씨의 인생을 담은 곡이네요.
1: 그럼요. 네.
0: 아, 아까 보니까 이제 퍼포먼스를 네. 같이 함께 또 댄서분들께서 같이 함께 무대를 꾸며주셨는데 아까 제가 그 모니터로 잠깐 표정을 봤거든요.
1: 네.
0: 와, 정말로 그 거친 파도 같은 눈빛이었어요.
1: 아 그랬어요. 네,
0: 아주
1: 파도.
0: 내가 씹어 먹겠다.
1: 맞아요.
0: 그 무대 위에 섰을 때 국악 여전사라고 했으니까 아, 네. 진짜 그 뭔가의 눈빛에서 오는 카리스마가 네. 되게 어마어마한 사람이다.
1: 제가 아침마다 연습을 해요. 사실 거울 보면서 씻으면서 눈빛.
0: 남들은 소리꾼들은 그 아침마다 자기의 목 상태를 확인하는데
1: 네. 눈빛부터 확인해요.
0: 눈빛부터 확인하시네요.
1: 네, 오늘 기세가 괜찮은지 아닌지를. 근데 오늘은 좀 괜찮더라고요. 기세가.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0: 아, 보니까 너무 화면에도 예쁘게 나오면서 그 카리스마가 진짜 이 네. 카메라 화면에 다 담길까 모르겠어요. 정말로 이거 봐야 돼. 이거 직관해야 된다. 사실 또 여러 가지의 활동들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어요.
1: 그렇죠.
0: 몇 해 전에 했던 네. 국악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혜성처럼 등장하셨습니다. 또 그 당시 그 에미넴의 노래를 네네. 이제 보여주셔가지고 네. 많은 시청자분들께 큰 감동을 안겨주셨었는데 그 또 우리의 국악과 랩을 접목했던 그런 무대가 인상적이었어요. 손에

0: 또 그때 당시 엄청난 큰 화제였잖아요. 사실 그때 주인공은 최예림 씨였어요.
1: 아, 그래요? 네. 아유, 아닙니다.
0: 엄청난 뷰스를 아직까지도 자랑을 하고 있는데 네. 잠깐 그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1: 아, 그건 사실 제 인생에서 좀 저는 저한테는 좀 아픈 손가락이어가지고 오. 뭔가 이렇게 꺼내보고 싶지 않은 저의 그런 아픔?
0: 왜?
1: 그러니까 마음 한 켠에
0: 그 무대가?
1: 네, 그 무대도 그렇고 제 이야기도 그렇고 뭔가 포기하고 싶 었던 그 순간들의 이야기를 풀어내기도 했고 네. 또 그 무대가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네. 제가 노래를 하다 다 멈췄잖아요. 근데 그게 가사를 까먹은 줄 아시는데 사실 네. 우리가 프롬이 다 있었단 에이,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가사를 까먹은 정도의 느낌이 아니라 진짜 여기서 목에서 탁 막혀가지고 노래를 못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너무 아직도 그 무대가 되게 무서웠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또 많은 분들이 또 그걸 보시고 또 굉장히 위로도 많이 받으시고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있지 않나.
0: 그러니까 가사를 까먹고 어떤 실수의 느낌보다는 네, 진짜로 네. 어떤 내가 이 무대에 대한 어떤 진정성
1: 맞아요.
0: 그런 것들이 화면 안으로도 정말 고스란히 담겨 있어서 많은 분들께서 아직까지도 최예림 씨의 무대를 네. 기억해 주시고 그 무대가 가장 인상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로. 진짜. 근데 그때는 진짜 네. 무대를 하고 있으면서 뭔가 순간적인 여러 가지의 감정들이 개인적으로는 너무 많이 들었었을 것 같아서
1: 너무 많이 들었고 그리고 그 에잇마일이라는 그 에미넴 그 영화에서의 이야기가 좀 제 얘기 같기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가장 힘들 때 써놨던 일기장에서 나온 그것도 이야기인데 네. 뭐 국악을 하면서 좀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도 많았고 그 이야기들이 그렇게 가사에 담겼고 또 그렇게 방송에 나가게 되면서 DM이 진짜 많이 왔어요. 오. 자기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많았는데 그 예림 씨의 음악을 듣고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됐다. 그 배우분들도 그러셨고 굉장히 많은 DM을 받으면서 아 나의 그런 이야기가 또 누군가에게는 또 꿈과 희망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받으면서 좀 그런 이야기들을 더 풀어나가고 싶다라는 좀 각오도 생겼고
0: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에게 정말로 큰 위로를 주신 거네요. 어쨌든 그런 고민들로 인해서

0: 내가 다양하게 시도해보는 음악들이 나오게 된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장르적인 결합을 하기 위해서의 특별한 어떤 또 하나의 이걸 해봐야겠다, 결합을 해봐야겠다.
1: 네.
0: 그 어떤 또 시작했던 그 계기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긴 한데.
1: 네네. 저는 다 모든 장르를 좀 굉장히 다 좋아하기는 해요.
0: 네.
1: 그래서 막 힙합도 많이 듣고 EDM도 많이 듣고 하는데 항상 조금 목말라 있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나도
0: 네.
1: 2만 명, 3만 명 앞에서 노래를 불러보고 싶기도 하고
0: 네.
1: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들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었을 때에는 뭔가 전통 국악도 중요하지만
0: 네.
1: 그걸 조금 다른 형태로 가공을 해서 무대를 보여드리면은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고민이 좀 많았었어가지고 준수 씨도 그러지 않나요?
0: 맞아요.
1: 예, 예, 예.
0: 결국에는 우리가 관객 앞에 서는 일이기도
1: 네,
0: 하고
1: 네.
0: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전통의 길부터 시작을 하긴 했었지만
1: 네.
0: 이 음악을 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을까에
1: 맞아요.
0: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
1: 네, 네, 네.
0: 또 대중가요와 같이 함께 우리의 국악의 소리를
1: 네.
0: 같이 함께 또 편곡도 해보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한번 해보는 것 같기도
1: 맞아요,
0: 해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그 중심에서의 또 최일음 씨도 다양한 도전들을
1: 네.
0: 또 하고 있고 또 중요한 거는 또 앨범도 준비하고 계신다면서요.
1: 네, 앨범을 드디어 지금 이제 내려고 합니다.
0: 아, 드디어. 근데 그 전에 사실 이제 그런 고민들을 계속
1: 네.
0: 앨범을 내려고 한다라는 얘기는 들었었는데 드디어 이제 그게 세상으로 나오게 되나요?
1: 됩니다.
0: 언제 나오나요?
1: 제가 생각하는 시간은 사실 9월 말인데요.
0: 네.
1: 아무래도 이제 또 무슨 일들이 또 생기면은 10월 초에서 9월 말에서 10월 초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음 일단 다 끝내놨고요. 제 커버 사진도 지난주에 딱 찍었고 이제 뮤직비디오 촬영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0: 아, 뮤직비디오까지?
1: 예, 예, 예, 예. 일단은 내가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한번 다 내놓아 보자라는 각오로 지금 하고 있어서 일단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드릴지에 대한 고민이 일단은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저는 아무래도 그 루즈얼 셀프도 그렇고 딥블루 어에라차도 그렇고 조금 다크하고
0: 네.
1: 뭔가 여전사 그리고 좀 강하고 카리스마 있는 느낌이라면 이번 이 앨범의 컨셉은 좀 더 그 사람들의 안녕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은 죽지 않았다, 살아있다, 우리 일어나자라는 약간 그런 희망을 주는 그런 음악의 그런 컨셉으로 이번에 좀 만들었거든요.
0: 이제 앞으로도 이제 첫 시작인 거니까
1: 네.
0: 또 다양하게 앨범들도 내고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최일음 씨에 대한 무대들을 만들어갈 텐데
1: 네.
0: 뭐 최일음 씨가 꿈꾸는 어떤 최종 목표,
1: 네.
0: 어떤 소리꾼? 또 어떤 모습으로 남고 싶으신지에 대한 어떤 또 그게 있을까요? 궁극적인 목표가?
1: 사실은 제가 몇 해 전만 해도 꿈이 굉장히 장대하고 엄청
0: 네.
1: 컸어요. 막
0: 네.
1: 2만 명, 3만 명 막 막 어마어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대에 설 거야라는 각오가 조금 더 강했었는데 물론 그것도 저의 그건 목표라면
0: 네.
1: 저의 꿈이라면 꿈은 그 진짜 그 노을이 질 때나 내가 힘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 그냥 귀에 딱 이어폰을 껴고 뭔가 잔잔하게 내가 좀 위로가 될 수 있는 음악을 듣고 싶다라고 하는 음악이 제 곡 중에 한두 곡 정도 사람들 귀에 있었으면 좋겠는 마음에 있었으면 좋겠는 그게 좀 요즘은 더 큰 것 같아요.
0: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최일음 씨가 앞으로의 내가 음악 활동하는 데 있어서
1: 네.
0: 최종적인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내 음악을 통해서
1: 네.
0: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1: 네, 네,
0: 그런
1: 네.
0: 음악이
1: 맞아요.
0: 되고 싶다.
1: 맞아요.
0: 맞나요?
1: 요즘 너무 제가 막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은 이제 힘들 때 듣기에는 조금
0: 네.
1: 굉장히 뭔가 시끄러울 수가 있다.
0: 되게 파이팅 넘치잖아요.
1: 네, 너무 파이팅이 넘치니까 그러니까 헬스를 할 때는 좋을 것 같은데
0: 네.
1: 뭔가 내가 지치고 좀 뭔가 귀가 쉬고 싶고 마음이 쉬고 싶을 때는 사실 노래가 너무 강한 것 같은 거예요. 저조차도 제 노래를 듣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 음악도 중요하겠지만 퍼포먼스나 이런 무대에서는 하지만 진짜로 나의 마지막 무대를 내가 딱 서고 죽는다면
0: 네.
1: 이런 음악을 하고 이 세상을 떠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0: 네.
1: 그런 이제 마음에 딱 남고 기억에 남는 그런 음악을 남기고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 네. 음악이 너무 궁금한데 여기서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
1: 아.
0: 빨리 한 소절만 어떤 느낌인지 아니 시청자분들도 너무 궁금할 것 같아.
1: 아니요. 부끄러워서 안 돼요.
0: 왜?
1: 아니, 비트가 없으면 부르기가 약간
0: 아니 뭐 거기서 여러 가지 트랙이 있을 테니까 뭔가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준다고 했었으니까 그 중에서 잔잔한 음악이 있으면은 약간 좀 약간 살짝
1: 어이 기어 차헤 히야 디야 바람이 분다 어기야 차 저기 저 해는 헤야 디야 오늘도 뜬다 어기야 차차차차
0: 네. 오, 약간 좀 소울이 있다.
1: 네. 약간 그런 소울이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이게 또 이제 비트가 있어야지 이게 좀 멋있는데
0: 약간 근데 감질만 난다 진짜.
1: 살짝 나중에 앨범
0: 겨우 여러분들 이렇게 부탁해서 아주 막간에 이용해서 지금 살짝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궁금하시죠? 이제 곧 앨범이 나온다고 하니까요 또 최혜림 씨가 내는 이 사람을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그런 음악 앨범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음악을 한 곡 더 들어볼 텐데요. 어떤 곡을 준비하셨습니까?
1: 캐지나 칭칭 준비했습니다.
0: 이야,
1: 또
0: 신나는 음악이네요.
1: 네네 그럼요. 그래서 사실 이건 라이브로 들으셔야 좀 그 현장에서 들어야 좀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하는데 또 시청자분들께서 또 제 마음을 알아주시지 않을까?
0: 네. 그러면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최혜림 씨의 활동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와주셔서 감사해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1: 오래오래 국민 MC로 네.
0: 매주 치즈케이크
1: 아니 매주 아니라니까요 준수 씨
0: 너무너무 감사해요 치즈케이크, 네. 아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 너무 감동이고 이렇게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1: 네
0: 이게 떨어졌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즐겁네요 네 그러면 최혜림 씨의 캐지나 칭칭나네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놀 게 아니라 좀 더 빠르고 신명나게 놀아볼까 하느니 준비되셨나요? 자, 그러면 다 같이 소리 질러! 얼씨구!

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는요,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우리 노래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을까요? 민요는 혼자보다 또 여럿이 함께 부를 때 더 즐거운 노래입니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 만난 노래들을 언젠간 여러분도 함께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민중과 함께 온 민요가 더 많은 사람이 즐기는 대중의 노래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노래의 다양한 멋을 전해드리는 김준수의 아지트, 오늘은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그만 던질 때

0: 이야기가 있는 음악으로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가는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겠습니다.
1: 수의 한지수님을 대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입으세요. 그러면 제가 네 대장님 그렇게 입겠습니다.
2: 아, 저희가 잘 따라가요. 네, 네.
0: 시키는 대로.
2: 네네.
0: 매력적으로 또 생기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이렇게 하는데 팀을
3: 좋게 얘기해줘야지.
0: 전혀 인정하지 못하는 어떤 표정으로
4: 아닙니다,
0: 보라보고 있는데.
4: 아닙니다. 멋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0: 요런 경지 같은.

0: 시적인 언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고요로 가야겠다.
1: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조선 말 단 열 달간에 숨겨진 왕이 있었으니 그의 왕호는 미족. 음식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고자 했던 자. 그는 국정보다 국물을 중히 여겨 정사를 논하기 전 꼭 세 가지 국물을 올리게 하였다. 역사에서는 지워졌으나 별똥별을 타고 오늘을 사랑한다. 이것은 한 시대를 잃고 한 상차림을 얻은 자의 이야기구나. 오늘은 우리 임금님이 바다로 오셨구나. 어떤 맛있는 것을 찾으셨으려나? 어? 임금님, 왜 그러고 계시오?

0: 선생님 안녕하세요.
1: 휴지 양반 왔는가?
0: 오늘 사모 패션이 패션이네요.
1: 가을은 그 무슨 계절인가? 남자의 계절 아니에요? 내 손 좀 이렇게 남자스럽게 갖추고 입고 왔지.
0: 여기는 어딘데 오신 거예요?
1: 여기가 이 맷돌포라는 이 당진에 있는 아주 작은 포구라네. 이 맷돌포는 말이야, 과거에 그 강화도 등지에서 그 어선들이 뭐 숭어나 준치, 꽃게 이런 걸 잡으면서 번성했던 곳이네. 근데 뭐 지금은 뭐 그냥 조용히 이렇게 정겨운 포구의 모습만 갖추고 있지. 아니 뭐 화려한 관광지 가는 것도 좋지만 말이야, 이렇게 조용한 포구를 걸으면서 이게 바다를 바라보고 갯벌을 바라보고 이러면 얼마나 좋은가, 어? 안 그래?

0: 자, 오늘 말일세. 어? 그 아주 남자에게 잘 어울리는 가을은 남자의 계절 아니겠는가? 어? 남자에게 딱 어울리는 남자에게 딱 어울리는 너무 많다. 어? 아무튼 저희 당진에서만 먹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귀중한 음식이 있다네. 어? 먹으러 가보세요. 자,
1: 먹으러 가. 한번 가보자.
0: 아, 오늘은 말이지 전복 파 장어탕 맛집이라네. 어? 일단 그러면 전복 파 장어탕 하나 시키고. 아, 야, 이 회무침이 간절히 우럭회. 그러면 우럭회 무침을 먹고 그다음에 탕이.

0: 먹을까? 사리를 하나. 아, 이거 먹어보고 싶겠다. 자, 사장님. 아유, 잠깐만. 아유, 안녕하십니까. 네,
1: 안녕하십니까.
0: 예, 야, 여기가 전복 파 장어탕 맛집이라고 소문이 자자해가지고 네. 왔거든요.
1: 네네.
0: 예, 그 전복 파 장어탕 하나 주시고요.
1: 네.
0: 그 다음에 여기 왔는데 또 회무침 안 먹을 수 없잖아요.
1: 네네.
0: 예,

0: 하시나요?
1: 맞아. 가을을 타고 있다네. 뭔가 이렇게 기분이 울적하고 무기력한 것 같기도 하고. 아, 왜 이런지 모르겠어. 가을을 타. 아, 나 추남인가 봐. 추남.
0: 추남이요?
1: 어, 추남.
0: 추하다 그건 아니야?
1: 에이, 가을 남자, 가을 추남. 내가 어딜 봐서 추남이야. 미남이지, 미남. 아, 근데 내가 그 연구결과 같은 걸 찾아보니까 말이야. 뭐 성별에 따른 그런 건 없는데 가을이 돼서 일조량이 줄어들면 세로토닌이 감소해서 우울감 같은 게 든다고 하네.
0: 울적해지면 뭐 하세요 주로?
1: 이 우울감이 들 때는 제일 좋은 게 걷는 거라 그러더. 걷는 거. 내가 볼 때는 걷는 것도 이 우울감 같은 걸 싹 없앨 때 좋긴 한데 훨씬 더 좋은 게 하나 있지. 예. 맛있는 거 먹는 거. 맛있는 거 먹으면 엔돌핀이 돌잖아요. 도파민도 나고. 아, 실례합니다.
2: 네.
1: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제가 이 그 전복 파 장어탕 이런 거를 처음 먹어봐가지고 이게 지금 메뉴 주문을 해놓고 이게 너무 궁금해서 봐봤거든요. 파가 들어가는 거예요? 전복 들어가고 파 들어가고 장어탕?
3: 파 김치가 들어가는 거예요.
1: 아, 파 김치요?
3: 네. 현지에서 파를 공수해서 여기 해수로 절군 다음에 네. 저희 비법 양념으로 해서 숙성시켜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1: 그럼 그게 어떤 건지 좀 볼 수 있을까요?
3: 네, 제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1: 네네. 오. 아. 오. 이야, 잠깐. 이렇게 그 일일이 담그시는 거예요?
3: 큰 통에서 담궈서.
1: 네. 이렇게
3: 소분해,
1: 이제
3: 소분해서.
1: 아, 이게 소분이에요? 네. 아, 워낙 많이 쓰시니까. 네. 이게 가정집에서는 이게 이제 기본인데, 와, 잠깐만. 그러면은 이걸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3: 네.
1: 보통 뭐, 숙성을 시키시나요? 아니면 바로 쓰시는 건가요?
3: 숙성을 한 6개월 정도 시킵니다.
1: 6개월이나요?
3: 예.
1: 먹어볼 수 있을까요? 네. 우와. 오. 예, 감사합니다. 이야. 아. 예. 6개월 숙성한 거랍니다. 아, 향을 맡아보니까 숙성 잘 됐습니다. 안 짠데요?
3: 아, 저희가 양념을 따로 하기 때문에
1: 네.
3: 간을 좀 세게 안 하고.
1: 아, 약간 간간하게. 아, 그러시구나. 양념하시고 뭐 해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숙성시키셨다 그러셔가지고
3: 네.
1: 맛이 혹시 좀 센 건 아닌가. 근데 지금 뭐 아무것도 다른 거 없이 얘만 먹었는데도 간간하니 입에 딱 붙네요. 우리 집에서는 얘가 핵심이네요.
3: 제가 맛있게 끓여서 제공하겠습니다.
1: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기대를 가득 안고 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3: 네.
1: 예.
4: 당진 어민들이 주로 해 먹었다는 전복 파장어탕 납시오. 아따, 고놈 창어 신하네. 도시락 장어를 두툼하게 썰어주고 냄비에 장어가 한 가득이구나. 맛도구는 매콤한 양념이 듬뿍. 고춧가루와 잘 숙성한 파김치까지 듬뿍. 향긋한 깻잎과 팽이버섯. 아니, 귀한 전복을 두 마리나?
5: 쉬고.
4: 아이고, 신명난다. 아니, 맛난다. 냄비 속에 귀한 것들이 그득하구나. 당진 명물 전복 파창어탕.
1: 자, 전복이 잘 익도록. 어휴, 움직인다. 전복 움직이는 거 봐. 오, 뜨거운 물 보니까. 국물 보니까 움직여. 그동안 전복도 많이 먹었지만 오래간만에 오늘은 전문가분한테 손질을 좀 부탁해야겠다. 잘 익혔으니까.
6: 네, 제가 전복 손질해드리겠습니다.
1: 네네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역시 전문가라 그러신지 손질하는 건 진짜 매끄러우시다. 이야.
6: 아, 국물 한 방울도 아낌없이.
1: 네.
6: 감사합니다.
1: 네.
6: 잘 먹겠습니다.
1: 네. 오, 잠깐만. 국물 향을 한번 맡아보자. 오, 잠깐만. 야, 내가 그냥 일반 장어탕은 많이 먹어봤는데 이 전복 파 장어탕은 국물 향이 다르다. 야, 이 감칠맛과 이 새콤한 이 느낌이 이게 뭐지? 아, 파김치가 들어가서 그런가?

취한다, 취한다. 전복 장어탕의 국물 향이 취한다.

0: 냉동하구나. 야, 요건 한입이다. 요걸 두 입에 먹으면 안 돼.
1: 임천장 길 것 같은데.
0: 어? 뭐라고? 먹었어. 이 깊은 바닷 속을 헤매고 있던 이 전복이 무트로 올라와. 파김치 장어탕 국물, 전복 파김치 장어탕 국물 넣어가려고 아름다운 회합을 하고 있구나. 오, 잠깐만. 하나가 어디 갔지? 하나가 빠졌다. 잠깐만. 큰일 났다. 전복이 빠졌다.
1: 살다 살다 냄비에서 전복이 돼버렸다는
0: 얘기를 찾은 거. 아니, 근데 이게 뭐가 너무 푸짐해가지고. 큰일 났네. 비상, 비상. 전복이 사라졌다. 전복이 사라졌어. 아유, 있다.
2: 찾았잖아.
0: 야, 이거 보십시오. 야, 꼬들꼬들해. 전복 파 장어탕이라고 했으니. 우와. 오, 장어 뭐 한 세 마리 들어갔나? 와.
1: 야. 하루에 장어 한 여섯 마리 드시잖아요.
0: 그렇죠. 작정하고 먹으면 여섯 마리 먹죠, 제가. 국물도 담고. 아, 먹어보겠습니다. 아, 일단, 오, 이야, 역시, 파김치와 장어가 만난 그 맛은 어떤 맛인지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장어가 사실은 우리가 맛있는 장어집 가서 장어탕 먹으면 이렇게 살이 같이 많이 나오진 않잖아요. 그지? 근데 얘는 장어가 그냥 생물이 그냥 토막 썰려가지고 그냥 나오니까, 야. 장어와 파김치의 만남. 참으로 아름다운 맛이로구나. 아, 국물 안 먹었네. 응? 아, 야, 이거. 아, 어제 술도 안 먹었는데 이렇게 자꾸 크크거리나 봐.
1: 드신 거 아닙니까?
0: 안 먹었어요. 아우, 야. 와, 술도 안 먹었는데 속이 풀리네. 오. 아우. 이렇게 왔는데 장어를 또 쌈을 싸서 한번 먹어봐야지. 장어만 잔뜩 올려서 먹어야지. 장어를 잔뜩 올린 다음에 파김치를 싹 얹어줍시다. 그리고 마늘도 하나 넣어가지고. 아, 자. 아. 야, 그 익히지 않은 깻잎에 쌈에다가 생깻잎에다 싸서 먹으니까 깻잎 향이 같이 올라와서 얘는 누구하고도 잘 어울리네. 응? 야, 파 장어탕의 이 포용력 참으로 훌륭하구나.
3: 응? 맛있구나.
0: 와, 이 참으로 칭찬할 만한 맛이로다.
3: 임금님, 전복 파 장어탕의 포용력 우리도 맛보고 싶소. 통통하니 실한 장어에 알싸한 파김치까지 더해지니 그 조화가 참 별미로구나. 장어탕을 깻잎에까지 써드시니 탕도 먹고 쌈도 먹고 돈을 질고 가지 잡고 일석이조로다. 시원한 전복 파장어탕 우리도 마.

0: 뭐 얼추 먹으면 사장님 라면 사리 넣어서 먹으라고 그랬지?
1: 라면 사리 대령이요. 전복탕에 라면 사리는 처음 보는데 그 맛이 참 궁금하다.
2: 라면은 풍이 펴 드시나요? 꼬들꼬들하게 드시나요?
0: 저는 아 뜨거. 꼬들꼬들한 쪽을 좋아합니다. 아, 3분 라면 안 익어도 먹어요.
2: 남들이 먼저 먹을까봐.
0: 그건 맞아요. 내가 한 입이라도 더 먹으려고. 특히 여럿이 먹을 땐 풀어지기도 전에 먹어요. 얼추 익은 것 같은데? 옳지. 야, 요거 별미있어. 이게 조선시대 때 순이가 맛도 못 봤을 라면을, 장어탕에 들어간 라면을 먹네. 오, 나오더라. 내 이놈 라면아, 나오너라.
2: 그 장어와 라면은 좀 신기한 조합이긴 하네.
0: 그러니까 장어탕에 라면이 들어갈 거는 과인이 맛을 보겠노라. 내가 이 현대에 온 보람이 있구나.

0: 남자를 땀 흘리게 하는 장어탕. 그리고 라면 사리 추가. 참으로 흡족하구나.
1: 임금님 수라에 한 번 더 흡족할 쫀득한 맛이 품인 우럭 대령이요. 회로 먹어도 맛있는 우럭을 무친다니 먹기 좋게 듬성듬성 썰어내요. 각종 신선한 채소와 함께 고춧가루, 비법 중에 비법이라는 양념장, 그 위에 또 맛있는 우럭이 듬뿍. 맛 중에 제일은 손맛이라 조물조물 맛있게 무쳐주고. 이게 무엇이냐? 아까도 만난 귀한 첨복 아니냐? 임금님 오늘 참 횡재하셨소. 바다야 가득한 맛돌이 멍게까지. 보기만 해도 바다향과 신선함이 느껴지네. 꼬들꼬들 첨복과 향긋한 멍게.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 우럭해 무침 나옵시오.

0: 아니, 여기 사장님이 초장을 아, 최소한 2, 3개월 이상 숙성을 해서 쓰신다고 했는데, 아니, 그래서 그런가? 양념의 이 초장의 맛이 그냥 톡 쏘고 마는 초장의 그 맛이 아니고, 이 코와 이 구강 안을 그냥 쫙 퍼져서 감싸는, 확 번져나가는 느낌? 근데 맛 자체가, 이 초장의 맛 자체가 되게 깊네. 아니, 그리고, 아니, 우럭이 살이 어쩜 이렇게 부드럽냐? 응? 이번에 거 씹으니까 그냥, 사르르르 녹는데, 아이스크림 샤베트 먹는 기분도 들고, 모침 샤베트. 이거 한번 싸서 먹어야겠다. 맞아. 초장은 아까 사장님이, 초장을 꼭 싸서 드셔보십시오. 그러셨는데, 얘도 살짝 묻히고, 마늘도 하나 좀 넣어주고, 그래서. 자. 야. 아니, 우럭과 전복을 한 번에 먹다니. 내가 이게 무슨 고사인가, 응? 전복이 꼬들꼬들 씹힌다. 전복이 맛도 맛이지만 이 씹는 식감을 살려주네요. 야, 이거 멍게랑 진짜 무슨 맛일지 진짜 궁금한데? 잠깐만, 우럭고 전복. 자, 하나 더 넣을까? 과유 불급이라 했지만 내 오늘은 좀 과하게 먹어보겠네. 어떻소? 참으로 맛있어 보이지 않소? 오? 아, 이거 멍게 특유에서 바다 맛 아니죠? 그 바다 내면 입안으로 확 풍기는데 이 우럭 해무침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
1: 임금님, 한 쌈의 멍게 대접은 반칙 아니오? 그 큰 쌈을 한 입에 가득? 쫄깃하고 고소한 우럭이 알싸한 양념과 함께 또 입안 가득! 향긋한 바다 맛이 입안 가득하네.
0: 잠깐만. 내가 된 것인가? 응? 내가 된 것이야. 이제 보시게. 어리. 내가 이거 저 쓰고 싶어서 쓰는 거 아니야. 응? 저 하도 잘 어울린다고 그렇게 내가 억지로 내가 해주는 거지. 내가 이거 쓰고 싶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쓰고 싶어서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시청자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코너 속의 코너, 미종의 동의보감.
2: 벌써?
0: 동의보감에서는 파김치에 사용된 쪽파가 성질이 따뜻하여 비장과 신장을 좋게 하고 또 기력을 북돋아서 피로를 이기게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쪽파가 기운을 북돋아서 기력 증진하게 하고 피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타민 C와 B가 풍부하여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감기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따뜻한 성질로 장기를 따뜻하게 하여 수족냉증을 예방하고 몸을 따뜻하게 유지해준다고 합니다. 쪽파에 들어있는 알리신 성분은 혈관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고 또 비타민C가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식이섬유가 많아서 장 건강을 도와주고 소화를 촉진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유불급, 좋다고 해서 한번 이렇게 많이 드시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미종의 동의보감 오늘도 마치겠습니다.
2: 나는 이 메뉴를 적극 추천한다, 아주 적극 추천한다, 적극 추천한다, 보통이다, 추천하지 않는다, 아주 추천하지 않는다. 5점 척도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0: 매우 매우 적극 추천한다. 아, 일단은 보통에 보면 보통의 우리 장어탕도 맛있어요. 저는 그냥 보통의 장어탕도 너무 맛있게 먹는데 얘는 좀 특별해. 특히나 여기 이제 당신 이 지역에서만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게 특별하고 그 다음에 맛 자체가 특별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파김치를 6개월 이상 숙성시킨 걸 넣다 보니까 파김치 자체가 가지고 있는 파 자체의 알싸한 맛이 소금에 염장되고 각종 양념에 이제 점여져서 그 맛이 깃든 그 맛. 하, 이거 설명할 수 없는 게 염도와 숙성과 고춧가루 양념의 이 어우러짐이 감칠맛과 그 다음에 새콤함과 달달한 그게 잘 어우러져서 그게 국물에 딱 들어갔는데 전복 들어있죠, 장어 들어있죠.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운 게 어딨어. 최고지.
3: 아. 아, 오늘도 아주 풍족하게 잘 먹었구나. 맛있구나.
1: 맛있구나.
3: 우와. 오감을 자극한 오감탕이구나. 그놈의 간으로 찍어간다 말이요.
0: 아이고,
3: 오늘도 참으로 흡족하게 잘 먹었도다.

0: 이야기가 있는 음악으로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가는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겠습니다.
1: 수혜 한지수님을 대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입으세요. 그럼 제가 네 대장님 그렇게 입겠습니다.
2: 아, 저희가 잘 따라가요. 네.
0: 시키는 대로.
2: 네네.
0: 매력적으로 또 생기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이렇게 하는데 팀을
3: 좋게 얘기해줘야지.
0: 전혀 인정하지 못하는 어떤 표정으로
4: 아닙니다,
0: 보라보고 있는데.
4: 아닙니다. 멋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0: 요런 경지가

0: 시적인 언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고요로 가야겠다.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빨까기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들 하셨지요. 네? 빨까기 대명사 빨까기 9단 여러분의 취향나기 인사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알까기 초단 김가영입니다.
0: 자, 김가영 초단입니다. 이제 네. 시작인데 네. 그동안 알은 좀 까셨는지요?
1: 아, 제가 까고는 싶었는데 네. 좀 스케줄 때문에 조금 잘 못 깠습니다.
0: 아, 까야 됩니다. 네. 이 하루라도 안 까면은 이 까리역이 줄어.
1: 아, 네. 네. 열심히 까겠습니다.
0: 예. 저도 이날까지 많이 깠습니다만은 진짜 하루라도 안 까면은 손주 뻘되는 애한테도 까집니다. 네. 그만큼 네. 예민한 것이 알까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앞으로 더 열심히 까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국악의 날 제정 기념입니다. 네. 보내드리는 알까기 명인전. 오늘 반가운 두 대국자 만나보시죠. 네, 대국실입니다. 오늘은, 아, 참, 무촌이지요. 부부의 네. 대결입니다. 네, 부부입니다. 와. 저 앉아있는 두 사람 부부입니다. 네. 네. 먼저 국악계의 꽃구슬이지요. 네. 박예린 7단. 뛰어난 가창력과 섬세한 감성의 소유자. 네. 아, 전남 아름답다는 그 목포 네. 출생이고요. 9살 때. 9살 때 전 뭐 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1: 저도요.
0: 네. 9살 때 판소리를 시작해서 네. 올해로 벌써 40주년이 됐습니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 그러면 이제 50 지천명이라고 봐야 되는데 네. 근데 딱 얼굴 보세요. 네. 30대로 보이잖아요. 네.
1: 저 친구인 줄 알고 말 놓을 뻔했습니다.
0: 그럴 정도로. 네. 네. 네? 네. 좋다고 웃네요. 네. 그래요. 그거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1: 그렇죠.
0: 엄청난 자기 관리.
1: 아, 그럼요.
0: 네? 뭐 팽현숙 씨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1: 그렇죠, 그렇죠.
0: 또 이런 얘기 안 해주면 또 삐집니다.
1: 너무 아름답잖아요.
0: 네. 얼굴 보세요.
1: 네.
0: 30대로 보이세요.
1: 네. 네,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 과정을 수료했고.
0: 이야, 그래요?
1: 그리고 또 현재는 네. 동국대학교 한국음악과 교수로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0: 교수님으로 네, 욕심도 많네요. 네.
1: 대표곡으로는 대장금 OST 오나라, 네. 쑥대머리 등 셀 수 없이 많은 노래가 있습니다.
0: 이야.
1: 국가 문화유산 판소리 춘향가 이수자이기도 하고요.
0: 그 어렵다는 춘향가 네. 이수자.
1: 이에 맞서는 분은 남편 파핀현준 7단입니다. 네. 가수이면서 댄서, 댄스 트레이너시죠.
0: 저는 뭐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이 공감할 겁니다. 네. 춤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 파핀현준.
1: 그렇죠, 그렇죠.
0: 파핀현준 얘기는 춤에는 한계가 옵니다.
1: 맞아요.
0: 옛말에 뭐 여우에 홀렸다는 말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파핀현준의 춤에는 모두가 홀리고 맙니다. 네. 그 부인 박예린 7단도 아직도 춤에 홀려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1: 맞아요.
0: 이 홀려서 깨어나지 못하는 상태 홀리죠.
1: 네.
0: 네?
1: 네. 1998년 영턱스 클럽 4집의 멤버로 영입돼서 데뷔했고요.
0: 그렇게 시작했나요?
1: 네.
0: 오.
1: 그리고 또 제1회 아시아 청년 예술제 대상.
0: 대상!
1: 2018년 한국 힙합 대상.
0: 대상!
1: 네, 팝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0: 대상이 제일 네. 쉬웠어요는가요?
1: 그러니까요. 한 번 받기도 어려운 건데.
0: 그러게 말이에요. 네. 네. 진짜 팝핀 현준 같은 분을 보고 아는 탤런트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0: 못 다른 게 없어요. 과거의 말이죠. 네. 그 바퀴벌레.
1: 네?
0: 그러니까 죽더래요. 죽는 네? 모습을 보고 보통 사람 같으면 아유, 얘가 바퀴벌레야.
1: 네.
0: 뭐 버리든지 그런데 그걸 보고 아, 이런 식으로 죽는구나. 그 춤을 만들었어요.
1: 바퀴벌레 보고요?
0: 춤.
1: 와.
0: 천재야.
1: 와. 오, 대단하신데요?
0: 예.
1: 진짜?
0: 바퀴벌레 춤을 춘 창시자.
1: 오늘 우승을 하면은 꼭 한번 보고 싶네요. 바퀴벌레
0: 예, 살다 바퀴벌레 네. 춤을 보다니. 이야. 2011년 두 살 연상입니다. 누나예요.
1: 네.
0: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1: 네. 누나는

0: 네, 그런 노래가 있죠.
1: 네, 애매하게 부르네요.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네. 예, 그렇습니다. 노래 제목대로 내 여자라니까. 네. 누나한테 결론적으로 이제 들이대서 결혼에 성공한 건데. 네. 결혼은 역시 들이대야 됩니다. 아... 멀거니 멀뚱멀뚱 있으면 안 됩니다.
0: 오, 네.
1: 적극적인 사고방식.
0: 명심하겠습니다.
1: 네.
0: 네, 이제 곧 대국이 시작될 텐데요. 네. 간단하게 진행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장자가 100이고요. 흑 선으로 시작합니다. 그럼 R은 총 8알. 네, 3판 2선승제고요. 네. 1대1이 되었을 때는 각자 3알씩만 놓고 마지막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1: 자, 그러면 두 대국자분 이제 포석을 해주시죠.
0: 아, 네.
1: 네, 8알. 8알씩을 하고
0: 인사를 포수.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요?
1: 아닙니다. 그건 제 맘입니다. 포수를 먼저 하고 네, 중앙선만 안 넘으면 됩니다. 네. 이제 포석을 보면은 선수의 기풍을 알 수가 있어요. 네. 자, 자, 어떤 결과가 네, 나올지 말이죠. 자, 하나만 더. 네, 오른쪽이 낫겠죠. 오른손 잡이면 네, 그렇죠. 오른쪽. 자, 포석 기대했습니다. 차렷. 대국 시작합니다. 경례. 부부지간이라도 예를 갖추고. 아... 네. 자, 시작하면 됩니다. 까면 됩니다. 팝핀 네. 현준 직단부터.
0: 신종.
1: 네, 검지 타법이네요. 독특한 타법입니다.
0: 네.
1: 네! 그런 정도.
0: 근데 되게 잘 맞았어요.
1: 예, 검지 타법. 독특한 타법입니다. 가능합니다.
0: 네.
1: 뭐, 다섯 손가락, 어느 순간 편한 거 까면 되는 거예요. 네. 네. 자, 고고한 자세로 박예리 7단. 네?
0: 오.
1: 품격 있는 알까기. 네. 네. 네. 네. 어느 순간에 거기까지 갔나요? 네. 견눈질하고, 과연 신중한 거 좋습니다.
0: 네.
1: 아, 침착하네요. 네. 자, 과연 중앙. 꽤기 나왔습니다. 첫 주에 꽤.
0: 처음이라.
1: 네, 그럼 뭐 연습 때 생각하면 됩니다.
0: 손가락이 덜 풀려서
1: 그렇습니다.
0: 그런 것 같습니다.
1: 자, 검지 타법 과연 이번에는 성립이 될지. 네, 성공했습니다.
0: 이야,
1: 정확한데요. 이야, 벌써 8대 6입니다.
0: 네, 아직 이르죠. 네, 아직은 예상할 수 없습니다.
1: 지금 박예리 7단 입장에서는 저렇게 네. 고상한 척 하지 말고 그냥 제대로 까야 됩니다. 네? 지금 망설여요. 맞아요. 깔 거 없으면 손 떼고, 그렇죠. 그 넓은 중앙을 향해서 까면 됩니다. 그 수로. 그거 좋습니다.
0: 다행이네.
1: 천만다행이에요.
0: 네.
1: 안 죽은 게 다행이에요.
0: 네.
1: 어딜 감히 들어와 용납할 수 없다. 네. 눈치를 봐요. 네? 자, 과연! 아주 쉬운 수도였는데.
0: 네.
1: 긴장된 순간. 다음 수는?
0: 거의 자리가 바뀌겠는데요.
1: 그거는 매너에 어긋납니다. 상대 진영까지 가서. 그거는 좀, 네. 저게 성립이 될까요? 저 수가?
0: 과연?
1: 자. 그런 정도! 네! 역시 박예리 7단! 네! 대단한 센스입니다.
0: 아주 신중하게. 네.
1: 적당히.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네. 부족하지도 않고.
0: 네, 딱 좋았어요.
1: 이야! 좋습니다. 반격에 나서는 박예리 7단.
0: 네.
1: 네.
0: 여유가 생겼습니다.
1: 혼낼만 하지요.
0: 네, 네. 네.
1: 네.
0: 이렇게.
1: 야, 저렇게까지. 네, 부부인데. 와! 재롱을 떠는 부인 앞에서 재롱을 떠는 아주 깜찍한 하핀 연주 7단.

0: 아, 그거보다는 네네 그거로 중앙을 공격하는 게 차라리 잘 조준해서 시원하게 좀 거리가 있나요?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갑자기 할까 하다가 네.
1: 기선제압
0: 기선제압 미끄러 네, 네. 너 깜짝 놀랐습니다 네. 직업병이에요 직업병 네? 아 그런 점

0: 하지 않겠다. 네, 네, 거리가 네. 있으니까.
1: 네, 아직.
0: 이제 네. 선택권은 너에게 주겠다. 네. 파피니 연정 어떻게 할래? 깔테면 까봐라. 네? 신중히? 그거에서? 바로 그? 희한하게 처리하네요. 네? 저런 수가 있나요? 야, 이렇게 되면 웃고 즐긴 사이 비슷비슷하게 됐어요.
1: 네, 비슷합니다.
0: 한 점 차이입니다.
1: 네.
0: 자.
1: 과연?
0: 그렇습니다. 좋아요.
1: 아이고, 깨.
0: 몰려 있어요. 응, 그거 일단 하나를 처리하겠다. 좋아요. 봐주는 건가요?
1: 네. 네, 비슷하네요.
0: 네, 비슷하고. 네,
1: 두 분이 되게 네. 환상의 그렇습니다. 궁합인 것 같아요. 진짜 네. 예측 불가예요.
0: 예. 네. 자, 좀 자세가 안 좋습니다만은. 예. 1%도 아니고 1%가 부족했어요.
1: 네.
0: 자, 이렇게 되면은 이 파핀 연주 절단 지역에서는 어딜 감히 네? 여길 쳐들어와? 가볍게 처리하네요. 고수입니다. 네. 네. 네. 재롱 또 재롱이 네. 연속해서 나왔지요.
1: 와. 네.
0: 그러나 여기서 물러설 박예리 집단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네. 늘 저렇게 연습을 합니다만은 좀 전에는 뜻대로 안 돼요. 묘한 일이지요. 자. 그거 더 안 좋지요. 네. 원래, 네. 본인이, 네.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손으로. 네. 과연?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자. 조금 뭐 공격하기 네. 쉽지 않습니다.
1: 네.
0: 파핀 현주 7단. 이번에는 드디어 엄지타법 정확도가 있습니다. 엄지타법은. 과연 정확도가.
1: 아니.
0: 예, 그러나 정확도가 있긴. 이게 누가 못하나 시합인가요? 찬스가 왔어요.
1: 네.
0: 네, 박예리 7단.
1: 네.
0: 저거 좋습니다.
1: 바로 앞에 있죠.
0: 자, 1타 2득. 두 알을 노려서. 좋습니다. 네, 미소를 띄고. 네. 과연. 자, 봐라. 너무 오늘 안타깝습니다. 네. 자, 지금, 네. 과연?
1: 네.
0: 주거니 받거니. 네. 좋습니다. 드디어 찬스가 왔어요. 완전히 이제 촉진해 가서. 저거는 사실은 일반 대국자랑 하면은,
1: 네.
0: 좀. 경국감입니다만 부부지간이니까.
1: 네, 부부니까.
0: 네. 네. 네. 아이고, 네. 집에 가서 하세요. 그런 주세요. 네. 자, 박예리 7단! 그 좋은 찬스 굴러온 복을 차버리네요. 네.
1: 뛰어넘어서.
0: 뛰어넘었습니다. 네. 너무 아득합습니다. 이제, 떨렁 두 알 참 초라한 신세가 됐어요. 네. 박예리 7단.
1: 아쉽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다섯 달, 두 알이니까 시원시원하게
1: 네.
0: 공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굳이 몸살이 필요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1: 우와.
0: 네.
1: 우와.
0: 우와. 저거 보세요. 우와. 야, 되는 날이네요.
1: 우와.
0: 그것도 살았어요. 우와.

0: 박예리 절단 떨렁 한알. 뭐 한알 남았는데 뭐 뿌리스한 방법이 없는데 뭘 그렇게 자신 있는 표정으로. 네. 아.
1: 혹시 모르죠.
0: 그렇죠. 네. 일단. 네. 그거는 처리하겠다.
1: 살짝.
0: 네. 톡 가볍게 톡 정도. 아, 저런 식으로 끝나네요.
2: 논개가
0: 아, 네, 논개 답법입니다.

0: 세레모니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오.
0: 어. 네. 오. 오 그래요. 저렇게 뽐낼만 하지. 네. 오. 오. 야 어떻게 이 좁은 공간에서. 야.
1: 와. 와 바둑판 앞에서 이런.
0: 즉흥적.
1: 와.
0: 와. 와. 야. 이거 뭡니까? 야.
1: 와.
0: 나는 바로 코앞에서.
1: 와.
0: 야 현란한.
1: 오. 와 저 진짜 넘어지는 줄 알았어요. 와.
0: 지금 동작 바로 1미터 앞에서 봤어요.
1: 와.
0: 영광인데요?
1: 진짜 영광입니다.
0: 네. 자 그러면 인사는 했으니까 바로 네. 저 파핀 연주 7단부터 예, 공격하면 되겠습니다.
1: 네.
0: 어, 중앙에 첫 수가 중요합니다. 아, 아, 아.
1: 오.
0: 예, 좋아요.
1: 네.
0: 힘 하나 안 드리고. 어쨌든 쳤습니다만은 확연히 7단이 앞서가고 네. 있습니다. 어쨌든 앞서가는 거예요.
1: 네.
0: 네.
1: 자.
0: 자. 늘 저렇게. 어. 대호차입니다만은. 그 본능적인 거예요. 딴 표현한테 갑니다.
1: 그냥 네. 방석을 저기 옮겨드리는 게 나을 것 예. 같기도 하고.
0: 차라리 방석 그쪽으로 놓고 가세요. 그게 좋으면. 아주 참. 꽉! 아, 늘.
1: 네.
0: 아, 이게 작전을 바꾼 거예요. 아, 박일의 치타를 고웠습니다.
1: 네.
0: 이제 공격이 자신 없으니까.
1: 아.
0: 이게 손님 실수.
1: 아, 네네네.
0: 네, 파핀 연주 이제 공격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실수를 유발하겠다.
1: 네네. 그것도 좋은 전략이죠. 좋은,
0: 그렇죠.
1: 네.
0: 약간 추접스럽습니다만. 어차피 움직이면 되는 거니까.
1: 네, 뭐.
0: 그 작전입니다.
1: 네. 네.
0: 수비. 아, 아 네. 저 작전이 되게 맞고 있습니다.
1: 진짜.
0: 작전이 잘하면. 네? 소공 하나 없이
1: 네.
0: 이길 수도 있겠는데요? 네, 또 아까처럼
1: 네.
0: 다른 날로 네. 가볍게 너무 세지 네. 말고 이렇게 조심. 유도하는 거예요. 응스타쯤 깔티면 까봐라.
1: 네.
0: 예, 그런 정도! 그렇습니다!
1: 네.
0: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네. 요거 침투를 했네. 그거 참 공격하기도 애매하지 않습니까?
1: 네.
0: 저 한수염이 나옵니다.
1: 그러니까.
0: 아, 그거로 네, 바로 앞에 있는
1: 아,
0: 아 네. 드디어 찬스가 왔습니다. 네. 그거, 그거, 네, 그거는 뭐 우리 초단도 가능한,
1: 네.
0: 뭐 정석이죠 알까기.
1: 네.
0: 과연 성공을 할지. 자,
1: 와?
0: 저도 못 먹네요. 네. 역시 아, 작전을 공격하면 안 되겠어요.
1: 아, 맞아요.
0: 일단은 수비형, 네, 어. 아, 좀 좋은 찬스였는데.
1: 아, 그러니까 아쉽네요.
0: 그게 만약에 성공했다면 결정타가 됐는데 네. 말이죠. 네. 박예리 7단께서는 대장금 OST 오나라를 불렀다는 인연으로 네. 말이죠. 2009년도 중국 탕산시.
1: 네.
0: 네? 명예 시민이 되기도 했습니다.
1: 아, 정말요?
0: 네.
1: 오.
0: 탕탕거린다는 그 탕산시의 명예 시민. 네.
1: 네.
0: 월드스타예요, 월드스타.
1: 어?
0: 아, 또 치가 치할 것 같죠?
1: 네.
0: 네. 네. 그렇습니다. 꽥이 나왔습니다. 꽥수가.
1: 오.
0: 야, 좋은 작전이에요.
1: 오.
0: 이러면은, 자.
1: 조심히.
0: 아, 네. 가운데 끼워 붙였습니다. 아, 아, 그거를. 네, 세야를 노리는군요. 네. 좋습니다. 1타 3득을.
1: 와.
0: 아, 장군 몽군이네요.
1: 네.
0: 나도 끼워 붙였다.
1: 네,
0: 어찌할래? 야
1: 네.
0: 오, 한 수는 한 번쯤은 보여주겠지요.
1: 네.
0: 박예리 7단. 네? 예, 보여준다고 그럽니다. 네. 이번 수, 과연 보여줄 수 있을지? 자! 자! 결국 보여주네요!
1: 와!
0: 약속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와! 네, 약속을 지키는, 네, 그렇죠.
1: 와, 멋있습니다.
0: 예, 저는 쭉 나오지요. 안 나오면 이상한 겁니다.
1: 와!
0: 네, 드디어 할 걸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상당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1: 와.
0: 야 크게 잘한 거 없는 것 같은데
1: 네.
0: 지금 그냥 사석이 하나밖에 없어요. 7알이 살아있습니다. 지금 파기리 칠 때는 오히려 네. 파피리 연주는 지금 4알. 야 그렇지 그렇지
1: 우와
0: 파핀 연준의 네. 새로운 특기, 주특기가 나왔습니다.
1: 네.
0: 꽥!
1: 네.
0: 파핀 연준은 꽥이 특기야. 네. 네. 침 하나 안 드리고 지금 앞서가고 있는 박일희 7단 이게 웬일입니까? 네? 이런 경우가 있네요. 네,
1: 그러니까요. 네.
0: 이러면 눈개타법 가능합니다. 어차피 맞아요. 상당히 유리하니까
1: 많아요.
0: 네, 그거보다는 그냥 고인데 그거 저한테 물어봐요. 이거 자 다시 옆으로 가지요. 네, 그거 그렇습니다.
1: 네,
0: 같이 같이도 아니에요. 나로 보고 이런 정도로 처리할 수 있는 내가 그냥 칠단이
1: 와,
0: 나 박일희야. 뭐 이런 식이
1: 이제 실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0: 이제 풀려요.
1: 네, 이제
0: 첫 번째 대곡 안 풀렸습니다. 네. 이제 풀리기 시작합니다. 네. 당황하는 거는 이제 파피뇽주 실단입니다.
1: 네.
0: 네. 어쩌다가 저렇게 됐는지 측은하네요. 갑자기 그 당당하고 네. 앞에서 뭐 막 세레모니도 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한 순간에 자 그거보다는. 저한테 내가 진짜 아니고 말이지요. 참 난감하네. 네. 네, 그럼 그렇죠. 그냥 그렇게 해서 꼭 안 맞춰도 돼요. 조금만 전진해도 됩니다. 그거로 그리고 이 상대방의 실수를 유발하는 거지요. 한 2cm만 가게.
1: 네. 계속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0: 네, 무슨 네, 그렇죠. 뿌리하지 말라니까. 네. 어쨌든 그래도 아직도 네. 널널합니다.
1: 네, 아직 네? 많이 남아 있습니다.
0: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제 네 박일희 씨는 사석이 두 개밖에 없어요. 네. 자 과연 그 사실 불리한 상황에서도 과감하네요.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1: 진짜
0: 과감하네요.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1: 진짜
0: 지 분수를 알아야지. 네? 거기서 과감한 입장이 아니지요. 몸을 살려야 네, 됩니다. 네. 자기가 불리한데. 네?
1: 이렇게 되면 박일희 칠단이 아주
0: 그렇습니다.
1: 유리해지죠.
0: 이제는 박일희 칠단은 뭐 그냥 쉽게 쉽게 까도 됩니다. 네. 네. 끝내도 돼? 그런 얘기입니다. 네. 해봐. 네. 자. 하여튼 그래도
1: 네,
0: 얘는 아직도 네 다섯 달이 있다.
1: 네, 네. 아직 괜찮습니다.
0: 예. 자. 그렇죠. 몸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좋아요. 자, 그러면 예, 거기서 예, 신중히 자세가 안 나오면 응수타진으로 가까이 붙이는 게 좋습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위험해요.
1: 심장이 자꾸.
0: 아니, 저렇게 앞서 있는데도 왜 불안할까요? 난 좀 드문 경우인데.
1: 네. 맞아요.
0: 그러나. 연준 입장도 네.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한 날이기 때문에
1: 네.
0: 그렇죠. 잘하면은 자 이렇게 돼서 발각이 네. 재밌게 됐습니다. 부부 대결 네 박일희 7단 대 박일희 연준 7단 1대1
1: 와
0: 원정
1: 네. 네, 이제 마지막 3차전은 각자 3알씩
0: 3알씩입니다.
1: 결승전을 3알씩. 치르게 됩니다.
0: 똘똘한 알 3알을
1: 네. 네. 알을 잘 골라주세요.
0: 네, 잘 골라주세요. 네. 네. 결승전입니다. 자, 조시대로 까면 됩니다. 자! 자, 선택권을 박일희 직단에게
1: 네.
0: 공격 약하지
1: 네.
0: 꽥스를 유도하는 건데 조심해야 됩니다.
1: 네, 네. 신중하게
0: 네. 너무 힘들이지 말고 잘 맞았는데.
1: 그러니까요.
0: 조금 아쉽습니다. 가능하다. 네. 야, 3알인데 금방 끝날 네. 줄 알았더니. 이것도 손에 땀을 쥐는데. 네. 네. 공격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수 아니에요.
1: 정말 알 수가 없네요.
0: 너무 약하면 안 됩니다. 땅을 칠 만한.
1: 네.
0: 너무나 아쉽습니다. 애석한 수가 나왔어요. 야, 갑자기 방향을 바꿉니다.
1: 와.
0: 예. 자, 거의 처음 포석했던 그 자리에 와 있습니다.
1: 네.
0: 자, 다시 옆으로 또 네.
1: 한 야, 번에
0: 알봉 대사도 여호와 있다는 일타삼득. 네, 나는 한 방에 세 알이 아니라 한 방에 한 알이라도 제대로 깠으면 좋겠어요. 욕심 부리지 말고. 예, 부득탐승 있지 않습니까? 욕심. 결국 작전에 말려들었습니다. 파피니언진 작전에.
1: 아...
0: 결국 수비형이지 않습니까?
1: 네. 그러니까요.
0: 네, 박일희 측단은 수비형인데 네. 이제 그 공격을 해봐라.
1: 그러니까요.
0: 네.
1: 수비로...
0: 덫에 걸린 거예요.
1: 네, 수비로 전략을 네. 세우는 게 네. 유리할 것 같습니다.
0: 아... 철마다행이고요. 아... 예. 자, 조금 신중하게.
1: 조금...
0: 그냥 네. 무턱대고까지만.
1: 조심히.
0: 네.
1: 조심히.
0: 지금 1-1입니다. 세트 수고. 여기서 이기면은 오늘의 챔피언이
1: 그렇죠,
0: 되는
1: 그렇죠.
0: 거예요. 자, 망설여집니다.
1: 아,
0: 어, 그렇죠.
1: 수비로.
0: 그게 차라리 네. 이 전형적인 네. 박일희 7단의 네.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1: 네.
0: 기풍이죠.
1: 네. 네.
0: 그래서 선택권은 파피니언준 7단의 백수를 유발하는데
1: 와.
0: 안 통했어요 이번에. 예. 자, 오 천만다행입니다.
1: 어. 네. 아, 아이고
0: 무리했어요. 깨끗수가 나왔습니다.
1: 아, 파피니언준님이 유리하긴 해요.
0: 파피니언준은 100% 살아있습니다.
1: 네.
0: 세연 대단한 네? 기력입니다.
1: 네. 와. 어, 목표를 딱
0: 아, 끝내 아. 아. 일했을 때 네? 떨렁 하나리인데 그렇다고 해서 더 이상 후퇴할 데가 없잖아요.
1: 네.
0: 그래요. 아, 뭐 아, 그 정도로
1: 네.
0: 일단 나왔습니다.
1: 네.
0: 어. 이제 손님 실수 유발, 네, 네. 상대방이 실수를 유발하면, 네. 만약에 이번 판에서
1: 네,
0: 네 승리하면은,
1: 네 이번 판에서 이제 이기면 우승을 하게 되고요. 또 대구,
0: 아!
1: 오!
0: 아! 네,
1: 대구,
0: 아!
1: 오!
0: 아! 네, 아, 좋네요.
1: 네,
0: 끝났습니다.
1: 와.
0: 예, 이 바퀴벌레 쳐. 네.
1: 어,
0: 바퀴벌레 쳐. 드디어 바퀴벌레 쳐. 와!
1: 지금 그 바퀴벌레
0: 같아요. 바퀴벌레 죽어가는 모습을 세세하게 춤으로 재현한 춤의 신동. 네. 지금 핸드폰 떨어지고 난리 났어. 어우, 야, 최종이었습니다. 자, 오늘 알까기 대국 최종 승자는 2-1로.
1: 와.
0: 네, 박빙 현준 7단입니다.
1: 네, 축하드립니다. 와. 정말 박빙이었어요.
0: 네. 우리 사인하고 우리 둘 사인 이렇게 해서
2: 네.
0: 승리한 파피. 뭐 네. 부부니까 뭐
1: 어차피 그 집에 가게 되긴 네. 해요.
0: 네. 오, 오, 야.
1: 오.
0: 와, 진짜 춤을 추는 것 같아 이거
1: 네.
0: 사인도.
1: 와, 사인도 다.
0: 내가 사인할 테니까 여기서 아까 그 바퀴벌레 이거 잡고. 야, 어떻게 저 춤을?
1: 네. 네.
0: 와. 어이 멋있어요.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드리고
0: 감사합니다. 소감 한 말씀.
3: 네, 오늘 이렇게 결혼 14년 만에 처음으로 이긴 것 같습니다.
4: 늘 신중하고 초심을 잃지 않는 국악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4: 감사합니다.
0: 자, 두 분 오늘 수고하셨고
1: 네.
0: 저희는 또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네.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감사합니다. 이렇게
1: 하시죠.
3: 감사합니다.

0: 하늘엔 잠들도 많고 우리는 가슴엔 희망도 많다 라는 가사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1: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 남에게도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플레이리스트 세대별 아리랑 진행을 맡게 된 배우 황석정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하게 돼서 무척 영광스럽고 설레입니다. 플레이리스트 세대별 아리랑은요, 멀리 있는 옛날 얘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새로운 아리랑에 담아낸 무대입니다. 어린이의 순수한 설렘부터 청소년의 고민, 청년의 불안, 그리고 중장년과 어르신들의 깊은 삶의 무게까지 서로 다른 세대의 이야기가 아름다운 음악으로 이어질 예정인데요. 과연 이 세대별 아리랑이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줄지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씩 만나볼까요? 가장 먼저 들려드릴 곡은 노을양의 대표 아리랑, 기억의 숨결이라는 곡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전통 문화가 지금을 지나서 후대에게도 아름답게 이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았다고 합니다. 이어서는 어린이들의 무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준찬솔팀의 어린이 아리랑과 가야금 병창의 김나연, 김나은, 이기연 양이 불러줄 청소년 아리랑인데요. 정말 기특하고 대견하다는 격려의 의미로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실까요? 네, 오늘 박수 많이 치실 예정인데요. 박수 치는 게 그렇게 몸에 좋다고 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그러면 노을양의 기억의 숨결부터 어린이 청소년 아리랑까지 연이어 만나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이렇게 예쁜 아이들 무대를 보니까 앞으로 나올 청년, 중년, 어르신 아리랑은 또 얼마나 좋을지 막 기대가 되시죠? 그런데요, 다음 순서가 아리랑이 아니래요. 우리 노을양 분들이 아주 야심차게 딴 주머니를 차셨어요. 이름하여 짜잔, 노을양 한입. 먹방은 아니고요. 그냥 노을양 한입이라는 코너랍니다. 쉽게 말해서 뮤지컬로 치면 일종의 갈라쇼 같은 건데요. 노을양의 대표작들을 한입씩, 한 곡씩 아주 맛있게 맛보여드리는 시간입니다. 맛보시고 마음에 들면 다음 공연엔 꼭 돈 내고 보시라는 아주 대놓고 하는 광고 시간이니까요. 관객 여러분 눈치 보지 마시고 아주 맛있게 즐겁게 시식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을양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무대, 노을양 한입.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1: 헤야헤야 나오나라 진치국에 밥말아 먹고 장기치고 나오나라 헤야헤야 나오나라 진치국에 밥말아 먹고 장기치고 나오나라

0: 정신은 이제 아닙니다.
1: 대망의
0: 서른 살을 조금 넘겼죠.
1: 대망의
0: 청주서 가족들 보러 왔으니
1: 대망의
0: 오늘 열심히 해보렵니다.
1: 대망의
0: 노래하는 거 좋아해서 크게 크게 불렀더니 목소리 튄다고 감독님이 마이크를 줄이네요.
2: 어메 어메 우리 어메 우라 부지랑 잠잘 적에 깊은 잠이나 잘까

0: 에헬방에
1: 피아노 치는 강민규예요.
0: 에헬방에
1: 공연하러 이곳에 왔죠.
0: 에헬방에
1: 관악산의 기운 받아.
0: 에헬방에
1: 더 열심히 공연할게요.
0: 에헬방에
1: 피아노가 전문인데 어쩌다 보니 노래도 하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뭔들 재밌게 못하겄나.
0: 우리 아버지가 한 말씀

0: 낮은 경처 벌어주마 예 아버지 그 말 마소 농도 싫고 밭도 싫고 날과 같은 임사주게
1: 에헬방에
0: 에헬방에
2: 비스치는 김용원입니다
1: 에헬방에
2: 술 좋아하는 50대입니다
1: 에헬방에
2: 이제 반 정도 끝났으니
1: 에헬방에
2: 아직도 반이나 남았네요
1: 에헬방에
2: 베이스는 원래 딘데 뭐하러 앞에다 앉혀놔서 발박자 친다고 구박을 하냐 50인생 서럽구나

노을양의 한입 코너 어떻게 맛있게 음미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청년과 중년 그리고 어르신들의 아리랑이 차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풋풋한 사랑을 알아가고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을 견뎌내는 청년들의 아리랑이 펼쳐집니다. 이어서 위아래 세대 사이에 끼어서 그 어정쩡한 삶의 무거운 무게를 담담히 버텨내는 중년의 아리랑을 만나보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멋진 노래와 춤을 보여준 우리 송지연님, 경기민요를 전공하셨다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목소리가 시원하고 막 아주 흥이 넘치십니다. 아 참, 그리고 저기 뒤에 계신 분들 있죠? 관악구립 여성 합창단 여러분입니다. 야, 아 지금 다시 또 우아해지셨어요. 우아한 드레스를 입으시고 이렇게 멋진 안무를 소화내신, 아 정말 저 멀리서 보니까요 검은 백조들이 소풍 가는 것 같았어요. 정말 저도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정말 멋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무대, 중년 아리랑 봄날입니다. 듣기만 하는 노래가 아니에요. 다 함께 박수치면서 부르기 좋은 곡이니까 마지막인 만큼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즐겨주세요. 그럼 관악구립 여성 합창단과 노을양이 만드는 마지막 무대,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플레이리스트 세대별 아리랑 사회자 배우 황석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오셨습니까? 네, 저희가 또 곡을 연습하기엔 너무 힘들어서 있는 곡을 모아왔습니다. 커피콜을 시작했습니다. 촬영 가능합니다. 자, 우리 어린이 아리랑을 불러준 준찬솔 나와주세요. 우! 마지막 우리 남은 끼를 보여주고 가야지, 그치? 준비, 나

0: 이야기가 있는 음악으로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가는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겠습니다.
1: 수혜 한지수님을 대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입으세요. 그럼 제가 네 대장님 그렇게 아, 입겠습니다.
2: 저희가 잘 따라가요. 네.
0: 시키는 대로.
2: 네네.
0: 매력적으로 또 생기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이렇게 하는데 팀을
3: 좋게 얘기해줘야지.
0: 전혀 인정하지 못하는 어떤 표정으로
4: 아닙니다,
0: 보라보고 있는데.
4: 아닙니다. 멋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0: 요런 경지가 또

악보를 내려받아가지고 그걸 점자 전문 단막에 옮겨서 처음 딱 볼 때, 그때가 되게 한번 즐거워요. 내가 피아노에 대고 엄청 슬픈 곡들을 막 수없이 여러 번 치더라도 내가 지금 쏟아내는 감정을 그저 받아주는 그런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아닐까 싶어요. 저한테 피아노라는 게.

0: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피아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김상헌입니다. 예, 현재는 서울대학교 및 본대학원 석사를 나왔으며 지금은 단국대에서 박사과정을 수학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김상헌 엄마 이혜영입니다.

100일 때 100인 사진을 찍으러 갔는데 사진사가 얘가 초점을 못 맞춘다고 좀 이따가 좀더 크면 와야 되겠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동생이 안과사예요. 걔가 레지던트 한 3학년쯤 된것 같은데 누나 얘 망막에 이상이 있네. 그러더라고요.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진짜.

0: 굉장히 넓어. 굉장히 큰 마루. 되게 이쁘다. 진짜 이쁘네. 우리 성원이 같이 이쁘네. 성원이는 눈을 못 보는 거 외에는 뭐든지 다 엄마보다 잘하지? 이렇게 하면서 울림을 보는 거지, 상원이는. 이러면서. 이게 울림이 어떤가?
1: 마루바닥에 고요한 소리가 뭘까? 그런 거예요.

0: 처음 접한 거는 저는 기억 안 나지만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로는 만 3살 나비야 나비야를 형이 레슨하고 나간 빈자리에서 제가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아노를 이제 배우기 시작한 거가 한 5, 6쯤 됐던 것 같아요.
1: 제가 그때 태교로 모차르트 뭐 태교 음악 이거 피아노 곡을 계속 틀어줬었어요. 원래 뱃속에서 그 태어나니까 만 한 달 이렇게 되니까 애가 그때부터 그거를 들어요. 기저귀 바꿔달라고도 안 하고 우유 젖달라고도 안 하고 그 테이프 30분 딱 끝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칭얼거려요. 그래서 아 얘가 음악에 뭔가가 있나? 시각장애랑 그런가? 음악에 어떤 굉장히 재능이 있나? 이렇게 느꼈었는데

예, 솔직히 처음에는 피아노가 왜 이렇게 어렵지 않은 생각이 많이 좀 들었어요. 되게 어렸을 때일수록 아무래도 단음으로 된 바이엘 곡 같은 거 치다 보니까 음들의 범위가 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그 범위보다 바깥에 있는 건반들이 저건 뭘까? 저건 왜 있는 걸까? 좀 신경이 좀 쓰였던 게 기억이 나요.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하면 뭔가 끝없는 질주를 하게 될것 같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일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어렸을 때좀 했던 것 같아요.

매일 해요. 진짜 365일 하루도 안 빼놓고 그 명절 때도 오후에 와서 하고 최소한 3시간 이상은 매일 진짜 365일 제가 따라오지 않는 이상은 이거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따라오고

0: 엄마는 피아노 전혀 모르잖아, 그지? 음악을?
1: 근데 미스를 그렇게 자, 줄자 지듯이 맨날 세면은 나중에 내 잘못도 막.
0: 미스터치는 잘 잡아내서 스트레스예요.
2: 스트레스예요, 삼은 씨?
1: 뭐, 차마 아니라고 못하겠네.

바흐라는 작곡가가 피아니스트들마다 제각기 다른 느낌을 받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바흐 곡이 따뜻하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물론 이제 푸가라고 해서 멜로디가 막 오른손에 나왔다가 왼손에 나왔다가 또 높은 음에 나왔다가 낮은 음에 나왔다가 이런 애들, 하나의 장르가 있는데 그 푸가가 악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특히 점자 악보 같은 경우는 한 줄에 다 넣을 수가 없어가지고 두 줄, 세 줄로 나눠 들어가고 그 각 줄 끝에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점 하나를 되게 자주 봐요.

일단 간단히 말하면 바그마그 머리가 아픕니다. 오른손과 왼손의 위치가 동등하도 간주되는 건데 성악하는 목소리를 건반으로 치환해서 건반으로 옮겨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떤 거는 멜로디여서 크게 부각시켜야 되고 어떤 거는 반주에서 좀 줄여줘야 되고 그게 아니라 다 같이 멜로디와 같은 그런 가치를 지녔다고 보는 거예요. 바로크 음악에서는. 그래서 일단 저는 그 사람들이 잘 치지 않는 곡을 치는 게 제 자신한테 뿌듯하고 굉장히 재밌어요.

저희는 사실 콩쿨에서 처음 만났고요. 상원 씨가 1등 할 때 제가 2등 했던 사이인데 근데 이제 우연히 장학재단에서 장학생 동기로 다시 만나면서 좀 친해졌고요. 상원 씨의 장점은 이제 상원 씨의 고유함이죠. 아까 이제 이야기에서도 나타났었던 솔직함, 때로는 천진난만함, 그러면서도 굉장히 현실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피아니스트 김상원만의 저는 묵직함이라고 좀 표현을 하는 편이에요. 진솔한 묵직함이 그의 가장 큰 매력 아닐까요?

제가 곡을 한번 쓰려면 되게 시간적으로든 절차적으로든 거쳐야 될 게 많아요. 전작, 점작부, 신청부터 해서 악보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쳤던 거를 내가 내 식으로 재해석을 한다. 이런 것도 그 뭐 좋은 아이디어겠지만 이게 점작고를 새로 제작받으면서까지 할 일인가? 저울질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항상

어렸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피아노는 참 대단한 악기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 피아노가 조금 유일하게 멜로디랑 반주를 한 사람이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요.

일단은 지금 상훈이의 리사이틀에서 요 첫 번째 곡이 악보 본 지 얼마 안 된 새 곡이에요. 그렇기도 하고 이 독주를 할 때 처음 무대에 나가서 처음 치는 그 곡이 사실 가장 긴장되거든요. 그래서 첫 곡을 지금 주로 많이 시키는 거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조금 안정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0: 어땠어? 치면서?
1: 연주를 안 해봐서 그러니 긴장이 좀.
0: 긴장이 됐어?
1: 예.
0: 여기서 긴장하고 가서 긴장 안 하면 되겠다, 그지?
1: 예.
0: 미리 긴장하고. 첫 곡이 제일 어렵고, 첫곡 중에서도 시작이 제일 어렵잖아, 이 프렐류드가. 그리고 그 프렐류드 중에서 이제 처음에 나오는 오른손, 왼손 같이 가는 그 스케일 패세지 있지. 고기만, 조금 편안하게, 빨라지지 않게, 안정되게, 이렇게 스테디하게, 이렇게, 응? 그렇게 일관되게, 그치? 그렇게 가면 좋을 것 같아. 한 번만 다시 시작해보자.

0: 뭐 연주를 여러 차례 해봤지만 또 뭐 조금 떨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손가락을 잘못 짚을까 봐 좀 겁이 나긴 하죠. 하나 틀리면 막 틀리거든요.
1: 천천히 해. 무조건 빨리 안 한다. 천천히 하면 더 멋있어. 상원 연주를. 맞지?
2: 응.
1: 천천히 할수록 감정이 많이 들어가. 응?
2: 응.

뭐 글쎄요, 뭐 정규 기간보다 뭐한달 땡겨서 한 거는 속일 수 없었는지 뭔가 좀 아쉬움이 좀 남긴 하네요. 좀더 뽐낼 수 있었는데 좀안 됐다? 뭐 이런 거.

피아노라는 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멜로디랑 반주를 동시에 겸할 수가 있는 악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음색이나 감정 표현 같은 걸 굉장히 여러 개를 할 수가 있어요. 울음이 나올 것 같은 감정 또는 뭐그 누구를 사별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슬플 때 일상에서 표현하기 힘든 감정들을 피아노에다가는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되게 신기한 거고 내가 피아노에 대고 엄청 슬픈 곡들을 막 수없이 여러 번 치더라도 피아노는 그런 저한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내가 하는 얘기, 내가 지금 쏟아내는 감정을 그저 받아주는 그런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아닐까 싶어요. 저한테 피아노라는 게.

0: 근데 사문아, 너 막 너무 바빴어 이번에. 그치? 계속 또 뭐 있었지 우리가? 아, 너 저기 음반 녹음에다가 이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그치? 더 많을 때는 완전히 더 많은데.
1: I'm wearing it. Sorry, I think you are gone.
0: 아, 이쁘다. 나 여기 되게 이뻐. 그냥 완전히. 우와, 우와, 여기도 이쁘다. 제가 항상 얘보다 반보 정도 앞서요. 그러면 얘가 얘한

0: 그래도 사람들이 피아니스트 김상원이라고 인정해 주는 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 또 상원이가 너무 잘하고 있어서 상원이한테도 감사하고, 그런 마음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많이 힘을 줄수 있는 음악가? 이 피아노 옆에 있는 상원이 존재만으로도 힘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얘도 이렇게 시각장애인데 이렇게 이만큼 열심히 하고 있구나. 나도 열심히 다른 뭐 피아노 아니라도 나도 열심히 하면은 희망이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위로와 희망을 줄수 있는 피아니스트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1: 왜 똑같은 사람이 없다고 보통 말하잖아요, 세상에서. 다 제각기 개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주자들마다도 자신들이 전해줄 수 있는 감정의 어떤 포인트가 각각 좀 다르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감정과 감정을 넘나드는 피아니스트. 그래서 뭐 되게 시원한 위로를 준다든지 아니면 되게 따뜻한 위로를 준다든지 아니면 울던 사람에게도 뭔가 행운을 빌어주는 연주자. 감정과 감정을 넘나들면서 다양한 모습의 위로를 전하고 싶은 예술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밴드 경로 이탈은요, 국악과 실용음악을 접합해가지고 저희만의 방식으로 국악을 새롭게 재밌게 해석하는 그런 밴드입니다.

0: 경로 이탈이란 이름이 새로운 걸 해도 다 허용이 될 것 같은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하는 거에 취지가 잘 맞아서 이름을 경로 이탈로 만장일치로 선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만들었던 곡들은 우선 민요에서 저희가 후렴을 차용을 해가지고 이 후렴을 토대로 말장난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새로운 이야기를 불어넣어서 저희가 재밌는 스토리를 얹어서 조금 더 쉽게 대중적인 방향으로 풀고 있습니다.
1: 자, 오른쪽으로 두 발, 왼쪽으로 두 발, 오른쪽으로 두 발, 안 움직여 움직일 때까지 할 거예요, 이거.

0: 의상을 준비할 때도 뻔한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우린 추리닝을 입고 한번 놀아보는 게 어때? 빨, 주, 노, 파, 보 이렇게 색깔을 하나씩 딱 돋보이면 추리닝이라 하더라도 좀 화려해 보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트레이닝복을 선택하게 됐죠.
1: 그림 느낌으로 구강 느낌 계속 살리고 싶은 거지.
0: 되잖아요.
2: 근데 미나랑 약간 어색할까?
3: 그 미지감.
4: 미난 줄 알았는데 봤더니 얘네 합성을 했네 이런 느낌.
5: 합성한 걸 알아.
0: 합성 틸. 네. 네.
5: 합성한 걸 알아야 돼.
1: 컨셉을 뭐냐 이탈전 혹은 경로 이탈전 이래가지고 지금 우리 이제 다 나왔잖아 스토리가.
3: 오늘은 민요의 미친 이탈.
2: 민요의 미친 이탈.
3: 오늘은 경로 이탈. 오늘은 경로 이탈로.
2: 이 모든 내용 달력에 적으세요. 달력.
4: 고고 있고.
2: 티셔츠요? 말만한데 상상이 돼.
1: 좋은데?
6: 따로 음악적 영감을 얻는다기보다는 그냥 뭐 지금은 말장난 같은 것도 시작이 되고 있고요. 이런 단어에서부터 시작하기도 하고. 혹은 아예 어떠한 곡의 스토리를 생각했을 때 전반적으로 이 곡에서는 어떠한 이야기가 나와야겠다. 그럼 이제 장르적인 접근도 하고요.
7: 그냥 술만 오해야 마신 거니고 오해야 다른 남자 오해야 그건 정말 오해야 해 오해야
6: 오해야 같은 게 기본적인 스토리라인을 가지고서 쭉 연결해서 들을 수 있는 저희의 대표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로이탈팀은 대중을 위한 팀이에요. 이게 좀 대중한테 친화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 대중들이 좀 더 편하게 느낄 수 있을까? 네, 이런 부분을 오히려 제일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경로 이탈은 앞으로 이렇게 다양한 장르와 만나고 또 기상천외한 새로운 생각들로 끊임없이 국악의 새로운 경로를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도 저희가 어떻게 어떤 길을 만들어 나갈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저희는 오직 경로 이탈만의 음악을 할 거라는 거. 절대 남을 흉내내지는 않겠다는 목표는 분명해요. 이 경로는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8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0: 국립 정동극장 청춘만발입니다. 기악과 연희, 무용 분야 청년 예술가 8개 팀의 경연 무대와 청춘만발 10주년 콘서트까지 활짝 피어난 청춘의 무대는 오는 21일까지 이어집니다. 국악관현악단 결 제5회 정기연주회 국악으로 그린 지도입니다. 두물머리와 북한산, 금강 등 우리나라의 명소를 담은 네 편의 국악관현악곡을 사회자의 해설과 함께 선보입니다. 제25회 전주 세계소리축제 소리의 숨결 모아 판으로가 열립니다. 판소리와 전통음악을 중심으로 세계의 다양한 음악이 함께하는 소리의 향연이 12일부터 닷새간 이어집니다. 화성시 국악단 기획공연 화음 세 번째 무대입니다. 화성의 역사와 자연 그리고 이 도시를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7편의 국악관현악곡으로 풀어냅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신진국악실험무대입니다. 기악과 성악, 무용, 연희 분야 신진국악인 24개 팀이 선보이는 전통과 창작 레퍼토리로 오는 9월 10일까지 광모대에서 계속됩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이야기가 있는 음악으로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가는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겠습니다.
2: 한지수님을 대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입으세요. 그러면 제가 네 대장님 그렇게 입겠습니다.
3: 저희가 잘 따라가요. 네, 네.
1: 시키는 대로.
3: 네네.
1: 매력적으로 또 생기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이렇게 하는데 팀을
4: 좋게 얘기해줘야지.
1: 전혀 인정하지 못하는 어떤 표정으로
5: 아닙니다,
1: 보라보고 있는데.
5: 아닙니다. 멋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1: 요런 경지

이별이야 이별이야 이별 두 잔 해 사람 그때부터 너와 나는 100년 동안 원수로다 이별이야 이별이야 이별 두 잔 해 사람 그때부터 너와 나는 100년 동안 원수로다

0: 이야기가 있는 음악으로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가는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겠습니다.
1: 수혜 한지수님을 대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입으세요. 그럼 제가 네 대장님 그렇게 입겠습니다.
2: 아, 저희가 잘 따라가요. 네.
0: 시키는 대로. 네네. 매력적으로 또 생기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이렇게 하는데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여름철 다슬기 채취는 위험하니 자제해주세요. 채취 시 구명조끼와 미끄럼 방지 신발은 필수예요. 낯설고 어두운 곳은 피하고 반드시 2인 이상 함께하세요. 몸이 좋지 않거나 식사, 음주 직후 입수는 절대 금지입니다. 위급 상황 발생 시 즉시 119로 신고하세요.
2: 끝까지 달리고 쉼없이 땀 흘리며 더 꼼꼼히 살피는 뜨거운 여름.
3: 위험해질 수 있어요.
2: 지금 지킬 건 온열질환, 행동요령,
4: 수분,
2: 그늘, 휴식.
5: 여름만큼은 뜨겁지 않게

0: 보자마자 저절로 터져나온 것. 감탄이었습니다.
1: 우와.
0: 그 유명한 한탄강 고석정 바위인데요. 강 한가운데 우뚝 솟은 바위 기둥. 차라리 비현실적입니다.
1: 이 풍광은 뭘까요? 와, 진짜 엄청나네요. 아.
0: 이 놀라운 풍광을 빚은 주인공. 한탄강인데요. 때마쳐 내린 비로 강물은 황터색이지만 절경은 그대로입니다.

수 없는 시간이 빚어낸 절벽과 바위, 철원의 절경이자 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 명소지요. 고석정 옆에 있는 고석바위입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쌓여야 이렇게 아름다운 절경을 빚어낼 수 있는 걸까요? 로컬 여행 오정해보고 오늘은 강원도 철원에 왔습니다. 이곳에서 평화와 공존의 시간을 함께 느껴보고자 합니다.

0: 북한의 강원도에서 시작하여 임진강으로 합류하는 길이 약 140km의 한탄가. 54만여 년 전 화산 폭발로 용암이 지나간 자리가 그대로 강줄기가 되었다고 하죠. 이때 용암이 식으면서 생긴 수직 절벽을 주상절리라고 하는데요. 한탄강에는 이런 주상절리들이 절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54만여 년의 시간. 한탄강은 그야말로 시간을 품은 강입니다. 수십만 년을 흘렀을 한탄강의 물결을 보고 있으니까요. 세상에 대한 자유와 평화가 이렇게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이 빚어낸 절벽과 바위. 얼마나 긴 시간이 흘러 이토록 아름다운 풍경이 만들어졌을까요? 대자연의 땅 철원. 역사의 땅이기도 한데요. 철원 역사 문화공원을 찾았습니다. 이곳에는 6.25 전쟁 이전 철원 거리를 재현해 놓은 곳이 있는데요. 옛 우체국과 극장, 그리고 의상실 등이 한때 인구가 8만이 넘었던 철원의 화양 연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시간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리고 철원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곳 바로 여긴데요. 이곳은 철원 역사문화공원 안에 있는 철원역입니다. 철원의 시간을 품고 있는 곳이지요. 6.25 전쟁 이전에는 인구 8만여 명이 넘을 정도로 번성한 곳이었습니다. 넓은 철원 평야와 서울 원산을 잇는 교통 요충지, 일찌감치 경원선이 지나가던 곳이었어요. 이제 철원의 역사를 함께 만나보실까요? 철원역은 1912년 경원선 개통과 함께 문을 열었습니다. 나중에는 금강산으로 가는 출발지이기도 했죠. 그러다가 6.25 때 폐역이 되었고 지금은 일부 승강장과 기념시설이 복원되어 있습니다.
1: 네, 용산에서 출발해서 철원을 거쳐서 원산까지 가는 경원선이고요. 또 우리가 이제 금강산 전기철도로 해서 여행을 목적으로 해서 금강산을 간다 그러면 철원역에서 출발해서 내금강까지 4시간 반 경유하는 노선도가 파란선입니다.
0: 지금은 멈춰버린 금강산행 열차. 언제쯤이면 힘차게 다시 달릴 수 있을까요? 궁예가 세운 태봉국의 수도였던 철원. 그 역사만큼 풍요로운 이야기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 풍요로운 역사를 가능하게 했던 것. 바로 끝없이 펼쳐진 이 넓은 철원 평야였습니다.
1: 그래서 철원이 이렇게 또 농산물의 중심이고 또 철원역 옆에는 농산물 검사소가 있었기 때문에 또 양질의 농산물이 경원선을 통해서 원산으로 수송되었고
0: 철원 역사문화공원 바로 옆 또 다른 명소가 있다고 해서 바로 탔는데요. 소이산 모노레일입니다.

짙은 숲속으로 천천히 올라가는 모노레일. 그 속도와 스치는 풍광이 이미 일품이었습니다. 해발 360여 미터의 소이산. 높지는 않지만 철원 평야를 품은 작지만 큰 명산 철원 구경.

0: 흐르죠.
1: 후추가. 오.
0: 네, 이곳은 방공호였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전시관으로 꾸며놓고 있습니다. 6.25 전쟁 때 사진들이 많이 전시돼 있는데요. 80여 년 전의 전쟁, 그 상흔과 아픔이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소이산 정상에 전망대로 나가봤는데요. 여느 전망대와는 정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2: 김일성 고지, 고암산도 보여요, 여기서. 피해 능선, 백마 고지. 이게 남방한계선, 저 강이, 이쪽이, 둥둥둥 선, 여기에. 그저 건너편이 DMZ 북한 한계선. 그 바로 코앞이 북한인 거네요. 차라리 눈에 보이지 않고 멀다면 마음속에 그리움이 덜할 텐데 저곳에 가족과 고향을 두고 오신 분들은 얼마나 그리우실까. 잠깐이면 될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흐른 거잖아요. 그 마음이 이곳에 와서 더 많이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철원의 또 다른 역사 현장 노동 당산대요. 폐허로 남은 건물 역시 전쟁의 흔적입니다. 이곳은 철원의 노동 당사입니다. 건물 외벽에는 전쟁의 상흔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지워지지 않는 전쟁의 상처. 이제는 폐허가 아니라 역사를 기억하고 평화를 다짐하는 곳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은 1946년 북한이 이곳을 지배하던 시기에 건립됐는데요. 철원, 김화, 평강, 포천 일대의 행정과 정치의 중심이었다고 합니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수많은 포탄과 총탄을 맞아 이렇게 앙상하게 남아 있습니다. 수많은 전쟁의 상처 안에 저렇게 오롯이 피어있는 풀 한 포기가 마치 역사는 기억하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평화를 지켜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쟁의 끝으로부터 70여 년. 사람의 기억은 사라질 수 있겠지만 한 도시, 한 지역의 기억은 이렇게 남아 우리에게 무거운 교훈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전쟁의 광풍이 지나간 자리. 이제는 이렇게 풍요롭고 평화로운 땅으로 변모해 있는데요. 그러나 이 풍요와 평화 그냥 얻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0: 거지요. 6.25 때 국군 구사단이 12차례나 중공군의 대규모 공격을 막아낸 백마고지 전투. 이들의 희생으로 지킨 땅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헌신이 있었는데요. 한눈에도 넉넉해 보이는 두루미 평화마을. 이 마을의 홍길 이장님. 여느 농촌 마을과 마찬가지로 평범한 일상을 누리고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의 이 마을에는 남다른 역사가 있었습니다. 네.
1: 아버님이 군 제대하시고 이따가 67년도에 한 150명 이제 그 군인 제대하신 분들을 선발했어요. 이 근 인근에 있는 분들 같이 해가지고 그래서 67년도에 이제 처음에 150명이 들어오셔서 지금 천막을 치시고 지금 여기는 아니고 좀 이제 그 태양초소라고 있어요. 그쪽에 있는데 거기다 군대 그 천막을 치시고 150명이 이 땅을 개간하신 거예요.
0: 전쟁이 남긴 폐허와 황무지. 당시 정부는 150명의 청춘들을 이곳으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삽과 곡괭이로 땅을 개간하고 마을을 세웠습니다. 그들의 피와 땀은 서서히 결실을 맺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전쟁의 폐허 위에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는데요. 죽거나 다쳐도 정부는 책임지지 않는다. 희망의 조건은 가혹하기도 했죠.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 네, 지금 이게 옛날에는 다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여기가 전부 이렇게 숲이 우거지고 아카시아나무 뭐 이래가지고 지뢰 매설된 지역인데 이걸 어떻게 그래도 허가가 돼서 지금 이렇게 옥토로 변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제 보면은 지뢰지대는 이런 표시를 해놨어요. 근데 이게 이제 뭐 풀숲에 가리거나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0: 아직도 남아있는 지뢰 표지판과 녹슨 철조망.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열악했는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환경부 지정 청정마을이 된 두루미 마을. 마을의 어르신들은 개척의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실까요?
2: 지뢰밭에 왜 들어가냐면 나물 하러 들어가신 분도 있고 또 지뢰가 미확인지대야 거울은 데 들어가서 도토리에 주스러 들어갔다가도 돌아가시고 밤 주스러 들어갔다가도 돌아가시고 그래서 한 해에 11명을 우리가 이장을 보면서 그걸 다 그냥 또 시신이 그냥 정상으로 있는 것도 아니잖아. 지뢰가 터지니까 다 분산되지. 그거 사점 하나라도 다 주워다 한 해에 11명을 끌어내 생각합니다.
0: 참 끔찍하고 모진 세월이었습니다.
1: 이게 네, 저희 마을 개척하신 분들의 그걸 기리기 위해서 개척비를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저희 마을이 15개 옛날에 들어왔을 때 15개 반으로다가 나눠져 있었어요. 15반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름들이 그 당시에 150명 들어오신 분들, 개척하신 분들의 이름이 반별로 다 이렇게 다 새겨져 있습니다.
0: 이 땅에 첫 삽을 떴던 이들. 이제는 모두 떠나셨지만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옥토로 남아있으니 말이죠. 조상들이 남겨주신 땅, 아주 특별하게 꾸려가는 곳이 있는데요. 대마리 개척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 체험농장입니다.

0: 책장이 하나 있습니다.
1: 안녕 귀여워.
0: 어여쁜 이 녀석들이 낯가림도 없이 저를 맞아주었는데요. 빈손으로 온 것이
1: 그래.
0: 살짝 미안해질
1: 먹인 거 없어.
0: 정도였습니다.
1: 먹인 줄 알고 없는데? 없어. 어머. 아이고 안녕하세요.
2: 아, 예,
1: 아,
2: 안녕하세요. 네.
1: 우와 여기 동물 천국이네요.
2: 뭐 천국까지는 아니지만 뭐좀
1: 우와.
2: 큰 동물부터 작은 동물 여러 동물들이 있습니다.
1: 아, 여기 농장 주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우와,
2: 네.
1: 너무 멋지십니다. 아니, 종류가 얼핏 봐도 꽤 많네요.
2: 예, 뭐 말, 양, 뭐 염소, 당나귀,
1: 우와.
2: 말, 작은 말에서 뭐 공작새, 타조,
1: 우와.
2: 사슴 뭐 이렇게 여러 종류 있습니다.
1: 세상에. 아니, 딱 들어오는데 염소가 너무 사랑스럽게 바라보는데
2: 예.
1: 여기서부터 발을 못 대겠어요.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2: 아, 여기는 이제 동물들도 키우고 또 농작물도 생산하고 또 사회적 약자들이 와서 농장 체험을 하고 사회적 통합을 할수 있는 사회적 농장입니다.
1: 아, 그래요.
2: 네.
1: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동물의 종류가 많았나요?
2: 아니요, 그렇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이제 우연히 말을 한 마리 키우게 됐어요. 네, 이게 제가 예전에 하던 일이 컴퓨터를 고치고 또 판매하고 이런 일들을 했었는데 그 컴퓨터를 납품하고 돈 대신에 말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1: 그래요.
2: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이제 말을 키우기 시작하면서 또 사업을 컴퓨터 사업을 하다가 다시 이제 어린이집 교육 사업을 좀더 시작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좀 보여줄 것들이 필요해서 또 체험하고 그래서 이제 동물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하고 또 새끼를 낳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1: 어머.
2: 많아지게 됐죠. 식구들이 많습니다.
0: 또 조성덕 씨의 농장은 농업 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을 돕고 지역사회와 약자를 연결하는 사회적 농장인데요.
1: 엄마.
0: 단순한 농업이 아니라 지역사회 돌봄과 사회적 통합을 실현하는 새로운 농업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 뜻이 참 좋죠.
2: 오늘 우리 아이들한테 특식으로 당근 한번 줘보시죠.
1: 젤로 좋아하죠?
2: 예, 당근 좋아하죠. 말 당근 좋아하죠. 그래서
1: 야.
2: 하나씩 들어서
1: 네.
2: 그냥 이렇게 주시면.
1: 너 오늘 특식, 정말
2: 네, 얘네들도 하나씩 주셔도 됩니다.
1: 너도 큰거 줄게.
2: 얘네들은 이제 후각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서 사람이 이게 자기를 되게 무서워한다, 경계한다라는 것 벌써 느끼고 알아요.
1: 아, 진짜?
2: 그래서 좀 겁먹지 말고 그러시면 얘네들도
1: 아,
2: 서로
1: 느끼겠죠?
2: 교감이 되는 거예요. 자, 좀 약간
1: 아,
2: 세워주시고
1: 이렇게 세울게.
2: 네.
1: 아, 그래. 부근. 천천히. 성격이 급한 건가요? 이게 정상인가요?
2: 근데 배가 고프니까 이제 뭐 얘네들 본능적으로 젖을 빠는 거죠.
1: 없어.
0: 끝까지 젖병을 놓지 않는
2: 다
0: 새끼
2: 먹었네.
0: 고라니
1: 어떡해.
0: 아주 건강해
1: 있는데?
0: 보이죠. 네, 이 녀석들은 토끼, 앙증맞고 귀엽게 그지없는데요. 어린이들이 좋아하겠네요.
1: 제가 한번
2: 아,
1: 안아볼까요?
2: 예. 두 손으로 이렇게
1: 오구오구.
2: 살포시 안아주세요. 얌전하게 있어요.
1: 솜털 같아.
0: 동물 구경 후 아주 특별한
1: 아, 그렇게
0: 체험을
1: 살기 좋게.
0: 시켜주셨는데요.
1: 나좀 탈게. 미안해,
2: 그냥
1: 무거워서.
2: 올라
0: 말 타기
2: 앉으시면 돼요.
0: 승마입니다.
2: 편안하게 앉으시면 돼요. 네,
1: 오케이.
2: 그냥 그렇게 같이 잡으세요.
0: 살짝 겁먹은 얼굴이지요.
1: 우와, 저 버리지 마세요.
2: 안 버려요. 허리 펴시고 가슴 펴시고.
0: 인생 첫 승마, 긴장으로 여전히 뻣뻣합니다.
2: 느낌이 어떠세요?
1: 일단 굉장히 높아요.
2: 아니, 겁먹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등 뒤로. 그냥 몸을 맡기세요. 일본에서는 여성들이 말을 엄청 타요.
1: 처음엔 조심조심 가더니 조금 좀 속도를 내네요. 약간 좀 뭐라 그럴까? 타네? 그래서 믿고 데려가 주는 것 같은. 어머, 어떻게 딱이 위치로 오지? 신기하다.

0: 진짜 고마워. 태어나서 처음 탔어. 최고. 와, 있잖아요. 처음에는 겁을 먹었고요. 두 번째는 타는 그 순간부터 제가 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 안내를 하고 있는 걸 느꼈고요. 그리고 이 말의 온도가 체온이 이렇게 느껴지면서 뭔가 우리는 같은 생명을 가진 이들이구나라는 그런 동질감 같은 것도 좀 느끼고. 제갈도 고삐도 없는 말들이 문을 나섭니다. 달려나가는 모습이 야생마처럼 보이지요? 탁 트인 풀밭, 깨끗한 환경. 이 녀석들 정말 행복하겠지요? 모름지기 동물 팔자라도 이 정도는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연히 기르기 시작한 말한 마리. 여러 동물들을 들이면서 이제는 체험 농장, 사회적 농장으로 변모했는데요. 한 사람의 노력이 거둔 결실이 크게만 느껴집니다. 그는 어떤 바람을 갖고 있을까요?
1: 사회에 있는 구성원들, 사회적 약자, 뭐 장애인들, 또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좀 소외되어 있는데 농장에 와서 농업 활동을 통해서 그분들이 직접 감자도 캐보고 옥수수도 키워보고 또 야채도 키워보고 하면서 그게 자라면서 판매가 되고 어떤 성취감을 느끼잖아요. 사회에서는 그런 거를 하기가 참 힘든 분들인데 농장에 와서 그런 작물을 키우면서 자기의 어떤 성취감을 가지고 어떤 사회 통합되는 그런 일부분을 담당하는 게 저희 사회적 농장이에요.
0: 조성덕 씨의 또 다른 자랑거리가 있다는데요. 네, 멜론입니다. 조성덕 씨는 이렇게 멜론 농사도 직접 짓고 있습니다.
2: 와, 이거 다 자란 거예요?
1: 예, 다 자란 거예요. 지금 수확하는 중이고요.
2: 아, 그래요?
1: 예, 이게 러시 멜로라는 철원에서만 나는 멜론이에요.
2: 아,
1: 예,
2: 그래요?
1: 당도는 한 15브릭스에서 뭐 18브릭스
2: 단거
1: 이상,
2: 아니에요?
1: 예, 엄청 단 거죠.
2: 그쵸?
0: 잘 익은 멜론, 역시 땀의 결실이겠지요.
1: 지금 이게 메론이잖아요.
2: 네네.
1: 그러면 요 중간에
2: 네.
1: 요원 가지에서 나온 거 하나 뚝 자르면 이렇게 딱 나오거든요.
2: 오!
1: 필요하면
0: 멜론
1: 자르고.
0: 따기 직접 시범을
1: 그다음에
0: 보여주셨습니다.
1: 요걸 이제 풀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풀러가지고 집게를 딱 놓으면 이제 지금
2: 맛있겠다.
1: 바로 땄잖아요.
2: 네.
1: 보통 따고 나서 한
2: 숙성.
1: 3일 정도 이렇게 놔뒀다가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 다음날 먹으면 엄청 답니다.
2: 우와. 와.
0: 당연히 맛을 봐야겠지요. 아시죠? 이 느낌. 입 안에서 톡 터지는 달달한 육즙.
3: 엄청 향이 좋고 부드럽고
2: 숙성 다 됐는데요?
3: 네, 이게 더 달다니까요.
2: 우와. 이 품종이 우리 철원 거라는 게더 자부심이 느껴지네요.
1: 그렇죠. 여기 철원의 기후가 일교차가
2: 크니까.
1: 굉장히 크고
2: 네.
1: 연교차는 66도예요. 연교차가 66도라는 얘기는 겨울에는 영하 30도까지 내려가고 여름에는 뭐 영상 36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면은 그거 하면 66도 차이 나죠.
2: 와.
1: 그런 대한민국 최북단이죠. 북단이고 그런 기후 조건 또 청정 환경.
2: 선의의
1: 예.
2: 조건이네요. 와, 철원은요, 모든 걸 내어주는데, 사실은 이 선의의 조건을 부지런하게 가꾸고 사랑으로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지. 한여름에 그 온도에, 오늘 같은 날씨에도 들어갔는데 찜통 같았거든요.
1: 예. 이게 원래 이제 고온성 작물이라 예, 더 더울 때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옷이 싹 젖어요.
2: 어떡해요?
1: 뭐 이제 그럴 때는 아, 사우나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면 또 즐겁죠.
2: 그래서 벌써 피부가 벌써 윤기가 나세요. 매일 그런 마음인지. 동물을 대하시는 그 사랑이 얼굴에 눈에 다 들어가 있는데,

0: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하시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도 그 사랑을 느끼고 가시는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0: 그 사랑 속에 동물만 크는 게 아니라요. 이곳에 와서 경험하는 우리들의 마음도 따뜻해지고 그냥 풍요로워집니다. 철원이 내어준 사랑입니다. 네, 그 사랑 한번 더 먹겠습니다. 맛있어서. 이토록 넓고 풍요롭다니요. 철원 평야입니다. 그 유명한 오대살이 바로 이곳에서 생산된답니다. 깊은 역사 그리고 아름다운 풍광 하나가 더 있습니다. 철원 평야가 내어준 풍요로움인데요. 그 풍요로움으로 빚은 특별한 철원의 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 향은 무엇일까요? 가보시죠. 철원의 아주 특별한 향, 많은 분들의 눈이 번쩍 뜨일 텐데요. 이곳은 양조장, 술을 빚는 곳입니다. 술 빚는 과정, 대충은 아시죠? 먼저 이렇게 고두밥을 준비하는데요. 술의 가장 기본 재료인 고두밥, 물론 쌀로 만드는데요. 철원의 멋과 향을 담아낼 이 고두밥, 어떤 쌀로 만들까요?
2: 저희 같은 경우에는 100% 오대쌀만 넣고 술을 빚기 때문에 쌀하고 발효제하고 물만 넣어서 빚으니까 이게 거의 뭐 쌀이 절반 이상이라고 볼 수 있죠. 술 맛을 좌우하는 데는요. 저희 쌀은 철원 오대쌀 100%고요. 예. 저희가 MOU 체결한 동성농협에서 단가가 비싸요. 38,000원이거든요. 한 번 10kg에. 밥을 해 먹기도 비싼 쌀인데 저희는 비싼 쌀을 가지고 맛있는 술을 만들고 있습니다.
0: 이제 오대쌀로 찐 고두밥을 식혀 누룩과 물을 넣고 잘 섞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누룩 속의 미생물이 쌀의 전분을 당으로 바꾸고 효모가 그 당을 알코올로 발효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종환 대표는 왜 전통주를 선택했을까요?
2: 전통주 사업을 하게 된 거는 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철원이라는 지역이 쌀이 유명했어요. 철원 오대쌀의 유일한 특산물인 것처럼 철원 오대쌀이 유명했고 그다음에 이 지역이 안반수거든요. 화산 안반수가 나와요. 특히나 이쪽 저희 양조장이 있는 이쪽 지대가 밑에가 현무암이어가지고 제주도랑 철원 딱 두 군데만 현무암이 있어가지고 제주도도 물 좋다고 선전하잖아요. 그리고 술 양조장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 전통주 시장이 그 당시에는 이게 블루오션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죠.
0: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전통주 철원이었기에 과감한 선택이 가능했던 거군요. 이제 거의 마지막 과정입니다. 잘 발효된 술 재료를 자루에 넣고 큰 통에 담습니다. 그런 다음 꾹 짜주면 그 안에서 맑은 술이 배어 나온다고 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기다림. 이렇게 발효실에서 시간을 만나면 철원의 새로운 향이 탄생합니다.

0: 빛깔부터 맑고도 그윽한 술. 철원 전통주입니다. 함께 듣던 노래가 철원술은 올해 처음으로 일본 수출길에 올랐고 까다로운 일본 소비자들을 매료시켰지요. 술병을 살포시 뒤집으면 구름처럼 퍼지는 질감, 철원술의 자랑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꼭 다시 만날 것 같아. 저도 술빚기에 도전해봤습니다. 도전이라기보다 그냥 보조 역할이었죠.
1: 이거를 가지고 이제

0: 그런데도 참 신기했습니다. 어쨌든 제 손끝에서 술이 만들어지고 있었으니까요. 마지막 한 방울까지 꾹 짠 다음 살짝 맛을 봤는데요.
1: 달다.
2: 예. 예. 오데살로 비시면 술이 달아요. 예.
1: 그러니까요. 근데 그 인위적인 단맛이 아니라 달큼하면 상큼하면서 맛있는데요?
2: 예.
1: 아, 술 모르니까.
0: 술 맛을 잘 모르는 저도 참 좋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술이 더 좋은 것 지역을 담고 있기 때문이지요.
1: 특별하게 태어나는 술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 한탄강이 철원에 있다 보니 한탄강을 기념하는 탁주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2: 네, 맞습니다. 네. 저희는 철원 오데살과 철원 물을 쓰기 때문에 항상 철원과 같이 성장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뭐 지역 기반으로 해서 같이 이제 커 나가는 게 꿈입니다.
1: 철원이 내어준 그 맛있는 쌀과 또 그 맑은 물과 또 역사가 담겨있는 이름들과 더불어서 이 색깔과 느낌이 다른 전통주를 만난 건 제 생애 처음이거든요. 앞으로 우리의 철원의 술이 세계의 명주가 되기를 함께 응원을 하고요.
0: 철원과 철원 술을 위하여 건배입니다.

0: 우연히 철원의 술맛을 본 다음 마당이 예쁜 어느 집을 만났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자연스럽게 네, 발길이 향했습니다.
1: 어머, 여기 주인이신가요?
2: 네네.
1: 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2: 아니, 이렇게
1: 아니에요. 아니, 향기가 나더라고요. 지나가는데. 맛있는 향기가.
2: 아, 그러셨어요.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 아유.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유명한 거예요, 이곳은?
2: 그러니까 만두전골.
1: 만두요?
2: 네네.
1: 아, 그럼 직접 빚은 손만두겠네요?
2: 네, 맞습니다. 아, 아니, 이국식 손만두.
1: 이국식이요?
2: 네네네.
1: 아니, 근데 하시기엔 젊으신데?
2: 아, 엄마가 하시다가 이제 제가, 네.
1: 2대째로 이렇게.
2: 3대.
1: 3대?
2: 네. 할머니는 판매하신 건 아니고.
1: 네.
2: 아, 할머니가 빚이시던 거를, 네, 엄마가.
1: 어머니가 하시고.
2: 네네네.
1: 그 어머니 걸 또 따님이 하시고.
2: 네, 맞습니다.
1: 와. 궁금한 게 많은데.
2: 네.
1: 일단 들어가 볼까요?
2: 네네네. 들어가 보실까요? 예. 들어가 보실까요?
1: 이거 직접 꾸미셨나봐요.
2: 네네.
1: 오, 네, 너무 사랑스럽다. 오, 진짜 꽃이네요?
2: 네, 다
1: 생화예요.
2: 네, 해바라기하고 백일홍.
1: 아,
2: 네.
1: 어머님도 따님도 꽃 좋아하시나 보다.
2: 네.
1: 아.
0: 네, 이것이 대대로 손맛을 이어오고 있는 이 집의 수제 만두 전골입니다. 빛깔부터 달라 보이죠? 많은 분들이 그 맛에 푹 빠져 계셨는데요. 국물부터 벌써 다르다네요.
3: 일단 국물 맛이 특별하더라고요. 이 국물 맛이 아주 그 집에서 옛날 어머니가 끓여주셨던 그 소고기 육수, 네, 그 육수 맛이 나면서 이 만두가 또 아주 쫄깃쫄깃하면서
4: 국물 자체가 틀리고 이 만두 자체도 집에서 직접 만든 그런 맛이 나요. 옛날에 어머님들이 해주신 그런 맛이 진짜 끝내줘요. 직접 먹어봐야 맛을 알 수 있어요.
0: 특별한 비법이라도 있는 걸까요? 재료들은 얼핏 보기에 평범하게 그지 없습니다.
2: 이거는 저희 집 김치만두의 주인공 김치입니다. 김치인데 묵은지하고 겉절이를 1:1 비율로 섞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식감을 위해서 조금 크게 썰어요. 네. 그리고 요거는 당면. 만두 속에 항상 들어가는 당면이고, 요것도 숙주, 두부, 그리고 요거는 철원에서 자란 돼지. 네. 요것도 무. 저희 집의 비결입니다.
4: 무?
2: 네. 네, 무. 무가 들어가면 단맛하고 구수한 맛이, 시원한 맛. 네, 이게 같이 난다고 하셔서 무를 계속 넣으셨어요. 네, 근데 사실 이거가 그래서 넣었다가 아니라 엄마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드시던 그대로 하는데

0: 거기도 이제 그런 무에 맛이 있더라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1: 무를 넣는 것이 다르다면 좀 다를 뿐입니다. 결국 맛의 비결은 좋은 재료와 적절한 배합 그리고 손맛과 정성이겠지요. 마지막으로 달걀도 아낌없이 넣습니다.
2: 이거는 들기름. 이것도 마찬가지로
1: 좋은 재료들을 골고루 잘 섞어주면 드디어 어머니의 어머니로부터 이어져온 이북식 만두소가 완성됩니다.
2: 저희 친정엄마, 그러니까 친정엄마께서도 제가 한 만두 이거를 맛있다 그러셔요. 엄마가 음식 솜씨가 저보다 훨씬 좋거든요. 그런데 웬만해서 남의 음식 맛있다 칭찬을 안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이게 맛있다 그러셔요.
1: 남편이 먼저 떠나자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 집안 대대로 전해지던 손맛 그대로 식당을 시작한 어머니 김선아 씨. 그 세월이 33년째라는데요. 세대를 거치면서 요리법은 조금씩 변했지만 그 맛은 그대로라고 합니다.
2: 비죠.
1: 어머니 뒤를 잇고 있는 김송이 씨. 어머니가 그랬듯 만두 하나하나를 이렇게 직접 손으로 빚습니다. 이렇게 정성과 시간을 들이는 이유, 김송이 씨만의 특별한 믿음과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0: 음식은 좀 그리움을 드시는 거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또 엄마의 그 예전 음식을 계속 찾아오시는 분들께 변하지 않는 마음. 음식 맛이 변하는 거는 저는 마음이 변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절대 음식 맛은 변하면 안 된다.
1: 만두뿐만이 아닙니다. 칼국수면도 이렇게 직접 만들고 있는데요. 어머니의 세월과 노력을 빗바래지 않게 하려는 딸의 마음이겠지요.
2: 제가 30살 조금 넘어서 30 중반부터 시작을 했는데 얘가 주방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제가 본다, 그려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 아니지 그래요. 저는 했으면서 나는 얼결에 했지만 얘는 그렇게 시키고 싶지가 않았었는데 어떻게 갑작스레 이렇게 몸이 아프고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이
0: 그냥 무조건 엄마 다음은 나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음식도 곧 엄마다. 네. 그래서 제가 꼭 엄마의 청춘이 담긴 음식을 이어가야 한다라고.
2: 네.
1: 엄마와 딸, 딸과 엄마. 엄마의 청춘과 딸의 존경심이 한 그릇에 담깁니다. 그러니 이것을 어찌 단순한 음식으로만 여길 수 있을까요? 엄마, 딸이 함께 빚은 맛, 과연 어떨까요?
3: 전골의 만두가 전 잘은 모르는데 항상 도톰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만두피가 얇아요. 찐만두에서 만나는 것처럼. 근데 쫄깃해요. 그 안에서 만나는 숙주와 이런 것들이 너무 하나처럼 태어날 때부터 한 몸인 것처럼 따로 놀지가 않고 그 사골육수 베이스가 어쩜 이렇게 자연스러워요?
2: 이거만 먹고 자라가지고 그런지 이거 이제 뭐 북한이 이북이 고향이시니까 그 할머니한테 그 엄마한테 배웠기 때문에 그 이북에서 그렇게 만들어 드신 거라 예 그래서 저 그냥 이북식 만두가 된 것 같아요.

0: 이게 뭐라고요?
1: 요거는
0: 오양
1: 오색 냉채.
0: 오색 냉채.
1: 네.
0: 와.
1: 그래서 겨자 소스.
0: 빛깔도 예뻐요.
1: 네.
0: 맛있다. 사태가 이렇게 너무 알맞게. 이것도 노하우죠?
1: 이 음식에는 사실 엄마의 청춘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음식이 없어지면 엄마의 그 청춘도 없어진다고 생각했어요.
2: 그러네.
0: 철원에서 만난 이 엄청난 손맛과 신선한 재료가 제공한 저 이 만두 전골을 먹는데 어머님의 사랑 또 어머니를 향한 사랑 그냥 친정밥 그리우신 분들 철원에 오셔서 이 맛을 고스란히 느끼시면 아무런 말도 필요 없습니다.
3: 엄마와 딸의 청춘과 정성이 담긴 만두 전골 철원이 품은 깊은 사랑의 맛입니다. 두 분의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철원 여행 막바지. 길이 막혀 있습니다. 정해진 절차를 밟은 다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묘한 긴장감과 달리 창밖 풍경은 태연하기만 합니다. 그렇게 어렵사리 닿은 곳 철원 평화 전망대인데요. 비무장지대와 북한 지역을 바라볼 수 있는 안보 관광지입니다. 전시관의 전쟁과 분단 자료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판 땅굴도 재현이 되어 있었는데요.
4: 저기도
3: 분단의 현실이 실감났고요.
4: 자금 정보?
3: DMZ 일대를 재현한 모형물은 현장감을 더해줬습니다. 3층 전망대인데요. 난생 처음 보는 풍광이 있었습니다.
5: 태극기 보이는 거 예, 보이죠?
0: 예.
5: 여기가 우리 초소예요. 아.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우리 초소. 그 여기가 어렴풋이 좀
0: 보이는
5: 여기 북한 초소예요.
0: 아, 그렇군요.
5: 굉장히 가깝죠.
0: 너무 가까운데.
5: 그럼 요 사이가 휴전선입니다.
0: 진짜 시청자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근데 이 망원경으로는 너무 근접인 것 같아요. 바로 코앞인 것 같아서 정말 정확하게 다 보이는데 이거는 방송으로는 보여드릴 수가 없고요. 전망대 오셔서 한 번씩 이렇게 보시면 실감을 하실 것 같아요. 이해는 해주실 거죠? 예. 참 묘한 느낌이 듭니다. 눈앞에 보이는 풍광은 너무 평화롭고 아름다운데 아직도 분단의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자연도 만나고 사람도 만나고 역사도 만났던 철원 여행. 마지막으로 마음속에는 평화와 공존이라는 단어가 계속 남습니다. 전쟁의 상흔과 함께 또 평화도 함께 품은 철원. 가장 가까운 분단의 장소에서 가장 소중한 평화를 생각하게 하는 여행이었습니다. 넓고 풍요로운 땅 철원.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마음들 오래 기억되겠지요. 한 줄기 물길로 흐르는 한탄강을 떠올릴 때마다 철원의 시간과 사람들을 다시 생각하겠지요. 뜻깊은 철원 여행이었습니다.

저는 작업을 진행하다가 좀 막히거나 그러면은 오랜 시간 걷는 편이에요. 내가 안 가본 길로, 골목길, 안 가봤던 산책로 이런 데들을 계속 걸어요. 걸으면서 마주하게 되는 내가 생각지 못한 것들을 유심히 보곤 해요.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계속 어느 생각에 도돌이처럼 머물 때가 있거든요. 그때 그거는 무조건 음악으로 만들어야 제가 해소가 돼요. 안 그러면 뭔가 숙제를 하나 안 한 기분이 좀 들어서. 저는 뭐 국악이라고 하는 음악을 배웠고 연주하고 있고 저의 모국어는 국악이지만 제가 음악을 대하는 태도는 학교에서 배운 거랑은 좀 달라요.

0: 만큼 이곳에서는 음악이나 미술이 그냥 정형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굉장한 다양성 있는 문화예술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이고 또 표현되어지는 공간이고
1: 개토라는 곡은 저의 가장 최근 창작곡이에요. 그 곡을 만들던 즈음에 제가 사로잡혀 있던 생각은 소수자 혹은 소수라는 개념 뭐 이런 거였어요. 아까는 반항심 같이 일부러 검은 거에서 안 쓰이는 소리들을 냈어요. 활로 긁기도 하고 안쪽을 추가적으로 대서 손으로 뜯기도 하고 검은 거에서 굳이 잘 쓰지 않은 속주들을 막 넣어서 일부러 좀 그랬거든요.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8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0: 국립정동극장 청춘만발입니다. 기악과 연희, 무용 분야 청년예술가 8개 팀의 경연 무대와 청춘만발 10주년 콘서트까지 활짝 피어난 청춘의 무대는 오는 21일까지 이어집니다. 국악관현악단 결 제5회 정기연주회 국악으로 그린 지도입니다. 두물머리와 북한산, 금강 등 우리나라의 명소를 담은 네 편의 국악 관현악곡을 사회자의 해설과 함께 선보입니다. 제25회 전주 세계소리축제 소리의 숨결 모아 판으로가 열립니다. 판소리와 전통음악을 중심으로 세계의 다양한 음악이 함께하는 소리의 향연이 12일부터 닷새간 이어집니다. 화성시 국악단 기획공연 화음 세 번째 무대입니다. 화성의 역사와 자연 그리고 이 도시를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7편의 국악관현악곡으로 풀어냅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신진국악실험무대입니다. 기악과 성악, 무용, 연희 분야 신진국악인 24개 팀이 선보이는 전통과 창작 레퍼토리로 오는 9월 10일까지 광모대에서 계속됩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1: ...이야기가 있는 음악으로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가는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겠습니다.
2: 수혜 한지수님을 대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입으세요. 그럼 제가 네, 대장님 그렇게 입겠습니다.
3: 저희가 잘 따라가요. 네.
1: 시키는 대로. 네네. 매력적으로 또 생기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이렇게 하는데 팀을?
4: 좋게 얘기해줘야지.
1: 전혀 인정하지 못하는 어떤 표정으로
5: 아닙니다,
1: 보라보고 있는데.
5: 아닙니다. 멋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0: 정신적인 언어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고요로 가야겠다.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 세모세 젊어서 놀아보세.
2: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악놀이입니다.
3: 가장 객관적으로 봐주는 사람 필요하니까. 자.
4: 한 번 넣는 게 제일 나아져.
5: 아홉 박 그러면 아홉 박.
3: 제가 숫사인 주니까 연습 갑자기
6: 빨리.
7: 이거
8: 나 봤다서 이거 같이.
7: 네 맞아요. 그리고.

0: 여러분 공연 잘 즐기고 계신가요?
1: 네!
0: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2: 네, 저 여러분은 지금 색깔이 다른 예결팀과 또 이제 구강놀이팀과 호흡하는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0: 맞습니다.
2: Shake it Korea.
0: 네, 저희가 다른 팀이랑 합을 맞추는 거라 걱정을 또 많이 했는데 우리 피트정님과 구강놀이팀과 함께해서 또 관객분들도 같이 얼쑤 좋다고 즐겨주셔서 저희는 너무너무 잊지 못할 공연을 맞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같이 합동 무대를 즐기시면서 어떠셨어요?
2: 다른 두 팀이 같이 공연을 하거나 같이 합주를 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0: 네, 맞습니다.
2: 왜냐면 어떻게 보면 서로 경쟁자거든요.
0: 저 경쟁자라 생각 안 하고 너무 즐겁게. 저 경쟁자라 생각 안 하고 너무 즐겁게.
2: 저 사람 경쟁자. 경쟁자.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만날 기회가 서로 없고 친분이 있을 일이 많이 없습니다. 같은 우리 한번 딴 사람들도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0: 네.
2: 네 그러면은.
0: 저희 예결밴드에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되게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희 예결밴드 민영님 안녕하세요. 저희 준비하면서 어떤 기분이셨는지 또 느낀 점 한 번만 말씀 주세요.
3: 안녕하세요. 예결밴드에서 베이스 연주하고 있는 김민영입니다.
2: 와우 잘생겼다.
3: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을 기회로 예결밴드랑 더 우리 팀이다 라는 느낌이 딱 들던 것도 있고 이제 구강놀이 팀 분들께서도 더더욱 이제 더 오구오구 해주셔가지고 더 잘 적응할 수 있었고 다른 이런 색깔들이 어우러지고 하나의 소리가 되는 과정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2: 사회생활 되게 잘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100점짜리. 네. 자 그럼 우리 팀에서도 한번 해볼까요?
4: 안녕하세요. 저는 검은고를 연주하고 있는 아람이입니다. 예결밴드라는 밴드와도 이제 콜라보를 하면서 뭐 경기 소리나 뭐 판 소리를 이제 넘어서 이제 서도 소리까지도 저희가 같이 콜라보를 할 수 있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께도 즐거움을 전달을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네 즐거웠습니다.
0: 와 네. 저희도 너무 즐거웠어요.
2: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공연은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싸름이라는 민요입니다. 네, 싸름은 매미 울음소리를 담은 서도 민요인데요. 매미가 6년 동안 땅 속에서 자라고 살다가 세상 밖에 나왔을 때 그런 허무함을 인간에 빗대어서 매미에 이입해서 만든 저희 예결밴드 곡입니다. 네, 여러분들 같이 따라도 불러주시고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싸름 들려드릴게요. 박수!

0: 네, 썰은 들려드렸습니다. Holding close,
1: holding tight. 진짜 영어로 얘기하면 Right on Time입니다. 왜냐면 이 곡을 할 건데 제목이 바람하고 관련됐어요. 그리고 분다 그러네요. 뭘까요? 제가 생각하는 바람은 바람이 저를 밀어갖고 여행을 이렇게 푸시하는 듯한 여러분들 이 곡을 통해서 잠시 뭔가 살짝 잊어버리면서 잠깐 여행을 가서 리프레시하고 딱 돌아오는 마인드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분다 라는 곡 박수 한번 주세요.

생일로 밤이로 끝나.

0: 또 QR 토크 시간이 왔습니다. 와. 과연 어떤 토크를 어떻게 남겨주셨을지 지금 사연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퓨전 국악을 처음 접하셨다면 어떠셨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오늘 공연 감사합니다. 한강도 처음 왔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 만난 친구와 오 같이 있어요. 열심히 소리내서 응원해봅니다. 이렇게 오셨습니다. 어디 계실까요?
1: 여기에요.
0: 아, 두 분이셨어요. 아, 일로 나오세요. 오, 박수 한번 주세요. 오, 어디 사는 누구신지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2: 이촌동에 살고 있는 남혜현이라고 합니다.
0: 와, 좋습니다. 저희 공연 퓨전 국악을 처음 접하셨는데 어떠셨는지에 대한 소감.
2: 얼마 전에 TV 드라마에서 정가에 관해서 한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때 저는 그게 드라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와서 들어보니까 굉장히 새롭기도 하고 아, 이런 문화가 있었구나 하면서 굉장히 신선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앞으로도 국악 많이 사랑해 주실
2: 네,
0: 거죠?
2: 감사합니다.
0: 아, 좋습니다. 큰 박수 주세요.
3: 하나, 둘, 셋. 제이킥 코리아!
0: 국악 공연에 대한 기대감이나 바람 같은 게 있으시다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예결밴드와 국악놀이의 멋진 콜라보 공연을 자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만남이 너무 매력적이라 앞으로의 활동이 정말 기대됩니다. 오, 늘 응원합니다. 파이팅! 이렇게 주셨습니다. 어디서 주셨죠?
4: 어디 계십니까?
0: 아, 좋습니다. 일로 네. 나오세요. 네, 어디 사는 누구시죠?
4: 이촌동 사는

0: 강현민입니다.
1: 와, 박수 주세요.
2: 오늘 공연이 어떠셨나요?
0: 바람이 분다 노래 정말 좋았습니다.
3: 와, 바람이 분다. 아, 좋았습니다. 어떤 게 좋았어요? 바람이 분다에서?
0: 다 좋았습니다.
4: 하나, 둘, 셋. Shake it, Korea.
3: 혹시 저희들이 불렀던 노래 중에서 잠깐 몇 소절 부를 수 있다?
2: 아, 잠깐 눈을 피하시려고 하시거나 나주치죠. 잠깐 나오세요. 나오세요. 네, 나오세요.
3: 나오세요.
5: 제가 평소에 주말마다 여기 나오거든요. 이촌동에 사는 박재현이라고 합니다.
2: 아, 오늘 공연 어떠셨는지 그리고 뭐가 제일 좋으셨는지도 너무 궁금한데 나오신 김에 한번 말씀 주세요.
5: 처음에 들었던 곡이 되게 좋더라고요.
3: 처음에 뭐 처음에 그거 아니었어요?
2: 아, 놀량이요?
5: 네네.

0: 에라디오 한번 해보시겠어요?
1: 아 예, 노력해볼게요. 네.
0: 에라디오 여기까지만 하세요.
1: 이거 하라고요?
0: 네네. 시작.
1: 에라디오.
0: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좋습니다. 오늘 공연 끝까지 잘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하나 둘 셋 Shake it Korea.
0: 지금 점점 하늘이 노래지고 예뻐지는 것 같아요. 제가 한강공원 제일 좋아할 때가 딱 이때인데 여러분들도 딱 이때 같이 함께 하니까 너무 좋네요. 이 곡도 내가 돌아간다처럼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비밀스러운 곡인데요. 니나노 니나노라는 곡이고요. 경기민요 태평가를 재밌게 편곡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하루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냥 내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뭐 어때요? 그냥 재미나게 놀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냥 하루하루 꿋꿋하게 재미나게 놀면서 여러분들 걱정도 조금은 잊어버리는 시간이 되시라고 준비하고 만든 곡입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얼씨구 좋다 추임새도 많이 나와주시고요.

0: 자, 들려드렸습니다. 30살 먹고 이렇게 귀여운 노래 부르려니까 이게 뭔가 민망민망하네요.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니까 너무 즐거웠어요.
1: 시고! 박수 같이 갈까요?
2: 괴진아 칭칭 나한테야 괴진아 칭칭
1: 괴진아 칭칭
2: 괴진아 칭칭 나한테야 괴진아 칭칭
1: 괴진아 칭칭
2: 괴진아 칭칭 나한테야 괴진아 칭칭
1: 괴진아 칭칭
2: 괴진아 칭칭 나한테야 괴진아 칭칭
1: 괴진아 칭칭
2: 이 산으로 가면
1: 뻐꾸
2: 뻐꾸 저 산으로 가면

0: 맛있어. 괴진아 칭칭 나 내야 괴진아 칭칭
1: 괴진아 칭칭
0: 괴진아 칭칭 나 내야 괴진아 칭칭
1: 괴진아 칭칭
0: 괴진아 칭칭 나 내야 괴진아 칭칭
1: 괴진아 칭칭
0: 괴진아 칭칭 나 내야 괴진아 칭칭
1: 괴진아 칭칭
0: 힘내 가슴에 희망이 서서히 지는 하나도

즐거우세요.

0: 만족하십니까? 네. 자, 아직 안 끝났습니다. 헤이. 괴진아젠지. 괴진아젠지. 괴진아젠지. 괴진아젠지 나데이야. 괴진아젠지.
1: 괴진아젠지.
0: 괴진아젠지 나데이야. 괴진아젠지.
1: 괴진아젠지.
0: 괴진아젠지 나데이야. 괴진아젠지.
1: 괴진아젠지.
0: 괴진아젠지 나데이야. 괴진아젠지.
1: 괴진아젠지.

0: 괴진아 징징 나네 괴진아 여러분
1: 괴진아 징징
0: 괴진아 징징 나네 괴진아 징징
1: 괴진아 징징
0: 괴진아 징징 나네 괴진아 여러분
1: 괴진아 징징
0: 괴진아 징징 나네 괴진아 징징
1: 괴진아 징징
0: 괴진아 징징 나네 괴진아 징징
1: 괴진아 징징
0: 괴진아 함께
1: 괴진아 징징
2: 이번 시간은요, 여러분들께 저희가 특별한 것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0: 우리나라 전통 장단이랑 라틴 음악 사실 굉장히 비슷해요. 라틴 음악의 리듬과 국악의 리듬 두 개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잠깐 설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한국의 장단과 라틴 음악의 장단은 그 상당히 공통점이 많아요. 그 에너지, 그 열정, 흥, 그리고 또 하나는 춤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잠깐 브라질의 삼바 리듬을 연주하다가 휘모리 리듬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와!
0: 자, 이건 바투카타라는 리듬이에요. 브라질 전통 리듬이죠. 이건 국악 리듬 같은데요? 예, 이거 국악 리듬. 전통 국악 리듬.
2: 와! 와, 너무 멋있다.
0: 여기서 나온 음악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은 아프리카나. 아프리카를 한번 너무 가보고 싶어서 만든 곡입니다. 한번 잠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0: 오, 너무 신나는데요? 오. 진짜 라틴 음악이 우리 국악처럼 흥을 돋구고 너무 신나네요, 그쵸? 아유, 좋습니다, 좋습니다.
1: 라틴 댄스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춤추고 싶은 분.
0: 오, 좋아요, 좋아요.
1: 오, 용감하네.
0: 아, 예뻐라.
1: 자, 이름이 뭐예요?
2: 전우진.
1: 아, 전우진? 어, 너가 있어서 우리 나이를 줄여준다, 야. 자, 우리 그러면은 스텝을 다 같이 따라해볼까? 시작! 1, 2, 3, 5, 6, 7 1, 2, 3, 5, 6, 7 자, 되게 쉽죠? 자, 이게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는 이거를 이제 트는 거예요. 1, 2, 3, 5, 6, 7

0: 1, 2, 3, 5, 6, 7
1: 큰일 났다.
0: 세 번째 거는 1, 2, 3 쉽죠? 5, 6, 7
1: 그거 좋네요. 1, 2, 3, 5, 6, 7
0: 그거 하고 이제 맨 마지막은 오두방정 뛰면 돼요. 자, 1, 2, 3, 5, 6, 7
1: 오두방
0: 1, 2, 3, 5, 6 빨리 하면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를 자, 이거 우리도 지금 즉석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볼까요? 같이 자, 다 같이 일어나서
1: 다 같이
0: 앞에서는
1: 일어나요.
0: 저희를 따라오면
1: 아,
0: 같이 해보는 거예요.
1: 네.
0: 자, 아, 다 일어나 보세요. 자, 다 일어나 보세요. 네, 다 일어나 보셔서 일어나서 하는 건 상관
1: 안 볼 것 같아요. 일어나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 팀분들도 다 일어나세요.
0: 자, 한번 다 일어나서
1: 일어나세요.
0: 자, 일어나서
1: 다 같이 춤춰요. 다 같이.
0: 다 같이. 자, 한번 해볼까요? 저 따라 하시면 돼요. 1, 2, 3, 5, 6, 7 어이구, 그 잘하네. 1, 2, 3, 5, 6, 7 1, 2, 그쵸? 5, 6, 7 그 다음에 1, 2, 3, 5, 6, 7 1, 2, 3, 5, 6, 7 1, 2, 3, 1, 2, 3
1: 네, 너무너무 즐겁죠, 여러분. 여러분들 다 같이 일어나 주시고 같이 이렇게 진짜 무대를 만들어 갔네요.
0: 음악보다 방 이게 좋다. 우리 이걸로 할까요, 앞으로?
1: 오진이한테 큰 박수 한번 주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박수. 아, 좋습니다. 다음 곡 바로 이어서 들려드릴 건데요. 바로 느리게 타령입니다. 서도민요 느리게 타령을 발라드풍으로 편곡한 곡이고요. 원래 서도민요의 느리게 타령은요, 늘리다의 표현을 쓴 의미로 담겨있는 곡인데 저희 예결밴드는 좀 느릿느릿해도 괜찮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조금 더 천천히 가도 괜찮으니까 우리 조금씩 쉬엄쉬엄 가자, 이런 마음을 담아서 편곡한 곡입니다. 느리게 타령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0: 네, 느리게 타령 들려드렸습니다.
1: 자, 오늘 공연 다 끝나가는데요.
2: 여러분들 예결 밴드 공연 어떠셨나요?
3: 좋아요.
2: 그럼 국악 놀이팀 공연 어떠셨나요?
0: 아, 좋습니다.
1: 오늘처럼 예결 밴드랑 이렇게 섞다 보면은 국악이 이제 꼭 어렵지만 않다라는 걸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더 잘 보여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앞으로도 이렇게 멋진 팀들과 함께 여러분의 곁에서 저희 국악 열심히 들려드릴 테니까요. 국악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1: 자, 소감 한마디씩 들어볼까요? 쭉 돌아가면서.
4: 아까 너무 더웠죠? 저도 죽을 뻔했습니다.
5: 그럼
4: 그래도 이렇게 다들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저희 예결 밴드 또 구간 놀이팀 공연한다면 많이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6: 한강공원이라는 걸 처음 와봤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예쁜 곳에서 소중한 사람들이랑 공연을 해서 너무 행복했고요.
7: 서로 다른 두 색깔을 가진 이제 퓨전 국악 팀이 한 무대에서 어우러져가지고 특별한 경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8: 예결 밴드 음악이 너무 아름답다라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너무 색다른 경험이어서 오늘 하루 정말 기억이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9: 오늘 굉장히 뜻깊고 즐거웠습니다.
10: 이제 춤추고 노래하고 드럼 치고 그래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11: 국악놀이랑 예결밴드랑 여러분들까지 세 팀이 이렇게 하나가 된다는 게 오랫동안 좀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7: 퓨전국악이라는 장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2: 마지막 곡은 핫동 공연 준비했고요. 사도민요의 해주아리랑을 보사노바 풍으로 편곡한 해주아리랑의 봄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 곡 들으시면서 여러분 선선한 바람 느끼시고 살랑살랑 어깨 든드시면서 즐거운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0: 같은 공연이었어요. 너무 기분 좋고 바람 부는 날씨랑 여기 한강공원 분위기랑 너무 잘 어울리는 공연이었습니다.
1: K-POP이 꼭 우리가 흔히 아는 아이돌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국악이 있다는 거 알게 돼서 너무 기쁘고 반가웠습니다. 너무 즐거웠어요.
2: 일반 그 생활 속에서 흔히 접할 수 없는 그런 공연이었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고 찾아보고 계속 볼 것 같아요.
1: Shake it Korea.
3: Shake it Korea.
4: Shake it Korea.
5: 파이팅!
6: 파이팅!
7: 지금까지 예결 밴드
8: 그리고 국악놀이였습니다.
7: 감사합니다.
8: 감사합니다.

0: 공기. 역시 시골이 최고야.
1: 정말? 여기엔 뚱이 네가 좋아하는 게임기도 없는데?
0: 그런 거 없어도 되거든. 난 여기서 할아버지랑 평생 살 수도 있다고.
1: 흥, 과연 그럴까? 너 같은 변덕쟁이가 말이야.
2: 얘들아, 그만하고 이 할아버지의 연주 좀 들어보겠니?
0: 와, 그게 뭐예요? 커다란 피리처럼 생겼네요.
1: 어이구, 저건 대금이라고 대나무로 만든 전통 관악기인데 신라시대부터.
0: 쉿! 소리가 잘 안 들리잖아. 와, 소리가 너무 좋다.

0: 하늘나라의 우레, 운, 풍이 비아라는 사이좋은 네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네 명이 함께 다녀서 사총사라고 불렸죠. 사총사는 하늘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우레는 꽹과리, 운이는 북, 풍이는 징, 비아는 장구를 연주했어요. 이 하늘나라의 악기들은 보통 악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레가 꽹과리를 치면 전기가 번쩍했고, 운이가 북을 치면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났죠. 풍이가 징을 울리면 저 멀리서 바람이 불어왔고, 비아가 장구를 치면 땅에는 비가 내렸어요. 사총사의 연주는 땅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답니다. 농부들은 날씨에 따라 씨를 뿌리고 풀을 베고 열매를 땄기 때문이죠. 이 네 개의 신기한 악기를 사물이라고 불렀어요. 내 친구를 사총사라고 부르는 것처럼 말이에요.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날이 따뜻해지면서 비아의 장구채가 바빠졌어요. 씨앗들이 싹을 틔우고 나뭇가지 잎들이 필 수 있도록 봄비를 촉촉하게 뿌려야 했으니까요. 그 대신 겨울바람을 몰아오느라 힘차게 징을 쳤던 풍이가 한가해졌습니다. 풍이는 갑자기 징이 지루하게 느껴졌어요.
1: 징은 너무 재미없어.
0: 풍이는 자신의 마음에 쏙 드는 최고의 악기를 찾기 위해 먼 길을 떠났습니다.

0: 어딜 가야 최고의 악기를 찾을 수 있는 걸까? 어? 와, 이게 무슨 소리지? 마치 예쁜 새 소리 같아. 할아버지! 제가 한번 불어봐도 될까요?
1: 그래, 한번 불어보거라.
2: 풍이는 단소 소리가 마음에 쏙 들었지만 단소는 풍이가 불기엔 너무 어려운 악기였어요. 풍이는 다른 악기를 찾기 위해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가야금은 풍이에겐 너무 무거워 들고 갈 수 없었고 소고는 소리가 너무 작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0: 이걸로는 바람을 제대로 일으킬 수가 없어.
2: 징을 대신할 더 나은 악기를 찾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0: 얘들아.
2: 풍이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친구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친 풍이는 그저 하늘로 다시 올라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0: 어? 징이다. 친구들아, 보고 싶어.
3: 네가 풍이로구나?
0: 어? 저를 아세요?
3: 왜 몰라? 너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난리가 났는데 빨리 돌아가야 해.
0: 하지만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죠?
3: 넌 징으로 바람을 일으킬 수 있지? 바람으로 구름을 움직여서 그걸 타고 돌아가렴.
0: 어? 구름을 움직인다고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3: 할 수 있어. 네 친구들이 도와줄 거야.
2: 구름에 올라탄 풍이는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 열심히 징을 쳤습니다. 그러나 구름은 풍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0: 하늘위 새 친구가 풍이를 돕기 위해 함께 악기를 연주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사총사가 다시 모여 악기를 연주하니 사납던 날씨는 고요해졌고 풍이는 안전하게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1: 멋진 악기는 결국 못 찾았네. 너 아직도 우리랑 악기 바꾸고 싶어?
2: 아니, 난 이제 어떤 악기랑도 징이랑은 안 바꿀 거야.
0: 다음 날 다시 사총사가 된 친구들의 멋진 연주가 세상에 울려 퍼졌어요.
1: 벌써 저녁이네. 어?
2: 에이구, 너는 뭐 한 게 있다고 배가 고프냐?
1: 노는 것도 칼로리를 엄청 소비하거든.
3: 집에 가면 너희 할머니가 된장찌개를 아주 맛있게 끓여놨을 거야. 어서 가자꾸나.
1: 네? 전 치킨이 먹고 싶은데.
2: 치킨? 그런 건 여기 없을 텐데 어쩌나?
3: 이 치킨은 없지만 맛있는 닭고기 반찬은 있단다.
2: 어때? 뚱이 너 도시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1: 치, 아니 전혀. 그건 그렇고 할아버지, 내일도 대금 불어주실 거죠?
3: 그래 그래.

0: 이야기가 있는 음악으로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가는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겠습니다.
1: 수혜 한지수님을 대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입으세요. 그럼 제가 네 대장님 그렇게 아, 입겠습니다.
2: 저희가 잘 따라가요. 네.
0: 시키는 대로.
2: 네네.
0: 매력적으로 또 생기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이렇게 하는데 팀을
3: 좋게 얘기해줘야지.
0: 전혀 인정하지 못하는 어떤 표정으로
4: 아닙니다,
0: 보라보고 있는데.
4: 아닙니다. 멋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0: 요런 경지가 또

0: 정신적인 언어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고요로 가야겠다.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물놀이 안전, 국민행동 요령, 입수전 체형에 맞는 구명조끼를 꼭 입어요. 위험한 장소에는 가지 않아요. 음주한 채로 절대 입수하지 않아요. 어린이는 꼭 보호자와 함께하고 위험할 땐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요. 익수자를 발견하면 직접 구조하지 않고 119에 신고해주세요. 물놀이 안전수칙 꼭 지켜요.

네, 정식으로 인사드립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저는 아나운서 정영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오늘 공연의 이름이 연록의 춤, 시간을 잇다입니다. 연록, 이을연자에 푸를 록자를 써서 봄의 푸르름과 인생의 푸르름을 잇는다는 뜻입니다. 오늘 대전시립 연정국악단이 그 이음을 여러분께 무용으로 펼쳐 보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만나실 2장 청춘 시간을 잇다는 세 편의 작품으로 이어지는데요. 먼저 춘무라는 무대입니다. 봄날의 꽃을 보면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을 떠올리는 그런 춤이고요. 남도민요 봄타령에 몸을 실어서 수건 하나가 봄 한철을 담아내겠습니다. 이어지는 푸른 꿈은 첫사랑의 이야기인데요. 달빛 아래 영원을 약속했던 그날의 기억. 지금 이 자리에서 혹시 뭐 그분과 함께 앉아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한번 좀 옆을 쳐다봐 주셔도 좋겠네요. 네. 자,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손에 손을 잡고 원을 그리는 강강술래. 뭐 강강술래는 뭐 한가위 때 뭐 보름달 아래서 이 강강술래 돌아본 그 추억 하나쯤은 갖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리 차고 기우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순환하고 이어진다는 걸 네, 무용수들의 손끝과 발끝으로 그려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 청춘을 맞이하실 준비 되셨나요? 네, 제 2장 청춘 시간을 잇다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 박수 주시죠.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봄날도 한번 돌아봤고요. 달빛 아래 약속도 떠올렸고 또 강강술래로 함께 뛰어놀아보면서 청춘의 시간을 이어봤습니다. 하지만 사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앉아계신 것 자체가 우리 관객 여러분의 진정한 청춘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대전시립 연정국악단과 함께 청춘을 제대로 즐기셨다면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화답해 주실까요? 네.

네, 고맙습니다. 이어지는 3장의 문은 조금 다르게 열어보겠습니다. 1장에서는 봄을 맞이했고요. 또 2장에서는 청춘을 돌아봤다면 3장 판혼을 잇다에서는 이 춘판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묻습니다. 먼저 무의 춤입니다. 무의 막힘없이 또 거침없이. 네, 조선시대 김홍도의 그림 속에 이런 인물이 있습니다. 고가를 쓰고 가사를 걸쳤는데요. 스님이라고 하기 너무 신명나고 또 속인이라고 하기 너무 의연합니다. 그 경계에서 세상을 향해 또 한 방씩 던졌던 조선의 예인들이 오늘 대전시립 연정국악단을 통해서 이 무대 위로 걸어 나오는 시간이고요. 다음은 연희 장군우리, 대전 땅에서 이어져 온 웃다리 농악입니다. 아득히 먼 과거로부터 지금 이 무대까지 장구 소리 하나가 그 긴 시간을 단번에 당겨오는 그런 무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태평 소고춤입니다. 소고를 든 단원들이 또 온몸으로 빌어 올리는 건 단 하나죠. 이 세상이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시는 우리 관객 여러분의 삶이 늘 태평하고 평안하기를. 네, 200번의 무대가 늘 그랬습니다. 한 목소리로 드리는 기원입니다. 언제나 여러분을 위한 기원이었고요. 네, 연로 봄의 푸르름과 또 인생의 푸르름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오늘 이 자리도 여러분의 시간 속에서 좀 오래도록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또 있습니다. 대전시립 연정국악단의 200번째 정기 공연 한국 무용의 밤 그 3장은 여러분의 힘찬 박수로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날 깨웠나? 내가 누군고 하니 경기도 양주골에서 250년을 잘 자던 탈꾼인데 그런데 여기 웬일이냐? 아, 대전시립연종 국악단 200회 정기 공연이라 허여 잠자던 나를 깨웠으니 이것이 모두 인연이로구나. 그런디 아, 나만 온 게 아니네 그려. 저기 저 피리도 왔고 태금, 해금, 장구에 좌고까지 다 모였으니 오랜만에 한판 노다 가세나.

내가 말이야 저기 저 그림 속에서 다 봤지. 일제강점기도 겪어보고 한국전쟁도 겪어보고 올림픽이다 월드컵이다 아 온 세상이 들썩들썩했던 시절을 지나 그 힘들다던 코로나 시국도 지나고 아 그런데 요즘 더 신기한 건 말이여 이 한류 바람이 바다 건너 저기 저 유럽까지 갔다니 아 이제는 대한민국이 세계 문화의 중심지라지. 특히나 이 대전시립 연종 국악단이 이렇게 전통의 맥을 이어가고 있으니 앞으로 100년, 200년이 걱정이 없고 두렵지 않네 그려. 이 예술이라는 것이 아 우리네 삶과 맞닿아 있어서 선하고 정직하게 잘 살아야 올 곳은 예술이 변한다 그 말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아니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 피죽도 못 자시고 왔는가 봐. 다시 한번 할게요. 여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혼자 잘났다고 하지도 말고 외롭다고 울지도 말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야지. 아 우리 인생이란 게 잠깐 들렀다 가는 길이라오. 나누고 베풀면서 더불어 살면 그게 제일이지. 아 안 그래요? 네.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자면 이 땅에 우리가 남겨둔 순수한 마음 예술혼을 잊지 말게나 그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한 판 더 놀고 다시 양주골로 돌아감세나. 나비야 나비야 청산 가자. 너도 가고 나도 가세.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8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국립 정동극장 청춘만발입니다. 기악과 연희, 무용 분야 청년 예술가 8개 팀의 경연 무대와 청춘만발 10주년 콘서트까지 활짝 피어난 청춘의 무대는 오는 21일까지 이어집니다. 국악관현악단 결 제5회 정기연주회 국악으로 그린 지도입니다. 두물머리와 북한산, 금강 등 우리나라의 명소를 담은 네 편의 국악관현악곡을 사회자의 해설과 함께 선보입니다. 제25회 전주 세계소리축제 소리의 숨결 모아 판으로가 열립니다. 판소리와 전통음악을 중심으로 세계의 다양한 음악이 함께하는 소리의 향연이 12일부터 닷새간 이어집니다. 화성시 국악단 기획공연 화음 세 번째 무대입니다. 화성의 역사와 자연 그리고 이 도시를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7편의 국악관현악곡으로 풀어냅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신진국악실험무대입니다. 기악과 성악, 무용, 연희 분야 신진국악인 24개 팀이 선보이는 전통과 창작 레퍼토리로 오는 9월 10일까지 광모대에서 계속됩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정신적인 언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고요로 가야겠다.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조금 더. 여기 맨 오른쪽
1: 컷! 다시! 컷! 다시!
2: 임금님, 뭐가 문제예요?
0: 손보고 가세가 빠졌잖아.
1: 레디! 액션!
3: 식중독 예방을 위한 5천만의 손보고 가세. 손 씻기, 보관 온도 지키기, 구분 사용하기, 가열하기, 세척 소독하기.
1: 식중독! 컷!
3: 안전한 식탁은 손보고 가세로 감독.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실천 수칙. 천만을 넘어 5천만 국민이 볼 때까지
1: 손보고 가세 레디 액션.
3: 식품의약품안전처

0: 말까기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들 하셨지요? 말까기 대명사, 알까기 레전드, 알까기 구단 최양입니다.
1: 안녕하세요. 알까기 초단 김가영입니다.
0: 김가영 초단 그 연극 사내 연애 보고서는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1: 네, 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사내 연애 보고서니까 회사 내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겠지요?
1: 네, 한때 첫사랑이었던 남녀가 회사에서 다시 만나서 앙숙으로 지내다가 단둘이 옥상에 갇혀서 탈출하려고 하는 로맨틱 코미디입니다. 그리고 또 저의 술 취한 연기도 볼 수 있고요.
0: 술 취한 연기, 네. 그것처럼 어려운 게 없다고 그러던데 이 자리에서 조금만 보여주실래요?
2: 나는 술 먹고 전 여친한테 전화한 적 있다. Yes or no?
0: 제대로인데요. 원래 술꾼이었나 봐요.
1: 원래 술을 잘 못 먹구나.
0: 아니, 술 잘 마시는 사람이 또 취한 연기 잘하겠지.
1: 최선배우님께 배우는 거.
2: 나는 술 먹고 전 여친한테 전화한 적 있다. Yes or no?
0: 많은 사람 받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국악의 날 지정 기념으로 준비한 알까기 명인전. 오늘의 대국자분들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대국씨입니다. 거물급들 두 분이 자리하셨어요.
1: 대단한 분들이 오셨어요.
0: 아마 오늘은 정말 최후의 명국이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듭니다. 네. 먼저 우리나라 사물놀이의 대명사지요. 사물놀이 최고의 명인 김덕수 구단입니다. 네, 사물놀이 47년. 예인 인생 67년. 1952년 대전 출생입니다. 3남 6녀 중 둘째. 그러니까 9남매.
1: 네, 와.
0: 아버님께서 바쁘신 와중에 또. 네. 자신 농사 신경 많이 쓰셨네요. 태풍이죠, 태풍.
1: 네.
0: 5살 때 말이죠. 뭐 한다고 저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1: 그렇죠, 저도.
0: 5살 때 남수당 단원으로 데뷔했고요. 1965년 한국 민속 가무예술단 및 리틀 엔젤스에 입단했습니다. 그리고 78년 사물놀이 첫 공연을 했습니다. 78년.
1: 경력으로는 사단법인 사물놀이 한울림 예술감독,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연희과 교수 역임 및 현재 명예교수십니다. 예. 또 난장컬처스 대표, 한국전통연희단체 총연합회 이사장, 1990년 평양범민족통일음악회 참가, 1998년 프랑스 아비뇽 페스티벌 참가,
0: 아비뇽 페스티벌 알아주죠.
1: 2014년 일렉트릭 사물놀이 초연도 하셨습니다.
0: 수상으로는 1959년입니다. 저도 태어나기 전에.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 대통령상을 받으셨어요. 그다음에 95년 국민훈장 목련장. 그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2007년 은관문화훈장. 훈장을 두 번이나 받으셨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1: 진짜 대단하시네요.
0: 네, 가문의 영광이지요. 그다음에 책도 많이 쓰셨는데 저서로는 2007년 이 신명으로 세상을 두드리다. 글로벌 광대 김덕수. 또 2012년 브랜드 코리아. 대한민국 문화의 재발견이 있습니다. 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이에 맞서는 대국자입니다. 개그계의 아이디어맨, 의리의 남자.
0: 그렇죠.
1: 이봉원 구단입니다. 1963년 겉

0: 초등학생 출생. 오. 1984년 KBS 개그 콘테스트 공채 2기로 데뷔. 네. 유머 1번지, 쇼 비디오 자키, 웃으며 삽시다, 초특급 꾸러기 대행진, 좋은 친구들 등 무수히 많은 프로그램을 출연, 진행했습니다. 또 개그우먼 박미선 씨와 사이에 이제 1남 1녀를 두고 있습니다.
1: 요즘에는 생계형 이 독립남, 이제 뭐 소상공인이라고 본인이 소개를 하고 다닙니다. 네. 생계형이라는 말이 뭐 짠하기도 합니다만 뭐 사실인 걸 어쩌겠습니까. 이 짠한 거에 비해 과거에는 상도 사실 많이 받았어요.
0: 그렇죠.
1: 네. 87년 KBS 희극인연기 대상 신인상, 한국 방송 대상 남자 코미디 상도 힘들어가지요. 네. 99년 대통령 표창. 2010년 제17회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희극인상. 뭐 더 많겠죠, 사실은. 네. 그다음에 2020년 SBS 연예대상 레전드 특별상. 별명도 많이 있습니다. 곰팽이. 네. 참새대감이네. 네. 민망합니다. 바로 하여튼 뭐 음주봉원. 네. 네, 애주가죠. 애주가는 얘기죠.
0: 네. 네. 자, 이제 곧 대국이 시작될 텐데요. 네. 간단하게 진행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장자가 100이고요. 네. 흑선으로 시작합니다. 알은 총 8알, 3판 2선승제고요. 1대1이 됐을 때는 각자 3알씩만 놓고 마지막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승자에게는 두 대국자분과 저희 사인이 있는 바둑판을 선물로 드립니다.
1: 자, 그러면 두 대국자분 인사하시고요.
2: 안녕하십니까.
3: 반갑습니다.
1: 자, 그리고 포석을 해주시죠. 자, 8알씩.
0: 우선 이 두 분을 네. 한 화면에서 볼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하고. 네. 아, 정말.
1: 예, 국악방송 네. TV만의 매력이지요. 네. 그냥 알기 쉽게 포석을 하네요. 네. 신중하게 김덕수 구단도 포석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네. 흑선으로 이봉원 구단부터 선공 시작하겠습니다. 이봉원 구단부터 선공 시작하겠습니다. 네. 와. 아, 열심히 하죠. 와.
0: 뭐야?
1: 네, 시원시원하게. 네, 노기타법입니다.
0: 아, 처음부터 시원하게.
1: 네, 사석작전. 네. 뭐 그렇게 해도 유리하다 이거죠.
0: 네.
1: 뭐 쉽게 쉽게 가네요. 네. 저 김덕수 구단. 네, 과연. 오, 네, 애매한 위치. 오, 그 좋은 작전입니다.
0: 네,
1: 네, 어떻게 할 거냐.
0: 오.
1: 네, 애매하지.
0: 네.
1: 깔테면 까봐라.
0: 네.
1: 네. 말려들면 안 됩니다. 이봉원 구단도.
0: 두 분 다 색깔이 확실하신 것 같아요.
1: 네. 네. 오, 대단하네요. 네. 와! 야! 야, 이렇게 되면 오늘 알까기.
0: 와!
1: 정말 시원시원한 기풍의 소유자들.
0: 우와.
1: 네, 알풍이지, 알풍몸의
0: 네.
1: 소유자들. 네. 김덕수 구단은 이 네. 사물은 우리 민족 문화 예술의 뿐이다. 라는 네. 말씀을 하셨어요. 김덕수 구단은 이 네. 사물은 우리 민족 문화 예술의 뿐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땡이 나왔습니다. 우리 씨예요.
0: 네. 네, 맞아요. 김덕수 구단은 사물은 우리 민족 문화예술의 뿌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1: 네.
0: 또 사물놀이 속에서 신명을 얻었고 신명을 나누고 신명의 꽃을 세상 사람들과 함께 피우고 싶은 게 소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 꽃 피우고 열매 맺었지요.
0: 네.
1: 사물놀이는 김덕수. 김덕수는 사물놀이.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0: 네.
1: 네? 67년 동안
0: 네.
1: 네? 한우물 파셨어요.
0: 와, 진짜 대단하세요.
1: 우물을 파서 뭐 크게 돈 뭐 되는 것도 아닌데, 솔직한 얘기로. 네? 금광에서 금을 캐셨으면 좋았겠지요. 요즘 금값도
0: 네.
1: 참 많이 올랐는데. 하지만 사물놀이, 물로 많은 분들이 신명의 목을 지켰지요.
0: 와, 네, 그쵸.
1: 아우, 멋있는 표현
0: 네,
1: 아니겠습니까?
0: 너무,
1: 멋있으면 멋있다고
0: 네.
1: 좀 칭찬 좀 해주시고.
0: 아, 너무 멋있어요.
1: 못 말할 때 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실 수도 없는 금. 너무나 귀한 민족의 가치를 만드셨지요.
0: 너무 멋있습니다.
1: 네. 그러나 오늘 알까기는 네. 현재까지 엉망입니다. 네. 그러나 아까 이게 끝나봐야 합니다.
0: 맞아요. 네. 끝까지 자, 봐야 하는 거죠.
1: 이봉훈 구단 인정사정 볼 것도 없어요. 승리가 사이드. 야, 칼을 갈고 나왔네요 이봉훈 구단. 네, 망연자실 김덕수 구단. 이럴 수가. 내가 김덕수인데.
3: 1타 두 개가 떨어지네.
1: 그냥. 와. 와. 두 개가 떨어진다고.
4: 네. 다 쌍피입니다. 와.
1: 1타 말씀을 하지 마시고. 네. 네. 자, 김덕수 구단. 그러나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네, 네. 아직도 세 점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게 네. 오히려 네. 뭐 약간 수비 위주의 네. 네, 그렇습니다.
0: 네. 이봉원 구단은 데뷔 1년 만에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1: 아, 그랬어요. 네, 총망받은 신인이었어요. 네. 네.
0: 북청 물장수에서 한 유행어. 반갑구만, 반가워. 네. 전국민이 따라하게 됐고요. 또 응답하라, 1988 드라마에서는 시대를 표현하기 위해 배우들도 따라했었습니다.
5: 이거 정말 반갑구만, 반가워요. 반갑구만, 반가워요.
1: 거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네. 히트치고. 하지만 그 뒤에 터진 시커먼스. 네. 망했다! 망했다! 망했다! 망했다! 망했다! 이거 참, 네, 입이 방정이라고. 그 외치는 바람에 사업마다 쫄딱, 쫄망, 쫄망. 만약에 그때 네. 살았다! 살았다! 그랬으면은 지금 좀 빌딩이 손없이 있었겠지요. 네. 하지만 참, 우리 코미디의 어떤 숙명입니다. 코미디 배우의 또 망가져야 웃기고 또 즐거워하고 네, 망해야 웃깁니다. 일부에서는 사업 망한 것도 웃기려고 한 거다. 뭐 그런 웃픈 얘기도 있지만 네. 웃기려고 망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지정신도 아니고. 네. 네. 자, 야 지금 뭐 원사이드하게 앞서고 네. 있는 이봉원 구단입니다. 어우, 네 봐준 게 없어요. 네. 어우,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네? 야, 진짜. 야! 와! 야! 어떻게 보면은, 네?
0: 와!
1: 진짜, 김덕수 구단은 할 말을 잃으셨어요.
0: 아, 근데 네? 너무 잘하시네요.
1: 야, 이게 뭐.
0: 차이가 크게 나고 있어요.
1: 지금, 네. 김덕수 구단은 본인 차례인데도 불구하고. 순서도 까먹으신 것 같아요. 자, 김덕수 구단 네. 차례입니다. 네. 예. 뭐, 투하 중에, 그렇죠?
0: 아.
1: 예.
0: 네. 김덕수 구단은 장구에 특히 재주가 뛰어나서 장구 신동으로 불렸지만 사물놀이는 물론 줄타기, 네. 땅재주 등 남사당의 여섯 가지 기회를 모두 전수받은 분이라고 합니다.
1: 야, 타고난 신명이시네. 네. 그랬던 김덕수 구단 오늘은 정말 초라합니다. 떨렁 두 알.
0: 네. 아, 근데 또 모르죠. 네, 아직 모르죠.
1: 이봉훈 구단 보세요. 야. 승부욕이 정말 강합니다.
0: 보통 이 정도 되면 예. 그냥 살살 할 법도 살살 한데.
1: 와! 진짜요? 아니 어떻게 열미울 정도로 잘하고 있습니다.
0: 네. 너무 행복해하실 네. 것 같아요.
1: 예, 저 네. 어르신 앞에서 저렇게 깔깔대고 웃는 건 네. 너무 경방스러운데 그렇게 즐거워도 내색하는 건 좀 프로답지 않은. 네. 얼마나 김덕수 구단 속상하시겠어요. 근데 대놓고 깔깔대고 웃고 네. 좀 가벼운 개그입니다. 네. 이봉원 구단은 네. 조금 좋으면 저렇게 깔깔깔한 것 같거든요. 저거 보세요. 저 이대로 끝낼 순 없다. 아니 거기서 피해가도 쉬운치 않은데 이봉원 구단은 말이죠.
0: 네.
1: 지금 사석이 하나밖에 없어요.
0: 네.
1: 단 하나.
0: 네.
1: 야. 와. 그리고 김덕수 구단은 반대로 말... 살아 있는 게 하나. 살아 있는 게 하나. 죽어 있는 게 하나.
0: 어떻게? 네.
1: 완전히 퇴비들은 되고.
0: 네.
1: 자 이제 떨렁 하나를 이제 이봉원 구단 스타일은.
0: 네.
1: 승부인데 뭐 아. 끝낼 겁니다. 네, 그거 뭐 봐주는 거 없어요. 아, 봐주는 게 어딨어? 그런 겁니다. 네, 하긴 조금 뭐 한 점 봐줘봤자. 네.
0: 사실 농계 타법으로 해도
1: 네 그렇습니다. 그냥... 사석 작전이냐 과연 알뜰하게

0: 야! 와! 빈정한 승리 세계. 저 이렇게 해서 첫 대결에서 이봉원 구단이 승리했습니다. 국악의 날 지정 기념 알까기 명 인전 사물놀이 최고의 명인 김덕수 구단과 개그의 생계형 소상공인 이봉원 구단의 알까기 대국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2차전 시작 전인데 네. 김덕수 구단은 월불이라는지 우초고리를 벗으셨어요.
1: 네. 지금까지 나오신 분 중에 제일 잘하신 것 같아요.
0: 7점이 살았어.
2: 기분 나쁜 게 아니고 열이 나네. 벗어야 되겠어.
0: 내 초고리를 야.
3: 열이 나서.
0: 그렇죠. 마음을 다시 다 잡고 네. 네? 2차전 임하겠다. 네. 이대로 물러설 순 없다. 네. 천하의 김덕수인데. 그렇죠?
1: 그럼요. 네. 자, 이봉원 구단의 흑선으로 시작하겠습니다.
0: 과연 1차전 이제 네. 1승을 챙겼으니까 네. 좀 여유롭게 대국을 네. 펼칠지 아니면은 3차전까지가 여기서 끝내야지 네. 그냥 마무리를 할지 네. 참고를 하고 있네요. 이봉원 구단도 야 이거 각도를 중앙보다 그 한 점을 네 적극적으로 하네요. 공격형이에요. 나의 사전엔 중앙으로 가네요. 건방을 떨었어요. 건방. 네. 알까기는 모든 게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시건방을 그겁니다.
1: 약간 자만하신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김덕수 구단. 네. 그래도 천하의 김덕수 네. 구단인데.
1: 이제 기회가 네. 왔습니다.
0: 그렇습니다. 김덕수 구단. 무리할 필요 없어요. 네. 제가 김덕수 구단이라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네. 오히려 응수타진. 네. 예, 난 수비형이다. 네. 너 공격 잘하니까 한번 까봐라. 네. 그래서 손님 실수 유발. 네. 그 작전이 좀 맞아요. 통하지 않을까 싶어요.
1: 네. 이 김덕수 구단께서는 고2 때 건축가 김수근 선생님을 만나면서 그 인연으로 사물놀이가 오늘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0: 그렇습니다. 1970년 일본 오사카 엑스포에서 만난 건축가 김수근 선생님. 지금은 이제 고2이 되셨습니다만은 네. 선생님께서 놀이판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생긴 게 78년 소극장 공간사랑입니다. 와, 당시에 사물놀이의 탄생은 국악계에서 지진이 날 정도의 강력한 사건이었습니다. 음악인들은 충격을 받았고 네. 대중은 열광의 토관이탕을 끓였지요. 당시에 뉴스에서도 뭐 난리가 났었고요.
1: 이 김덕수 사물놀이는 이후 국내외 수천여 회의 공연은 물론 1982년 미국 댈러스에서 열린 세계 타악기 컨벤션에서 세계의 문을 두드렸고 또 공연을 본 외국인들은 커튼콜을 요청하며 무려 15분간 발체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0: 15분? 네. 5분도 아니고? 네. 와 대단합니다.
1: 또 평양, 베이징, 네. 모스크바에서는 그 정치인이나 경제인보다 먼저 김덕수 사물놀이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0: 역사에 남을 이야기입니다. 네. 그만큼 우리 국악 사물놀이가 세계를 감동시킨 건데 네. 그러나 오늘 1차전은 좀 그랬습니다만 2차전 네. 뭔가 멋진 수 기대해봅니다. 네. 예, 꼼꼼해요. 예, 사실 이봉원 기단이 시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원래 예, 안경을 착용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네. 0점이 정확합니다. 네. 와!
1: 어머!
0: 1타 2득이야. 이거 더 번째 끝나면. 어머. 참, 김덕수 구단 귀갓길을 발걸음이 무거우시겠어요.
1: 와.
0: 야, 이분 그 맹랑하네.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가 있는가.
1: 진짜.
0: 망연자실, 와. 김덕수 구단. 할 말이 없습니다.
1: 네.
0: 네, 그 한 점으로. 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시원하게 공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시원한가요? 안타깝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가셨어요.
1: 네.
0: 이제 완전 이봉원 구단이 사기 충청이니까 네. 이양양이니까 네. 약간 기가 죽으셨어요. 네. 그러나 포기할 때 단계가 아닙니다. 네.

0: 뭐 아직 괜찮습니다.
1: 초반입니다, 초반. 네, 네. 네. 한 점 차이예요, 한 점 차이. 네. 네. 자, 이봉원 구단은 많은 사업, 뭐 본인 입으로도 얘기했습니다만 실패를 했습니다. 네. 쓴 맛을 봤지요. 예전에 방배동에 네. 누가 봐도 안 되는 자리에 네. 다 반대했는데 달라주점을 딱 차려놓고 아. 안 되니까 역시 손님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없는 게 좀 뭐하니까 아버님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아. 손님인 것처럼 노래 부르라고 그러고 아. 옆에 방은 또 그 홀 웨이터 네. 보고 저도 손님인 것처럼 아버지랑 이제 둘이 교대 웨이터가 노래를 부르고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아,
0: 이봉원 구단이 뭐 한때 이자만 700만 원씩 아유, 냈다면서요. 네. 근데 금융권이 또 융자를 안 해주니까 사채까지 쓰고요.
1: 아 네. 금융권 더 곤 날 망하는 것만 봤잖아요. 네. 믿음이 안 가니까. 네. 망했다! 망했다! 망했다! 망했다! 망했다! 야, 이거 참 내 입이 방정이라고. 야 이거 정말 짠한 얘기입니다만은 한테는 그 반포되기 위해서 울고 왔다고 합니다. 아... 우다가 생각해보니까 반포? 반도라면 포반. 아, 포기하지 마라. 이런 마음이 다시 도전의 계기를 만든 거지요. 하지만 이 7전8기 네. 이봉원 구단이 해냈습니다. 네? 그것도 짬뽕으로. 와... 지금 네. 천안과 대전에 네. 오, 세계의 업장. 아주 와, 네 웨이팅 시간이 막 한 시간 두 시간
0: 인기가 많다고
1: 인기
0: 들었어요.
1: 폭발적입니다. 네. 어, 얼마나 다행입니까. 오, 그러니까. 대기 만선. 오, 네
0: 맞아요. 또 고생하신 만큼 빛을 보는 거겠죠.
1: 그렇습니다. 네. 오 훌륭합니다. 그거 알걸리다가 괜히 낙상해가지고 병원 실려가면 그게 무슨 네 저 어려울 각도에서 와 좀처럼 실수가 없는 이봉원 구단.
0: 진짜.
1: 이야, 매력 만점 이봉원 구단.
0: 와 대단하시다.
1: 이야 대단합니다. 와. 이야 묘수 속출입니다. 와. 네.
0: 보통은 힘 조절이 안 돼서 막 그렇습니다. 덜 나가기도 하는데 딱 깔끔하게.
1: 그렇습니다. 하시네요. 본인 알은 꼭 이렇게. 와. 네. 살면서. 와. 이야.
0: 지금.
1: 네. 아. 수가 안 보입니다. 아, 그래요. 자리를 한번 이동해 보시고, 네. 네. 어, 그 수로 거리가 있는데 가능할까요? 어, 아. 네. 저, 거리가 있지만은

0: 나가긴 무지개 멀리 나갔어요. 한 30m 나갔습니다. 저 세트 밖으로 나갔어요. 어우, 아직도 힘은 장사시고, 그만큼 김덕수 구단 건강하시고, 건강할 일을 잘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어딥니까? 네?
1: 아, 네. 어,
0: 예전 모습 그대로시고.
1: 네, 맞아요. 네.
0: 저, 어, 폼 들어갔습니다. 이봉원 네. 구단. 아. 네.
1: 와.
0: 예. 아, 대충 가는 게 없어요.
1: 네, 진짜.
0: 아, 저런 꼼꼼한 면이 있습니다. 어, 자세가 안 나오는데, 그래도! 야, 웃었어! 야, 추풍 나면, 야, 떨어지지, 그냥 웃었어, 떨어졌어. 이번 판도 2차전과 비슷합니다. 판세가. 김덕수 구단은 2알밖에 안 남아있는데, 와. 약간 열이 받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침착해야 됩니다. 흥분하시면 안 돼요. 아! 꽥! 꽥수가 나왔습니다.
1: 아, 정말.
0: 야, 한숨이 나옵니다. 너무 안 됐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뭐 이봉원 구단의 승리는 뭐 거의 결정 지어진 것 같습니다.
1: 아까랑 똑같은 그림.
0: 똑같은 상황입니다.
1: 네, 지금.
0: 이봉원 구단은 다시 고민에 들어간 게 여기서 진짜 네. 그래 만약에 여기서 성공하면은 네. 똑같습니다. 네. 네. 사석 하나.
1: 네. 네
0: 실점 일실점으로 쪽받아 네. 이런 것도 이제까지도 여기서 없었던 경우입니다.
1: 진짜, 와.
0: 네. 이거 뭐 아, 죄송합니다. 어구. 아, 끝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끝내겠습니다.

0: 하니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건방을 털게 저런 수가 나옵니다. 무리수. 네? 자충수가 나왔어요.
1: 네.
0: 아, 그러나 네.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죠. 아직... 저럴 때 한번 시원하게 해보지요.
1: 네.
0: 네.
1: 이제 김덕수 구단은 도망가야겠죠?
0: 도망갈 곳도 없어요. 그냥. 그래도 네. 공격을 하네요. 적진 호랑이 굴로 들어갔습니다. 뭐 1득점이라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됐습니다. 자 다시 이봉원 구단 다시 인사 들어가나요? 네 기지개를 하고 다시 인사 드려요. 죄송합니다. 끝내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1: 네.
0: 뭐예요? 건드렸습니다.
1: 네.
0: 저 완전 초보. 네, 초보의 실수, 아마추어 저 초급자들이 하는 실수를
1: 네.
0: 보냈어요. 그러니까 끝낼 때까지 네. 진지해야 됩니다.
1: 맞아요.
0: 방심은 금물. 네. 그거. 예, 어찌됐든 네, 1득점 했습니다.
1: 네.
0: 그렇습니다. 체면치를 했어요.
1: 네.
0: 정말 다행입니다. 자, 그러나 뭐 저 네. 벼락 끝에 있는 참 보기만 해도 간당간당한 저. 자, 자, 네,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야,
1: 네,
0: 예. 다섯 달이 살았어요.
1: 네, 근데 너무 잘하셨어요.
0: 오늘 알카기 대국 최종 수자는 이봉원 구단이 차지했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1: 네, 축하드립니다.
2: 축하드립니다.
1: 네.
0: 네, 지금 사인도 너무 추격을 받으셔가지고.
2: 춤을 추네요, 춤을 춰.
0: 너무 멋지신데요. 명 PD셔. 예, 여기, 네. 예. 여기다가. 자,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이봉원 씨에게. 자, 축하드리겠습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예. 자, 소감 한 말씀해 주시죠.
3: 고맙습니다. 제가 알만 까다가 최근은 양파를 까고 있습니다. 중국집에서.
0: 그렇지. 중국집 양파를
1: 계속
0: 하루에.
1: 까시다 보니까
3: 네.
1: 그래도
3: 계속 까는 인생으로 살고 있습니다.
2: 예. 근데 대단한 까는 선수 중에는 프로 구단이 아니고 90단은 되겠어요.
1: 근데 진짜 너무 잘하셨죠.
2: 꼭 다시 한번 재도전하겠습니다.
0: 야, 불하신 거예요.
3: 다시 한번 까시지요.
2: 그때는 제대로 까보겠습니다.

0: 시적인 언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고요로 가야겠다.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수많은 노력에도 산사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피 명령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안전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를 지키는 시간, 바로 지금입니다.

1950년 전쟁 직후 여성 국국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소녀들은 왕자가 되기를 꿈꾼다. 별천지 세상으로 뛰어든 소리 천재 윤정년 역의 김태리, 소리, 춤, 연기 모든 걸 가진 국국 에리트 허영서 역의 신예은, 메란의 영원한 왕자 문옥경 역의 정은채, 화려한 메란의 꽃 서해랑 역의 김윤혜, 그리고 왕자를 꿈꾸는 소녀들의 단장 강소봉 역의 라미라. 대단히 오랫동안 기다렸으니 드라마 정년이의 막이 오르는구나.

0: 오랜만이다, 공손아.
1: 네가 어떻게...
0: 네 딸 데리러 온 거니?
1: 야간에 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냐?
2: 우리 단장님이랑 아는 사이요?
1: 가자.
3: 아, 안 된다니까!
0: 정년이 지금 내 제자고 우리 고극단 소속이야. 이런 식으로는 못 끌고 가. 당사자가 제 발로 나가겠다고 하면 안 맞겠지만.
3: 쥐는 나갈 생각이 없는디요.
0: 정년이 데려가고 싶으면 나랑 얘기해. 아님 네 딸 앞에서 우리 지난 세월 구구절절 다 얘기할까? 뭐해? 들어가.

0: 많이 변했구나.
1: 니는 한나도 안 변했다이.

0: 늦었지? 안 늦었어. 아, 거기서 잠깐만. 우왕청심환이야. 떨릴 때 이거 먹으면 효과가 그만이래.
1: 아, 진짜 찡긋.
0: 어, 안 돼. 너 다 먹어.
1: 아, 내 징한 걸. 아, 소태 맛이 다 녹구만.
0: 이제 들어가서 네 소리로 다 끝장내버리자. 이.

0: 좋은데요.
1: 역시 소문대로네. 이거 들은 사람들은 다른 추월만정은 이제 CC에서는 어떻게 될 거야.
2: 괜히 천재소녀 타이틀이 붙은 게 아니라니까요. 이 음반 나오면 조선 전역에서 채공서는 스타가 되는 겁니다.
3: 명창대회 우승자 채공서의 레코드 판매 개시! 자, 많이 있으니까 천천히들 보세요. 하나씩 하나씩 사서 천천히 오실 겁니다. 많이 확보가 돼 있으니까요. 채공서이다!

0: 살아있으니 결국 다 만나지는구나.
1: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정년이 데리고 갈 텐게 내 딸 붙들지 말어.
0: 왜? 겁나니? 정년이도 너처럼 소리꾼의 길을 가다가 실패할까봐? 이 길을 선택한 건 네 딸이야. 이제 와서 네 딸 억지로 주저앉힌다고 포기할 것 같아?
1: 그랑께 내가 안 된다고 하는 거요. 내 딸 성격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안께. 한 번만 먹으면 기운치 끝장을 봐야 하는 성격인께.
0: 도중에 포기한 너는 지금 마냥 행복하니? 소리꾼이라면 누구나 원했던 그 자리를 넌 가봤다고. 그래놓고 넌 그때 너무 쉽게 포기했어.
1: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했어야 했냐? 소리를 하고 싶어도 더 이상 소리가 안 나오는디.
0: 날 먼저 찾아온 건 정년이야. 너 네 딸 소리하는 거 제대로 들어본 적은 있니?
2: 오늘 울고 가.

처음 임진 선생님 앞에서 소리를 배우겠다고 했을 때 너랑 네 아버지 아직도 기억해. 네 아버지가 극구 말리는데도 넌 기어이 임진 선생님 제자가 됐었지. 네 목소리, 네 고집까지 정면이 널 너무 닮았어.

0: 언니도 소리를 했다면서 어째 내가 소리하는 걸 반대하는 거예요?
1: 나 같으면 기뻐할 것 같은데.
2: 언니, 언니 나 돈 많이 벌어갖고 언니 호강시켜주겠다는 마음은 그대로요. 근데 인자는 그것뿐만이 아니여. 내가 국국을 하고 싶어.
1: 에휴, 벌써 그러고 좋아져버렸냐?
2: 응. 사람들이 나한테 막 박수를 쳐주는데 아주 막 머리끝까지 쭉

0: 그 정도로 좋아. 언니, 언니가 나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는가? 나 진짜, 진짜 열심히 할란께.
1: 정윤아, 언니가 일하고 애원한다. 언니랑 집에 가자. 제발 언니 말 좀 들어.
0: 집으로 돌아가면 그 다음은 백날 첫날 바지락이나 캐고 생선 손질하면서 살다가 뭐 적당한 남자한테 시집가갖고 살라고? 언니, 나 인자 그러고는 못 살아.
1: 네가 가려는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아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불사질러 소리에 다 바쳤는데 남는 것은 한점 죄밖에 없더란 말이야. 내 꼴나기 전에 역수 그만하자.
0: 아니, 난 언니랑 달라. 언니처럼 되지 않을 자신 있어. 언니가 실패했다고 어째서 내 말목까지 잡으려드냔 말이야.
1: 부모 자식 연 끊고 너 없는 자식 인생 칠란다. 그래도 여기 남을 거여. 남을 거냔 말이여.
0: 남을라네.

0: 이제 나 기부스 풀었으니까 오늘부터 너 타방 안 나가도 돼. 너 거기서 노래 부르는 거 불안해 죽겠어.
1: 나도 단장님 얼굴 뵐 때마다 좀 찔리긴 하던 참인디. 근데 너 괜찮겠어?
0: 괜찮아. 봐봐, 이제 멀쩡해.
1: 아! 아이고, 이 가시나야! 기부스 풀러도 하루 이틀은 조심해야 돼. 안 되겠다. 오늘 과정은 내가 대신 나갈게.
0: 아, 나 진짜 괜찮아.
1: 뭣이 괜찮아? 지금까지 안 들켰으니까 오늘 하루만 더 부르면 되지. 나 갔다 올게. 움직이지 마라.
2: 네.
3: 부르셨어요? 우리 영서
4: 오랜만이네.
2: 앉아라. 그래, 영인이가 한국에 마지막으로 온 게 언제지?
3: 미국에서 마지막으로 들어온 게 작년이니까 한 1년 됐을걸요? 언니 보고 반가운 척도 안 하니.
5: 어차피 집에 가면 볼 텐데 뭐하러 여기까지 와.
4: 너 집에 오면 엄마만 보고 가버리잖아.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단장님 얼굴도 오랜만에 뵙고.
2: 참. 둘이 같은 뱃속에서 나왔는데 성격이 참 달라?
4: 영서는 엄마 빼다 닮았어요. 둘 다 예술가 자존심 빼면 시체잖아요.
3: 아 참, 이거 드린다고 해놓고. 저 귀국 기념 독창회가 있을 거예요. 꼭 와주세요.
2: 그럼 꼭 가야지. 오랜만에 언니 왔는데 같이 시간 좀 보내고 와.

0: 네.
1: 저 소프라노 허영이시죠?
0: 네. 저 여기 사인 좀.
2: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0: 저 이종분이요. 항상 갖고 다니면서 자랑하고 다닐 거예요.
2: 여기요.
0: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얼굴 좀 펴라.
3: 언니랑 다니면 난 꼭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란 말이야.
2: 너 연구생 공연 주연했단 기사 봤어. 기립박수도 받고 반응 아주 좋았다면서?
3: 언니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2: 어머?
3: 나 혼자 만족하면 뭐해. 어머니 눈에는 안 찰 거 아니야.
2: 넌 엄마가 만족하는 때가 있다고 생각하니?

0: 단장님.
1: 윤정년. 밖에서 노래를 부르고 돈을 번단 말이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야! 단장님 실은요. 메란국국단 연구생이 노래를 팔아? 메란국국단 이름에 흙탕물을 끼얹어도 정도가 있지. 예인의 자존심도 없는 놈. 당장 나가!

0: 단장님.
1: 단장님. 잘못했어라. 제가 용돈이 부족해갖고 짤막한 생각에 잠깐 눈이 뒤집혀갖고 그랬습니다.
2: 일어나. 무릎만 꿇으면 세상 만사가 다 해결되는 줄 알아?
1: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다방서 일하게 된 것은 그 피지 못할 사정이 있었구만이라. 잠깐 서빙만 하고 그만둘라 했는디 아 일이 꼬이다 본게 어쩌다 노래까지 부르게 됐어라. 절대 처음부터 돈 벌라고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란 말이여라.
2: 그럼 그 피치 못할 사정이 뭔지 말해봐라.

0: 그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는디요.
1: 엄마랑 미치었네.
2: 그러다 보니 알 수
0: 없네. 단장님! 지금 뭐라면 용서해 주시겠어요? 아, 뭐든 할 텐게!
3: 난 처음에 분명히 얘기했었다. 연습에 성실히 임할 것. 메란국국단 이름 팔아 돈 벌지 말 것. 넌 기본부터 안 된 놈이야. 배우로서도 예.

0: 잡힌다고 용서받을 일 아니란 걸 저도 안디. 하지만 이대로 나갈 수가 없어갖고 결례를 무릅쓰고 다시 한번 빌러왔습니다. 저 여기 말고는 갈 곳이 없은게요. 아시잖아요. 엄니 가슴에 태못을 쳐가면서 국국을 얻었다고 남았는데 이라고 끝날 수는 없단 말이여라.
1: 넌 어차피 유예 기간 동안 스스로를 증명해야 하는 반쪽짜리 연구생이었다. 그리고 오늘로 유예 기간은 끝났어.
0: 아들핸들러는 프로라도 있을 텐게 배란에 붙어 있게 해주시오.
1: 말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0: 해.
1: 당장 윤정령 끌어내라고 해.
0: 잠시만요. 어떡해.

너까지 안 들켜서 다행이오. 도대체 네가 왜? 넌 하지 말아야겠는데. 내가 고집 부려갖고 한 거잖아. 울지 마야. 내가 울면 나도 눈물 나야. 너 행여라도 단장님께 극세 일했다고 얘기할 생각 말어. 그럴 것 같았으면 진작에 내가 말씀드렸어. 노래를 부른 것은 나야. 너 갈 데도 없잖아. 불러주는 데는 없어도 갈 데는 많아야. 지달려. 내가 변수를 써서는 다시 메란에 돌아올 텐게. 그러게 너도 뭔 일이 있어도 여기 딱 지키고 있기다.

0: 다방에서 일은 왜 했던 거야?
1: 사정이 뭐든 거기서 노래 부른 건 사실인데 단장님이 용서해 주시겠어? 다른 건 다 참으셔도 메랑꽃국단 이름 팔고 다니는 건 용납 못 하시는 분이야.
0: 정 안 되면 내가 다른 꽃국단 연결시켜 줄게. 메란 아니어도 서울에 다른 꽃국단들 많아.
2: 아니야. 쟤는 메랑 꽃국단에 뭔 일 있어도 다시 들어갈라요. 이라고 아무것도 증명 못한 채로 끝날 수는 없으라.
1: 무슨 수로? 그리고 너가 무슨 돈이 있어서 서울에서 버티려고?
2: 그것은...
0: 됐어. 방법 생각날 때까지 얼마든지 우리 집에 있어도 돼. 나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편히 쉬고 있어.
1: 밥... 예?
2: 예.
1: 너 이 집에 언제까지 있을 생각이니?
2: 예.
1: 너도 눈치란 게 있으면 생각을 좀 해봐. 메랑꽃국단에서 쫓겨난 네가 이 집에 있다는 게 단장님 귀에 들어가면 옥경이 입장이 얼마나 난처해지겠니? 너 설마 옥경이가 마음 편히 있으랜다고 여기 계속 눌러앉을 생각은 아니지?
2: 그럼요. 끼치는 일 없도록 가갖고 마이라.
3: 윤정년 용서해달란 얘기면 꺼내지도 마. 걘 규칙을 어겼어.
0: 정년이가 돈 욕심에 구극단 이름 팔고 다닐 애는 아니잖아요. 우선 왜 그랬는지 이유부터 들어보시고.
3: 이유가 뭐건 구극하는 우리를 업수이 여기는 놈들이 아직도 수두룩해. 그러니 노류장화처럼 아무데서나 노래를 팔아선 안 된다는 말이야.
0: 작년 이대로 내쫓으면 다른 국극단에 뺏길지도 몰라요.
3: 이번에 봐주면 너도 나도 밖에 나가서 국극단 이름을 팔아 돈을 벌 거다. 그럼 우리 국극단 위신은 바닥으로 떨어질 거고 난 그 꼴을 못 본다.
4: 맛있게 먹어. 여기.
5: 맛있게 드세요.
6: 아, 고맙습니다.
5: 많이 먹어라.
7: 누구냐고 집딱이다 먹어. 그 정도는 아니야.
8: 이제 왜 부끄러워하는 거 봐.
9: 임미옥 작가님, 나 사인해주세요.
8: 야,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작가님이 사준 거라 맛있나 봐.
9: 나 다음에 5개 사주세요. 5개.
8: 사주면 안 돼. 그래, 더 시켜. 작가님이 찐빵 더 사줄게. 역시 뭘 알아. 겨울에 찐빵이 진짜 맛있다니까. 김너는

단장님 화 좀 가라앉으시면 내가 다시 말씀드려볼게. 근데

0: 아, 그거 다 드셨네?
1: 180안입니다.
2: 돈이 있으니?
0: 뭐야? 지금 돈도 없으면서 찐빵에 그러고 많이 잡수신 거야?
3: 이게 완전 작정한 사기꾼이네 이거.
2: 아니면 그것이 아니고. 돈이 있으니?
4: 아이, 일로 와, 일로 와. 여기서 이러지 말고 경찰서 갖고 얘기하자. 빨리 나와, 빨리.
2: 아니, 진짜로 이따게요.
4: 나와 빨리. 사기꾼 빨리 나. 빨리 나. 이씨 장난 아주.
5: 아니요. 지가 내기 싫어서 안 낸 게 아니라요. 아, 지도 거기서 누워.

0: 돈이 없어진 건지 아니면 애초에 돈도 없었는데 그러고 찐빵을 처먹은 건지 내가 알 게 뭐야?
1: 엄마야? 아니 지금도 그걸 사기꾼 취급하여!
2: 이 깨끗한 놈의 새끼가 여자라고 소리를 빠락빠락 지르고 죄를 지었으면 싹싹 빌어도 시원찮을 바래.
1: 아니 앞뒤 사정 들어보도 않고 뭐라 붙인 게.
2: 시끄럽고 당장 찐빵값이나 변통해 와.
1: 지가 시방 서울에 연락할 만한 사람이 없는디.
3: 떼어먹은 돈 변상 안 하면 콩밥 먹어야 하는데.
1: 콩밥이요? 왜 무치였을까? 저 그러면 저 전화 한 통만 쓰게 해주실랍니까?
2: 이 새끼가 시간 끌려고 전화하는 척하는 거 봐. 야! 이 새끼 쳐라!
1: 예? 아, 다시!

0: 애들이 밖에서 돈을 버는 게 고부장 때문이라니?
1: 사업부 고부장. 아무래도 극단 돈을 빼서 노름판을 드나드는 것 같아요.
0: 아,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1: 정년이 말고도 밖에서 돈을 버는 연구생들이 있어요. 그 애들이 연습 시간도 부족한데 밖에서 돈을 버는 건 연구생들한테 주는 용돈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0: 애들이 한창 멋부리고 꾸밀 나이라서 그런 건 아니니?
1: 아니에요. 걔네들 용돈 몇 주치 모아봤자 겨우 커피 한 잔 사 먹을 수 있을 정도예요.
0: 그래. 그 정도인 줄은 몰랐네.
1: 제가 단장님께 말씀을 드릴까 싶은데요.
0: 아니야. 안 그래도 지금 정유희 때문에 화나 계신데 괜히 얘기 꺼냈다가 본전도 못 찾아. 내가 단장님 기분 봐서 적당한 때에 잘 말씀드릴게.

0: 야, 우리 공주님.
1: 노름판 드나드는 거 적당히 해.
2: 뭐?
1: 이상하다고 눈치챈 애가 있어. 단장님 귀에 들어가기 전에 당분간 몸 좀 사리라고요.
0: 알았어.
1: 그리고 연구생 애들 용돈 좀 올려줘요.
0: 아니,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하면 되지. 어? 뭘 또 얼마나 더...
1: 연구생 애들 입에서 자꾸 불만 나오면 사업부 장부 뒤져보잔 소리 나올 텐데. 그래도 좋아?
0: 알았어. 혜령이한테 불똥 안 튀게 내가 잘할 테니까. 막 봐.

0: 이런 일로 연락드려갖고 죄송하고 마이라. 그 찐빵값은 지가 조만간에 꼭 갚을게요.
1: 찐빵값은 됐고,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이야? 북극단에서 쫓겨났으면 당장 오늘 밤 잘 곳도 없을 텐데. 자고 싶은 얘기 있으면 뭐든 해봐.
0: 저 키워주시겠다는 그때 그 얘기

0: 아직도 유유하신가요?
1: 그럼 내 생각은 변함없지.
0: 그러시다면 절 가수로 키워주실랍니까?
1: 듣던 중 반가운 얘기네. 어떻게 생각이 바뀐 거야?
0: 당장 목포로 내려갈 거 아니면 서울서 버틸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갖고요. 이런 꼴로는 죽어도 못 내려가거든요.
1: 그래, 좋은 생각이다. 성공하겠다고 서울 왔으면 여기서 끝장을 봐야지.
0: 대신 조건이 있어요. 매랑 국국단 덜 먹여갖고 가수할 생각은 없어.
1: 그건 나도 좋아. 그럼 지금부터 너는 내가 발굴해서 키워낸 혜성같이 나타난 신인 가수일 뿐인 거야?
0: 야.
2: 여기가 방송국 스튜디오야. 이 안에서 방송을 만들면 각 가정에 있는 텔레비전으로 송출이 되는 거야.
3: 그러면 지가 여기서 노래를 부르면 그게 그대로 나가게 되는 거예라?
1: 맞아. 근데 아직은 녹화 장비나 기술이 부족해서 실시간으로만 방송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도 나중에 무대에 서면 NG 나더라도, 아니 실수하더라도 그냥 계속 노래 불러야 돼.
3: 근데 아직 라디오도 없는 집이 많은데 텔레비전은 몇 집이나 갖고 있을런가요? 솔찬이 비쌀 것 같은데.
1: 아직 많지는 않지. 수산기 하나 값이면 쌀 몇십 가마를 살 수 있으니까.
3: 예? 아니, 그러면 방송을 한다 해도 볼 사람이 없겠네요.
1: 미래를 내다봐야지, 정연아. 머지않아 텔레비전의 시대가 올 거야. 이 방송을 보려고 거리가 텅 비는 날이 올 거고, 너도 나도 방송에 나가고 싶어서 환장하는 날이 올 거라고. 이 국극을 하면 극장에 오는 사람만 이 노래를 들을 수 있지만 카메라 앞에 서면 전국에서 다 이 노래를 들을 수 있어.
4: 피디님! 김 시스터스가 는다고 합니다.
5: 뭐? 야, 언제 도착한다?
4: 전 잘 모르겠습니다.
6: 미스리 커피 두 잔.
7: 네.
3: 뭔 놈의 한자가 이라고 많대요?
6: 출연 계약서야. 네가 방송에 나와서 노래를 부르면 우리 방송국은 너한테 얼마를 지급하고 뭐 대충 그런 내용이야. 끝에 지장 찍어.
3: 왜?

0: 정연아 인사드려.
1: 앞으로 널 가르쳐 주실 패트리샤 김 선생님이셔.
2: 안녕하세요. 저는 윤정연이라고 합니다.
3: 너 파스텔 다방에서 어쩐지 박 PD가 그때부터 관심 많더라니.
1: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될성 부른 떡잎 알아보는 눈은 정확하지 않습니까?
4: 저 이만 가볼 테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앞으로 데뷔할 때까지 선생님 댁에서 지내면 돼. 어려운 일 있으면 바로 나한테 연락하고.
2: 무엇이 잘못됐어?
3: 아니야. 우선 레슨부터 하자. 목도 풀 겸 한 곡 불러보자고.
2: 야!
3: 우선 이것도 봐.
2: 이건 처음 보는 노랜데요?
3: 아직 세상에 나온 적이 없는 노래니까. 박 PD가 미스 윤을 위해서 유명한 작곡가 선생님한테 받아온 노래야.
2: 어머, 저를 위해서요?
3: 악보 볼 줄은 아니?
2: 아니요.
3: 잘 들어. 딱 한 번만 불러줄 테니까 듣고 외워.
2: 야.

0: 귀가 사르르 녹아버렸어.
1: 당연하지. 왕년엔 서른 알 모시지 못해서 난리였는데. 이제 한 소절씩 따라 불러.
0: 야. 우째 왜 그러신데요?
1: 안 되겠다. 내가 참고 해보려고 했는데 미스윤 꼬라지가 너무 심란해서 내가 집중을 할 수가 없어. 우선 미스윤 스타일부터 확 바꾸자.

고개는 가볍게 들고 자연스러운 미소.

0: 스테이크란 거 징하게 맛있네요. 아 근데 선생님은 그라고 노래를 잘 부르시는데 어째 다시 가수로 복귀 안 하세요?
1: 하고 싶어도 이혼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으니 써준 데가 있어야지.
0: 이혼이요?
1: 뭘 그렇게 놀래?
0: 아니 이혼이란 거 그 말만 들어봤지 아주 실제로 한 사람 처음 봐요.
1: 그럼 넌 뭐 이혼녀가 머리에 뿔이라도 났을 줄 알았니?
0: 아휴.
1: 하긴 나도 내가 이렇게 이혼하게 될 줄 몰랐다. 내 남편이 딸뻘되는 여자랑 바람 날 줄도 몰랐고.
0: 아 바람이요. 아따 우리 동네 아줌들 말로는 그 남자들은 한두 번씩 바람 안 피는 놈이 없다고. 당연히 참고 살아야 된다고 하던디요. 선생님도 좀 참지 그러셨어.
1: 어떻게 참아? 다른 여자랑 내 남편을 나누고 사는 건데.
0: 아니 그 일도 안 풀리신다면서요. 그때 좀 참을 걸 그러고 후회 안 되세요?
1: 넌 국국단에서 쫓겨난 뒤로 서울로 올라온 거 후회되니?

0: 아니요.
1: 왜? 결국 이렇게 국극도 못하게 됐는데 애초에 올라오지 않았으면 이런 고생도 할 일 없었잖아.
0: 그래도 어쩔 수 없지요.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똑같은 선택을 할 건게요.
1: 나도 마찬가지야. 결과를 다 알고 돌아간다고 해도 어쩔 수 없어. 난 나로 살 수밖에 없어. 나답지 않은 선택을 하면서 사는 건 나 스스로를 속이면서 사는 거니까. 나야 두 번 다시 가수로 사람들 앞에 못 설 수도 있겠지만 널 가수로 잘 키워내면 난 제2의 인생을 사는 거야. 자, 우리 잘해보자.
0: 예.
2: 없으니까 연습실 분위기가 너무 좋네. 내가 언제 그 촌딱이 사고 한번 칠 줄 알았다? 돈이 필요하다고 노래를 팔다니. 역시 우리랑 격이 안 맞아요, 격이. 박초록 서복실, 너넨 둘 다 아버지가 부자라서 늘 집에서 용돈도 넉넉하게 받잖아. 한 번 돈에 쪼들려 본 적도 없으면서 남 일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
3: 아유, 무서워라. 네 얘기도 아닌데 왜 화를 내?
4: 너도 다방에서 일해?
5: 뭐야? 다방에서 일한다고?
6: 주른이도 다방에서
7: 몰라,
6: 일해?
7: 몰라, 아니겠지.
2: 어머, 진짜인가 봐. 야, 웃을 게 아니라니까.
8: 진짜겠냐.
9: 뭐 수업 시작이야. 다들 조용히 해. 이미 없는 애 험담을 뭐하러 하는 거야? 너네 그럴 시간 있으면 차라리 연습을 해. 박초록, 서복시의 진현홍. 너네가 월말 평가에서 제일 점수 낮았던 건 알아?
0: 야, 나와. 내 자리.
2: 형. 고마워.
9: 너한테 고맙단 소리 듣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야.
2: 그래도 고마워. 도대체 단장님께서 어쩌다 정연이가 다방에서 일한 걸 아시게 된지 모르겠어. 누가 말한 거야, 진짜.

0: 희품한
1: 산란
0: 푸르른 바다의 산에
1: 그렇지
0: 오늘은 언제 올까 바다로 나갔네니
2: 스톱 스톱 스톱
3: 방금 네가 부른 노래 스스로 점수를 준다면 몇 점 줄래?
2: 구야 당연히 빵점이요.
3: 왜?
2: 부른 사람이 아무 감흥이 없는지 듣는 사람은 왜시 느껴지겠나 싶어왔고요.
3: 잘 알고 있네. 지금 미쏘이는 기본기는 다 됐어. 근데 유행가라는 건 말이야. 단순히 노래 잘 부른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듣는 사람의 귀를 현혹시키고 발끝까지 짜릿짜릿하게 만들 수 있어야 돼.
2: 그럼 어떻게 하는데요?
3: 너만의 색깔을 입혀야지. 윤정년 하면 아 목포의 청춘 하고 바로 연상될 정도로 명심해. 네 노래 첫 소절만으로 사람들을 텔레비전 앞으로 확 끌어모을 수 있어야 돼.

0: 누구니?
1: 안녕하세요. 저 혹시 여기 윤정년이라고.

0: 잘 지내고 있지?
1: 너는? 당연히 잘 못 지내고 있겠지? 이게 다 나 때문에.
0: 아이, 스톱! 스톱! 인자부터 눈물 금지다잉. 나 진짜 국국다 잊어불고 잘 지낸단께? 요새 이것저것 배우느라고 정신없이 바빠. 국국다는 요새 오디션 준비한다고 정신없이 바쁘겠네?
1: 그렇지 뭐.
0: 영서 거가이 나는 보나마나 디마이로 오디션 준비한다 할 것 같은데 맞지?
1: 신경 쓰는 거 보니까 너도 아직 국국단에 미련 남은 거잖아.
0: 아니, 아, 아이고 아니란께. 아니, 나는 이제 가수로 성공할 건디? 앞으로는 텔레비전이 세상을 지배할 거래. 나는
2: 그 사람들은 별천지에서 온 사람들이요.
1: 별천지?
0: 별천지에서 성공할 거예요. 근데 너는? 아, 너는 이번 공연에서 뭐 맞고 잡냐?
1: 나야 당연히 초대겠지 뭐. 지금까지 정기 공연에서 초대 이상으로 뭐 맡아본 적이 없는데 단장님이 시켜주지도 않을 거고.
0: 뭔 소리대? 아, 되는지 안 되는지는 부딪혀 봐야 알지. 꿈을 높게 갖고 도전을 해야 실력이 손톱만 치씩이라도 늘 것 아니야. 극다가 너 해랑 선배 같은 여역 되고 싶다 했냐 안 했냐?
1: 아, 그거야. 근데 이제 무대 서봤자 봐줄 사람도 없잖아.
0: 응? 없기는 왜 없어야? 너 무대 선다 그러면 내가 제일 먼저 티켓 구해갖고 보러 갈 건디?
1: 진짜?
0: 아따 가시네. 아, 속고만 살았나. 참말이지 그럼. 언는 무가 옷은 이 까무잡잡한 게 맛있어.
1: 고마워.

0: 어떠세요?
1: 좋네요. 요새 아주 유명한 소프라노야. 너도 이제 문화생활 좀 해야지.
2: 허영인? 허영인이라 하면 혹시 소프라노 한기주 딸 허영인 마려라?
1: 너도 알아?
2: 예. 그 집 둘째 딸을 쪼가 아요.
1: 그 집에 딸이 또 있었나? 아무튼 아주 팔자 좋은 집안이야. 그 집 바깥 양반인 허인성 선생은 대대로 만석군 집안 아들인데다가 지금은 의과대학 학장이고, 그 한기주 여사는 저기 종로에 가면 청안병원이라고 큰 병원 있거든. 거기 병원장 외동딸이야. 너 이따 그 집 가서 보면 아마 깜짝 놀랄 거다.
2: 그 집에도 가야 돼요?
1: 아, 그럼 오늘 진짜 목표는 그 집 가서 사람들 만나는 거야. 아, 그리고 정년이 너 살던 동네가 목포 어디라고 그랬지?
2: 목포 해안동인데요. 왜요?
1: 아, 아니, 너 나중에 방송 나올 때 쓸 자료화면 좀 찍으려고. 풍경 몇 커트 나올 거야.
2: 아따, 우리 동네 경치가 그냥 기가 막힌 게 한때나 찍어도 뭐 즐겨낼 것이오.

0: 너는 외나무 다리에서 맞는다더니 내란 국극단 총출동이구나. 당당하게 어깨 펴고 다녀. 너 이제 방송계 새별이 될 거니까.
1: 당연하지라.

0: 말도 그러해야지.
1: 아, 이 친구가 제가 말씀드린 윤정년입니다.
2: 아, 안녕하세요.
1: 아, 그래요, 정년양. 얘기 많이 들었어요. 우리 박 PD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던데 잘 부탁해요. 자. 그리고 여기는 월간 파라다이스 손재덕 기자님.
3: 안녕하세요.
4: 이 친구가 박 PD가 말한 그 야심작이야?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리네.
1: 텔레비전은 무조건 시각이 중요합니다. 어리고 예쁜 친구들을 내세워야죠. 앞으로 좋은 기사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4: 나야 뭐. 자주 봐요.
5: 열심히 해봐요.
3: 정면이 옆에 있는 사람 방송국 PD라고 하더라고요. 정연이가 노래 부르는 모습을 내보내려고 하나 봐요.
6: 밖에서 마음대로 노래 부르라고 했더니 정말 활개를 치는구나.
3: 단장님.
7: 이순다.
8: 고맙구마이라.
1: 진짜 이번에 일 한번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7: 잘해요.
1: 좋아지세요?
9: 소설로서
1: 저 아 진짜요?
10: 정연아. 우리 정연이 아직 몰라 보겠네. 잡지에 나오는 모델이 따로 없는데?
8: 아따, 왜 그런 말씀을.
10: 가수 준비는 잘 돼가?
11: 그럼요. 평생 처음으로 좋은 옷이랑 구두도 신어보고 그 유명한 선생님한테서 노래 교습도 받고 재밌던디요.
10: 국극에서는 마음 뜬 거야? 난 네가 너무 멀리 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넌 타고난 무대 체질이니까 물론 가수도 잘해내겠지. 하지만 난 소리할 때 네가 제일 좋았어. 잠깐만.

0: 너 데리고 온 사람 너를 아주 최상품으로 만들려고 하나 봐.
1: 최상품? 그럼 뭐 내가 뭐 물건이란 말이야?
0: 좋은 옷, 좋은 구두 사주고 선생님 붙여서 노래 훈련시키고 하는 거 다 텔레비전에 내보낼 좋은 상품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
1: 하여간 저놈 마을 본세는 이나 지금이나.
0: 너 혹시 내가 아니다?
1: 네가 말 안 한 거 알아?
0: 뭐?
1: 나 다방에서 일한 거 말이야. 네가 안 일렀던 거 알고 있다고.
0: 날 믿는다는 거야?
1: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네 됨됨이를 알아야. 네가 말을 싹스없이 해서 그러지 뭐 너의 비밀 그냥 뽀로로 달려가갖고 일르는 위인은 아닌께로. 그 정도는 알고 있단께.
2: 저희 가족들입니다. 여보.
3: 어머, 오셨어요.
2: 자, 여긴 다 아시겠지만 우리 큰딸 영인이 그리고 얘는 작은딸 영서입니다. 인사드려. 정일선 의원님 부부시다.
4: 안녕하세요.
5: 그 영인 씨 아까 노래 아주 잘 들었어요. 영인 씨는 이제 우리나라를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성악가가 될 것 같아요.
4: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6: 작은 따님도 성악을 배우나요?
4: 전 국극을 배우고 있습니다.
6: 국극? 아, 그 탄소리하고 춤추고 정신없는 음악극 말이에요?
4: 어머, 역시 사모님께선 문화 전반에 대해 모르는 게 없으시네요.
0: 춤, 노래, 연기가 들어간 종합예술이에요. 사모님도 한번 직접 보시면 좋아하시게 될 겁니다.
6: 뭐, 우리 예술도 잘 살리면 좋죠?
5: 그래, 뭐 주연을 맡고 있겠군요.
4: 그야, 물론이죠, 의원님.
0: 아직 주연은 연구생 공연에서만 해봤고 지금은 전기공연에서 오디션을 주연을 따내려고 노력 중입니다.
5: 그래요, 아주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뭐 따님들이 출중하셔서 열아들 부럽지 않으시겠습니다.
2: 와인 한잔하시죠.
5: 아, 그러니까요.
2: 예, 이쪽으로.
1: 부잣집이네. 본 놈의 마당이 뭔 운동장면 직후대.
7: 너 제정신이야? 거기서 주연도 못 맡고 있다는 얘기는 왜 해?
0: 사실이잖아요.
7: 맡을 거잖아. 너 오디션 봤어? 주연 맡을 거라면서.
0: 아직은 아니에요.
7: 안 그래도 국극 같은 거 하고 있다고 표정이 싹 바뀌는 게 보였는데 거기다 대고 주연도 못 먹고 있다고 말을 해버렸으니 이 망신을.
0: 국극 같은 거요? 어머니는 제가 창피하세요?
8: 말꼬리 돌리지 마. 지금 잘못한 건 너야.
0: 어렴풋이 짐작은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제가 국극을 하고 있다는 것부터가 창피하신 거네요. 국극은 오페라가 아니라 그러세요?
8: 사람 매도하지 마라. 이게 나 혼자만의 생각이니? 세상 사람들 전부 다 직업에 귀천이 있다고 생각해. 예술에도 급이 있는 거야.
0: 세상 사람들 전부 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어머니만 절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시면 하나뿐인 제 엄마잖아요.

0: 그냥 제 편이 되어주시면 안 돼요?
1: 집 뛰쳐나가서 구급단 들어갔을 때 절연하지 않은 건 그나마 네가 내 딸이라서였어. 거기다 아직까지 네 마이를 못 맞는 것도 기다려주고 있어. 이젠 네가 내 체면을 세워줄 차례 아니니?

0: 들은 거야?
1: 괜냐. 내가 일부러 들으려고 일부러 들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큰 소리가 나갖고 우연히.
0: 우연히? 아까는 내가 고자질 안 했다는 거 아니 어쩌니 사람 환심 사더니 너 이런 식으로 바로 뒤통수를 쳐? 남의 말 엿듣는 못된 버르장머리까지 있는 줄은 몰랐네.
1: 뭐? 야, 아니다. 그래, 뭐 고의는 아니었지만은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0: 어디가? 사람 속 뒤집어 놓고 도망가면 다야?
1: 너 지금 나한테 화나는 거 아니잖아. 네 엄니한테 화나는 거잖아.
0: 왜 네 엄니한테 무시당해놓고 나한테 엉뚱하게 화풀이야!

너만 성깔 있고 자존심 있는 거 아니여. 앞으로는 나도 당한 만큼 고스란히 갚아줄 거요. 나도 인자 너 참아줄 이유가 없음께.

0: 직접적인 언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고요로 가야겠다.
1: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2: 번거로움은 빼고 행정효율은 더하고
3: 국가징수업무의 일원화
4: 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5: 국가행정의 혁신
6: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0: 그때요 별주부가 세상 경계를 살피고 나오는 뒤 경치가 장이 좋던 것이었다.
1: 그렇지.
0: 곡고 천병일용호 무상높이도 양호고 자은 안개월 봉으로 돌고도

잠자고 자교제 훨훨 날아는 나 동정여천의 바시추 금색추파가 여기라 핫발로 벽발을 찍어당겨 뒷발로 창낭을 당당 겨울이 저리 저리 겨울이 황금농실도 사면을 바라보니 치광은 칠백리요 파광은 천일색인데 청대모산 십이봉원 구름밖가 멀고 해외 소상은 일천리 눈앞에 경치로다 오초나너이 허여 통담으로 멀어 있고 건곤한 너희야 이라의 동실도 남문전 탈밝은니 오현 금도 끄덕지고 낙포로 동동 가는 점에 무관 소구 조의 왕의 원혼이요 물에 소그가 잠시 나야 천봉바닥을 바래보니 반경대 구름 속 학선이 호랑 있고 칠보산 비리봉은 허공의 소사 기사도 밤물이 울자 산은 칭칭칭 높고 경수보풍의 야자파 물은 풍풍 깊고 만산은 오로로로

나래 으렁렁 졸렁스바들의 번남이 오미자치야 감대주가진광 목을 그르리 오디 틀어져서 구불칭칭 감겼다.

서울하고 원앙해 7월 칠성은하소 달인 오턴오자이 목포리 해월진도 세진광세 아워까옥 요리저리 나라를 제 또한 경계를 파리보니 지어다 보니 마랑 전봉이 어디로 굽어보니 백사리 땅이라 구부러지 늙은 장송 광풍을 몬지요 저를 정말 철제 희네요 순한 정산으로 도루어 이 월머리 저 월머리 괄괄 열두 골머리 한때로 합수 차청망야 체벙야 월턱저 구부려 황우리 박금 저건너 병풍석에다 마주 꽝꽝 마주 때려 대의 수중으로 내려가느라고 바깥에 벅자 굴렁거려 대뜨러져 워르렁 꽐꽐 뒤둥그러져 산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허니메로 가자 말 안 봐도 내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판소리 수군가 중 고고천변으로 아지트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육지에 나온 별주부의 눈에 비친 아름다운 세상 풍경을 노래한 대목이었고요. 세상에 나온 별주부는 토끼를 속여서 용궁으로 데려가죠. 판소리에는 이렇게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익숙한 설화와 또 소설의 한 편이 음악이 되는 건데요. 시대는 변했지만 또 이야기를 담은 음악은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는요. 이야기가 있는 음악으로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가는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게스트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신비로운 느낌이 들어서 음악에 담긴 이야기가 궁금해지는 무대였습니다. 마더허스 감성해봤고요. 아름다운 연주를 들려준 박백수의 세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그래도 오늘 아지트에 처음 나오셨으니까 우리 아지트 시청자분들께 각자 한번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2: 안녕하세요. 박백수의 백을 맡고 있는 백하영기라고 합니다.
3: 네, 안녕하세요. 박백수의 박다울입니다.
4: 안녕하세요. 박백수의 수한지수입니다.
0: 네, 아 감사합니다. 어쨌든 박백수 딱 직관적으로는 각자의 성 앞에 성을 딴 것 같은데 이 수가 거의 끝 이름을 네. 했어요. 그렇게 네. 한 이유가 있을까요? 갑자기 이렇게 성으로 가다가
2: 아니 박백한 하니까 약간 이름이 좀 이상해서 아 박복한 느낌이라 차라리 백수가 조금 더 우리 컨셉에 잘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박백수로 지어봤습니다.
0: 서로 이제 사실 각자의 개인 활동들이 너무 왕성한 분들이에요. 같이 뭉치기도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팀을 이루게 됐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2: 이게 사실 처음에 이제 제 작업실에 지수 씨가 한번 놀러 왔다가 네. 아, 만화책과 게임기를 보고 혹시 이 오빠를 데려오면 더 재밌게 놀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다우 씨가 왔다가 저희끼리 뭐 재미있게 게임하고 놀고 그러다가 이러지 말고 우리 음악이나 한번 같이 만들어볼까? 하다가 이제 음악을 만들게 되면서 이제 팀이 결성이 되었죠.
0: 아까 저 대기실에서도 그랬지만 서로의 어쨌든 이렇게 팀을 이뤄서 공연을 하는 게 아지트에서 처음이라는 얘기를 하셨었는데
2: 맞습니다.
0: 진짜인가요 이게?
2: 맞습니다.
0: 진짜로 공연은 이렇게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같이?
4: 완전 데뷔 무대입니다.
0: 이 팀이 만들어진 지가 거의 3, 4년이 됐다고 들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공연을 처음 하게 되는 거예요?
4: 저희가 처음에 만든 게 사실 2021년 겨울에 만들었는데 네. 그때 만들 때는 음악 제작소라고 해서 네. 연주보다는 음악을 작곡하고 또 이야기가 있는 음악을 만드는 팀을 만들자 해서 네.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연주 기회가 조금씩 있었는데 다 거절하다가 네. 처음으로 이 김준수님의 아지트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0: 아, 나는 너무 좋죠. 우리 아지트에서 이렇게 세 분이서 연주하는 그런 모습을 담을 수 있다는 거는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 영광인데 좀 신기하더라고요. 3, 4년이 있는데 어떻게 공연을 한 번도 같이 함께 하지 않았을까. 아마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이 박백수의 음악에 어떤 그 가지고 있는 매력이라고 해야 될까? 그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3: 이것저것 다 하는 겁니다.

0: 있습니다. 예. 2학기도 하고 저학기도 하고. 예.
1: 아,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이 박다울 씨는 이 팀에서 리더이신가요?
0: 사실 리더가 딱히 없긴 한데요.
2: 우두머리. 네.
0: 저희가 사실 이 수의 한지수님을 대장님이라고 부릅니다. 형기 형과 제가.
1: 예. 아, 왜 그러신 거죠?
0: 뭔가 제일 실물을 많이 맡고 있기도 하고.
1: 예. 이 팀의 지분이 가장 크신가요?
0: 그렇죠. 예. 의상이나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입으세요. 그럼 지금 네 대장님 그렇게 입겠습니다.
3: 아, 저희가 잘 따라가요. 예.
1: 지키는 대로.
3: 네네. 아 저희는 약간 각자 역할이 다르긴 하거든요. 네. 저는 약간 흘러간 대로 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고집을 약간 부려주시고 네. 여기서 이제 중심을 잡고 컴퓨터에 앉아서 네. 아 그러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러면서 따다다다다다 하면 이제 이분이 아 오케이를 내리시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시스템이 좀 굴러가긴 합니다. 맞나요?
4: 맞습니다. 맞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백하영기님은 사실 이 팀 안에서 되게 이렇게 묵묵히 조용히 의견을 따라가는 역할인가요?
3: 맞습니다. 저는 약간 좀 두 분의 네, 말을 잘 따르는 약간 역할을 하고 있어요.
1: 아 그렇다 보니까 박배수가 만든 첫 번째 작품이 신나박이라고 들었습니다. 신나박이에 대해서 우리 아지트 시청자분들께 한번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2: 네, 신나박이는 신라박이라는 신라의 사자춤을 이제 모티브로 해서 만든 이야기와 음악인데요. 저희가 사자춤을 너무 좋아해서 이제 네. 책을 보다가 신라의 사자춤이 있었다. 그리고 그 그림이 있었는데 네. 그 사자의 한 몸에 머리가 다섯 개가 달린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특이하게 생긴 거죠. 이제 손과 발에 다 얼굴이 달려있는 사자였어서 이건 어떤 춤이었을까 어떤 음악을 했을까 궁금했는데 찾아보니까 그게 따로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 사자 춤을 그리고 음악을 이야기를 만들어보자 해서 신나박이라고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만들고 네. 네,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음악을 만들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0: 애니메이션 저도 미리 봤었는데 진짜 재밌게 그 음악이 또 여기 이 박백수의 음악이 얹어지면서 그 애니메이션이 더 생동감 있게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또 박다울 씨는 우리의 검은고의 그 연주자이면서도 여러 가지 활동들을 또 하고 계시는데 음악 감독 역할도 하시고 네, 되게
1: 예, 예, 예, 예, 예, 예, 예. 그렇죠. 예.
0: 네, 되게 뭔가 지금 음악 감독 같았어요. 음악 감독. 예, 예, 예.
1: 오늘 컨디션이 최고입니다.
0: 뭐 이제 신나박이 그러니까 이제 신라의 어떤 그런 모습을 담으면서의 그런 음악도 있었지만 또 국립부여박물관 백제금동대학로관의 음악 제작도 함께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전시관에 가면 그 세 분이 연주하는 음악이 진짜 실제로 나오고 있는 거죠?
1: 네, 맞아요. 거기 이제 그 향로에 있는 악사들을 뭔가 표방해서 저희가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또 음악을 만들어서 그 금동대학로관에 저희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0: 음악이 완전 전면으로 나오진 않아요. 왜냐면 전시 음악이고 그 향로에 뭔가 집중이 돼야 되니까 있는 듯 없는 듯한 그런 은은한 향을 이제 풍기는 그런 음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직접 가보시면은 예, 가보셔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예.
1: 그러면 어쨌든 그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가 보통 저 불멍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향몽이라고 하죠. 그런 거를 은은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음악이라는 거죠.
0: 예, 맞습니다.
1: 그럼 앞으로의 박백수의 음악들은 또 어떤 음악을 만들 예정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어떤 계획이라든지. 근데 사실 세 분이서 이렇게 공연도 처음인데 뭐 네. 앞으로의 음악들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2: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무대만 처음 했지 사실 네. 음악 작업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저희의 EP가 나왔어요. 그 제목이 무엇이죠?
3: 하슬라입니다.
0: 하슬라입니다.
1: 서로 만나게 된다니까 제목도 모르는 거 아니죠?
4: 네. 고민을 좀 해야 돼요.

0: 그래서 이 하슬라라는 제목이 강릉 경포에 네. 이제 전해지는 고대의 이야기인데요. 네. 그 다섯 개의 달이 뜨면 그 빛이 비추고 고대의 숲이 깨어난다는 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섯 곡을 만들어서 네. 하나의 EP에 담았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1: 어쨌든 이 박백수의 음악 안에는 우리의 이야기들이 서사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의 진짜 매력은 뭐라고 느끼세요?
2: 이야기를 음악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이제 평소에는 우리가 음악 자체가 주인공이기도 하지만 그 가사에 엄청난 서사를 요즘은 많이 담고 있진 않잖아요. 네. 저희는 근데 가사도 없고 거의 음악으로만 존재하지만 네. 그 음악 안에 사람들이 이야기를 잘 듣고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1: 그 이야기가 있는 음악을 만들게 된 특별한 어떤 이유나 계기가 있었을까요?
3: 저희가 아무래도 만화책 굉장히 좋아해요, 세 명이. 그러다 보니까 만화책을 보고 아, 여기 이런 음악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평소에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음악에 뭔가 스토리도 들어가게 되고 그런 스토리가 있는 음악을 저희가 이제 맡았을 때 좀 네. 상상의 나래를 좀 많이 펼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1: 우리 다울 씨는 앞으로의 또 개인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되게 뭔가 음악 감독님 같은데.
3: 계획은 없고요, 사실. 네. 열심히 예, 사는 거죠.
1: 네, 음악 감독님 같은 네, 그냥 뭔가 진짜로 지금 실례지만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아,
3: 92년생입니다.
1: 아, 저보다 동생 뭔가 되게 형 같아 지금.
3: 아니야.
1: 그리고 약간 뭔가 진짜 그 아티스트의 그 느낌이 물씬 나는데 저는 아까 그런 생각했어요. 무대를 보면서도 대중음악에 이찬혁 씨가 있다면 우리 국악계에는 박다울 씨가 있다. 약간 이런 것처럼 느꼈는데 본인 그런 말들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3: 아, 요새 그런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셔요. 근데 사실 제가 먼저 태어나가지고 약간 억울한 감이 있지 않아 없는데. 네.
1: 그리고 또 어쨌든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오늘을 통해서 또 박백수를 알게 된 분들도 많으실 텐데 다음 무대에서 앞서 설명해준 이 신나박이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곡은 이 경포와 관련된 곡이 있는 음악이라고요?
0: 네, 그렇습니다. 그 강릉 경포에서 지금 미디어 아트 그리고 이머시브 쇼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음악을 저희가 맡았어요. 네. 그 쇼의 이름도 하슬라인데 거기서 메인 테마곡인 더 뉴 문이라는 곡을 오늘 또 처음으로 연주를 하였습니다.
1: 아, 정말 많이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박백수의 음악의 매력이나 장점은 사실 서사가 있고 그 이야기 속에서의 박백수의 음악을 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지트에 오셔서 박백수의 음악을 들려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1: 앞으로의 세 분의 활동들도 박백수의 이름을 통해서 꼭 활발하게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2: 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1: 자, 그러면 박백수의 신나박이 그리고 더 뉴문까지 두 곡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는요, 이야기가 있는 음악을 만들고 있는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만나본 박백수는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신라의 사자춤을 현대의 이야기와 음악으로 풀어냈는데요. 이번에는 고대 신화 속 이야기들을 음악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바탕으로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만들어가는 판도라의 무대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신화를 음악으로 풀어낸 판도라의 무대 만나봤습니다. 강렬한 에너지가 느껴지는 무대였는데요. 판도라의 세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0: 아,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오늘 이렇게 아지트에 오셔서 시청자분들께 처음 인사드리는 거니까 각자 한번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지금 국악 타악 계에서 떠오르고 있는 새별이죠. 네, 타악 연주자 전현규입니다.
0: 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생황 요성 이하영입니다.
0: 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양금계의 기요미 이원주입니다.
0: 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되게 자기 소개하는데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세요?
1: 이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0: 아, 자기를 소개하는 게 네. 좀 약간 뻔뻔하긴 했어요. 네. 근데 사실 좀 그 아는지 모르겠지만 그 미안하다 사랑한다의 소시섭 선배님이 생각이 나는데 혹시 아세요 그 드라마를?
1: 네, 네 드라마는 알고 있습니다.
0: 그런 컨셉으로 약간 나오신 것 같긴 한데.
1: 그런 컨셉을 유도한 건 아닌데.
0: 아, 네. 되게 인물도 좋고.
1: 아, 감사합니다.
0: 되게 매력적으로 또 생기셨는데.
1: 감사합니다.
0: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이렇게 하는데 팀을?
1: 좋게 얘기해줘야지.
0: 전혀 인정하지 못하는 어떤 표정으로
3: 아닙니다,
0: 바라보고 있는데.
3: 아닙니다.
4: 멋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0: 사실 본인 이제 이 판도라의 무대를 저도 앞에서 봤지만 되게 강렬했어요.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이어낸 이야기로 이렇게

0: 이야기를 서사로 풀어낸 음악인데 또 이 팀을 결성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1: 네, 저희가 처음에 네. 만나게 된 게 이제 경기신화의 오케스트라에서 인턴 활동을 셋이서 같이 하다가
0: 아, 악단에서 네,
1: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본의 아니게 그 연수가 있잖아요, 인턴은.
0: 네.
1: 그래서 그 연수를 다 채운 사람이 이렇게 세 명밖에 없습니다. 원래 총 7명이었는데
0: 오.
1: 다들 잘 돼서 나가가지고
0: 아, 잘 돼서?
1: 네.
2: 다른 곳으로 갔는데 저희 셋만 덩그러니 모여서 남아가지고 인턴에서
0: 오.
1: 우리도 잘 되자 해가지고 셋이서 팀 결성해서
0: 아 그래서 그 안에서의 악단 생활을 하다가 서로 세 명이서 의기투합을 해서 우리 뭔가를 만들어보자
1: 네 맞습니다
0: 그렇게 해서 세 분의 합을 이제 판도라라는 팀을 만들었고 또 음악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들어낸 음악의 합이 잘 맞았나요?
3: 저희가 성격적으로는 셋이 성격이 다 달라요 그래서 네. 맞추기가 좀 굉장히 어려운 성격인데 음악을 할 때는 합이 굉장히 잘 맞아가지고 네. 즐겁게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0: 앞서 대기실에서 제가 잠깐 이게 세 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잠깐 들어봤는데 서로 디스를 하더라고요
3: 저는 안 했습니다
0: 가장 오빠고 이렇게 네. 연년생이라고 했는데 네. 첫째, 둘째, 셋째 네. 가장 사실 오빠인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오빠의 느낌이 아니라 약간 동생 다루듯이 이렇게 좀 하던데 맞나요?
3: 저희가 붙여 준 별명이 하나 있는데 네. 검정고무신에 나오는 흰색 강아지를 닮았다라고 해서 땡구라고 네 땡구라고 불러요 네.
1: 제가 팀의 대표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도 좀 이렇게 했을 때 받아줘야 팀이 잘 굴러가지 않을까 해서
0: 아 오빠의 마음으로
1: 네,
0: 동생들이 그냥
3: 그런 건 장난을... 몰랐네요
2: 처음 알았습니다
0: 처음 알았어요? 아 그래도 오빠니까 그냥 동생들의 어떤 뭐 장난스러움도 그냥 오빠 마음처럼 품어준다
1: 네 맞습니다
0: 아 근데 이제 앞에서도 이제 음악에 되게 강렬했는데 의상도 되게 강렬해요 어떤 의상의 아이디어는 누가 내신 건가요?
1: 보통
2: 의상도
1: 제가,
2: 네.
1: 제가 내긴 합니다
0: 오~
1: 그 일단 튀어 보여야 되니까 좀 멋있어 보여야 되니까
0: 네.
1: 이런저런 의상 서치를 하다 보면 항상 이제 좀 밖에서 입었을 때 부끄럽고
0: 네.
1: 그 요즘 말로 이제 킹 받고 뭐 이런 의상들을 제가 잘 골라요. 그래서 이제 입어 달라고 입고 한번 하자고 이렇게 요청을 하면 잘 입어줘서
2: 저번 주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때는 그
1: 라이더 자켓
2: 네, 오토바이 탈 때 입는 라이더를 수트로 저희가 다 입어가지고.

0: 그때는 사진도 잘 안 찍었어요. 너무
1: 창피해서.
2: 결과적으로는 멋있다.
0: 계속 괜찮다고 막.
1: 그래도 그걸 따라준다는 거 아니에요.
3: 저희가 굉장히 네, 반대를 하다가 네. 리더 말 듣자 해가지고
0: 싫다고 원성을 했는데.
1: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입은 의상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진짜 좋아요. 그 약간 여사제 느낌도 나고 그리고 지금 사실 보이지 않겠지만 시청자분들께서 보이지 않겠지만 맨발이에요 지금. 이것도 사실 컨셉인 거죠?
3: 네 맞습니다.
1: 왜 감췄어요 근데? 아 되게 멋있는데. 그리고 의상도 너무 잘 어울리고.
0: 맨발로 네. 무대를 오르는 게 원래는 이게 예의가 아니니까. 음악만 저희가 그렇게 하지 실제로는 저희 둘이 좀 유교처럼 좀 보수적으로 막 잘 내놓는 것도 부끄러워하고 이러는데 덕분에 이렇게 네. 많이 바뀌었어요.
1: 그래도 팀 음악 안에서의 강렬한 음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팀 리더의 오빠의 말을 너무 잘 따라주고 있으니까
0: 동생으로서 네. 오빠의 말을
1: 그래도 너무 오빠가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0: 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네 아까 대기실에서 탈을 또 가져오셨는데 그 탈을 이제 무대 위에서 직접 쓰고 또 연주하신다고요?
4: 네 맞습니다. 그 저희 음악이 북청사자노름 그 탈춤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신화의 내용과 북청사자노름을 결합하다 보니까 그 두 개의 매개체를 뭘로 찾을 수 있을까 하다가 네. 탈이라는 매개체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디자인은 조금 신화적으로 근데 제작 과정은 전통 방식으로 네.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1: 그 판도라의 음악이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를 음악으로 만들고 있는데 어떤 계기로 이렇게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게 됐을까요? 계기가 너무 궁금해요.
0: 사실 영향을 엄청 많이 주신 분이 계세요. 저희 팀 색깔 자체에 그 원일 감독님이
1: 원일 감독님께서
0: 네, 예술 감독으로 재직하셨을 때 저희가 인턴으로 감독님이 뽑아주신 거거든요. 네네네네네. 저희를 그때 디오니소스 로봇이라는 공연의 신화 중에 하나의 인물로 공연을 했을 때 저희가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만의 신화를 하나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처음 시작은
1: 그때 당시에 원일 감독님의 영향으로 그런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이야기를 택했다고 했는데 사실 또 우리 동양 신화도 있잖아요. 또 팀을 할 때에 꼭 그리스 로마 신화를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아마 그때 같이 함께 음악을 하면서 악단에 사는 음악을 하면서 그 이야기가 되게 잘 맞았었나요?
4: 그게 감독님이랑 뭔가 공통된 게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그런 신화적 이야기나 옛날 이야기 뭐 이런 게 관심이 많았었어가지고 네. 옛날 전래동화나 이런 것보다는 같은 신화로 하는 게 조금 더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았고 그때 원일 감독님이 저한테 따로 이제 연주하라고 해주셨던 곡이 하나 있는데 그 곡이 약간 인조인간 로봇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 근데 그 인조인간 로봇을 만드는 신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생각해낸 게 이제 대장장이 신 헤파이스토스가 주제로 돼서 네 작곡을 하게 됐습니다.

0: 그래서 총 저희가 마키아, 대장장이 신, 푸른 옹기 이렇게 그리스 로마 신화를 주제로 한 세 개 곡을 가지고 있고요.
1: 네.
0: 앞으로 이 주제로 조금 더 확장해서 작곡을 계속 하지 않을까 싶어요.
1: 네. 그럼 이제 그 이야기의 버전들이 계속 이야기가 서사가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1: 아, 정말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바탕으로 음악을 계속 만들 계획이신데, 그러면은 이제 어찌됐든 간에 또 서로의 팀의 어떤 화합도 되게 중요하고, 그 이야기를 완성하게 가기 위해서는 이 팀이 되게 오랫동안 유지가 돼야 될 텐데.
2: 그게 제일 중요하죠.
1: 네. 네. 근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티격태격하면서도 정말 오빠 동생처럼 뭔가의 그런 서로의 화합을 잘 이끌어내고, 또 음악을 할 때는 더 화합이 잘 맞다고 했는데, 이 팀을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이어갈 마음이 서로 각자 다 준비가 돼 있는 거죠?
2: 그럼요.
0: 네. 이번을 계기로 네. 확실하게 한번 해보자라고 셋이서 딱 화합을 했습니다.
1: 다음에도 와서 그 뒷이야기까지 계속 꾸준히 들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같이 함께 해봤습니다. 그때는 또 의상도 또 뭔가 많이 달라지겠네요.
2: 네, 그땐 또 어느 파격적인 의상을 입을지 기대가 저희도 돼요.
1: 서로의 팀의 어떤 의상을 오빠한테 맡기다 보니까 앞으로의 또 어쨌든 팀 안에서의 다양하게 입는 의상의 스타일이 어떻게 변할지 본인들도 되게 많이 기대가 될 것 같아요.
0: 뭐 의견을 내주시면, 입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
3: 네, 되게 판도라의 상자 같고, 그 매 곡을 준비를 할 때마다 되게 긴장되고 기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2: 틀을 벗어나게 항상 의견을,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신기할 정도로 틀에 항상 벗어나는 아이디어로 해서 되게 좋아요.
1: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되게 풍부하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팀 안에서의 음악도 그렇지만 의상까지 책임져주는 정말 리더의 오빠잖아요, 사실.
2: 뭐 그렇습니다.
1: 뭔가 인정할 수 없는 표정을 보여.
2: 오빠.
1: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또 판도라의 음악이 더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판도라의 음악을 한 곡 더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에 만나볼 음악도 한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그 푸른 온기라는 곡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파이스토스 신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1: 네.
0: 헤파이스토스가 태어났을 때 부모에게 이제 버림을 받고
1: 네.
0: 다른 양모에게 이제 키워지는 일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기를 직접 낳아준 부모님과 자기를 따로 길러준 두 부모님의 상반된 모성애. 내 아이지만 버렸고 남의 아이지만 내가 키웠고. 그래서 그런 따뜻한 모성애와 차가운 모성애를 표현한 곡입니다.
1: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 너무 즐거웠고요. 나와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그럼 헤파이토스를 낳아준 어머니 헤라와 길러준 어머니 테티스의 모성애를 표현한 판도라의 풀어놓은 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는 음악으로 그려낸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봤습니다. 조선시대의 별주부 전부터 신라의 사자춤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까지 시대를 넘나드는 이야기들을 음악으로 만나봤는데요. 오늘의 음악여행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한국인들의 스토리텔링 실력은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의 음악 속에도 녹아들어서 세상에 없던 새로운 음악들이 더 많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 웃고 울고 또 공감하면서 삶의 순간들을 함께 나눠왔습니다. 그 힘은 오늘날에도 우리 음악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다채로운 작품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음악과 이야기가 만나는 더욱 특별한 무대가 펼쳐지길 기대해봅니다.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김준수의 아지트,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0: 하늘엔 잠들도 많고 우리는 가슴엔 희망도 많다 라는 가사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1: 무더워지는 여름, 폭염특보 문자를 받았다면 무더위 기상 상황을 확인해요. 더운 시간대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신체 노출을 최소화해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무더위 쉼터를 이용해요. 가족과 이웃의 안부를 살펴요. 온열 질환 증상이 계속되면 즉시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요.

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오늘 국악 콘서트판은 대금과 소금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었던 별이 내린 숲 신여민락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여민락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진 음악이라고 하고요. 백성과 함께

0: 즐기고자 했던 마음을 이 시대의 감성으로 풀어낸 그런 곡이라고 합니다. 자, 이어지는 무대에서는 풍호의 기쁨을 함께 느껴보겠습니다. 만선을 기원하는 서해안 지역의 장단이 어우러지는 음악, 풍어 감상해 보시겠는데요. 연주해 줄 팀은 사라져가는 전통 문화를 복원하고 또 관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드는 예인 집단 아라한입니다.
1: 이제 우리 집에 가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시간렸는가 보니 오미 미러의 전어 오징어 물어봤 때 도르목 조개 반개 처녀 홍어 조기 낙지 상어 설치 눈치 눈치 멸치 삼치 해산 멍게 고등어 아주 그냥 바다에 사는 생물이 계절의 상관없이 그냥 줄줄이 올라오네.

0: 풍어 감상해 보셨습니다. 뭐 어영차, 이영차 배에 한가득 고기를 싣고 돌아오는 그 만선한 배의 어떤 그런 풍요로움이 느껴지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자, 우리 예인 집단 아라한의 이창훈 정복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네.
0: 자, 예인 집단 아라한이라고 하니까요. 아라한이 무슨 뜻이고 또 언제부터 팀 활동을 시작하신 건가요?
2: 먼저 이 아라한이라는 팀은 최고의 경지 혹은 최고의 이상을 조금 나타내는 그런 단어인데요. 저희 팀에서는 뭔가 프로젝트를 구상을 할 때마다 인원 멤버 구성을 좀 다양하게 꾸리거든요. 어떤 프로젝트냐에 따라서 이 인원을 뽑아서 쓰고 네. 이 인원을 뽑아서 쓰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게 되고 창작을 활동을 함에 있어서 네. 좀 더 다양하고 좀 더 멋진 작업이 되지 않나 네, 그런 팀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0: 그 사라지는 전통음악을 이 시대에 맞게 계속해서 창작해내서 현대에 맞게 음악을 만들고 있다라는 건데 그럼 아라한은 어떤 활동을 주로 하시나요?
1: 네, 저희는 이제 전공자로서 학습을 했던 주제와 좀 달리 이제 건드리지 않았던 이게 잘 몰랐던 장단들을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제 분명히 저희가 늘 연주했던 장단들보다 아무래도 더 많은 장단들이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접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공연을 하고 공연을 보러 다니면서 생소한 가락을 좀 접하게 됐는데 그걸 보면서 아 이런 장단도 있구나 이런 가락도 있구나 이제 그러면서 이걸 더 공부해보고 싶다 알고 싶다라고 이제 돼서 그때부터 이제 지방을 다니면서 선생님들 찾아뵙고 귀찮게 이제 인터뷰도 좀 하고 이제 레슨도 좀 받으면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다가 이제 기획자하고 이제 같이 이야기가 되면서 2018년도부터 좀 구체적으로 이제 공연화를 시키게 됐고요. 이제 그러면서 작은 것들부터 좀 세밀하게 알아보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좀 주류 국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리듬이나 음악보다는 지금까지는 좀 덜 알려졌던 그런 리듬이나 음악을 찾아다니시는 건가요?
1: 네, 그렇죠.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장단들 같은 이름이라도 다른 장단들이 또 많더라고요.
0: 네네네.
1: 그걸 이제 찾아가서 이제 그런 장단들을 새롭게 알고 이제 공연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0: 그럼 앞서 들려주신 풍어도 그런 노력의 결과물인 겁니까?
2: 이 풍어라는 곡이 국가 이제 무형문화재 농악하고는 조금 다르게 그 지역에 특화되어 있는 가락이나 장단 문화적 고형을 간직한 채로 그리고 완도 해남 막 고흥 진도 지역에서 막 전승되는 예 아까 말씀드린 노동요하고 그리고 이제 뭐 배구장단 그리고 판소리 중에 범피중유를 네. 이렇게 섞어서 뭐 선인들이 조업을 나갔다가 이제 만선이 되어 돌아오기를 그런 기원을 하는 네. 그런 곡이 네 그런 곡인 거죠.
0: 좀 말씀하시는 용어들이 뭐 네. 제가 듣기에도 되게 낯설어요.
2: 네,
0: 못
2: 네.
0: 들어본 그런 말들도 네, 되게 네, 많은 네. 것 같고
2: 네.
0: 아무래도 이렇게 국가가 뭐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한다든지 네. 그런 식으로 전승에 도움을 주는 음악들이 아니다 보니까
2: 네.
0: 좀 찾아서 공부하기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1: 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그 지역에 대해서도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거의 네.

0: 문서나 기록을 이렇게 다 보게 되면 이게 무슨 장단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장단이 있어도
1: 아 글로 써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음악이
0: 심지어 가 나 이게 아니라 가나다 이렇게 숨구멍을 알 수가 없고
1: 숨구멍이 뭔가요?
0: 그러니까 뭐 덩덩 쿵따쿵이면 덩덩 쿵따쿵 이렇게 적어놓는 경우도
1: 있고요. 리듬감이 없는 거군요. 네.
0: 그리고 아. 템포가 어느 정도 있는지
1: 아.
0: 그리고 탑법은 어떻게 치는지 뭐 이런 것도 알 수가 없고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지역에서 어떻게 연주를 하면서 맛을 내는지를 문서상으로는 알 수가 없죠.
1: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0: 그래서 이제 찾아가서
1: 네.
0: 뵙고 인터뷰하고 레슨 받고 이제 문서랑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비교하고 특징 찾고
1: 아,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거랑 네, 그렇죠. 정덕쿵덕이라고 써 있는 거랑 비교해 보면서
0: 네, 선생님 이제 연주해 주시면 이건 이게 아니구나 하고 체크를 하게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선생님들이 더 연세가 있으시니까
1: 네,
0: 네 이거 갖다 빨리빨리 배워야 될 것 같고 잊어버리시지 있는 네. 경우가 생기니까
1: 네, 네.
0: 이제 그렇게 이제 만약에 돌아가셨으면 이제 네. 공영 방송에서 찍은 영상들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자료를 찾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1: 와 그럼 그렇게 배웠을 때 이제 어떤 동네인가에 가서 배울 때 갑자기 막 그 머리에 번개가 치는 것처럼 큰 깨달음이 오거나 막 이런 경우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0: 네 아무래도 이제 선생님들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네네. 연주를 하신 네. 건데 그 맛이 이제 지역에 가서 찾아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1: 그게 어디였나요?
0: 이번에 지금 금고 지역 같은 경우에도 그런
1: 금고
0: 네, 그 금고라는 게 이제 서해안 지역인데
1: 네네.
0: 충청도부터 이제 밑에 목포 완도 여기까지 해가지고
1: 해남 완도까지도
0: 네, 그 지역을 전체 다 금고 또는 이제 군고 지역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그쪽 지역들이 장단이 이렇게 엇박으로 가는 장단이거나 약간 모아서 가는 장단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1: 아, 그 말로만 들으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손으로나 입으로 짧게 해봐 주신다면 어떤 거예요, 그게?
0: 장단을 그냥 편하게 했으면 덩덩덩더덩덩더덩더덩더덩다덩다 이게 거의 저희 이제 서양에서 하는 박이나 국악 장단에서 네네. 저희들이 배우는 박하고는 좀 다른 네, 장단들 리듬 구조를 가지고 있죠.
1: 중간에 막 이렇게 쪼개는 장단들이 있네요.
0: 네, 그리고 박을 당기는 부분들도 있고요.
1: 그런 것들이 그 구전으로만 듣지 않으면 모르겠군요. 글로 써 있는 거로는.
0: 그렇죠.
1: 네. 야, 진짜 의미 있는 작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좀 되게 응원을 하고 싶고 뭐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도와드리고 싶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의 활동도 더 기대가 되고요. 자, 그럼 오늘 다음 무대에서는 어떤 노래를 들려주실 건가요?
2: 네, 다음 들려드릴 곡은 헌식이라는 곡인데요.
1: 헌식.
2: 네, 이 헌식은 정월 대보름날 네. 바닷가에 제쌍을 올리는 구세 절차 중에 하나거든요. 이 용왕님께 가정의 안녕과 그리고 이제 어부라는 선인들의 풍어를 기원을 하고 그리고 바다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돌아가신 분들 그런 분들의 넋을 달래기 위한 그런 굿인데 그런 굿을 저희 식대로
1: 네,
2: 네 아라한의 식대로 조금 재해석을 해서 창작한 그런 곡입니다.
1: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예인 집단 아라한의 헌식 감상하시겠습니다.

풍망산이 뭐다 해도 바닷길이 풍망이며 문턱 넘어가 풍망일세. 산이 높아 못 가시나 물이 깊어 못 나오나 꽃이 펴야 가시려나

아프고 멍든 가슴을 움켜쥐고 땅을 치고 통곡건들 어느 누가 알아주나. 이번 생에 만인 살찌우는 공덕 쌓았으니 맑은 물로 혼을 씻어

가야금의 대명사처럼 불린 성금현 명인은 가야금 산조 최초로 국가 무형문화재 보유자시기도 하고요. 성금현류 가야금 산조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연주하고 또 가장 많이 알려진 대중적인 산조로 꼽힙니다. 애절함과 경쾌함, 섬세함과 웅장함이 느껴지는 성금현류 가야금 산조. 이 산조에 맥을 잇고 있는 명인을 만나보겠습니다.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40호 가야금 산조 보유자 지성자 명인의 무대를 만나보시죠.

0: 가야금의 깊은 울림에서부터 화려한 기교까지 모두 감상해 볼수 있었던 그런 무대였습니다. 자, 성금연유 가야금 산조 지성자 명인의 연주였고요. 잠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그 선생님께서는 성금연 명인이 어머니신 거죠?
1: 예, 그렇습니다.
0: 네. 그러면 이 성금연유 가야금 산조를 만드는 과정을 다 옆에서 보셨겠어요?
1: 그렇죠. 제가 어려서부터 어머님하고 늘 생활을 하다 보니까
0: 네.
1: 산조를 결국은 평생을 거쳐서 만든 셈이 되네요. 예,
0: 그러니까요.
1: 그렇습니다.
0: 어머니께서 이 산조를 처음 만드실 때의 곡의 형태는 어땠나요?
1: 우선 그 어머니가 어려서 배우신 곡을 가지고 계셨지만은
0: 네.
1: 세월을 이제 거듭나면서 짬짬이 그 좋은 가락들이 생기면 저희들 보고 우선 애우라 그래요. 그래서
0: 네.
1: 그전에는 악보도 없었고 저희들은 이제 그 눈으로 배우기보다는 청각으로 배웠고 몸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저 그 악보라든가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몸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냥 애워요. 어머니가 막 하시면 저희들 애우고 그리고 본인은 잊어버리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악보라는 게 생겼고 그래도 역시 저희들은 그 청각적인 이게 몸으로 느끼면서 배우는 음악이다 보니까 결국 산조는 그런 형태에서 이루어진 셈이죠. 예.
0: 그럼 이 곡의 길이 이런 것도 연주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졌겠네요.
1: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다시 말하면 이제 자기가 혼자서 할 때는 한 시간이 넘어도 좋고
0: 아,
1: 하루 종일 해도 괜찮은데
0: 네.
1: 누군가 함께 자기 음악을 소통하고 싶다,
0: 네.
1: 들려드리고 싶다 할 때는 거기에 맞는 짜임새의 음악이 필요해요.
0: 그렇죠.
1: 그래서 어머님 시절에는
0: 네.
1: 이제 방송 시절이라
0: 아하.
1: 5분짜리도 산조를 하셨대요. 그러시면서 아이고 야야 산조를 5분에 하라는데 내가 정말 머리가 아프다 그러시면서도 내가 하고 왔어 이런 생각이 나요.
0: 5분은 좀 너무 짧은가요?
1: 예, 짧죠. 말도 안 되는 안녕하세요 그러고 끝난
0: 그러니까 그
1: 얘기잖아요.
0: 흐름을 다 말을 못하는 거인
1: 그렇죠,
0: 거죠.
1: 그렇죠. 그래도 그걸
0: 네.
1: 짜임새 있게 산조의 그 뜻을 전달하는 게 이제 짧은 산조의 시작이 된 셈이죠. 예.
0: 야, 성금연유 가야금 산조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듣고 있는데 이 어떤 그 성금연유 가야금 산조의 특징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1: 우선 특징이라면 저희 어머님 무릎에서
0: 네.
1: 제 무릎으로
0: 네.
1: 제 무릎에서 저희 딸로 이렇게 좀 대를 이어서 끊기지 않고 그 무릎의 그 느낌이라 그러나 그 온도를 같이 느끼면서 쭉 지켜온 산조라고 보면은 좀 특별하고요.
0: 네.
1: 또 어머니는 그 평생 그 악기를 그 몸에서 놓질 않으시고 하셨을 때그 산조를 금세 만들어서 그때 끝난 게 아니라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산조를 만드셔서 붙이고 또 붙이고 또 다듬어서 또 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산조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런 의미는 좀 특별합니다.
0: 뭐 어머니시니까 또 느낌이 각별하시겠지만
1: 예.
0: 스승으로서의 성금연 명인은 어떤 분이셨나요?
1: 굉장히 그 긍정적인 면이 있으시더라고요.
0: 그래요?
1: 그러니까 아버님하고 같이 음악을 하실 때도 그 불평이 안 하세요. 그래요? 그리고 오히려 호기심을 가지시고
0: 네.
1: 어떠한 음악이든지 어떠한 상황이 있었든지 그걸 해내시는 그런 또 단단한 자존심이라 그러나
0: 네.
1: 그런 당당함이 있다 그러나 그래서 다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든지 상황에 맞게 가야금 소리가 잘 어우러지게 어떤 음악이든 어떤 상황에서든 해내신 것 같아요. 예.
0: 자, 성금연 명인께서는 또 최초로 카네기 홀에서 연주를 하신 분이기도 하잖아요.
1: 예.
0: 네, 어쨌든 그게 정말 대단한 기록이기도 한 건데,
1: 예.
0: 그 당시에 또 인기도 많으셨고,
1: 예.
0: 또 아버지이신 지영이면

0: 명인과 함께 활동도 많이 하셨잖아요. 예, 예.
1: 두 분은 다시 말하면 뭐라 그래 인꼬북이라고 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음향이라고 보죠.
0: 네.
1: 그러니까 밤과 낮이 있듯이 이 두 분이 만남으로 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그런 뜻을 가지고 계세요.
0: 네.
1: 그래서 아버님은 관악을 이제 주로 하시면 어머니는 현악을 주로 하시다 보니까 네네. 우리 민속악 음악의 커다란 그 주춧돌이라거나 그런 의미에서 두 분이 함께 만들어 오셨죠. 예.
0: 좀 이렇게 두 분의 모습에 좀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음악적으로 좀 견해 차이 때문에 싸우거나도 하셨습니까?
1: 예, 그렇습니다. 특히 파리에 가서 연주하실 때
0: 네네.
1: 아버님 장구가 크다고 어머니가 네. 투덜투덜 하셔가지고 네. 당신이 솔로해 난 안 해 막 이러시면서
0: 싸우셨군요.
1: 예, 그런 일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반주를 할 적에 필이나 해금은 커요. 근데 가야금은 소리가 적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이렇게 마이크 하나씩 다 주셔서 싸울 일이 없는데 옛날에는 마이크 하나 가지고 다들 해야 되다 보니까 엄마가 마이크를 이렇게 가져가서 가야금 밑에 넣으면 아버지가 그 밑에다 대고 같이 막 부시느라고 그러면서 서로 그 음악을 하고 싶어 하셨던 그 모습이 눈에 선하네요. 예.
0: 아 가야금은 전체적으로 음량이 좀 적으니까 예. 마이크를 좀 그쪽 가깝게 됐군요. 예.
1: 그렇게 하고 계신 기억이 나요.
0: 아 네. 예. 그 어린 시절부터 여기저기 어떤 대회에서 입상도 많이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좀 두각을 나타내셨을 것 같은데 10대 때부터 국제 무대를 경험하셨어요.
1: 예, 저 어머니하고 아버님 하고 같이 네. 파리 민속 예술제도 가고 아까 카네기홀도 같이 가서 하고 그랬어요.
0: 아까 장구 때문에 싸웠을 때 그때인가요?
1: 예, 그때입니다.
0: 아, 그때가 그때군요.
1: 예, 그렇습니다.
0: 아, 일본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1: 제가 이제 일본으로 어떻게 시집을 가다 보니까 거기 계신 이제 예술가분들이 우리 전통 음악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0: 네.
1: 같이 또 연주할 기회가 생겼고 그때만 해도 우리 아시아 음악의 시리고르도 이렇게 가져가지고 각 나라를 이렇게 소개하다 보니까 저희 한국도 거기 있게 되더라고요.
0: 네네.
1: 그래서 그때 많이 연주를 했죠.
0: 아, 예. 일본에서 활동도 상당히 길었겠네요.
1: 예, 길었습니다. 아기를 낳고 또 아이들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동경에 네. 대해서도 가르치고
0: 네.
1: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 느낀 거는 아, 내가 정말 이 우리 음악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0: 네.
1: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뭐라 그럴까 진중하게 가야금을 해야겠다. 우리 소리를 좀 아끼면서 해야겠다. 왠지 애국자가 되는 기분이 좀 들더군요.
0: 원래 해외 나가면 다 그렇잖아요.
1: 그렇다 그러네요.
0: 네.
1: 좀 그랬습니다.
0: 그 네. 일본에서 몇 년 정도 활동하시고 다시 들어오신 거죠?
1: 30년
0: 정도. 30년.
1: 예, 예.
0: 다시 돌아오신 계기가 있으십니까?
1: 예, 그거는 우리 성금년 산조가
0: 네.
1: 한국에 뿌리가 있잖아요.
0: 네네네.
1: 그래서 다들 들어오라고 또 그랬고 저 역시도 우리 전통의 뿌리는 또 지켜야 되는 의무감이 있다 보니까 고향을 찾아서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돌아오게 됐습니다.
0: 네.
1: 네.
0: 그 성금현 가락 보존회에서 이제 어머니 성금현 선생님 성금현 명인의 음악을 좀 보존하고
1: 네.
0: 계속 연주를 해오고 계시는데 가야금 산조는 선생님한테는 어떤 존재일까요?
1: 저한테는 그냥 그대로 마음의 심지인 것 같아요. 마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를 좀 다스려주는
0: 네.
1: 저를 알게 해주는 선생님이시기도 하고 때로는 벗이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좀 영적인 세계에서 그 자기와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음악이 꼭 산조가 아닐까 그리고 시절을 따라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도 느끼면서 그 세월을 느낀다고 그러나 그래서 이렇게 연주장에서 했을 때 하고 제가 혼자 할 땐 차이가 있더라고요. 예.
0: 선생님 그럼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면요?
1: 예,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중에 저희 어머님 작품 15현 가야금에 대한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0: 15현 가야금이요?
1: 예, 12현에서 15현으로 저희 어머님이 만드셔서
0: 네.
1: 그걸 곡으로 특히 이제 그 가야금 곡들이 독주곡이 없거든요.
0: 네.
1: 근데 어머님이 많이 만드셔서 많이 남겨놓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춘몽이라든가 새가락별곡이라든가 향수라든가 그래서 이 15연의 그 매력이라 그러면은 산조를 좀 더 폭넓게
0: 네.
1: 많은 그 음악들을 품어서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곡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고
0: 네.
1: 저 또한 열심히 해서 많이 알리고 싶어요.
0: 아유 그렇게 예. 될 것 같습니다.
1: 예.
0: 그럼 다음 무대에서는 가야금 병창 해주실 겁니까?
1: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0: 어떤 곡을 하실 건가요?
1: 예, 이건 자화상인데
0: 네.
1: 저

0: 유한진 선생님이 만드신 시예요. 네. 그중에 한 대목을 잘라서 저기 병창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무대도 잘 부탁드립니다.
0: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1: 자, 지성자 명인의 가야금 병창 자화상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0: 국악 콘서트 판이 소개하는 젊은 아티스트의 순서 판티스트. 오늘의 주인공은 오뉴월입니다. 여름이 시작되는 5월과 6월처럼 항상 열정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대중과 소통하고 싶다고 하고요. 우리 음악을 쉽게 풀어서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음악을 만들고 싶다고 합니다. 오늘 들려줄 곡은 2021 제15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서 금상을 수상한 핏 어 팻입니다. 여행을 떠날 때 설렘을 음악으로 표현한 곡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이 음악 감상하시면서 함께 그 설렘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목소리) 안녕하세요. 오뉴월 해금 연주자 정조현입니다.
2: 안녕하세요. 오뉴월 가야금 연주자 권아람입니다. 오뉴월은 어쿠스틱 퓨전 국악 듀오로 5월, 6월의 햇살과 같은 열정, 그리고 오뉴월드, 국악의 새로운 세계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 오늘 들려드릴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서 금상을 수상한 피터팻 음원 제작과 동시에 저희의 앨범도 준비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희 오뉴월의 너튜브 채널에서도 새로운 자작곡들이 계속 업로드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2: 지금까지

0: 우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됩니다. 반갑습니다.
1: 세모세 젊어서 놀아보세.
2: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악놀이입니다.
3: 제가 객관적으로 봐주는 사람 필요하니까. 자.
4: 한 번 넣는 게 제일 나아져.
5: 아홉 박 그러면 아홉 박.
3: 제가 숫자인 주니까 연습 갑자기 빨리.
6: 이어지구요.
0: 네. 그다음에
6: 범고가
0: 좀 더 나가야 돼. 네 맞아요. 그리고.

0: 여러분 공연 잘 즐기고 계신가요? 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1: 네, 저 여러분은 지금 색깔이 다른 예결팀과 또 우리 국악놀이팀과 호흡하는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0: 맞습니다.
1: Shake it Korea.
0: 네, 저희가 다른 팀이랑 합을 맞추는 거로 걱정을 또 많이 했는데 우리 피트정님과 국악놀이팀과 함께해서 또 관객분들도 같이 얼쑤 좋다고 즐겨주셔서 저희는 너무너무 잊지 못할 공연을 맞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같이 합동 무대를 즐기시면서 어떠셨어요?
1: 다른 두 팀이 같이 공연을 하거나 같이 합주를 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0: 네, 맞습니다.
1: 왜냐면 어떻게 보면 서로 경쟁자거든요.
0: 아, 저 경쟁자라 생각 안 하고 너무 즐겁게. 이게... 아, 저 경쟁자라 생각 안 하고 너무
1: 아니,
0: 즐겁게.
1: 저 사람 경쟁자. 경쟁자.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러니까 만날 기회가 서로 없고 친분이야 있을 일이 많이 없습니다. 같은 뭐 우리 한번 딴 사람들도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0: 네.
1: 네 그러면은
0: 저희 예결 밴드에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되게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희 예결 밴드 민영님 안녕하세요. 저희 준비하면서 어떤 기분이셨는지 또 느낀 점 한 번만 말씀 주세요.
2: 안녕하세요. 예결 밴드에서 베이스 연주하고 있는 김민영입니다.
1: 와 잘생겼다.
2: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을 기회로 예결밴드랑 더 아 우리 팀이다 라는 느낌이 딱 들었던 것도 있고 이제 국악놀이 팀 분들께서도 더더욱 이제 더 오구오구 해주셔가지고 네, 더 잘 적응할 수 있었고 다른 이런 색깔들이 어우러지고 하나의 소리가 되는 과정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1: 사회생활 되게 잘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100점짜리. 네. 자 그럼 우리 팀에서도 한번 해볼까요?
3: 안녕하세요. 저는 검은고를 연주하고 있는 아람이입니다. 예결 밴드라는 밴드와도 이제 콜라보를 하면서 뭐 경기 소리나 뭐 판 소리를 이제 넘어서 이제 서도 소리까지도 저희가 같이 콜라보를 할 수 있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께도 즐거움을 전달을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네 즐거웠습니다.
0: 와 저희도 너무 즐거웠어요.
1: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공연은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싸름이라는 민요입니다. 네, 싸름은 매미 울음소리를 담은 서도 민요인데요. 매미가 6년 동안 땅 속에서 자라고 살다가 세상 밖에 나왔을 때 그런 허무함을 인간에 빗대어서 매미에 이입해서 만든 저희 예결밴드 곡입니다. 네, 여러분들 같이 따라도 불러주시고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싸름 들려드릴게요. 박수!

0: 네, 쌀은 들려드렸습니다. Holding close,
1: holding tight. 진짜 영어로 얘기하면 Right on Time입니다. 왜냐면 이 곡을 할 건데 제목이 바람하고 관련됐어요. 그리고 분다 그러네요. 뭘까요? 제가 생각하는 바람은 바람이 저를 밀어갖고 여행을 이렇게 푸시하는 듯한 여러분들 이 곡을 통해서 잠시 뭔가 살짝 잊어버리면서 잠깐 여행을 가서 리프레시하고 딱 돌아오는 마인드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분다 라는 곡 박수 한번 주세요.

생일로 밤이로 끝나. 생일로 밤이로 끝나. 생일로 밤이로 끝나. 생일로 밤이로 끝나. 생일로 밤이로 끝나.

또 QR 토크 시간이 왔습니다. 와. 과연 어떤 토크를 어떻게 남겨주셨을지 지금 사연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퓨전 국악을 처음 접하셨다면 어떠셨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오늘 공연 감사합니다. 한강도 처음 왔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0: 처음 만난 친구와 오 같이 있어요. 열심히 소리내서 응원해 봅니다. 이렇게 오셨습니다. 어, 어디 계실까요?
1: 여기에요.
0: 아, 두 분이셨어요. 아, 일로 나오세요. 오, 박수 한번 주세요. 오, 어디 사는 누구신지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2: 이촌동에 살고 있는 남혜현이라고 합니다.
0: 와, 좋습니다. 저희 공연 퓨전 국악을 처음 접하셨는데 어떠셨는지에 대한 소감.
2: 얼마 전에 TV 드라마에서 정가에 관해서 한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때 저는 그게 드라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와서 들어보니까 굉장히 새롭기도 하고 아, 이런 문화가 있었구나 하면서 굉장히 신선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앞으로도 국악 많이 사랑해 주실 거죠?
2: 네, 감사합니다.
0: 아, 좋습니다. 큰 박수 주세요.
3: 하나, 둘, 셋. 체이킹 코리아! 코리아!
0: 국악 공연에 대한 기대감이나 바람 같은 게 있으시다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예결밴드와 국악놀이의 멋진 콜라보 공연을 자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만남이 너무 매력적이라 앞으로의 활동이 정말 기대됩니다. 오, 늘 응원합니다. 파이팅! 이렇게 주셨습니다. 어디서 주셨죠?
3: 어디 계십니까?
0: 아, 좋습니다. 일로 나오세요. 네, 어디 사는 누구시죠?
4: 이촌동 사는 강현민입니다.
0: 와, 박수 주세요. 오늘 공연이 어떠셨나요?
4: 바람이 분다 노래 정말 좋았습니다.
0: 와, 바람이 분다.
5: 어떤 게 좋았어요? 바람이 분다에서?
4: 다 좋았습니다.
3: 하나, 둘, 셋. 쉐이킷 코리아! 코리아! 혹시 저희들이 불렀던 노래 중에서 잠깐 몇 소절 부를 수 있다?
0: 아, 잠깐 눈을 피하시려고 하시거나 놔주시죠. 잠깐 나오세요. 나오세요. 네, 나오세요.
3: 나오세요.
6: 제가 평소에 주말마다 여기 나오거든요. 이촌동에 사는 박재현이라고 합니다.
0: 아, 오늘 공연 어떠셨는지 그리고 뭐가 제일 좋으셨는지도 너무 궁금한데 나오신 김에 한번 말씀 주세요.
6: 처음에 들었던 곡이 되게 좋더라고요.
5: 처음에 뭐 처음에 그거 아니었어요?
0: 아, 놀량이요?
6: 네네.

0: 라디오 한번 해보시겠어요?
1: 아, 예, 노력해볼게요. 네.
0: 에라디오 여기까지만 하세요.
1: 이거 하라고요?
0: 네네. 시작.
1: 에라디오.
0: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좋습니다. 오늘 공연 끝까지 잘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하나 둘 셋 Shake it Korea.
0: 지금 점점 하늘이 노래지고 예뻐지는 것 같아요. 제가 한강공원 제일 좋아할 때가 딱 이때인데 여러분들도 딱 이때 같이 함께 하니까 너무 좋네요. 이 곡도 내가 돌아간다처럼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비밀스러운 곡인데요. 니나노 니나노라는 곡이고요. 경기민요 태평가를 재밌게 편곡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하루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냥 내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뭐 어때요? 그냥 재미나게 놀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냥 하루하루 꿋꿋하게 재미나게 놀면서 여러분들 걱정도 조금은 잊어버리는 시간이 되시라고 준비하고 만든 곡입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얼씨구 좋다 추임새도 많이 나와주시고요.

귀엽다 들려드렸습니다. 40살 먹고 이렇게 귀여운 노래 부르려니까 이게 뭔가 민망민망하네요.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니까 너무 즐거웠어요.

0: 박수 같이 갈까요?
1: 괴진아 칭칭 나한테야 괴진아 칭칭
0: 괴진아 칭칭
1: 괴진아 칭칭 나한테야 괴진아 칭칭
0: 괴진아 칭칭
1: 괴진아 칭칭 나한테야 괴진아 칭칭
0: 괴진아 칭칭
1: 괴진아 칭칭 나한테야 괴진아 칭칭
0: 괴진아 칭칭
1: 이산으로 가면
0: 뻐꾸
1: 뻐꾸 저산으로 가면

0: 맛있어. 괴진아 칭칭아 내야 괴진아 칭칭
1: 괴진아 칭칭
0: 괴진아 칭칭아 내야 괴진아 칭칭
1: 괴진아 칭칭
0: 괴진아 칭칭 나 내야 괴진아 칭칭
1: 괴진아 칭칭
0: 괴진아 칭칭 나 내야

즐거운

0: 산으로 가면 뻑뻑뻑뻑 저 산으로 가면 뻑뻑뻑뻑.
1: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자 아직 안 끝났습니다. 헤이!
0: 괴진아 진지 괴진아 진지 괴진아 진지 괴진아 진지 나한테 이 괴진아 진지
2: 괴진아 진지
0: 괴진아 진지 나한테 이 괴진아 진지
2: 괴진아 진지
0: 괴진아 진지 나한테 이 괴진아 진지
2: 괴진아 진지
0: 괴진아 진지 나한테 이 괴진아 진지
2: 괴진아 진지.

0: 괴진아 징징 나네 괴진아 여러분
1: 괴진아 징징
0: 괴진아 징징 나네 괴진아 징징
1: 괴진아 징징
0: 괴진아 징징 나네 괴진아 여러분
1: 괴진아 징징
0: 괴진아 징징 나네 괴진아 징징
1: 괴진아 징징
0: 괴진아 징징 나네 괴진아 징징
1: 괴진아 징징
0: 괴진아 함께
1: 괴진아 징징
2: 이번 시간은요, 여러분들께 저희가 특별한 것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0: 우리나라 전통 장단이랑 라틴 음악 사실 굉장히 비슷해요. 라틴 음악의 리듬과 국악의 리듬 두 개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잠깐 설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한국의 장단과 라틴 음악의 장단은 상당히 공통점이 많아요. 에너지, 열정, 흥, 그리고 또 하나는 춤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잠깐 브라질의 삼바 리듬을 연주하다가 휘모리 리듬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와!
0: 자, 이건 바투카타라는 리듬이에요. 브라질 전통 리듬이죠. 이건 국악 리듬 같은데요? 이거 국악 리듬. 전통 국악 리듬.
2: 와우! 와, 너무 멋있어.
0: 여기서 나온 음악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은 아프리카나. 아프리카를 한번 너무 가보고 싶어서 만든 곡입니다. 한번 잠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0: 오, 너무 신나는데요? 오. 진짜 라틴 음악이 우리 국악처럼 흥을 돋구고 너무 신나네요. 그쵸? 아유, 좋습니다. 좋습니다.
1: 라틴 댄스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춤추고 싶은 분.
0: 오, 좋아요. 좋아요.
1: 오, 용감하네.
0: 아, 예뻐라.
1: 자, 이름이 뭐예요?
2: 전우진.
1: 아, 전우진. 어, 너가 있어서 우리 나이를 줄여준다, 야. 자, 우리 그러면은 스텝을 다 같이 따라해봐. 그러니까 시작. 원, 투, 쓰리, 파이브, 식, 세븐. 원, 투, 쓰리, 파이브, 식, 세븐. 되게 쉽죠? 자, 이게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는 이거를 트는 거예요. 원, 투, 쓰리, 파이브, 식, 세븐. 1, 2, 3, 5, 6, 7.
0: 큰일 났다.
1: 세 번째 거는 1, 2, 3, 쉽죠? 5, 와, 6, 7.
0: 그거 좋네요. 네. 1, 2, 3, 아, 5, 6, 7.
1: 그거 하고 이제 맨 마지막은 오두방정 뛰면 돼요. 자, 1, 2, 3, 5, 6, 7.
0: 오두방.
1: 1, 2, 3, 5, 6, 빨리 하면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를 자, 이거 우리도 지금 즉석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볼까요? 같이, 자, 다 같이 일어나서
0: 다 같이
1: 앞에서는
0: 일어나요.
1: 저희를 따라오면
0: 아,
1: 같이 해보는 거예요.
0: 네.
1: 자, 뭐, 다 일어나 보세요. 자, 다 일어나 보세요. 네, 다 일어나 보셔서 일어나서 하는 건 상관없어요.
0: 이런 날이 없습니다, 같아요. 여러분. 네, 아, 뒤에 분들도 다 네. 일어나세요.
1: 자, 한번 다 일어나서.
0: 일어나세요. 네, 일어나서.
1: 자, 일어나서.
0: 다 같이 춤춰요, 네. 다 같이.
1: 다 같이. 어, 자, 한번 해볼까요? 저 따라 하시면 돼요. 1, 2, 3, 5, 6, 7. 1, 2, 3. 어이구, 그 잘하네. 2, 2. 1, 2, 3, 5, 6, 7. 1, 2, 그쵸? 5, 6, 7. 그 다음에. 1, 2, 3, 5, 6, 7. 1, 2, 3, 5, 6, 7. 1, 2, 3. 1, 2, 3, 1, 2, 1, 2, 따라따라따라.
0: 네, 너무너무 즐겁죠, 여러분. 아, 여러분들 다 같이 일어나주시고 같이 이렇게 진짜 무대를 만들어 갔네요.
1: 음악보다 방, 이게 좋다. 우리 이걸로 할까요, 앞으로?
0: 우진이한테 큰 박수 한번 주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박수! 아, 좋습니다. 다음 곡 바로 이어서 들려드릴 건데요. 바로 느리게 타령입니다. 서도민요 느리게 타령을 발라드풍으로 편곡한 곡이고요. 원래 서도민요의 느리게 타령은요, 늘리다의 표현을 쓴 의미로 담겨있는 곡인데 저희 예결밴드는 좀 느릿느릿해도 괜찮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조금 더 천천히 가도 괜찮으니까 우리 조금씩 쉬엄쉬엄 가자, 이런 마음을 담아서 편곡한 곡입니다. 느리게 타령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0: 네, 느리게 타령 들려드렸습니다.
1: 자, 오늘 공연 다 끝나가는데요.
0: 여러분들, 예결 밴드 공연 어떠셨나요?
2: 좋아요!
0: 그럼 국악놀이팀 공연 어떠셨나요? 아, 좋습니다.
1: 오늘처럼 예결밴드랑 이렇게 섞다 보면은 국악이 이제 꼭 어렵지만 않다라는 걸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더 잘 보여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0: 앞으로도 이렇게 멋진 팀들과 함께 여러분의 곁에서 저희 국악 열심히 들려드릴 테니까요. 국악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1: 자, 소감 한마디씩 들어볼까요? 쭉 돌아가면서.
3: 아까 너무 더웠죠? 저도 죽을 뻔했습니다.
4: 그럼시나라.
3: 그래도 이렇게 다들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저희 예결밴드 또 국악놀이팀 공연한다면 많이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5: 한강공원이라는 걸 처음 와봤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예쁜 곳에서 소중한 사람들이랑 공연을 해서 너무 행복했고요.
6: 서로 다른 두 색깔을 가진 이제 퓨전 국악 팀이 한 무대에서 어우러져가지고 특별한 경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7: 예결밴드 음악이 너무 아름답다라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너무 색다른 경험이어서 오늘 하루 정말 기억이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8: 오늘 굉장히 뜻깊고 즐거웠습니다.
9: 이제 춤추고 노래하고 드럼 치고 그래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10: 국악놀이랑 예결밴드랑 여러분들까지 세 팀이 이렇게 하나가 된다는 게 오랫동안 좀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6: 퓨전국악이라는 장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0: 마지막 곡은 핫동 공연 준비했고요. 사도민요의 해주아리랑을 보사노바 풍으로 편곡한 해주아리랑의 봄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 곡 들으시면서 여러분 선선한 바람 느끼시고 살랑살랑 어깨 던지시면서 즐거운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0: 같은 공연이었어요. 너무 기분 좋고 바람 부는 날씨랑 여기 한강공원 분위기랑 너무 잘 어울리는 공연이었습니다.
1: K-POP이 꼭 우리가 흔히 아는 아이돌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국악이 있다는 거 알게 돼서 너무 기쁘고 반가웠습니다. 너무 즐거웠어요.
2: 일반 그 생활 속에서 흔히 접할 수 없는 그런 공연이었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고 찾아보고 계속 볼 것 같아요.
1: Shake it Korea.
3: Shake it Korea.
4: Shake it Korea.
5: 파이팅!
6: 파이팅!
7: 지금까지 예결 밴드
8: 그리고 국악놀이였습니다.
7: 감사합니다.
9: 감사합니다.

0: 뭐 하고 있어?
1: 보면 몰라. 밥 먹고 있잖아.
2: 그렇게 조금 먹으니까 키가 안 크지.
1: 뭐해? 내가 나중에 크면 얼마나 멋져지는데.
2: 나중엔 어떻게 되는데? 키가 더 커져?
1: 흥, 내가 어른이 되면 나를 올려다봐야 할걸.
2: 어? 그렇게나 커진단 말이야?
1: 작다고 무시하지 말라고.
3: 커다란 소나무들 사이로 작은 오동나무와 밤나무가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숲에 찾아왔어요.
4: 이놈들이 좋겠군.
1: 우리 어디 가는 걸까?
3: 먼 길을 달려 도착한 곳은 푸른 잔디와 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5: 안심해. 여기는 가야금을 만드는 곳이야. 좋은 가야금이 되면 사람들과 함께 연주여행도 다니면서 예전보다 더 신나게 지낼 수 있어.
1: 가야금이요? 우와, 저도 가야금이 될 수 있어요?
5: 물론이지. 하지만 사람들이 찾는 좋은 가야금이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엄청 길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해.
2: 좋은 가야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5: 뙤약볕이 쬐는 여름, 눈이 오고 찬바람이 부는 겨울, 그리고 큰 비바람이 불 때 흔들리지 않고 잘 버티면 돼. 그렇게 세 번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잘 견디면 견고하고 울림이 좋은 나무가 된단다.
3: 두 친구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가야금이 되기 위해 수련을 시작했어요. 날씨를 견디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두 친구는 저마다 꿈꾸는 가야금을 생각하며 열심히 이겨냈어요.
2: 난 학처럼 큰 소리를 내는 가야금이 되고 싶어.
1: 나는 꾀꼬리처럼 초롱초롱한 소리를 낼 거야.
3: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오동나무와 밤나무는 그동안의 추위와 더위를 잘 견뎌내고 결이 고르고 튼튼한 나무가 되어 있었어요. 장인은 해와 달 모양으로 구멍을 뚫고 손잡이도 뚫었어요. 귀여운 해와 달 모양에서 소리가 난다고 생각하니 밤나무는 매우 기뻤어요. 그 다음 장인은 아교를 발라 오동나무로 만든 위판과 밤나무로 만든 아래판을 붙인 후 끈으로 칭칭 감았어요. 서로 잘 붙어서 좋은 소리가 나기 위해 오동나무와 밤나무는 서로를 꼭 껴안았어요. 며칠 후 두 나무는 한 몸이 되어 가야금 모습처럼 보기 좋게 변해 있었어요.
2: 명희님, 명희님! 그런데 그 불은 무엇에 쓰는 건가요?
4: 너를 튼튼하게 해주는 거란다.
2: 아, 뜨거!
4: 조금만 참거라. 이렇게 인두로 살짝 그을리면 색깔도 예뻐지고 벌레도 달려들지 않게 돼. 그리고 잘 상하지도 않게 되지.
2: 오, 무늬가 선명한 게 새 옷을 입은 것 같아요.
3: 인두질이 끝나자 좌단이라고 불리는 곳에 모양을 다듬기 시작했어요. 12개의 가야금줄을 거는 곳을 가리켜 좌단이라고 부른답니다.
1: 그런데 왜 구멍이 12개예요?
4: 가야금의 줄이 12개라 그렇단다. 줄이 12개인 이유는

0: 1년에 12달에서 나왔기 때문이지. 네가 완성이 되면 연주가와 멋진 산조를 연주하게 될 거야.
1: 우와 예쁘다. 이건 뭐예요?
0: 이건 봉미란다. 봉황새의 꼬리라는 뜻이지.
1: 봉황이요?
0: 이 상상 속의 신비로운 새지.
2: 장인은 봉미를 오랫동안 정성 들여 부드럽게 다듬었어요. 그리고 나뭇결도 한층 돋보이고 연주자의 손이 다치지 않도록 매끈하게 칠도해줬어요.
3: 너무 근사해요. 벌써 가야금이 된 것 같아요.
1: 빨리 연주하고 싶어요.
0: 그래, 이제 줄 거는 일만 남았구나.
2: 장인은 명주실을 꼬아 만든 줄을 하나하나 연결했어요. 굵기가 다른 각각의 줄들은 서로 다른 소리를 낸답니다. 그리고 줄 아래로 기러기 발처럼 생긴 안족을 올렸어요. 안족의 위치에 따라 소리가 달라진대요.
0: 자, 어디 이 소리를 들어볼까?
1: 이게 우리한테서 나는 소리야?
3: 와, 믿어지지 않아. 이제 우리는 가야금이야.
4: 그래, 어엿한 악기가 된 거야.
2: 오동나무와 밤나무는 오랜 세월의 어려움을 견디고 아름다운 가야금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곧 유명한 연주가와 함께 사람들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주었어요. 가야금이 된 오동나무와 밤나무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 너무나도 기뻤답니다.
5: 나도 나중엔 저렇게 멋진 나비가 될 거라고.
3: 지금의 모습으로는 전혀 상상이 안 가는데.
5: 흥, 난 지금도 내 두툼한 입술과 통통한 몸이 정말 마음에 든다고.
3: 그래, 그래. 정말 귀엽다, 귀여워.
5: 그걸 이제 알았어.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8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국립 정동극장 청춘만발입니다. 기악과 연희, 무용 분야 청년 예술가 8개 팀의 경연 무대와 청춘만발 10주년 콘서트까지 활짝 피어난 청춘의 무대는 오는 21일까지 이어집니다. 국악관현악단 결 제5회 정기연주회 국악으로 그린 지도입니다. 두물머리와 북한산, 금강 등 우리나라의 명소를 담은 네 편의 국악관현악곡을 사회자의 해설과 함께 선보입니다. 제25회 전주 세계소리축제 소리의 숨결 모아 판으로가 열립니다. 판소리와 전통음악을 중심으로 세계의 다양한 음악이 함께하는 소리의 향연이 12일부터 닷새간 이어집니다. 화성시 국악단 기획공연 화음 세 번째 무대입니다. 화성의 역사와 자연 그리고 이 도시를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7편의 국악관현악곡으로 풀어냅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신진국악실험무대입니다. 기악과 성악, 무용, 연희 분야 신진국악인 24개 팀이 선보이는 전통과 창작 레퍼토리로 오는 9월 10일까지 광모대에서 계속됩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시적인 언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고요로 가야겠다.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그때요 별주부가 세상 경계를 살피고 나오는 뒤 경치가 장이 좋던 것이었다.
1: 그렇지.
0: 곡고 천병일용호 무상높이도 양호고 잦은 안개월을 봉으로 돌고도라 어장 존개짓고 회암봉 구름이 떴구나 또한 난한운대고 부평의 무리둥실은 잠자고 차교세 훨훨 날아는 나 동정여천의 바시추 금색추파가 여기라 앞발로 벽파를 찍어당겨 뒷발로 창낭을 당당겨 우리 저리 저리 우리

사면으로 바라보니 치광은 700이요 하광은 천일색인데 천해모산 희비봉은 구름밖가 멀고 해외 소상은 일천리 눈앞에 경치로나 오초나너이 허여 통담으로 멀어 있고 건곤한 너희 아야 이라이에 동실도 남운전 탈밝은니 오현 금도 끄덕지고 낙포로 동동 가는 점에 촉각달을 무관 쏘고 조의 왕의 원혼이오 물에 쏘그가 잠시나야 천봉바닥을 바래보니 반경대 구름 속 학선이 호랑 있고 칠보산 비리봉은 허공의 소사 기사도 밤물이 울자 산은 칭칭칭 높고 경수보풍의 야자파 물은 풍풍 깊고 만산은 오로로로

나래 으렁렁 졸렁 스바드레 번남이 오미자치야 감대 주가진광 목을 그르리 오디 틀어져서 구불 칭칭감겼다 어선한 토라들고 백군한 문미 칼막이 해워 우리 목포 우리 부당세 강상 누름이 순만은 띠꽝이

서운하고원앙해 7월 칠성은하소 달인 오턴오자이 목포우리 해월이 너의 집광세 아웍다웍 요리저리 나라를 제 또한 경계를 파리보니 지어다 보니 마락 전봉이 어디로 굽어보니 백사리 땅이라 구부러지 늙은 장송 광풍을 몬지요 어저러저를 정말 철제 지내요 순한 청산으로 돌고 이 골머리 저 골머리 괄괄 열두 골머리 한때로 합수 차청방야 치명야 월턱저 구부려 방울이 박금 저건나 병풍성에다 마주 꽝꽝 마주 때려 대의 수중으로 내려가느라 바깥에 벅자 굴렁거려 뒤뚫어져 워르렁 꽐꽐 뒤둥그러져 산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허니 매로 가자 말 한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판소리 수군가 중 고고 천변으로 아지트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육지에 나온 별주부의 눈에 비친 아름다운 세상 풍경을 노래한 대목이었고요. 세상에 나온 별주부는 토끼를 속여서 용궁으로 데려가죠. 판소리에는 이렇게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익숙한 설화와 또 소설의 한 편이 음악이 되는 건데요. 시대는 변했지만 또 이야기를 담은 음악은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는요. 이야기가 있는 음악으로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가는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게스트 함께 만나보시죠.

0: 분들께 각자 한번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1: 안녕하세요. 박백수의 백을 맡고 있는 백하영기라고 합니다.
2: 네, 안녕하세요. 박백수의 박다월입니다.
3: 안녕하세요. 박백수의 수한지수입니다.
0: 네, 아 감사합니다. 어쨌든 박백수 딱 직관적으로는 각자의 성 앞에 성을 딴 것 같은데 이 수가 거의 끝 이름을 네. 했어요. 그렇게 네. 한 이유가 있을까요? 갑자기 이렇게 성으로 가다가
1: 아니 박백한 하니까 약간 이름이 좀 이상해서 아 네. 박복한 느낌이라 차라리 백수가 조금 더 우리 컨셉에 잘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박백수로 지어봤습니다.
0: 서로 이제 사실 각자의 개인 활동들이 너무 왕성한 분들이에요. 같이 뭉치기도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팀을 이루게 됐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1: 이게 사실 처음에 이제 제 작업실에 지수 씨가 한번 놀러 왔다가 네. 아, 만화책과 게임기를 보고 혹시 이 오빠를 데려오면 더 재밌게 놀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다우 씨가 왔다가 저희끼리 뭐 재미있게 게임하고 놀고 그러다가 이러지 말고 우리 음악이나 한번 같이 만들어 볼까 하다가 이제 음악을 만들게 되면서 이제 팀이 결성이 되었죠.
0: 아까 저 대기실에서도 그랬지만 서로의 어쨌든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공연을 하는 게 아지트에서 처음이라는 얘기를 하셨었는데
1: 맞습니다.
0: 진짜인가요 이게?
1: 맞습니다.
0: 진짜로 공연은 이렇게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같이?
3: 완전 데뷔 무대입니다.
0: 이 팀이 만들어진 지가 거의 3-4년이 됐다고 들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공연을 처음 하게 되는 거예요?
3: 저희가 처음에 만든 게 사실 2021년 겨울에 만들었는데 네. 그때 만들 때는 음악 제작소라고 해서 네. 연주보다는 음악을 작곡하고 또 이야기가 있는 음악을 만드는 팀을 만들자 해서 네.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연주 기회가 조금씩 있었는데 다 거절하다가 네. 처음으로 이 김준수님의 아지트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0: 아, 나는 너무 좋죠. 우리 아지트에서 이렇게 세 분이서 연주하는 그런 모습을 담을 수 있다는 거는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 영광인데 좀 신기하더라고요. 3-4년이 있는데 어떻게 공연을 한 번도 같이 함께 하지 않았을까. 아마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이 박백수의 음악에 어떤 그 가지고 있는 매력이라고 해야 될까? 그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2: 이것저것 다 하는 겁니다. 예. 이 악기도 하고 저 악기도 하고. 예.
0: 아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이 박다울 씨는 이 팀에서 리더이신가요?
2: 사실 리더가 딱히 없긴 한데요.
3: 우두머리. 네.
2: 저희가 사실 이 수의 한지수님을 대장님이라고 부릅니다. 형기 형과 제가.
0: 예. 아, 왜 그러신 거죠?
2: 뭔가. 제일 실물을 많이 맡고 있기도 하고
0: 예. 이 팀의 지분이 가장 크신가요?
2: 그렇죠. 의상이나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입으세요. 그러면 지금 네 대장님 그렇게 입겠습니다.
1: 예. 저희가 잘 따라가요. 예.
0: 시키는 대로.
1: 네네. 아 저희는 약간 각자 역할이 다르긴 하거든요. 네. 저는 약간 흘러간 대로 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고집을 약간 부려주시고 네. 여기서 이제 중심을 잡고 컴퓨터에 앉아서 네. 아 그러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러면서 따다다다다다 하면 이제 이분이 아 오케이를 내리시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시스템이 좀 굴러가긴 합니다. 맞나요?
3: 맞습니다. 맞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백하영기님은 사실 이 팀 안에서 되게 이렇게 묵묵히 조용히 의견을 따라가는 역할인가요?
1: 맞습니다. 저는 약간 좀 두 분의 네, 말을 잘 따르는 약간 역할을 하고 있어요.
0: 아 그렇다 보니까 박백수가 만든 첫 번째 작품이 신나박이라고 들었습니다. 신나박이에 대해서 우리 아지트 시청자분들께 한번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3: 네, 신나박이는 신라박이라는 신라의 사자춤을 이제 모티브로 해서 만든 이야기와 음악인데요. 저희가 사자춤을 너무 좋아해서 이제 네. 책을 보다가 신라의 사자춤이 있었다. 그리고 그 그림이 있었는데 네. 그 사자의 한 몸에 머리가 다섯 개가 달린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특이하게 생긴 거죠. 이제 손과 발에 다 얼굴이 달려있는 사자였어서 이건 어떤 춤이었을까 어떤 음악을 했을까 궁금했는데 찾아보니까 그게 따로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 사자 춤을 그리고 음악을 이야기를 만들어보자 해서 신나박이라고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만들고 네. 네,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음악을 만들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0: 또 박다울 씨는 우리의 검은고의 그 연주자이면서도 여러 가지 활동들을 또 하고 계시는데 음악 감독 역할도 하시고 네 되게
1: 예, 예, 예, 예, 예, 예, 예. 그렇죠 예.
0: 네 되게 뭔가 지금 음악 감독 같았어요 음악 감독 예, 예,
1: 예. 오늘 컨디션이 최고입니다.
0: 뭐 이제 신나박이 그러니까 이제 신라의 어떤 그런 모습을 담으면서의 그런 음악도 있었지만 또 국립부여박물관 백제금동대학로관의 음악 제작도 함께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전시관에 가면 그 세 분이 연주하는 음악이 진짜 실제로 나오고 있는 거죠?
1: 네 맞아요. 거기 이제 그 향로에 있는 악사들을 뭔가 표방해서 저희가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또 음악을 만들어서 그 금동대학로관에 저희 음악이 흘러나오고

애니메이션 저도 미리 봤었는데 진짜 재밌게 그 음악이 또 여기 이 박백수의 음악이 얹어지면서 그 애니메이션이 더 생동감 있게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0: 음악이 완전 전면으로 나오진 않아요. 왜냐면 전시 음악이고 그 향로에 뭔가 집중이 돼야 되니까 있는 듯 없는 듯한 그런 은은한 향을 이제 풍기는 그런 음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직접 가보시면은 예, 가보셔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예.
1: 그러면 어쨌든 그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가 보통 저 불멍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향몽이라고 하죠. 그런 거를 은은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음악이라는 거죠.
0: 예, 맞습니다.
1: 그럼 앞으로의 박백수의 음악들은 또 어떤 음악을 만들 예정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어떤 계획이라든지. 근데 사실 세 분이서 이렇게 공연도 처음인데 뭐 네. 앞으로의 음악들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2: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무대만 처음 했지 사실 네. 음악 작업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저희의 EP가 나왔어요. 그 제목이 무엇이죠?
3: 하슬라입니다.
0: 하슬라입니다.
1: 서로 만나게 된다니까 제목도 모르는 거 아니죠?
4: 네. 고민을 좀 해야 돼요.
2: 그래서 이 하슬라라는 제목이 강릉 경포에 네. 이제 전해지는 고대의 이야기인데요. 네. 그 다섯 개의 달이 뜨면 그 빛이 비추고 고대의 숲이 깨어난다는 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섯 곡을 만들어서 네. 하나의 EP에 담았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1: 어쨌든 이 박백수의 음악 안에는 우리의 이야기들이 서사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의 진짜 매력은 뭐라고 느끼세요?
4: 이야기를 음악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이제 평소에는 우리가 음악 자체가 주인공이기도 하지만 그 가사에 엄청난 서사를 요즘은 많이 담고 있진 않잖아요. 네. 저희는 근데 가사도 없고 거의 음악으로만 존재하지만 네. 그 음악 안에 사람들이 이야기를 잘 듣고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1: 그 이야기가 있는 음악을 만들게 된 특별한 어떤 이유나 계기가 있었을까요?
0: 저희가 아무래도 만화책 굉장히 좋아요 세 명이. 그러다 보니까 만화책을 보고 아 여기 이런 음악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평소에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음악에 뭔가 스토리도 들어가게 되고 그런 스토리가 있는 음악을 저희가 이제 맡았을 때 좀 네. 상상의 나래를 좀 많이 펼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1: 우리 다울 씨는 앞으로의 또 개인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되게 뭔가 음악 감독님 같은데.
0: 계획은 없고요 사실. 네. 열심히 예, 사는 거죠.
1: 네, 음악 감독님 같은 네, 그냥 뭔가 진짜로 지금 실례지만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아,
0: 92년생입니다.
1: 아, 저보다 동생 뭔가 되게 형 같아 지금. 아니야. 그리고 약간 뭔가 진짜 그 아티스트의 그 느낌이 물씬 나는데 저는 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무대를 보면서도 대중음악에 이찬혁 씨가 있다면 우리 국악계에는 박다울 씨가 있다. 약간 이런 것처럼 느꼈는데 본인 그런 말들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0: 아 요새 그런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셔요. 근데 사실 제가 먼저 태어나가지고 약간 억울한 감이 있지 않아 없는데. 네.
1: 그리고 또 어쨌든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오늘을 통해서 또 박백수를 알게 된 분들도 많으실 텐데 다음 무대에서 앞서 설명해준 이 신나박이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곡은 이 경포와 관련된 곡이 있는 음악이라고요?
2: 네, 그렇습니다. 그 강릉 경포에서 지금 미디어 아트 그리고 이머시브 쇼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음악을 저희가 맡았어요. 네. 그 쇼의 이름도 하슬라인데 거기서 메인 테마곡인 더 뉴 문이라는 곡을 오늘 또 처음으로 연주를 하였습니다.
1: 아 정말 많이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박백수의 음악의 매력이나 장점은 사실 서사가 있고 그 이야기 속에서의 박백수의 음악을 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지트에 오셔서 박백수의 음악을 들려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1: 앞으로의 세 분의 활동들도 박백수의 이름을 통해서 꼭 활발하게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4: 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1: 자 그러면 박백수의 신나박이 그리고 전유문까지 두 곡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는요, 이야기가 있는 음악을 만들고 있는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만나본 박백수는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신라의 사자춤을 현대의 이야기와 음악으로 풀어냈는데요. 이번에는 고대 신화 속 이야기들을 음악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바탕으로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만들어가는 판도라의 무대,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신화를 음악으로 풀어낸 판도라의 무대 만나봤습니다. 강렬한 에너지가 느껴지는 무대였는데요. 판도라의 세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0: 아,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오늘 이렇게 아지트에 오셔서 시청자분들께 처음 인사드리는 거니까 각자 한번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지금 국악 타악계에서 떠오르고 있는 샛별이죠. 네, 타악 연주자 전현규입니다.
0: 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생황 요성 이하영입니다.
0: 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양금계의 기요미 이원지입니다.
0: 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되게 자기를 소개하는데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세요?
1: 이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0: 아, 자기를 소개하는 게 네. 좀 약간 뻔뻔하긴 했어요. 네. 근데 사실 좀 그 아는지 모르겠지만 그 미안하다 사랑한다의 소시섭 선배님이 생각이 나는데 혹시 아세요 그 드라마를?
1: 네, 네 드라마는 알고 있습니다.
0: 그런 컨셉으로 약간 나오신 것 같긴 한데
1: 그런 컨셉을 유도한 건 아닌데
0: 아, 네. 되게 인물도 좋고
1: 감사합니다.
0: 되게 매력적으로 또 생기셨는데
1: 감사합니다.
0: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이렇게 하는데 팀을
1: 좋게 얘기해줘야지.
0: 전혀 인정하지 못하는 어떤 표정으로
2: 아닙니다,
0: 보라보고 있는데
2: 아닙니다.
3: 멋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0: 사실 본인 이제 이 판도라의 무대를 저도 앞에서 봤지만 되게 강렬했어요.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의한 이야기로 이렇게 그 이야기를 서사로 풀어낸 음악인데 또 이 팀을 결성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1: 네. 저희가 처음에 네. 만나게 된 게 이제 경기 신화 오케스트라에서 인턴 활동을 셋이서 같이 하다가
0: 아, 악단에서
1: 네,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본의 아니게 그 연수가 있잖아요, 인턴은.
0: 네.
1: 그래서 그 연수를 다 채운 사람이 이렇게 세 명밖에 없습니다. 원래 총 7명이었는데
0: 오.
1: 다들 잘 돼서 나가가지고
0: 아, 잘 돼서?
1: 네.
2: 다른 곳으로 갔는데 저희 셋만 덩그러니 모여서 남아가지고 인턴에서
0: 오.
1: 우리도 잘 되자 해가지고 셋이서 팀 결성해서
0: 아 그래서 그 안에서의 악단 생활을 하다가 서로 세 명이서 의기투합을 해서 우리 뭔가를 만들어보자.
1: 네 맞습니다.
0: 그렇게 해서 세 분의 합을 이제 판도라라는 팀을 만들었고 또 음악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들어낸 음악의 합이 잘 맞았나요?
3: 저희가 성격적으로는 셋이 성격이 다 달라요. 그래서 네. 맞추기가 좀 굉장히 어려운 성격인데 음악을 할 때는 합이 굉장히 잘 맞아가지고 네. 즐겁게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0: 앞서 대기실에서 제가 잠깐 이게 세 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잠깐 들어봤는데 서로 디스를 하더라고요.
3: 저는 안 했습니다.
0: 가장 오빠고 이렇게 네. 연년생이라고 했는데 네. 첫째, 둘째, 셋째 네. 가장 사실 오빠인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오빠의 느낌이 아니라 약간 동생 다루듯이 이렇게 좀 하던데 맞나요?
3: 저희가 붙여 준 별명이 하나 있는데 네. 검정 고무신에 나오는 흰색 강아지를 닮았다라고 해서 땡구라고 네 땡구라고 아, 불러요. 네.
1: 제가 팀의 대표를 하고 있으니까
0: 네.
1: 그래도 좀 이렇게 했을 때 받아줘야 팀이 잘 굴러가지 않을까 해서
0: 아 오빠의 마음으로
1: 네, 동생들이 그냥
2: 그런 건 장난을... 몰랐네요.
3: 처음 알았습니다.
0: 처음 알았어요? 아 그래도 오빠니까 그냥 동생들의 어떤 뭐 장난스러움도 그냥 오빠 마음처럼 품어준다.
1: 네 맞습니다.
0: 아 근데 이제 앞에서도 이제 음악에 되게 강렬했는데 의상도 되게 강렬해요. 어떤 의상의 아이디어는 누가 내신 건가요?
1: 보통
2: 의상도
1: 제가,
2: 네.
1: 제가 내긴 합니다.
0: 오~
1: 그 일단 튀어 보여야 되니까 좀 멋있어 보여야 되니까
0: 네.
1: 이런저런 의상 서치를 하다 보면 항상 이제 좀 밖에서 입었을 때 부끄럽고
0: 네.
1: 그 요즘 말로 이제 킹 받고 뭐 이런 의상들을 제가 잘 골라요. 그래서 이제 입어 달라고 입고 한번 하자고 이렇게 요청을 하면 잘 입어줘서
2: 그랬고. 저번 주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때는 그

0: 그때는 사진도 잘 안 찍었어요. 너무
1: 창피해서.
2: 결과적으로는 멋있다.
0: 계속 괜찮다고 그래도, 막.
1: 그래도 그걸 따라준다는 거 아니에요.
3: 저희가 굉장히 네, 반대를 하다가 네. 리더 말 듣자 해가지고
0: 싫다고 싫다고 원성을 했는데.
1: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입은 의상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진짜 좋아요. 그 약간 여사제 느낌도 나고 그리고 지금 사실 보이지 않겠지만 시청자분들께서 보이지 않겠지만 맨발이에요 지금. 이것도 사실 컨셉인 거죠?
3: 네 맞습니다.
1: 왜 감췄어요 근데? 아 되게 멋있는데. 그리고 의상도 너무 잘 어울리고.
0: 맨발로 네. 무대를 오르는 게 원래는 이게 예의가 아니니까. 음악만 저희가 그렇게 하지 실제로는 저희 둘이 좀 유교처럼 좀 보수적으로 막 살 내놓는 것도 부끄러워하고 이러는데 덕분에 이렇게 네. 많이 바뀌었어요.
1: 그래도 팀 음악 안에서의 강렬한 음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팀 리더의 오빠의 말을 너무 잘 따라주고 있으니까
0: 동생으로서 네. 오빠의 말을
1: 그래도 너무 오빠가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0: 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네 아까 대기실에서 탈을 또 가져오셨는데 그 탈을 이제 무대 위에서 직접 쓰고 또 연주하신다고요?
4: 네 맞습니다. 그 저희 음악이 북청사자노름 그 탈춤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신화의 내용과 북청사자노름을 결합하다 보니까 그 두 개의 매개체를 뭘로 찾을 수 있을까 하다가 네. 탈이라는 매개체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디자인은 조금 신화적으로 근데 제작 과정은 전통 방식으로 네.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1: 그 판도라의 음악이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를 음악으로 만들고 있는데 어떤 계기로 이렇게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게 됐을까요? 계기가 너무 궁금해요.
0: 사실 영향을 엄청 많이 주신 분이 계세요. 저희 팀 색깔 자체에 그 원일 감독님이
1: 원일 감독님께서
0: 네, 예술 감독으로 재직하셨을 때 저희가 인턴으로 감독님이 뽑아주신 거거든요. 네네네네네. 저희를 그때 디오니소스 로봇이라는 공연의 신화 중에 하나의 인물로 공연을 했을 때 저희가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만의 신화를 하나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처음 시작은
1: 그때 당시에 원일 감독님의 영향으로 그런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이야기를 택했다고 했는데 사실 또 우리 동양 신화도 있잖아요. 또 팀을 할 때에 꼭 그리스 로마 신화를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아마 그때 같이 함께 음악을 하면서 악단에서 하는 음악을 하면서 그 이야기가 되게 잘 맞았었나요?
4: 그게 감독님이랑 뭔가 공통된 게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그런 신화적 이야기나 옛날 이야기 뭐 이런 게 관심이 많았었어가지고 네. 옛날 전래동화나 이런 것보다는 같은 신화로 하는 게 조금 더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았고 그때 원일 감독님이 저한테 따로 이제 연주하라고 해주셨던 곡이 하나 있는데 그 곡이 약간 인조인간 로봇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 근데 그 인조인간 로봇을 만드는 신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생각해낸 게 이제 대장장이 신 헤파이스토스가 주제로 돼서 네 작곡을 하게 됐습니다.

0: 그래서 총 저희가 마키아, 대장장이 신, 푸른 옹기 이렇게 그리스 로마 신화를 주제로 한 세 개 곡을 가지고 있고요.
1: 네.
0: 앞으로 이 주제로 조금 더 확장해서 작곡을 계속 하지 않을까 싶어요.
1: 네. 그럼 이제 그 이야기의 버전들이 계속 이야기가 서사가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1: 아, 정말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바탕으로 음악을 계속 만들 계획이신데 그러면은 이제 어찌됐든 간에 또 서로의 팀의 어떤 화합도 되게 중요하고 그 이야기를 완성하게 가기 위해서는 이 팀이 되게 오랫동안 유지가 돼야 될 텐데.
2: 그게 제일 중요하죠.
1: 네. 네. 근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티격태격하면서도 정말 오빠 동생처럼 뭔가의 그런 서로의 화합을 잘 이끌어내고 또 음악을 할 때는 더 화합이 잘 맞다고 했는데 이 팀을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이어갈 마음이 서로 각자 다 준비가 돼 있는 거죠?
2: 그럼요.
0: 네. 이번을 계기로 네. 확실하게 한번 해보자 라고 셋이서 딱 화합을 했습니다.
1: 다음에도 와서 그 뒷이야기까지 계속 꾸준히 들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같이 함께 해봤습니다. 그때는 또 의상도 또 뭔가 많이 달라지겠네요.
2: 네, 그땐 또 어느 파격적인 의상을 입을지 기대가 저희도 돼요.
1: 서로의 팀의 어떤 의상을 오빠한테 맡기다 보니까 앞으로의 또 어쨌든 팀 안에서 다양하게 입는 의상의 스타일이 어떻게 변할지 본인들도 되게 많이 기대가 될 것 같아요.
0: 뭐 의견을 내주시면 입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
3: 네, 되게 판도라의 상자 같고 그 매 곡을 준비를 할 때마다 되게 긴장되고 기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2: 틀을 벗어나게 항상 의견을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신기할 정도로 그 틀에 항상 벗어나는 아이디어로 그래서 되게 좋아요.
1: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되게 풍부하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팀 안에서의 음악도 그렇지만 의상까지 책임져주는 정말 리더의 오빠잖아요 사실.
2: 뭐 그렇습니다.
1: 뭔가 인정할 수 없는 표정을
2: 오빠.
1: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또 판도라의 음악이 더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판도라의 음악을 한 곡 더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에 만나볼 음악도 한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그 푸른 온기라는 곡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파이스토스 신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1: 네.
0: 헤파이스토스가 태어났을 때 부모에게 이제 버림을 받고
1: 네.
0: 다른 양모에게 이제 키워지는 일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기를 직접 낳아준 부모님과 자기를 따로 길러준 두 부모님의 상반된 모성애. 내 아이지만 버렸고 남의 아이지만 내가 키웠고 그래서 그런 따뜻한 모성애와 차가운 모성애를 표현한 곡입니다.
1: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 너무 즐거웠고요. 나와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1: 네. 그럼 헤파이토스를 낳아준 어머니 헤라와 길러준 어머니 테티스의 모성애를 표현한 판도라의 푸른 온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는 음악으로 그려낸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봤습니다. 조선시대의 별주부 전부터 신라의 사자춤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까지 시대를 넘나드는 이야기들을 음악으로 만나봤는데요. 오늘의 음악 여행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한국인들의 스토리텔링 실력은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의 음악 속에도 녹아들어서 세상에 없던 새로운 음악들이 더 많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 웃고 울고 또 공감하면서 삶의 순간들을 함께 나눠왔습니다. 그 힘은 오늘날에도 우리 음악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다채로운 작품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음악과 이야기가 만나는 더욱 특별한 무대가 펼쳐지길 기대해봅니다.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김준수의 아지트,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0: 시적인 언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고요로 가야겠다.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일필 휘지. 여기 그림은 덧칠이라고 하는데 서예는 덧칠이 없거든요. 한번 획을 벗으면 별로 끝이거든요.
1: 스무크로키라는 게 이제 모델의 움직이다가 잠깐 정지한 모습을, 순간적으로 정지한 모습을 빠른 시간 내에 그리는 게 크로키거든요. 서예를 했으니까 일필로 한번 해보자. 타고난 게 운명이라 그러면, 운명은 이제 피할 수도 있거든요. 그림을 그리는 건 숙명이다.
0: 손이죠, 그냥 손. 탈 수 있는 게 많은 손.

저는 수묵그로키를 하고 있는 석창우라고 합니다. 초기에 이제 서예 작업을 하다가 누드그로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동양의 서예하고 그 서양의 크로키를 접목한 그 수묵그로키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이제 서예를 우습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나오는 거 보면 막 썩썩썩썩 하면 다 나오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서예가 그림보다 훨씬 쉬운 줄 알았어요. 나중에 해봤더니 서예가 그림보다 훨씬 어려워요. 그러니까 서예는 획 하나만 잘못하게 돼도 그냥 다 저기 되거든요. 이제 덧칠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서예는 진정한 예술입니다. 이거는 순간에 조금만 뭔가 비틀어져도 작품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서예를 했기 때문에 이런 그 작업도 하고 그런 거지. 서예를 안 했으면 이런 작업을 못하거든요.

이게 당시에 이제 전기 점검을 하다가 보통 스위치가 그 한 스위치 하나를 끄게 되면 세 개가 동시에

끊어지는데 한 개가 고장이 나가지고 거기에 이제 살아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졌다가 이제 감전이 된 거죠. 22,900볼트에. 그래서 만진 기억만 있고 그다음에 깨보니까 병원이더라고요. 양손이 있을 때 손으로 웬만한 거 다 하다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됐었는데 그게 가장 이제 힘들었죠. 안 불편한 걸 찾는 게 더 빠를 거예요. 숨 쉬는 거, 걸어 다닐 수 있는 건 할 수 있으니까 그 외에는 전부 불편했죠.

다쳤을 때 애들이 어렸었거든요. 그러니까 나 다치기 한달반 전에 둘째가 태어나고 그 위에 이제 누나가 있었는데 이 애들이 커가면서 양팔이 없이 아무것도 안한 아빠보다도 내가 뭔가를 하는 아빠를 비치기 위해서 찾았었거든요. 뭘할 건가. 근데 마침 그 둘째 애가 5살쯤 됐을 땐가 그림을 그려달라면서 가져와가지고 거기 보니까 새 그림이 책을 가져왔더라고요. 그 그림이 그리기 전에는 뭔가를 하려고는 노력하는데 무엇을 할지를 몰랐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양팔이 없다 보면 일반적인 건 아무것도 할수 없다 그런 게 진단이 나와 있을 때니까 그런데도 뭔가 찾다가 보니까 처음에 참새를 그렸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더잘 나오더라고. 잘 그려졌으니까 아, 할수 있는 게 있겠구나. 이걸로 하면 되겠구나. 그런 이제 마음을 가졌죠.

처음에는 이제 그 화실에 갔더니 양팔이 없으면 자기들이 가르친 사람이 없고 그리고 다양한 물감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할수 있겠느냐고 그러면서 다른 취미를 가져보는 게 어떠냐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아내하고 생각한 게 사군자는 먹 하나입니까? 가능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지인이 아는 이제 여태명 선생님을 찾아가 가지고 그 사군자 좀 배우겠다고 했더니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제가 포기할 때까지만 가르쳐 주십시오 했더니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죠.

모든 게 다 힘들었어요. 붙잡는 자체도 이 갈고리하고 붓하고 다 같이 딱딱하고 그래가지고 잡게 되면 도망을 가더라고요. 자꾸 하다 보면. 그래가지고 거기에 구멍도 뚫어서 하고, 그리고 또 작업대가 일반 사람들 작업대는 너무 높아가지고 안 되고 더 낮아야 되거든요. 더 낮은 데다 하니까 허리를 굽혀서 하니까 막 몸살 나고 막 코피까지 났었거든요. 맨 처음에 할 적에는 손 모양 같은 걸 했는데 그걸로 하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별로. 근데 이제 이 갈고리는 훨씬 그보다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 갈고리로 바꿨죠.

처음이 힘들지, 그다음부터는 괜찮아요. 몸이 여기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웬만한 건 그냥 수영을 해버려도 몸이. 손이죠, 그냥 손. 할수 있는 게 많은 손. 그러니까 양팔이 없으면 할수 없는 게 많은데, 이걸 사용함으로 인해서 할수 있는 게 많이 생긴 거죠.

보통 이제 이게 그 일반적으로 사군자 붓을 썼거든요. 탄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글자가 더 오래 걸리죠. 그림은 순식간에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글씨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획 하나도 틀리게 되면 이제 그 버리

처음에 이제 그 누드크로키를 접한 게 그 현대미술관에서 1년 과정에 그 이론 공부를 하다가 그 수강생 중에 한 사람이 누드크로키 한다고 이제 해서 갔었는데 그 누드크로키를 봤더니 누드 모델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막 산수도 보이고 막 다양한 모양이 보이더라고요. 포즈에 따라서 아 이걸 나는 서예를 했으니까 일필로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작업을 했죠. 그러니까 스무크로키라는 게 이제 이 모델의 움직이다가 잠깐 정지한 모습을 순간적으로 정지한 모습을 빠른 시간 내에 그리는 게 크로키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서예 기법으로 해가지고 모델이 움직이는 걸 눈으로 관찰해가지고 보이게 되면 그걸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했었거든요. 누드 모델에서 스포츠로 돌아갈 계기가 일본에서 나간 올림픽 때 미셸 컨이라는 선수가 있었거든요. 미국 선수였는데 그 사람 동작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포즈를 그려봐야겠다 해가지고 한동안 그 사람을 그리다가 김연아가 나와서 2009년인가 그때 뭐 세계선수권 대회인가 우승하면서 절창기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김연아를 그리기 시작했죠.

움직이는 거니까 멈춰져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중간에 영상을 보면서 중간에 캡처라든지 해가지고 뽑아내는 게 상당히 힘들죠. 그러니까 이게 그 손이 있는 사람 손으로 하면 쉬운데 전 이제 마우스를 발로 하거든요. 그 발로 하다 보면 놓쳐가지고 순간 놓쳐가지고 그 넘어간 걸 캡처를 하게 되는 게 좀 힘들었거든요. 내가 원하는 포즈를 캡처를 하게 되면 덜 힘들게 했을 건데 그런 게 좀 힘들었습니다.

2011년도 평창올림픽 실사단이 왔을 때 김연아의 그 풀로 증가 그걸 그려가지고 실사단한테 보여줘가지고 실사단들이 상당히 감동한 그 일이 있었거든요. 그 그 사람들이 지나가는 복도에다가 펼쳐놓고 작업을 했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이 사람들이 안 가고 한 시간이 넘게 거기 있더라고요. 휴식도 안 하고. 그렇고 나서 그냥 그 반응이 더 좋아져가지고 이제 됐다고 그 김진선 강원도지사님이 나중에 책을 냈는데 그게 내가 엄청 역할을 했다고 써놨더라고요.

현대미술관에서 이론을 공부했을 때 김태정 교수님이 강의를 했었는데 가장 한국적인 작품을 해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찾다 보니까 저 한국의 전통 그 공연, 그다음에 한국 사람, 한글 이렇게 세 개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중점적으로 이제 작업했는데 그 과정에서 거기 정동극장에 그 마침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공연을 보면서 그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줘가지고 그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몸짓이 이제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주제가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그 스포츠 선수들 그다음에 이제 뭐 축구, 뭐 야구, 아이스 댄싱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목 같은 것도 하고 또 춤 같은 것도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연극도 그리고 그렇게 다양하게 이제 사람이 움직이는 모습을 다 그리게 됐죠.

거기 광명 돔 경륜장에서 그러니까 월드컵 축구 선수들을 대상으로 이제 작업을 한 게 있었는데 그걸 전시했었는데 거기 관장님이 여기 한번 경륜을 거려가 전시해 볼 생각이 없냐 해가지고 거리게 됐었거든요. 근데 스피드가 끝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확 지나가는 스피드하고 사람하고 그 자전거하고 일체감이 딱 보이고 그래서 아 이걸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작업을 했죠. 그러니까 1년 넘게 계속 경륜장에 가가지고 작업을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전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 자전거라는 게 페달을 밟지 않으면 쓰러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 인생의 페달을 밟지 않으면 나아가지를 못하거든요. 가장 절실했던 게 뭐냐면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자식들한테 그 할 수 있다는 게 있다 보니까 이게 내 일상이고 생활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집중을 했었죠.

0: 보통 개인전을 하게 되면 그간 많은 작품을 한 작품들이 자꾸 세상을 나가려고 막 아우성을 치거든요. 오래간만에 이제 했는데 작품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작품들이 좋아하면 사람들도 좋아하더라고요.
1: 석청화백님은 국내에 의수화가 1호라는 타이틀이 있긴 한데요. 이러한 좀 신체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 화백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 전시의 주안점은 정중동의 미학, 침묵, 그리고 하나의 절제된 조용한 깊이감을 보여줬다는 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신체가 갖는 역동성, 생동감을 보여줬다면 이번에는 자연이 지닌 본질의 침묵에 대한 깊이, 또 미학적 담론에 대한 해석, 이 부분을 새롭게 선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0: 그게 사람을 표현한 거거든요. 평소에는 이제 그 사지를 다 이제 표현하다시피 했는데 이번에는 거기 사람의 머리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 머리만 표현하더라도 사지가 있는 것처럼 느낌이 오더라고요. 보는 사람에 따라 다양한 감정을 느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스펠로라는 곳에서 꽃축제가 있었어요. 동네 입구에서부터 성당까지 가는 길을 꽃잎을 따서 여러 가지 문양을 만들어서 이제 주교님이 그걸 밟고 성당까지 가는 그런 행사인데, 그 뒤를 따라가면서 봤더니 다양한 이제 색깔의 꽃잎으로 다양한 모양이 만드는 게 한번 색깔도 해보자 그런 느낌을 받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말축제가 있었는데 밑에서 본 게 아니고 베란다, 2층 베란다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 축제를. 그래서 밑으로 내려다봤더니 거머리만 보이더라고요. 그 아우성도 있고 다양한 느낌이 막 전해져가지고, 아, 굳이 사지를 다 그릴 필요가 없지, 머리만 그리더라도 뭔가 전달이 되겠구나. 그걸 이제 그때 해서 작업을 해보고.

그때 이제 치유를 이제 생각하고 됐거든요. 그때는 뭐 치료제도 없고 그냥 암담한 상태였죠. 백신도 안 나오고 그런 상태인데 번지는 거 계속 번지고 그러니까 십자가가 많이 있잖아요. 십자가도 되고 병원도 되거든요. 같이 이제 신하고 인간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이제 그런 걸 만든다. 그런 의미로 이제 작품을 한 것이죠.

0: 그 성경에 있는 그 말씀 중에서 내가 이제 필사하면서 이제 그 괜찮은 단어를 따로 적어놨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이 작업에 적어놓은 거거든요.
1: 지금 선생님 마음에 가장 와닿는 단어를 하나 꼽으라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0: 행함이라고, 행함. 뭐든지 하지 않으면 이루어지는 게 없거든요. 페달을 밟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다시, 또 우리 인간은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죠.

제가 다쳤을 때 30살이어서 30년을, 그러니까 손 있는 30년, 손 없는 30년을 이제 보냈었는데, 60살이 되고 나서 그때 이제 그 뒤를 봐봤으니까, 생각을 해봤으니까, 손 있을 때 30년하고 손 없을 때 30년을 생각해봤더니, 손 없을 때 30년이 더 행복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그 인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내가 다쳤어, 팔이 없어, 다리가 없어, 사실이잖아요. 옛날 괜찮았던 시절을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부터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부터 내가 뭘 할 건가. 그러니까 현재의 걸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할 건가. 할 것 다양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양팔이 없는 사람도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 보면 이제 저보다 이제 약하게 다친 사람도 있고 많이 다친 사람도 있지만 뭐 스티븐 호킹 같은 사람 아무 움직이지도 못하는데도 그런 건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할 수 있는데 안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이제 수용을 하고 할 걸 찾다 보면 즐거운 삶을 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지금의 삶을 좀 한마디로 표현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세요? 현재의 삶.
1: 현재의 삶이 이제 그 양손이 없는 거는 상당히 단점이 되는데 그 양손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림을 그릴 때 보게 되면 온몸을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온몸을 움직이러 나온 선하고 이제 팔이 있을 때 그 깔짝깔짝 하는 선하고는 천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손이 없는 거는 단점이지만 손이 없음으로 인해서 온몸을 움직이는 이제 장점이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킨 작업을 하고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에 이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어떤 작가로 남고 싶은 것보다도는 이제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작업을 하는 작가로 남고 싶어요. 저는 예술이 생활인 석창우 작가입니다.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오늘 그 무관중 음악회인데 한 10분 정도 12분 정도 계신 것 같네요. 재밌으셨어요?
1: 네.
0: 예, 감사합니다. 아, 저희가 그 앵콜로 따로 준비하지는 않았고요. 원래 앵콜이라는 말 뜻이 오늘 연주한 곡 중에 소위 말해서 재청이요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맨 여기 들어오다 보니까 그 목련꽃이 정말 예쁘게 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련화를 오늘 앵콜로 준비해 봤습니다.

0: 수백 년의 시간이 스며들어야 비로소 완성된다는 고택의 아름다움은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과 지혜가 남아있어 품격을 더해줍니다. 전통 가옥의 특징을 잘 살리면서도 자연을 닮은 외관과 함께 시대를 앞서갔던 집주인의 사상과 철학,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죠. 흔히 집은 건축가가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완성해가는 미완성의 공간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고택이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그곳에는 어떤 이야기와 정신이 깃들어 있을까요? 새소리가 반갑게 맞이하는 한마을에 고즈넉한 집 한 채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민가인 맹씨행단입니다. 조선 초기 청백리로 이름을 떨친 고불 맹사성이 후학들을 가르치면서 살던 집인데요. 조선 초기 이조판서 우의정, 좌의정을 두루 거친 명지상이 살았던 집이라기엔 너무나도 아담합니다. 검소하지만 결코 누추하지 않은 청백리 정신이 느껴지는데요. 단출한 외관에서 오히려 당당한 기품이 배어 나오는 듯 합니다. 고려의 용맹한 장군과 조선의 명재상이 대를 이어 800년 이상 같은 자리를 지켜온 맹씨행단은 정면 네 칸, 측면 세 칸, D자 모양의 건물인데요. 중앙에 대청마루를 사이에 두고 좌우로 방이 있는 소담한 구조가 주인의 성품을 닮았습니다. 맹사성의 고택에는 온몸으로 세월을 이겨낸 두 그루의 은행나무가 뜰을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맹사성이 직접 심었다고 전해지는데요. 맹씨행단이라는 이름도 이 은행나무 아래서 후학을 가르치고 학문에 정진했다는 데서 유래했습니다. 음악에도 관심이 많았던 맹사성은 이곳에서 단소를 즐겨 불었다고 하는데요. 강호에 묻혀 유유자적 살아가는 삶을 노래한 최초의 연시조 강호 사시가도 호젓하게 만년을 보낸 이곳에서 탄생한 게 아닐까 짐작해 봅니다.
1: 강호의 가을이 찾아드니 물고기마다 살쪄 있다. 작은 배에 그물을 실어 물 흐르는 대로 던져두고 이 몸이 소이라는 것도 역시 임금님의 은혜로다.
0: 시문에 능할 뿐 아니라 음악에도 조예가 깊었던 맹사성은 세종의 뜻을 받들어 악을 정비하고 유교에 입각한 조선을 예악의 시대로 이끌었습니다.

맹사성은 이곳에서 당대의 재상이었던 황희, 권진과 함께 교류하면서 각각 세 그루씩 모두 아홉 그루의 느티나무를 심었습니다. 금곡천 뒤에 정자를 세워 시문을 지어 읊고 나란히를 논의하기도 했는데요. 구계정 삼상당이란 두 개의 현판이 돈독했던 세 사람의 역사를 말해줍니다. 아쉽게도 600년의 풍파를 견디지 못하고 지금은 두 그루만 남아있는데요. 쓰러질 듯 휘어진 허리가 숱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듯 합니다. 조선의 청백리로 이름을 떨친 고불 맹사성이 살았던 고택. 맹시행단을 보면서 생각나는 말이 있습니다. 집은 주인을 닮는다. 조선시대 최고의 요직을 두루 거친 고관대작이 만년에 살았던 집이 세 칸, 네 칸의 작고 소박한 모습이었다니 지금도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전라남도 땅끝 마을 해남에는 맹시행단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른 고택이 있는데요. 대를 이어 명가의 맥을 잇고 있는 해남 윤씨 종택 노구당입니다.

자연의 이치에 몸을 내맡긴 비자나무가 해남의 바람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묵묵히 세월을 견뎌냅니다. 나무숲에 둘러싸인 노구당은 전라남도 남아있는 민가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오래된 집인데요. 어부사시사로 유명한 고산 윤선도가 살았던 집인데요. 윤선도의 4대 조부가 이곳에서 터를 잡고 집을 지었습니다.

노구는 늦봄과 초여름 사이 잎이 우거질 때 내리는 비라는 뜻인데요. 여름날 집 앞에 은행나무에서 은행잎이 떨어지는 것이 마치 초록비가 내리는 것 같아서 노구당이라고 하고요. 또 담장 뒤 대나무 숲에 부는 바람 같다고 해서 노구당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사랑채인 노구당은 효종이 윤선도에게 하사한 집인데요. 원래 수원에 있었던 것을 해체해 그대로 이곳에 옮겨 다시 지었습니다.

확고한 자기 철학을 바탕으로 한 시대를 치열하게 살았던 고산 윤선도. 그는 20년 가까이 유배 생활을 하면서 자연을 벗삼아 은둔의 시간을 견디고 많은 시조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숱한 명문 종가 중에서 노구당이 문화예술의 산실로 자리 잡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배경 중에 하나로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유교적 이상향을 갈망해 노구당과 월림을 조성했지만 유학의 원리에 안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흐름과 가치를 수용하고 실천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는데요. 시대의 요구를 짚어내고 미래를 준비하는 포용력이 바로 예술명가의 비결이었습니다.

남도 끝자락인 해남 연동마을에 있는 노구당은 우리 문화예술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작의 고향인데요. 고산 윤선도가 사랑채를 짓고 시구를 떠올렸던 풍류 공간이자 공제 윤두서가 한국 회화사의 최고로 손꼽히는 자화상을 그린 화실이었습니다. 또 다산 정약용과 남도 화단의 시조인 소치허련, 차 문화의 성인인 초이선사도 윤씨 집안과 인연을 맺으면서 노구당에서 활약했는데요. 노구당이라는 이름처럼 싱싱한 빗방울을 조선 문화판에 흩뿌렸고 그 역사와 전통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름다운 조선시대 전통 정원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고택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자연의 유교적 세계관을 담아 그 곁에서 몸과 마음을 닦던 선비의 공간으로 떠나봅니다.

고즈넉한 바람 소리가 시가 되어 머무는 곳. 조선 후기 학자였던 주재성의 고택에 있는 연못, 무기연당입니다. 보통 별당에 있는 정원은 종가보다 규모가 작은 편인데 무기연당은 규모나 건축물의 미감이 종가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0: 네, 호로 삼았는데요. 연못가의 서당에서 학문에 전념하며 유유자적한 삶을 살았습니다.
1: 바람에 몸을 씻는 곳이라는 뜻의 풍룡루.

떠있는 듯한 정자, 파환정인데요. 자연의 삶을 어찌 벼슬과 바꿀 수 있겠는가는 주인의 단호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4만 무기 연당은 자연의 유교적 세계관을 담고 그 곁에서 몸과 마음을 닦던 선비의 공간입니다. 주재성은 1728년 영조 때에 이인자의 난이 일어나자 의병을 일으켜 관군과 함께 난을 진압한 의병장이기도 하죠. 무기 연당의 무기는 논어 선진편에 나오는 구절에서 따왔는데요. 벼슬에 연연하지 않고 자연에 묻혀 지내겠다는 선비 정신을 닮은 글자라고 합니다. 무기 연당은 네모난 연못 가운데 둥근 섬을 만들고 괴석을 쌓아 산의 모양을 본떠 놓았는데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는 우주적 세계관을 담은 연못입니다. 이인자의 난을 평정하고 난 뒤 임금이 내린 벼슬도 마다하고 초야에 묻혀 지낸 주재성. 그는 하완정에서 연못을 바라보며 즐겁게 사는 세상살이를 어찌 벼슬 따위와 바꿀 수 있겠는가 라는 뜻의 하완이라는 글을 마음에 새기며 선비로서 은둔과 절개를 지켜냈습니다. 하완정에는 그의 삶에 공손히 화답한 영의정 김재로의 시가 걸려 있습니다.

나라가 위급할 때는 장수로서 책임을 지고 평소에는 고향에 은둔하며 자연을 벗삼아 학문에 매진했던 주재성. 욕심을 버리고 자연에 순응하며 조용히 살겠다는 선비 정신이 무기연당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는 고택들은 대부분 명망이 있는 가문입니다. 오래됐다는 것은 그만큼 역사가 있는 집이라는 뜻이겠죠. 동학농민운동이나 한국전쟁을 거치면서도 크게 훼손되지 않았다는 것은 인심을 얻은 집안이라는 방증일 겁니다. 평소 도덕성에 문제가 있었던 양반 가문들은 환란의 시기에 어떤 식으로든 훼손된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럼에도 오랫동안 집을 건사할 수 있었다면 사회적으로 검증을 거친 가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개인의 사사로운 명예나 이익보다 나라의

앞날을 걱정한 선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의 손길을 내민 만석군, 학자로서 높은 경지에 올라 미래를 준비했던 재상, 그들의 정신과 철학이 담긴 삶의 공간을 우리는 명가 고택이라 부릅니다.

정갈한 마당 한가운데 소담하게 핀 모란꽃이 양반의 기품을 닮아 있습니다. 조선 후기의 학자이자 서예가인 추사 김정희가 태어나 유년 시절을 보낸 전통 가옥 충청남도 예산에 있는 추사고택입니다. 18세기경 추사의 증조부가 지은 집으로 우리나라 양반 문화의 정갈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건물 사이에 돌계단과 축대가 균형 있게 들고 나면서 세심하게 짜맞춰져 있어 고택의 기품을 더합니다.

곳곳에 걸린 현판과 주련을 통해 추사 글씨의 파격적인 조형미를 감상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죠. 비 내리는 후원이 고택의 운치를

고고함이 배어있는 추사고택, 발길 닿는 곳, 눈길 머무는 곳마다 은은한 묵향이 배어나온 듯 합니다.

높은 소설대문도 담장도 없이 활짝 열린 고택 장독대에 항아리가 즐비하게 늘어서 손님을 맞이하는 곳. 300여 년 역사를 오롯이 담고 있는 충청남도 논산의 명제 고택입니다. 고택과 역사를 같이 하는 느티나무와 노송들이 자연 가림막이가 되고 아름드리 배롱나무가 담장이 되고 대문이 됩니다. 명제고택은 조선 숙종 때 지은 대학자 명제 윤중이 살던 양반 가옥인데요. 그 호를 따서 명제고택이라 부릅니다. 명제고택은 크게 안채와 사랑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시원스럽게 개방된 사랑채에 누마로 창문을 열면 수려한 정원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0: 조선 후기 대학자였던 명제 윤중은 숙종 임금이 무려 18번이나 벼슬을 내렸지만 끝내 모두 사양해서 백이정승으로 불렸는데요. 생활 또한 너무나 청빈해서 명제 고택도 제자들이 지어준 집입니다. 대쪽 같은 성품과는 달리 비우고 베푸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는데요. 이런 가풍이 후손까지 이어져 동학농민전쟁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도 고택이 소실되지 않고 300년 넘게 지켜올 수 있었습니다.
1: 내 집은 아무것도 숨길 게 없기에 담을 두르지 않는 것이요.
0: 현재 윤중의 후손들은 대대로 이어온 내림 음식의 깊은 맛을 장 담그기 문화를 통해 계승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의 마음 따라 오늘도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곳 명제고택에서 선비의 정신과 지혜 그리고 배려를 배웁니다. 시대와 지역은 달라도 모두가 인정하는 명가고택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깊은 통찰과 실천이 따랐다는 점인데요. 시류에 휩쓸리지 않은 삶의 철학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낡은 석가래와 빛바랜 현판을 달고 있어도 여전히 빛나는 명가 고택, 또 하나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입니다.

한 시대를 풍미하면서 걸출한 작품을 쏟아낸 거장들은 어디에서 영감을 얻고 또 어떤 공간에서 작품에 매진했을까요? 손에 잡힐 듯 산수화로 빼어난 심은 구절로 가늠할 수 없는 학문적 깊이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주인공들에겐 특별한 인연으로 맺어진 그곳이 있습니다. 선조들의 뜨거운 열정과 예술혼이 살아 숨쉬는 곳을 만나봅니다.

산인 듯 바위인 듯 꿈결인 듯 생쉬인 듯 강물 위에 떠있는 세 개의 봉우리 단양 8경 중 제1경으로 꼽히는 도담 삼봉입니다.

이곳에 조선시대 천재 화가 단원 김홍도의 마음을 사로잡는 풍경이 있었는데요. 단양팔경 중 오경인 사이남입니다. 단원 김홍도는 이곳의 아름다움을 화폭에 담기 위해 1년 동안 고민한 끝에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그림에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그에게 쉽게 붓을 허락하지 않은 사이남을 보고 추사 김정희는 하늘에서 내려온 한 폭의 그림이로세 이렇게 칭송했다고 합니다. 최고의 경지에 오르면 안목도 통하는 걸까요? 단원 김홍도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고혹적인 절경. 사이남에 깃든 뜨거운 예술혼이 그의 붓끝에 닿아 마침내 한 폭의 그림으로 살아났습니다.

해남 노구단과 함께 남도 회화의 산실로 꼽히는 진도 울림산방, 조선 후기 남정화의 대가, 소치 허련의 화실입니다. 그는 스승이었던 추사 김정희가 세상을 떠나자 고향인 진도로 낙향해 이곳에서 붓을 잡으며 여생을 보냈습니다. 울림산방은 아침 저녁으로 짙은 연무가 숲을 이른다고 해서 소치허련이 붙인 이름인데요. 바로 이곳에서 그의 아들인 미산허영과 손자인 남농허건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남종화의 맥이 이어져 왔습니다.

눈이 가는 곳마다 평화로운 절경이 마음을 감싸주듯 한데요. 구름들이 운 울림산방이 한 폭의 그림이 됩니다. 저도 드라마나 영화 촬영하면서 산 좋고 물 좋은 명소들 많이 다녀봤는데요. 예술가의 뒷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니까 알고 있던 곳인데도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새롭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이 자연을 화폭 안으로 끌어들였다면 글을 쓰는 문인들에게 자연은 또 어떤 방식으로 영감을 주었을까요? 전라도에는 유난히 예향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곳이 참 많은데요. 수려한 계곡 옆에 정자를 지어놓고 문학의 풍류를 즐긴 시인들을 위한 공간을 만나봅니다.

무등산 서북쪽의 원효계곡 줄기를 따라 펼쳐지는 풍경이 한 폭의 산수와 같습니다. 수려한 풍경을 따라 시인 묵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호남에 이름난 정자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죠.

그리고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담양군이 경계를 이루는 곳에 아담한 정자 하나가 보이는데요. 바로 환벽당입니다. 가사 문학의 대가 송강정철이 벼슬길에 나가기까지 이곳에 머무르면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곳에서 명연들에게서 학문을 배우고 이봉룡에게서 시를 배웠는데요. 그의 성산별곡에는 황벽당 주변에 산수경관이 담겨 있습니다. 인근에 살던 소세공 양산부를 비롯해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던 송순, 김인우, 송시열, 기대승 같은 명사들이 이곳에서 자연 경관을 즐기며 시문을 지었다고 하는데요. 왜 환벽당을 시가 문학의 산시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남도의 끝자락 만덕산 기슭에 자리한 다산초당은 조선 후기 실학을 집대성한 다산 정약용이 유배 생활을 한 곳입니다. 1801년 천주교도 박해 사건에 얽혀 강진에 유배된 정약용은 18년을 강진에서 보냈습니다. 그 중에 10년을 다산초당에 머물면서 실학 연구에 몰두했는데요. 그는 이곳에서 목민심서, 경세유포를 비롯해 무려 500여 권의 방대한 책을 완성해냈습니다.

정약용의 호가 다산인 것은 마시는 차와 관련이 있는데요. 초당 뒷동산인 다산에 차가 많이 나는 것을 알고 자신의 호를 다산이라 지을 정도로 차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직접 차나무를 가꾸고 손수 만든 차를 마시며 학문과 지필에 몰두해 있는 다산의 그윽한 표정이 눈에 보이는 듯 합니다. 다산초당에는 볼만한 것이 4개 있는데요. 바로 다산초당 4경입니다. 다산초당 제1경은 정석입니다.

0: 자산 정약용은 이곳에서 여러 편의 시를 지었는데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정제된 글자 속에 숨겨 세상을 향해 그 뜻을 내보였습니다.
1: 새로 짠 무명이 눈결처럼 고운데 이방줄 돈이라고 황두가 빼앗아가네. 누전세금 독촉이 성화같이 급하구나. 3월 중순 세곡선이 한양으로 떠난다고.

낯선 유배지에서 무려 500여 권의 방대한 책을 저술했다니 정말 믿기질 않습니다. 책 한 권을 쓰려면 관련된 책을 100권은 읽어야 한다고 하죠. 다산 정약용의 독서량과 실학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저는 가늠하기조차 힘든데요. 다산 초당에서 실학을 집대성한 놀라운 업적을 돌아보면 왜 그를 조선 최고의 지식인이라고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성리학의 대가, 조선의 주자로 불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바로 우암 송시열인데요. 우암이 학문에 대한 끝없는 열정을 분출했던 특별한 장소, 그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속리산 화양동 계곡은 예로부터 금강산 남쪽에서 으뜸가는 산수로 손꼽히던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름난 절경 아홉 곳을 가르켜 화양구교기라고 부릅니다. 충청북도 괴산군 화양동 골짜기 화양서원에서는 봄, 가을 1년에 두 차례 제사가 열립니다. 제사를 받는 주인공은 조선 중기의 성리학자 우암 송시열. 그는 조선의 성리학을 집대성한 대학자였습니다. 주자의 예약을 깊이 따른 우암에게 적통인 명나라를 밟고 들어선 청나라는 받들 수 없는 오랑캐였는데요. 그는 결국 병자호란 후 관직을 버리고 고향인 옥천으로 낙향해 후학을 가르치는 데 전념하게 됩니다. 훗날 제자들이 그를 기르기 위해 이곳에 세운 곳이 바로 화양서원입니다. 송시열이 세상을 떠난 지 몇 세기가 지났지만 지금도 그의 가르침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복원된 화양서원을 찾고 있습니다. 화양동 계곡에는 송시열의 학문과 사상을 엿볼 수 있는 흔적들이 남아있는데요. 그는 아홉 곳의 절경을 찾아내고 화양구곡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화양국국의 최고의 절경인 사곡 금사단입니다. 송시열은 금사단 바위 위에 암서제를 짓고 이곳에서 글을 읽었는데요. 암서제 맞은편 바위에는 송시열이 직접 썼다는 글씨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암 송시열은 아름다운 화양동 계곡에 자신의 학문과 사상이 담긴 이상향을 만들고 싶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살아서 영광과 좌절을 두루 맛본 그에게 가장 평온했던 시간은 산과 자연 속에서 학문에 정진하며 후학들과 함께한 화양 구곡에서 보낸 날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고준 선비의 정신을 대표하는 조선의 학자 우암 성시열과 떼놓을 수 없는 곳이 또 있습니다. 그가 후학들을 가르치던 남간 정사인데요. 배움의 끝이 없음을 몸소 실천한 송시열은 화양구국에서 멀지 않은 대전 동구 가양동에 사설 교육기관인 남간 정사를 짓고 지역의 유생들을 가르치면서 학문에 대한 마지막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당쟁의 회오리 바람 속에 송시열은 결국 숙종의 사약을 받고 생을 마감했는데요. 효종과 현종 때 5, 6년의 벼슬살이를 뺀 80평생 대부분을 학문에 바친 송시열. 조선이 송시열 나라인가? 라고 할 정도로 송시열은 노론의 영수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뜨거웠던 예술혼과 학문에 대한 열정이 깃든 공간은 눈부신 작품과 함께 치열했던 삶 자체가 주는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오랫동안 담아두고 싶은 빛나는 무형유산, 담고 싶은 한국인의 정신입니다.

0: 너무 멋있다.
1: 에휴, 먼지 날려.
0: 난 이 다음에 멋진 기타리스트가 될 거야.
1: 똥이, 너 기타 칠 줄 모르잖아.
0: 지금부터 배우면 되지. 할아버지, 저도 기타 연주하고 싶어요.
2: 기타? 미안하지만 여기 기타는 없는데. 아, 기타는 없지만 해금이란 악기는 있단다.
0: 해금이요? 그게 뭔데요? 기타가 아니면 소용없어요.
1: 해금이 뭔지도 모르면서.

0: 안녕하세요. 전 꼬마 대나무 통통이라고 해요. 이 대나무 숲에는 저랑 키가 비슷한 꼬마 대나무 친구들과 키 큰 형아 대나무들, 그리고 아빠 엄마처럼 커다란 어른 대나무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어요.
1: 통통아, 넌 커서 뭐가 되고 싶어?
0: 글쎄, 나는 아직 잘 모르겠는걸. 친구들에겐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사실 제겐 꼭 되고 싶은 것이 있어요.

0: 무슨 소리예요?
1: 저건 주인 아저씨가 부는 대금 소리야.
0: 그건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아름다운 소리였어요.
1: 대금 소리가 참 듣기 좋지? 저 대금도 우리 같은 대나무로 만든 거란다.
0: 네? 정말이요? 그럼 저도 나중에 크면 대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1: 물론이지.
0: 추운 겨울이 와 온 세상이 하얗게 눈으로 덮이고 따뜻한 봄이 찾아오기를 몇 번. 겨우내 웅크렸던 땅속의 씨앗들이 자그마한 싹을 틔울 때쯤 커다란 트럭을 타고 누군가가 찾아왔어요.
2: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 놈으로 골라주십시오. 예.
0: 수염 덥수룩한 털보 아저씨는 악기가 될 대나무를 데리러 오신 악기 명인이었어요. 저와 몇몇 친구들이 털보 아저씨께 선택되어 먼 길을 떠나게 되었어요. 오랜 시간을 달려 털보 아저씨의 악기 공방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곳은 난생 처음 보는 신기한 모양의 악기들로 가득했어요. 우와, 정말 멋지다!
3: 와, 친구들 왔네!
2: 자, 자, 조용!
0: 드디어 내가 대금이 되는 건가? 털보 아저씨는 저희들을 요리조리 살펴보시더니 서로 짝을 지어주셨어요. 그리고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2: 여놈 튼튼한 뿌리로는 해금 울림통을 만들고 기다랗고 동그란 뿌리 줄기로는 입죽을 세워야겠구나.
0: 어? 해금? 해금이 어떤 악기지? 나는 대금이 되고 싶었는데. 저는 해금이 어떤 악기인지 몰라 좀 걱정이 되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털보 아저씨가 해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나무인 저 말고도 여러 친구들이 필요하대요. 호리호리 재미있게 생긴 조롱박과 터프하게 생긴 가죽, 몸을 돌돌 말고 수줍어하는 명주, 뾰족 둥글 재미있게 생긴 오동나무, 하얀 수염을 멋지게 늘어뜨린 말총, 반짝반짝 빛나는 주철, 그리고 빨갛고 예쁜 돌가루와 고운 황토 친구까지. 8개의 자료가 잘 어우러져야 좋은 해금이 될 수 있대요. 털보 아저씨는 여러 날 동안 저희들을 예쁜 모습으로 다듬고 하나씩 합쳐 멋진 모습으로 만드셨어요.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우리에게서 과연 어떤 소리가 나게 될까 궁금증이 커져만 갔어요.
2: 생각보다 훨씬 멋진 악기로 완성된 것 같군. 이제 좋은 주인만 만나면 되겠어.
0: 대금이 되고 싶었던 저는 기대보다는 걱정이 더 컸답니다. 모양은 마음에 들지만 과연 대금만큼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을까? 해금의 소리가 궁금해 밤에 잠도 잘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털보 아저씨의 공방에 한 소녀가 엄마의 손을 잡고 찾아왔어요.
4: 저희 딸이 커서 훌륭한 해금 연주자가 되고 싶대요.
2: 마침 주인을 기다리는 멋진 악기가 하나 있습니다.
5: 정말 예쁜 해금이에요.
0: 해금 소리는 마법처럼 신비로웠어요. 마치 그리운 엄마의 자장가 같기도 하고 매서운 겨울밤 칼바람 소리 같기도 했어요. 통통 뛰어다니던 개구리 친구들도 생각나고 비 내리는 대나무 숲도 생각났어요. 내가 이런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가 되다니 너무 기뻐.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앞으로 제게 또 얼마나 멋진 일들이 펼쳐지게 될까요? 정말 기대돼요. 내가 드디어 내가

0: 마무리가 되었어요.
1: 짠! 이게 바로 해금이야. 어때? 멋있지?
2: 치, 기타가 더 멋져요.
3: 들어보거나 얘기해. 할아버지, 해금 연주해주세요.
1: 알았다.
2: 기타...
0: 우와!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요.
3: 언제는 기타가 아니면 안 된다며?
0: 아니야, 해금이 최고야.
3: 아이고.
0: 아, 정말 좋다. 나 이 다음에 해금 연주자가 되고 싶어.
3: 정말 변덕쟁이라니까.

0: 오케이? 오케이.
1: 에이.

0: 사진 한번 찍을까요? 네. 자, 사진기 드세요, 사진기. 자, 하나, 둘, 셋.
1: 힘들어서 이러는 거 아닙니다.
0: 쉬려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1: 아니에요.
0: 감사합니다.
1: 네.

0: 껄쩍 찍어 넣었다.
1: 혜원 씨!
0: 허허 약해. 다시 한번 혜원 씨! 아먼 이렇게 해야 국악방송이 날로 발전합니다. 얼씨구! 아먼
2: 혜원 씨, 어이. 여 반응이 어떻던가 말던가, 어쨌든 대전시립 연정 국악원에서 줄을 타니 기분은 좋긴 좋다.
0: 아먼 나도 기분이 좋고 오늘 홍도 뜨거우니까 기분이 좋다. 그렇지.
2: 어이. 그나저나 야단 이러세. 내가 여기까지 올라오는 제주는 참 좋은데. 저기까지 건너가는 제주가 영 신통치가 못해가지고.
0: 아이고 그랬구나.
2: 저기까지 건너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고.

0: 오신 분들이 박수를 많이 쳐주셔야 되는데.
1: 얼씨구다!
0: 매달려 갈 수도 없고 뛰어 갈 수도 없고 굿거리 장단 천천히 붙여놓고 건너가겠다.
1: 얼씨구야!

0: 아이고, 미. 그래도 여러분들 염려 덕분에 무사히 건너갔네.
1: 어찌됐든가 말이야.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건너온 것은 보시다시피 내가 줄을 잘 타서가 아니라
0: 그래.
1: 오, 요 태전 국악방송에서 말이야. 이렇게 훌륭한 이 관객분들을 모시고 오늘 공연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0: 어마.
1: 내가 이렇게 무사히 떨어지지 않고 건너온 것이다 이 말이야.
0: 아멘 아멘. 오늘 오신 여러분들의 염려 덕분이야. 아이고, 그래갖고 어쨌냐.
1: 그래서 이번에 내가 그 염려에 보답할 양으로 요 앞으로만 가면 재미가 없으니까
0: 그렇지
1: 요 뒤로도 한번 가보는데.
0: 아, 조금 전에는 아슬아슬한 그냥 떨어질 듯 말듯 앞으로 갔는데 이번에는 뒤로 이렇게 간단 말이야.
1: 그렇지.
0: 얼씨구, 떨어지기만 보고 장단을 달아놓고 가는디.
1: 타령 장단이랬다 덩.
0: 얼씨구야.

참아라.

0: 아이고 누야. 그래갖고 어쨌냐?
1: 효은 씨. 그나저나 말이야. 내가 계속 이렇게 느리게만 타다 보면은 오늘 밤새 줄을 타도 타 못할 판이라.
0: 그렇지.
1: 요번에 내가 요 발을 가지고 오도 방정을 한번 떨어보는데.
0: 아니 요 발을 가지고 오도 방정을 뜬다.
1: 그렇지.
0: 아, 그랬구나.
1: 근데 요걸 떨 때 잘 떨어야지 잘못해서 저 밑으로 내려가는 날에는
0: 저 밑으로 떨어라 궁굴러 가는 날에는
1: 꿀잼이고 뭐고 그냥 재미없어지던 것이었다.
0: 헐씨구다.
1: 그 말이랬다.

0: 원, 원매. 아니 줄은 차가 탔는데 왜 내 것이 아파. 아이고 나 참말로 방송이라 뭐 더 이상 말하기는 그 시기하고. 그리요 자네 그 거시기는 괜찮은가?
1: 혜우 씨. 오늘 보니까 어린 친구들이 많이 왔는데. 애들은 모를 것이요.
0: 애들은 모를 것이다.
1: 그렇지. 배우 씨. 그나저나 내가 아파하니까 남녀노소 헐끗없이 다들 좋아하시니까.
0: 어르시고 아마 이 양반들이 너무 아픈 걸 좋아하래. 그래갖고 쟤냐.
1: 내가 말이야 아프던가 말든가 뭔가 보여드리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저 사정없이 좋아하시라고. 나도 한번 사정없이 한번 내가 보낸대.
0: 얼씨구다
1: 사진 머리 장단이랬다.
0: 얼씨구야.

0: 돌고 혈이 돌고 철이 돌고 어지러워라. 언매 내가 다 어지럽는데 어떻게 그냥 뺑뺑뺑뺑뺑 돌아쌌는가. 얼씨구 어디 볼만하여? 네. 얼씨구다. 여러분의 응원의 박수가 필요한 것이었다. 얼씨구. 자. 그래갖고 어째냐
1: 배우씨. 어이. 그나저나 말이야. 어. 그 아까 땅에서 한 양반도 꿨던 것 같은데. 어. 나도 간밤에 꿈을 하나 꾸었어.
0: 아, 간밤에 꿈을 꾸었어.
1: 그렇지.
0: 그랬구나.
1: 봉황새가 한 마리 날아드는데.
0: 아, 보니까 아까 보니까 아주 큰 봉황새가 한 마리 제대로 날아들었더라고.
1: 그렇지.
0: 그러니까 자네도 꿈속에서 봉황이 날아들었다 이 말이지.
1: 그렇지.
0: 아만.
1: 그 봉황새는 말이야. 요 날라다니는 것보다는 요 목청이 좋더라고.
0: 아이고 그랬구나.
1: 그런데 요 줄 위에 봉황새는 어떻게 달아드는 거? 아니 그냥 살포시 앉아가지고 걸어 다니는데 그 모습이 꼭 줄 위에 남창동과 같이 하던 것이었다. 화려한 장단이랬다.
0: 하이야.

0: 아까 보니까 요 밑에 봉황이 비틀비틀 그러더니 저 위에 봉황도 살짝 양 미끄러지려고 생연병을 했었네. 그래갖고 어쨌냐
1: 태훈씨. 이번에 내가 어떤 동작으로 나가보는고 하니 그냥 요 그냥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 오신 분들 그 마음속에 근심 걱정을 갖다가
0: 마음의 근심 걱정을 갖다가 모아서
1: 요 발로 가지고 뻥뻥 한번 차버리는데.
0: 그러니까 오늘 오신 분들의 근심 걱정을 발로 차버리고 자 멀리 보내버린다 이 말이지.
1: 그렇지. 근데 이것도 그냥 차는 것이 아니고 내가 찼을 때 박수를 많이 치신 분들은 멀리 날아갈 것이고
0: 박수를 많이 친 분들은 걱정 근심이 확 날아가 버리고
1: 박수를 적게 치신 분들은 요 조금 날아갔다 다시 돌아오던 것이었다.
0: 헐 치고다 뭐 요때는 박수가 멀리

공명선대기 주를 담대 월찬 제비여 저절로 나 공명선대기

0: 임재원이 여러분들하고 저거 굶짝이 착착착착 맞서 마음에 터요. 역시 대전 시민 여러분들이다. 얼씨구. 아이고 감사합니다.
1: 이번엔 내가 어떤 동작으로 나가보는고. 아니 그래도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이 꿀잼이란 제목을 보고 찾아오신 거면은 그저 그냥 이 팍팍한 세상 속에서 요 재미 잠깐이라도 이 웃음을 얻고 가시려고 오신 거란 말이지.
0: 그러지.
1: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이 공연을 보고 난 후에는 그저 그냥 살맛 나는 세상 되시라고.
0: 살맛 나는 세상 되시라고.
1: 내가 이 주위에서 죽을 판 살판이라 동작을 한번 해보는데.
0: 아니 말인즉슨 자네가 저 위에서 그냥 하악 돈다 이 말이야?
1: 그렇지.
0: 원매 여러분들 살맛 나는 세상을 위해서 줄광대가 그야말로 살판 한 바퀴 확 도는 동작을 헌댑니다. 여러분 살맛

0: 아저씨. 어이. 그나저나 말이요. 우리가 오늘 밤새 공연을 하면 좋겠지만은 이 줄타기 말고도 더욱더 신나는 공연들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1: 아니 벌써 시간이 다 되었어?
0: 그렇지. 왔다. 넘치고도 넘쳤어.
1: 아주 대전 오니까 시간이 금방 가버린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2: 네.
1: 아이고 감사합니다.
0: 그래서 말이야. 어이. 내가 다른 곳 같으면은 이 정도 뭐 하고 내려가는데.
1: 아 그랬구나.
0: 특별히요 대전시립 연정국악원에 왔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기술만 더 하고 내려가는데.
1: 아니 잠깐 있어봐봐. 여러분들이 앵콜을 외쳐주시면 오늘 밤새도록 할 수도 있어. 얼씨구. 아니 지금은 가. 지금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 한 동작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동작에 내려갈지 말지는 여러분들의 박수 소리에 달렸던 것이었다. 얼씨구 때려라.

0: 아이씨구나. 아이고 아슬아슬 했지만은 앵콜 나왔다.
1: 하우씨 어찌됐든 가 말이야 우리 내 인생사 뒤로 가는 것이 있으면 앞으로 가는 것도 있고
0: 그렇지
1: 좌로 가는 것이 있으면 우로 가는 것도 있고
0: 아만
1: 내가 방금 이렇게 따로 돌았는데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살다가 잠깐 내려가는 일이 있으시더라도 오늘 이 공연을 기억하시고 힘차게 올라가실 수 있도록 이번에 내가 뒤로 돌았다가 앞으로 돌았다가 한번 돌아보는데
0: 여러분 앞으로 돌았다 뒤로 돌았다 여러분 대전국악방송 많이 애청해 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얼씨구야 박수 간다.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8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국립정동극장 청춘만발입니다. 기악과 연희, 무용 분야 청년 예술가 8개 팀의 경연 무대와 청춘만발 10주년 콘서트까지 활짝 피어난 청춘의 무대는 오는 21일까지 이어집니다. 국악관현악단 결 제5회 정기연주회 국악으로 그린 지도입니다. 두물머리와 북한산, 금강 등 우리나라의 명소를 담은 네 편의 국악관현악곡을 사회자의 해설과 함께 선보입니다. 제25회 전주 세계소리축제 소리의 숨결 모아 판으로가 열립니다. 판소리와 전통음악을 중심으로 세계의 다양한 음악이 함께하는 소리의 향연이 12일부터 닷새간 이어집니다. 화성시 국악단 기획공연 화음 세 번째 무대입니다. 화성의 역사와 자연 그리고 이 도시를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7편의 국악관현악곡으로 풀어냅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신진국악실험무대입니다. 기악과 성악, 무용, 연희 분야 신진국악인 24개팀이 선보이는 전통과 창작 레퍼토리로 오는 9월 10일까지 광모대에서 계속됩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우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어느 날 문득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 마침 운명의 북소리가 들리면 지금까지의 생활을 정리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한다. 동양과 서양의 전통악기와 현대음악이 만나 새로운 장르의 음악을 펼쳐내는 유럽에 우리 젊은 국악인들이 걸어 들어갔던 때가 바로 그런 때였다. 유럽에 진출한 한국의 젊은 국악인들. 그들의 힘찬 발걸음을 영국, 독일, 프랑스에서 만나본다. 유럽에 울려 퍼져 현대음악에 스며드는 우리 젊은 국악을.

0: 템즈강을 중심으로 2000여 년 동안 발전해온 영국 런던은 유럽 대도시 중 가장 큰 권역으로 런던 내에서만 300여 개의 언어가 사용될 정도로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 아침은 날마다 다르게 열린다. 도시의 아침이야 어디든 그렇겠지만 런던의 아침은 더욱 다양한 소리와 빛깔이 어우러진다. 날마다 같은 길을 걸어가지만 매일 분위기도 기분도 다르다. 언어를 익히는 일부터 연구계획서, 시험까지 한 발자국씩 성취해낸 3년 동안 늘 그랬다. 유니버시티 오브 런던, 스와스는 글자 그대로 오리엔탈 아프리카 대학이다. 130여 개국에서 온 학생 5천 명 이상이 다니고 있다. 성초롱은 민족학 관련 전공자들이 선호하는 이 학교에서 음악 인류학과 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
1: 네, 영국 내에서는 지역학에 굉장히 강점이 있는 학교고, 그래서 그 세계 각국의 언어와 문화, 그리고 그 지역의 정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대학입니다.
0: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학생들은 정규 수업 외에 학문의 영역을 스스로 넓혀가는데 특히 다른 나라 학생들과의 교류가 활발한 편이다.
2: 어, 언니.
1: 다들 안녕.
2: 네, 그렇죠.
1: 아, 네. 오랜만이다. 네.
2: 혹시 준비하셨어요? 연습.
1: 키아나 가지고 왔어.
2: 기니까.
1: 키아나 몇 시쯤 도착해?
2: 5분 정도? 네.
1: 가서 악기 가지고 올게.
2: 네.
0: 한국어가 유창한 다미는 나이지리아에서 왔다.
1: 악보 가지고 왔어.
0: 각국의 민속 악기를 비치해 둔 학교에서 관심 있는 분야를 배우고 익히면서 이들의 학문은 넓어지고 깊어진다.
1: Hey, Kiara. Hi. How are you?
2: I'm good.
3: Yeah. Hello.
1: Hi. Yeah. Oh.
0: She brought. 동서양의 연주자 두 사람이 모였다.
1: Yeah.
2: So you're going to start with section A, which is the introduction.
1: Okay. Sure.
2: A. Yeah. Chorong's going to play section C.
1: Okay.
2: So,
1: okay.
2: This is the. Yeah. Okay. Yeah, should be fine.
1: Yeah.
2: Yeah. Yeah.
1: 오늘 연주할 곡은요, Theme and Variation of 개미가락 도드리라고요. 그 천년만세에 있는 천년만세 중에 한 파트인 개미가락 도드리에서 다미가 영감을 받아서 그 메인 멜로디를 차용해서 첼로랑 12형 가야금으로 같이 듀엣으로 연주할 수 있게 편곡을 작곡한 곡이에요.
4: 한국에 가본 적 없어요?
2: 없어요. 네, 네. 한국 문화원에서 배웠어요. 오. 네, 처음에. 신화의 좋아하는데, 악기는 검은 거. 네.

0: 까먹은 거. 네, 네. 다시 태어나면 그거 배우고 싶어요. 네.
1: 가야금을 전공한 성초롱과 인디안 첼로를 전공하는 키아나와 작곡을 하는 다미. 이들에게 학교는 세계 각국의 사람과 음악이 만나 또 다른 창작을 해보는 생생한 배움터다. 두 악기가 서로 주고받으며 대화를 한다. 각자 기본기를 갖추어야 더욱 잘 표현할 수 있는 합주의 묘미. 그래서 이곳은 준비된 이들의 새로운 출발점이다.
2: So I grew up in a quite classical background. I had lessons on the cello since I was seven, so started very young. And then when I went to university, I decided I didn't want to go to a conservatoire or something like that. I wanted to have a more varied study. So I chose SUS because it's really the best place to have a varied study rather than just focusing on classical music.
1: 전통음악에는 언어가 있다. 정서의 심연을 건드리는 세계 공용어가.

0: 소아스는 민족음악과 문화에 특화돼 있는데 그중 한국 관련 서적도 4만여 권이나 비치돼 있다. 한국 학생들과 한국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이 학교를 찾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1: The Center of Korean Studies was founded more than 25 years ago. And we welcome students who study any aspects of Korea and the Korean peninsula, even the Korean diaspora too. And that also, of course, includes music as well.
0: 소아스의 축적된 자료와 준비된 교수들이 학습의 필요 조건이라면 어느 나라에서 온 누구와 만나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는 충분 조건일 것이다.
2: Of sustainability, ability of musical traditions, musical repertoires and genres to be self-sustaining, to continue being transmitted, to be alive. About this sense of stories that we have. And so
0: 한국 학생들이 이 학교를 찾는 만큼 학교에서도 한국 전통 음악에 관심이 많다.
3: I mean the thing that strikes me at the moment is just how popular traditional Korean music has become. I think maybe 5 or 10 years ago we had a few gayageum on the shelves and they were very dusty. But today You know, there are a very active gayageum group. There's a very active pansori group. You know, pansori is not a music that is immediately attractive to most European ears. But over the last few years, it's become extremely popular.
0: 한국 전통 음악이 유럽의 흥미를 끌게 된 요인 중에는 진취적인 국악도들의 노력을 빼놓을 수 없다. 수업과 수업 사이에도 끊임없이 배우고 가르치는 열정으로 내 것과 남의 것을 비교 분석 융합하며 국악의 장을 넓히고 있다. 인도의 마리당감과 한국의 장구. 악기는 달라도 금세 하나가 될 수 있는 음악 세계에서 언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0: we can have a dialogue between two instruments. And then she learned it. She's very interested and very quick and very sharp. And she got the sound in the hand. Usually it takes at least 2 months to get the sound. She could immediately like this. She picked up like this.
1: Really?
0: That's good.
2: 같은 비트 안에서도 이렇게 박자를 쪼개거나 이렇게 가지고 노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다르다는 걸 좀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3: 김지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에서 타악기를 전공하고 영국 소아스의 석사과정으로 온 지 1년이 됐다.

0: I hope you did enjoy a taste of salmonuri there. So like I say, I will be exploring on this as I come back, and I'll be doing more shows. So don't worry, that's just a taster of what salmonuri is supposed to sound like. And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genre, at SOAS University we do have a salmonuri society, which you can definitely join, run by the amazing Jihei who's here with us today. Because she's a Jenga specialist. Yeah.
1: The rhythm is gone. Yeah.
2: 다미가 진행하는 대학 내 국악 방송은 우리 음악을 알리는 통로다.
0: We're going to go on to Pansori now. Ha, my favorite. Cuz I like An Suk Son's voice. Yeah.
2: 한편 성철웅은 학교에 낡은 가야금을 수리해 가야금 소사이어티를 만들었다. 악보도 읽지 못하는 초보자들이라 그 이름을 일일이 불러주며 수업을 한다. 음악 전공자들을 위한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기초부터 가르치지만 그래도 8주 코스가 끝나면 무대에서 발표회도 한다.
3: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시간을 내서 공연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연습을 하거든요. 사실 시험 기간하고 맞물리는데도 이렇게 자기 시간을 할애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 보면 정말 네, 너무 좋죠.
2: 도시는 번잡하다. 그리고 그만큼 외롭다. 유학 생활 1년, 김지혜를 키운 건 바로 그 외로움이었다. 외로워서 음악에 집중하게 됐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됐다. 런던에서는 여러 장르의 예술가 혹은 다른 전공자들과 함께 다양한 작업을 해볼 수 있다. 오늘 밤에는 또 다른 작업을 해보려 한다.
4: 첫 번째 관객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2: 시티 모놀로그는 한국 타악기 연주자와 작가, 홍콩 무용가가 만나서 함께하는 공연이다. 무대 위에서 세 사람은 외로운 도시인 그들의 독백을 온몸으로 표현한다. 도시인의 삶을 주제로 한 작업은 일상생활에서 얻은 소재를 각자의 이야기로 풀어내는데 강의실에서 보던 얌전한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당찬 뮤지션 김지혜가 무대를 꽉 채운다.

0: 경험도 해봤고 그런 게 조금 저한테는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1: 엄마랑 따따따따 비행기 타러 가야지. 그치?
2: 유학 생활은 인생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기도 한다. 예측할 수 없는 만남, 사랑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다. 혼자 떠나와서 셋을 이루게 된 가정은 안정감을 찾게 한다. 아이를 유치원에 보낸 후 김혜림은 아내와 엄마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국악인이 된다.
3: 한국 음악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분들에게 제가 하는 음악은 정말 가치 있는 것이다, 아름다운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득해야 된다는 그런 늘 이렇게 인식이 있었어요. 생각이 있었어요. 저 스스로도 우리나라 음악 왜 그 튜닝 피치가 틀리지? 왜 우리나라 음악은 왜 이렇게 거친 음색이 많을까? 특히 클래식 음악 하는 사람들이랑 생각해 들었을 때는 그런 음악적인 요소들이 다를 뿐만 아니라 틀리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틀리지 않다. 우리나라만의 가치가 있다. 그런 것을 설득해야 되는데 그것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좀 시간도 걸리고 어려움도 있어요.
4: But why not? You can make it artistic.
2: 앨리스와는 K-뮤직 페스티벌을 통해 만났는데 젊은 재즈 뮤지션을 위한 프로그램에 선정된 김혜림과 앨리스와의 협연을 한국문화원에서 추진했다. 상대의 마음을 읽는 것이 즉흥연주의 시작.

0: Playing with Hylim has really opened my ears to new ways of playing. I think because with the Taegum, the buzzing and the such rich texture of the sound, and each note has its own life.
1: Mm-hmm. 저마다의 삶이 모여 음악을 이루고 그 음악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한다. 세계 속의 국악을 완성하기 위해 그들은 열심히 배우고 또 익힌다. 분단과 통일의 역사가 있는 독일 베를린은 다양한 문화가 교차하는 유럽 현대 음악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0: 대금 연주자 유홍은 베를린에서 10년째 살고 있다. 누구에게나 처음은 쉽지 않지만 한국에서 최고의 코스만을 밟아온 유홍도 힘겹게 자리 잡았다. 서울대 국악과를 졸업하고 소아스에서 민족음악학과 석사과정을 마친 후 작곡가 정일련의 제안으로 아시아나타 앙상블을 시작했다.
1: 저희 앙상블에서 연주하는 곡이고요. 정일련 선생님이 작곡하신 그래비티라는 곡인데 네, 꽤 큰 규모의 앙상블 곡이고 이번 페스티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곡 중에 하나입니다.

0: 아시안 아트 앙상블은 대금, 생황, 고토, 가야금 등 동양 전통악기 연주자들과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등 서양악기 연주자들이 모인 연주팀이다. 2009년에 창단한 이들은 첫 앨범이 2016년 독일 현대음악 음반상을 받는 등 현대음악의 중심지 베를린에서 인정받고 있는데, 이 앙상블의 중심에는 재독 한국인 작곡가 정일련이 있다. 전통과 현대는 베를린 어디에서도 잘 어우러져 있다.
1: 베를린에서 이제 연주 생활을 시작하면서 저도 그 전까지는 이렇게 독일의 이제 현대 음악이라는 걸 잘 몰랐고 그렇게 많이 연주해 볼 기회가 없었는데,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연주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맨 처음에 제가 많이 해오던 음악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언제나 매번 연습 때마다 긴장하고 또 준비를 또 많이 해야 됐고.
0: 독일, 중국, 일본, 한국에서 온 연주자들. 10년 가까이 서로 교류하며 함께 음악을 하는 동안 자연스레 파트너십이 생겼다. 이제는 모두 동료이자 가족 같은 존재가 돼 협연을 통해 각자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물론 자기 악기의 가능성을 새롭게 발견하기도 한다.
2: 특히 베를린에서는 문화들이 많이 만나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음악하는 게 좀 다양한 자연스러운 어떤 삶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음악 단체로서 이제 이거를 한번 형식을 만들어서 곡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새로운 어떤 음악 언어를 찾는 거죠.
3: Yeah, it's very challenging to play this new music because it's new techniques and some of it is really very very challenging, and I have to work hard at home to practice the parts and work hard in the rehearsals. But I find that it really helps my brain cells stay active.
0: 독일의 시를 바탕으로 만들었다는 이 곡은 악기의 전형적인 소리를 활용한 작품이다. 악기와 악기, 연주자와 연주자가 맞설 때가 아니라 함께 어우러질 때 최고의 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작곡가는 말한다.

0: 용광로라 불린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독일의 역사는 급변했고 베를린의 분위기도 달라졌다. 많은 예술가들이 베를린을 찾고 있는데 파리나 런던에 비해 낮은 주거 비용 등 효율적인 시의 정책 덕분이기도 하다.
1: Berlin had, this is past hand, had enough space for those clubs and other locations that where there that still until now situated basically where once was the wall. That the city government through a funding system attracted a lot of musicians, and the funding system is not bound to citizenship. So any kind of artists, not only musicians, can get funding in Berlin. The only condition that you have to meet is that you have to work and live in Berlin.
0: 우리는 모두 길 위에 서 있다. 30년 넘게 한 길을 걸어왔고 인생의 4분의 1을 다른 나라에서 살며 쉴 새 없이 달려왔는데도 아직 미지의 세계가 남아있다면 그건 길이 끝나지 않았다는 뜻일 게다. 앙상블 엑스트락테는 동서양의 전통악기 즉흥 연주팀. 새로운 음악에 대한 그의 도전은 끝이 없다.
2: 어떤 곡인지 조금 있어야지 알 것 같습니다. 지금 모르는데요. 지금 물어봤는데. 오케이.
0: 즉흥 연주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
3: The piece, the whole concert starts with an empty stage. Out of the emptiness, four people, four singers, start the first piece. During this piece, Sören and Klaus come on stage. Mm.

0: 앙상블 엑스트락트를 이끌고 있는 작곡가 산디 바그와티는 전통음악이 새롭고 아방가르드한 음악으로 탈바꿈하며 음악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매번 즉흥 공연을 하기 때문에 진행 전반을 영상으로 기록 관리하는데 한국의 전통 악기가 이 팀의 주요 요소인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
1: Integrating Korean instruments for me was very natural because this is our sounds that I really like and really find very special and interesting. And also the, you know, this intensity in the music and this notion of being very intense and very precise, especially in the rhythm, which is very, you know, there's lots of emptiness, but then there's suddenly there's something. And I like that very much.
0: 베를린에서는 초연되는 작품이 많다.

0: 그만큼 세계적으로 실험음악의 본고장이라는 인정을 받기 때문이다. 앙상블 엑스트락트는 이렇게 유럽 스타일의 전위적인 사고방식을 자신들의 다양한 전통음악에 반영한다.
1: And they just to try to mix their styles.

0: 세바스찬, 클라렌과 유홍은 대금을 통해 만났다.
1: Please come in.
2: Dress.
1: I'm not.
0: 2년 전 한국문화원 대금 장인전에서 세바스찬을 알게 됐다.
2: Yeah, let's start. Mm-hmm. From the first...
0: 오선지가 아닌 국악 악보를 읽는 것만으로도 어려워 보이는데 언어도 문화도 다른 세바스찬은 2년째 유홍에게 대금 레슨을 받고 있다.
2: If you make this small ornamentation, it should be more like a
1: I must say I was very very lucky to meet Hong because he's such a dedicated person and a great teacher actually a very can you say a severe teacher.
0: 세바스찬은 유럽 음악에서는 들을 수 없는 세밀한 소리를 대금에서 들었다고 한다. 그 소리에 매료된 그는 현미경 위에 음악을 얹어 확인하듯 세세하게 소리를 들은 후에야 대금을 위한 곡을 완성할 수 있었다.
2: (2014년도) 우리가 만나고선 대금 레슨을 받으면서도 대금곡을 자기가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았었고 되게 기대하고 있었고 그래서 세바스찬 클라렌이 이제 저한테 그렇다고 당장 쓴 게 아니라 저한테 레슨을 충분히 받고 어느 정도 자기가 악기를 불게 됐을 때 그래서 2016년에 결국은 곡이 나와서 제가 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0: 아시안 아트 앙상블 공연을 하는 날. 공연장 라디엘 시스템 5는 건물도 무대도 활짝 열린 예술 공간. 이 현대음악의 중심지에서 전통과 혁신, 새로운 형식과 장르 간의 만남을 아시안 아트 앙상블이 선보일 것이다.
1: 국악 관현악은 만들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일단 여기서 서양에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만 해도 어떤 비전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 생각에 시장을 넓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 넓히려면 어디예요? 전 세계죠.
0: 서양의 클래식 음악에 익숙한 유럽 관객들에게 아시안 아트 앙상블은 어떤 소리로 들릴까?

0: the impressions are fresh now.
1: Very tense. I really like it. I really like it.
2: 베를린에서 우리 국악은 지금 울림으로 팽창하고 있다.

해가 지는 프랑스 서쪽 해변. 저녁을 즐기러 모여든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 중 유일한 동양인 이정주. 백문이 불여일견이라지만 검은고는 연주를 들려줘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다. 검은고와 콘트라베이스. 이 연주팀의 이름은 만남. 두 나라 다른 악기의 만남을 통해 서로의 우정을 다지고 각자의 문화를 전파한다는 의미로 지은 이름이다.

0: 이 밤 사람과 음악, 사람과 사람, 그리고 음악과 음악이 만났다.
1: 프리즈 and it was a pure moment of of magic.
2: Donc c'est un vrai mélange de culture et ça nous a transporté.
3: 너무 재밌었어요. 행복했습니다.
4: And it was a very good opportunity to present to introduce them to Jeju. And they really enjoyed.
3: 네. Yeah.
0: 타임지 선정 살기 좋은 도시 1위. 2013년 유럽연합 녹색 수도로 지정된 낭트는 프랑스에서 여섯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다. 낭트에 사는 지 10년, 무엇이 이정주를 이곳에 정착하게 했을까?
3: 다른 도시에서 공연을 하고 낭트는 그냥 방문차 왔었는데 그날 비가 억수로 왔어요. 그런데 차가 멈추더라고요. 사람이 먼저 갈 수 있게끔. 어? 재밌네. 이런 다른 도시랑 좀 다르구나, 벌써. 그리고 카페에 들어갔는데, 카페에서 일하신 분들이, 너 뭐 먹을 거니? 이렇게 친구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우, 너무 이게 또 따뜻한 거예요.
0: 이정주가 들어서자 카페 안에 활기가 넘친다. 빡빡한 일정 중에 반갑게 만나는 이들과는 이웃을 넘어 친구가 됐다.
3: 제 오빠야?
5: 알고 보니 내가 무슨 말 보고 있는 동안 내가 나갔나? 응.
3: Le 4 décembre, ils vont partir. Parce que tu veux jouer au bip, ça n'a rien.
6: Parce que je ne m'attendais pas à ce qu'une femme joue d'un instrument aussi difficile, aussi compliqué. L'histoire de cet outil de djenju et de vouloir faire connaître la musique coréenne à ce public.

0: chantait.
1: J'aime beaucoup Junju parce qu'elle nous a fait partager sa musique et je l'aime beaucoup pour sa maîtrise de l'instrument et son petit grain de folie.
2: 최연소 한갑등류 검은고산조 이수자였던 이정주는 18살 때부터 10년 동안 전남 도립국악관현악단에서 활동했고 자기만의 음악 세계를 위해 전자 검은고를 개발했으며 한예종을 거쳐 2009년 낭트로 이주했다. 만남은 또 다른 만남으로 이어진다. 이정주의 연주를 본 사람들은 연주 공간을 내어주거나 친구가 되고 싶어했다. 라머신 드릴의 피에르 오르피스 대표도 그랬다. 작가 쥘 베르네 고향 낭트답게 공상과학의 세계를 현실로 구현해낸 이곳은 2007년 파리 국제 관광 박람회에서 특별 심사위원상을 받기도 했다. 이 장소가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3: 이 머신드릴 쪽이 그 배드를 고치는 장소였어요. 근데 이 장소 자체를 허물지 않고 이걸 다시 재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 재활용된 이 장소에서 창조를 할 수 있는 창조 지구로 지금 변화가 지금 다 돼가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정말 제가 검은고를 연주를 하지만 이런 하나하나 것을 보면서 저도 이 검은고의 옛 검은고의 소리를 가지고 현대화 작업도 할 수 있고 제가 어디까지 이 검은고로 표현을 할 수 있는가.
2: 이정주는 검은고로 다양한 퓨전 음악을 시도하고 있다. 한국의 봄 축제 공연을 본 피에르 대표는 프랑스 카우보이라 불리던 페데리코와의 만남을 주선했다.
4: Donc pour moi, ça a été une découverte complète, et c'est peut-être pour ça que j'ai été capable de proposer à un artiste français et à une artiste coréenne avec des instruments différents de jouer ensemble. C'est parce que pour moi, c'était une découverte, c'est nouveau, et tout est possible. Voilà, quand on découvre quelque chose.
2: 40살에 다른 나라에서의 삶을 시작했다. 밑바닥부터 출발해서 프랑스 정부의 인정을 받았고 지금은 오로지 연주만을 하며 생활할 수 있게 됐다. 예술가의 삶을 지원해주는 유럽 시스템이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창작 활동을 뒷받침해주는 덕분이다. 여러 사람들과의 인연으로 낭트는 이정주에게 특별한 도시가 됐다.
5: 맛있게 먹겠습니다. 보나페티. 노르간만 먹으면 맛이 안 나.
2: 한의학을 공부하는 미라 보데즈는 2002년 한국에서 한국어를 배울 때 이정주를 만났다. 그 후 이정주가 낭트로 오면서 둘은 의기투합해 한국을 알리기 시작했다.
6: 동네 사람들이랑 한국 문화를 먼저 알리려고 싶어서 하우스 파티를 조금 했었고요.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고 서서히 한국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싶어서.
2: 한국의 봄 축제는 프랑스의 한국을 알리는 프로젝트인데 우정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적 교류이기에 강력하고 끈끈하게 이어져가고 있다. 한국의 봄은 이정주에게는 고국을 알리는 일이지만 한국에서 입양된 미라 보데즈에게는 자신의 뿌리를 찾는 일이기도 하다. 한국의 봄을 통해 만난 사람들 중에는 미라 보데즈 같은 한국 입양인이 또 있는데 그 역시 친어머니를 찾는 마음, 한국에 대한 갈망이 매우

0: when I wake up in the morning and I see me on the mirror, I am Korean physically. So it's a very great part of me. And in my heart, it was very important to make alliance in Korea to find again my profound nature.
1: Et moi, j'ai deux ou trois.
2: Deux. 이정주와 친구들이 함께하는 연극도 프랑스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의 희로애락을 그리고 있다. 앉아서 하는 연주와 달리 움직이며 하는 연극은 활기차고 즐겁다. 게다가 어학 공부에도 이보다 더 좋은 게 없다.
3: Oui, il fait chaud.
4: Ah non, je le dis plus ça.
3: D'accord. L'autre jour, oui, il fait chaud. Alors, on laisse la porte ouverte. Et les gens ne sont pas obligés de toquer à la porte d'avant d'entrer. Voilà, elle a quelque chose en elle. C'est-à-dire que j'en joue, elle donne tout. Elle donne l'émotion. Et c'est un tout, j'en joue. Et quand on lui fait dire des choses, des témoignages sur la parentalité et sur les différences de culture, comment, avec sa propre culture, comment elle dit les choses, c'est très émouvant.
2: Arirang, arirang, arario. Arirang 고개를 넘어간다. 네 사람의 하모니는 우정을 타고 국경을 넘어 낭트의 밤을 울리고.

0: 파티에는 음식이 빠질 수 없다. 에너지 넘치는 정주 곁에는 조용히 뒷바라지 해주는 미라가 있다. 드러나는 모습 뒤에는 뒷받침해주는 손길이 있다는 걸 우리는 삶의 곳곳에서 느낄 수 있다.
1: 이렇게 사람들의 모이는 거를 즐겁게 해주고 싶어서 예쁘게 재밌게 아페리티프 만들어요.
0: 한 달간 한국을 방문했던 프랑스 친구가 음식을 만들어 왔다. 인종과 국적은 달라도 이들은 모두 친구. 문화와 관습이 달라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
2: Moi, ce qui m'a impressionné chez Dindou, c'est son instrument de musique qu'on n'a jamais, j'avais jamais vu. Et les sons et l'ambiance qu'elle en sort, ça, ça m'a impressionné. Et autrement, c'est une bombe vivante, et moi aussi.
0: Lee Jung-joon은 1년치 연주 스케줄이 꽉 짜여 있다. 거문고 연주자 겸 공연 기획자인 그는 새로운 악기, 새로운 멤버들로 팀을 결성하기도 한다.
3: 오늘 공연은 그 문고고 그룹이거든요. 블루스 락 그룹이에요. 페데리코 펠리그리니시라는 기타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하신 분하고 거문고 저하고 듀오예요.
0: 페데리코 펠레그리니는 90년대 프랑스 인디 음악의 주축이 됐던 그룹 더 리틀 레비츠의 보컬 겸 작곡 담당이었다. 2006년부터 프렌치 카우보이로 활동하다가 이정주와 문고고라는 그룹을 결성했는데 검은고를 거꾸로 한 재미있는 이름이다. 생 나자르 VIP 공연장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블루스

0: 락이나 메탈 가수들이 공연하는 곳. 연주자의 행복은 관객에게 그대로 전달되는데 프랑스와 한국을 잇는 다리 역할 낭트의 이정주가 우리 국악의 흥을 울리고 알릴 것이다. 블루스 락과 검은 고의 만남으로 혼자가 아닌 둘이서. 관객 중에 특별한 사람이 있다면 그 또한 연주자에게는 신나는 요소가 된다. 한국인 팬들에게는 정주의 음악이 고향을 느끼게 해줄 것이다. 얼굴을 다듬고 마음을 다진다.
1: 떨리는 것보다는 오늘 어떻게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무대에서 즐길 수 있을까?
0: 오케이. 이제 즐기러 들어가 볼까? 카우보이와 전자 검은고의 만남은 우아하면서도 달콤하게 국악이면서도 펑크같이 귀에 착 달라붙는 멜로디로 관객을 사로잡는다. 전통은 이제 낡고 오래된 것이 아니다. 남녀노소 모두를 사로잡는 새롭고 매력적인 것이 됐다. 한국 전통음악인 국악은 현대를 가로질러 세계를 향해 힘차게 뻗어나가고 있다. 그 거침없는 울림에 유럽은 열렬한 환호로 화답하고 있다. 그들은 떠났다. 새롭게 시작했다. 그리고 이루어냈다. 이제 유럽에는 그들의 울림이 스며들고 있다.
2: 음악으로서 전달할 수 있는 한국의 아름다움이 있겠지만 그것이 학문적인 힘을 더했을 때는 그게 훨씬 더 강력하게 어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3: 내 악기를 특색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거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여기 환영하죠. 네. 오면 또 시작해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일단 곡들을 위촉하고.
4: 비우고 떠나라. 한국을 떠나면 세계에서 바라보는 우리나라 악기의 소중함, 그 소리가 훌륭함, 이것을 이 친구들이 직접 느껴야 되고 그 느낌으로 인해서 발전할 수 있을 거예요.

전라남도 장성군 화룡면, 남북으로 길게 뻗은 평지에 세워진 피람서원입니다. 입구에 우뚝 선 빨간 홍살문이 눈길을 끄는데요. 1590년 호남의 유림들이 하서 김인훈을 기르기 위해 세운 서원입니다. 조선 중기의 문신이었던 김인훈은 관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고향인 장성으로 내려와 성리학 연구와 후학 양성에 정진한 울고든 학자였습니다.

난진경체를 바탕으로 한 초서체 글씨는 당시 호남 성리학자들 사이에서 회자될 만큼 손꼽히는 서예가이기도 했습니다. 피람서원의 하늘에는 선비의 푸른 절개가 흐르고 있습니다.

받고 소통하며 살아가죠. 타인을 위한 마음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 하체가 건강해질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요가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평소 여러분들의 행동을 천천히 떠올려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혼자서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사람에게 기꺼이 나의 손을 빌려준 적이 있나요? 건물을 들어가다가 뒤에 오는 사람을 위해 출입문을 잡고 기다려준 경험이 있나요? 이러한 모습은 누군가 나에게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행동인데요. 상대방이 건네는 미소와 감사하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 또 누군가를 도와줌으로써 느끼는 뿌듯하고 보람찬 감정, 이 작은 순간들이 모여 나의 마음을 더 풍성하게 만들고 베푼 마음이 더 큰 행복으로 돌아와 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줄 수 있습니다. 서로를 더 많이 배려하고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며 나눔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생각은 잠시 내려두고 호흡에만 집중해 보겠습니다. 허리는 꼿꼿이 세우고 턱은 당긴 채 눈은 살며시 감습니다. 코로 천천히 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쉬고 몸과 마음의 긴장을 천천히 내려놓아 봅니다.

다리로 지면을 견고하게 지탱하여 하체의 근력을 만들어주는 우티타 파르스바 코나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이 동작은 골반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허벅지 안쪽의 처짐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요. 동시에 늑골과 아랫배를 정화해주어 허리 주변 지방 분해에도 효과적인데요. 기본 동작부터 천천히 따라해보겠습니다. 자리에 일어서서 매트 앞에 두 다리를 모아서 나란히 세워봅니다. 오른쪽으로 틀 때 발을 11자로 만들어주는데요. 한 1m10 정도 약간 다리를 벌린 상태에서 양팔을 펼쳐줍니다. 오른쪽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천천히 내 팔꿈치로 허벅지 위에 올려놓은 상태로 다리를 한 90도로 만들어주려고 노력해봅니다. 손은 사선으로 뻗어서 왼쪽 귀에 붙이도록 노력해보고 시선은 손등 끝을 바라보려고 노력해주세요. 혹시 어지럽고 균형 잡기 불편한 분들은 발등을 바라보시면서 호흡해도 괜찮습니다. 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자 마시면서 천천히 올라와서 팔을 펼친 상태에서 발을 11자로 만들어주고 왼쪽으로 내려놓은 상태에서 사선으로 팔을 뻗어줍니다. 손끝을 올려다보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마시고 내쉬고 한 번 더 마시고 내쉬고 자 마시면서 천천히 올라온 상태에서 펼쳐주고 오른쪽 다리를 앞으로 돌아오면서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펼친 상태에서 손을 바닥에 놓는 자세를 배워볼 건데요. 팔꿈치를 아까는 내려놓은 상태에서 이번에는 손끝, 발끝을 맞춰주면서 손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사선으로 밀어내면서 밑에서 위로 손끝 올려다보고 호흡을 이어가 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주저앉지 않도록 바닥을 밀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마시고 내쉬고 자 이제 마시면서 천천히 올라와서 발을 11자 수평하게 내쉬면서 왼쪽 손을 바닥에 놓으면서 사선으로 마시고 내쉬고 마지막입니다. 마시고 내쉬고 자 밀면서 천천히 올라오고 발 11자 만들어주고 오른발을 앞으로 따라 들어오면서 동작을 마무리합니다. 동작을 이어가면서 손을 무리하게 바닥에 내려놓으면 굽힌 다리와 허리 뒤쪽에 경직될 수 있으니까 유의해 주시고요. 하체 힘을 기르는 것에 초점을 두어 호흡을 유지하면서 쓸어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체 근육은 관절 질환 예방과 지구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니까요. 일상에서 자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으로 틀 때 발을 11자로 만들어주는데요. 다리를 벌린 상태에서 양팔을 펼쳐줍니다. 오른쪽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천천히 내 팔꿈치로 허벅지 위에 올려놓은 상태로 다리를 한 90도로 만들어주려고 노력해봅니다. 손은 사선으로 뻗어서 왼쪽 귀에 붙이도록 노력해보고 시선은 손등 끝을 바라보려고 노력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조금 더 펼친 상태에서 손을 바닥에 놓는 자세를 배워볼 건데요. 팔꿈치를 아까는 내려놓은 상태에서 이번에는 손끝, 발끝을 맞춰주면서 손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사선으로 밀어내면서 밑에서 위로 손끝 올려다보고 호흡을 이어가 봅니다. 마시고

몸의 균형 감각을 기르는데 도움을 주는 브릭시 아사나와 바타야나 사나입니다.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는 브릭시 아사나는 깊은 뿌리를 내린 나무를 닮았다고 해서 나무 자세로도 불리는데요. 한 다리로 균형을 잡아야 하는 동작으로 집중하면서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모아줍니다. 오른쪽 다리를 틀어서 왼쪽 발 측면에 놓고 두 손을 모으면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줍니다. 마시고 내쉬고 이때 왼쪽 다리를 꼿꼿하게 세워주시면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줍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반대쪽 이어가 보겠습니다. 왼발 세워주고 허리 세우고 손 합장 호흡을 이어가 봅니다. 하나 둘 좋습니다. 이번에는 다리를 모은 상태에서 외발서기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들어서 허벅지 측면에 놓고요. 천천히 왼발로 균형을 잡습니다. 손을 합장한 상태에서 가슴 앞에 모아줍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팔도 위로 쭉 펴올려 봅니다. 좋습니다. 손 합장, 가슴, 오른쪽 다리 내려놔 봅니다. 자, 이번에는 왼발입니다. 다리 접고 손 합장. 발가락을 꽉 눌러주면서 균형을 잡아봅니다. 위로. 손 가슴. 좋습니다. 내려놓고. 상체가 긴장하고 있으면 몸의 중심이 흐트러질 수 있으니 유의해 주세요. 이어서 전신 근력을 키워주는 바타야나 사나입니다. 바타야나 사나는 다운독 자세부터 시작합니다. 손을 바닥을 짚고 발 간격은 주먹 두 개 11자로 놓습니다. 어깨와리를 쭉 펴준 상태에서 고개 들고 한 발 한 발 걸어 들어와서 오른쪽 무릎

무릎을 바닥에 내려놓고 왼발 측면을 옆으로 세워줍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면서 오른손이 위로 왼손이 아래로 들어오면서 손을 꼬아줍니다. 허리를 세워주면서 팔꿈치는 가슴으로 시선은 하늘 보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손을 그대로 바닥을 짚고 오른발 뒤로, 왼발 뒤로 어깨를 쭉 펴주면서 다리도 같이 밀어내 봅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발 이어가 보겠습니다. 하나, 둘. 마찬가지로 왼손이 위로, 오른손이 밑에서 위로 허리를 세워주면서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신안 정면 손을 풀면서 바닥을 짚고 오른발 뒤로, 왼발 뒤로 어깨와 다리를 쭉 펴줍니다. 고개 들고 한 발씩 걸어 들어오면서 마시고 내쉬고, 마시면서 천천히 상체 일으키고 내쉬면서 돌아옵니다. 몸의 균형 감각을 기르고 집중력 향상에도 좋은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공간 제약을 크게 받지 않는 동작인 만큼 매일 꾸준히 따라해보세요. 두 다리를 모아줍니다. 오른쪽 다리를 틀어서 왼쪽 발 측면에 놓고 두 손을 모으면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줍니다. 마시고 내쉬고, 오른쪽 다리를 들어서 허벅지 측면에 놓고요. 천천히 왼발로 균형을 잡습니다. 손을 합장한 상태에서 가슴 앞에 모아줍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팔도 위로 쭉 펴올려 봅니다. 바타야나사나는 다운독 자세부터 시작합니다. 손을 바닥을 짚고 발 간격은 주먹 두 개 11자로 놓습니다. 어깨와 다리를 쭉 펴준 상태에서 고개 들고 한 발 한 발 걸어 들어와서 오른쪽 무릎을 바닥에 내려놓고 왼발 측면을 옆으로 세워줍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면서 오른손이 위로, 왼손이 아래로 들어오면서 손을 꼬아줍니다. 허리를 세워주면서 팔꿈치는 가슴으로 시선은 하늘 보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복부를 자극해 복부 기관에 힘이 생기게 하는 초승달 자세와 말라아사나입니다. 초승달 자세는 복부 근육 강화와 함께 옆구리와 겨드랑이의 군살 제거에도 효과적인데요. 복부와 엉덩이에 힘을 줘 하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따라해보세요. 두 다리를 가지런히 모아줍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운 상태에서 호흡을 다 내쉽니다. 마시는 호흡에 팔을 쭉 펴올리고 귀 뒤로 팔이 넘어갈 수 있도록 내쉬는 호흡에 손을 반듯하게 세워줍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겨드랑이가 위로 쭉 펼쳐질 수 있게 하늘 위로 쭉 뻗어줍니다. 밀면서 마시고 자 이제 오른쪽으로 천천히 기울이겠습니다.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이때 왼쪽 발 바닥을 꾹 눌러주면서 왼쪽 측면을 천천히 밀어내고 겨드랑이부터 늑간을 쭉 펴줍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몸은 왼쪽으로 양손은 오른쪽으로 천천히 기울여줍니다. 이때 나의 왼쪽 가슴이 하늘 위로 비추면 비출수록 좀 더 효과적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비출수록 효과적입니다. 오른발 지탱하면서 오른쪽 골반부터 측면을 열어줍니다. 하나, 두. 자, 마시면서 올라오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돌아옵니다. 동작을 따라하면서 어깨와 목이 경직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요. 꾸준히 따라하다 보면 분살이 제거돼 탄력 있는 몸매를 가꿀 수 있습니다. 이어서 소화 기능을 촉진해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말라아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말라아사나는 발 간격을 어깨 넓이에서 조금 넓게 벌려봅니다. 손을 합장한 상태에서 가슴 앞에 모아줍니다. 발을 살짝 45도로 틀어진 상태에서 엉덩이를 천천히 뒤로 빼봅니다. 팔꿈치로 양 무릎 안쪽을 모아주면서 천천히 엉덩이를 바닥으로 내려가 봅니다. 너무 주저앉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면서 하체에 힘을 주고 허리도 세워주면서 호흡을 유지해 봅니다. 하나, 좋습니다. 엉덩이를 천천히 뒤로 빼고 상체를 일으키고 한 번 더 반복해 보겠습니다. 발 모은 상태에서 양 발을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넓게 벌려봅니다. 다리를 45도로 틀어준 상태에서 손을 가슴 앞에 모아줍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엉덩이를 천천히 뒤로 빼봅니다. 무릎을 접을 때 나의 오른팔을 무릎 안쪽에, 나의 왼팔 무릎 안쪽에 대어주면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줍니다. 너무 주저앉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시선 정면 보고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무릎 세우고 엉덩이 뒤로 빼고 상체를 천천히 일으킵니다. 다리를 모아봅니다. 쪼그려 앉는 자세는 자연스럽게 소화기관을 마사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평소 소화가 잘 되지 않아 더부룩함이나 변비로 인한 불편함을 겪었다면 자주 따라해보세요. 복부에 자극을 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두 다리를 가지런히 모아줍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운 상태에서 호흡을 다 내쉽니다. 마시는 호흡에 팔을 쭉 펴올리고 귀 뒤로 팔이 넘어갈 수 있도록 내쉬는 호흡에 손을 반듯하게 세워줍니다. 마시고 자 이제 오른쪽으로 천천히 기울이겠습니다.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겨드랑이부터 늑간을 쭉 펴줍니다. 마시고 말라아사나는 발 간격을 어깨 넓이에서 조금 넓게 벌려봅니다. 손을 합장한 상태에서 가슴 앞에 모아줍니다. 발을 살짝 45도로 틀어준 상태에서 엉덩이를 천천히 뒤로 빼봅니다. 팔꿈치로 양 무릎 안쪽을 모아주면서 천천히 엉덩이를 바닥으로 내려가 봅니다.

굽은 등을 펴주고 탄력 있는 척추를 만들도록 도와주는 파라스보타나사나입니다. 신체의 다양한 부위를 균형 있게 늘려주는 동작으로 엉덩이부터 햄스트링, 종아리와 발목까지 강한 자극을 느낄 수 있는데요. 몸의 균형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따라해보세요. 우선 팔 안쪽을 잡고

어깨와 가슴을 펴는 자세를 안내하겠습니다. 이 자세는 굽은 어깨와 상체를 반듯하게 펴주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라서 자주 이용하는 자세인데요. 이번에는 손 합장을 하면서 이 손의 앞부분으로 척추를 밀어내고 어깨를 펴주는 동작입니다. 어깨와 손목도 부드러워졌다면 이번에는 손을 위로 합장하면서 손날로 척추를 밀어내고 가슴과 어깨를 펴주는 자세입니다. 이세 자세 중 여러분이 원하는 자세 하나를 선택한 상태에서 자세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모아봅니다. 저는 첫 번째 자세, 팔꿈치를 잡고 어깨를 여는 자세 먼저 함께 해보겠습니다. 어깨를 열어주고 팔꿈치를 쥐어줍니다. 마시고 간격 한 90cm 정도 벌린 상태에서 오른발을 열어주고 왼발 뒤꿈치를 들면서 왼쪽으로 틀어줍니다. 이때 왼쪽 골반이 앞쪽으로 끌어오고 오른쪽 허벅지 안쪽이 살짝 꼬인다는 느낌이 들면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시고 턱 밀고 내쉴 때 앞으로 상체를 천천히 숙여봅니다. 이때 오른쪽 햄스트링과 엉덩이 뒤쪽이 땡김을 느낄 수 있을 건데요. 이때 무릎을 활짝 접으면서 가슴을 밀고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를 천천히 숙여봅니다. 마시고 내쉴 때마다 왼쪽 골반 그리고 뒷무릎을 최대한 펴주려고 노력해봅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무릎을 조금씩 조금씩 펴는 것도 좋습니다. 상체를 앞으로 숙여주고 호흡을 세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마시면서 상체를 천천히 일으켜주고 발 11자로 만들어줍니다. 왼발, 오른발 뒤꿈치를 들어서 사선으로 만들어주고 오른쪽 골반을 앞으로 천천히 당겨줍니다. 마시면서 턱 밀고 내쉬면서 상체를 숙일 때 무릎을 살짝 접고 가슴을 허벅지 위에 올려놓으면 좋습니다. 숙여주고 하나, 셋. 자, 마시면서 상체를 일으키고 발을 11자로 맞춰주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발을 돌아오면서 손을 풀어줍니다. 자, 바로 응용 동작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마시면서 활짝 펴주고 내쉬면서 손을 모아줍니다. 턱을 밀고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상체를 천천히 숙일 때 턱을 정강이에 붙여주면 좋습니다. 호흡합니다. 하나, 마시면서 상체 일으키고 한 호흡에 틀면서 뒤까지 바라보고 내쉬는 호흡에 앞으로 숙여봅니다. 하나, 둘, 셋. 마시면서 올라오고 발 11자로 만들어주고 내쉬는 호흡에 돌아옵니다. 무리하게 상체를 숙여 다리와 골반이 틀어지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요. 말린 어깨를 펴는데도 효과적인 동작으로 평소 목이나 등의 결림으로 불편함을 겪었다면 일상에서 틈틈이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골반과 척추의 유연성을 증가시켜 상체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요가를 배워봤습니다. 어깨와 가슴을 펴는 자세를 안내하겠습니다. 간격 한 90cm 정도 벌린 상태에서 오른발을 열어주고 왼발 뒤꿈치를 들면서 왼쪽으로 틀어줍니다. 내쉴 때 앞으로 상체를 천천히 숙여봅니다. 이때 무릎을 활짝 접으면서 가슴을 밀고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를 천천히 숙여봅니다. 펴주고 내쉬면서 손을 모아줍니다. 턱을 밀고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상체를 천천히 숙일 때 턱을 정강이에 붙여주면 좋습니다.

면천 투견제의 특징은 이제 오랜 역사성과 전통성 이런 부분이 좀 함의가 많이 됐죠. 일단 면천 지역에서 나는 찹쌀, 면천의 꽃, 면천의 물로 빚은 게 특징이고요. 18도의 높은 알코올 도수에도 불구하고 목넘김이 부드러우며 감칠맛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시루폼 붙이고 있어요. 저기 김이 새지 말라고. 요 새면은 저 안에 있는 고두밥이 서르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시루폼을 붙이고 있어요.

0: 하고 저 누르고 진달래꽃도 하고 해가지고 100일 동안 발효시켜서 해가지고 술이 맛있어요.
1: 가정마다 가향주를 담는 민속이 있기 때문에 그 민속주 형식으로 해서 계속 이제 대대로 이어 내려오던 것이 조선시대에는 전통주들의 이제 완전 활성화, 최전성기를 맞이하면서 누구나 이제 쉽게 가정에서도 전통주를 담아서 먹을 수 있는 비법을 돌아가신 박승규 선생님께서 약 한 4대에 걸쳐서 꾸준하게 보존해 온 거죠.
2: 예. 아주 좋은 느낌.

들어가지게. 3개월 후에 오세요. 탱글탱글해졌네. 가발이 하나에 진짜.

이제 한번 국가에서 이렇게 지정해 주는 술들이 지금 우리나라 이제 세 개밖에 없는데 문배주, 면천 두견주, 경주 교동법주가 이제 지정이 돼가지고 앞으로는 이제 막걸리 부분까지는 한다고 하는데 이 국가에서 지정을 받는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그 술에 대한 스토리라든가 술 맛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가 무형문화재로 이제 지정이 받은 거죠.

0: 자, 이번에 담은 술 빛깔을 좀 한번 봅시다. 색깔이 제대로 나왔나.
1: 진짜 맛있어요. 달고 달짝 찍어놓고 향이 좋고 진짜 잘 됐네.
0: 이게 술은 향기도 좋고 색깔도 좋고 맛도 좋아야 되거든요. 올해는 아주 그 세 가지가 딱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1: 잘 된 것 같아요.

전통 문화를 보존 계승시키는 의미가 좀 있고요. 저뿐이 아닌 보존 회원님들이 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좋은 술을 만들어서 일반 시민들한테 서로 맛볼 수 있는 병주로 지금 계속 유지하는 게 지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근에서 나오는 전복 껍질은 완전하게 오색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 빛깔이 더더욱 보기 좋은 건 어디 물이 묻었다든지 물속에 넣는다든지 하면 그 영롱한 빛깔이 정말 거기 매혹될 정도의 그 느낌이 좋습니다.

저희는 이제 좋은 빛깔만 좀 골라서 쓰니까 재료값이 배 이상 먹어버리죠.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이런 자개들 보면 빛깔 기가 막히죠. 강선 따도.

덩굴무늬 도안을 나전으로 쓸 수 있게끔 개발하신 분이 아마 김봉용 선생님이실 겁니다. 근데 덩굴무늬라는 것은 아마 문양이 세계적인 문양입니다. 그 덩굴문양을 나전 칠기로 만들 수 있게끔 문양화시킨 게 이제 김봉용 선생님이 되겠죠.

아버지한테는 그냥 하루가 그냥 작업이시고 하루가 낮은 즐기고 잠자고 일어나시면 다시 죽으실 때까지 늘 손에서 떨어지지 않는 아버지가 그 낮은 즐기라고 봅니다 저는.

0: 본래 중심에다 맞춰놓고
1: 네. 얘도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죠?
2: 얘도 올라간대.
1: 올라온다고요?
0: 아니 이것도 같이
1: 네, 전체적으로
0: 올려줘야 되는데 이것만 떼었으니
3: 작업을 했을 때 제가 원하는 모양이 결과물이 나왔을 때 가장 좋고 아버님한테 잘했다라는 얘기 들었을 때 극히 드물지만 그럴 때가 지금으로선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작할 때 기대하고 또 그다음에 완성됐을 때 효과하고 어떤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져 줘야 그게 제 작품이 제대로 된 거라고 표현을 하는데 또 뭐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그러나 뭐 한 점 가지고 시작을 해서 마무리한다는 것까지는 장시간으로 끌고 오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 그게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생오칠 정제가 아닌 생오칠 원료지. 그러니까 칠 원료 수액 받는 그 나무 자체에서 나오는 수액이 그 자리에서 바로 차이가 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더더욱 접착력이 좋고 강화되고 일단 이런 것들을 봐서는 원주 쪽에서 국내에서 나오는 칠이 제일 으뜸으로 쳐주고 있습니다.

내 작품을 소장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 내가 다 찾아가는 데도 있는데, 그분들과 이게 교감이, 그 내 생각과 그분이 내 작품을 소장하겠다고 하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맞아 떨어질 때는, 아, 이게 내가 낮은 치기를 정말 잘 배웠구나 하는 그런 느낌도 들 때가 있습니다.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8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국립 정동극장 청춘만발입니다. 기악과 연희, 무용 분야 청년 예술가 8개 팀의 경연 무대와 청춘만발 10주년 콘서트까지 활짝 피어난 청춘의 무대는 오는 21일까지 이어집니다. 국악관현악단 결 제5회 정기연주회 국악으로 그린 지도입니다. 두물머리와 북한산, 금강 등 우리나라의 명소를 담은 네 편의 국악관현악곡을 사회자의 해설과 함께 선보입니다. 제25회 전주 세계소리축제 소리의 숨결 모아 판으로가 열립니다. 판소리와 전통음악을 중심으로 세계의 다양한 음악이 함께하는 소리의 향연이 12일부터 닷새간 이어집니다. 화성시 국악단 기획공연 화음 세 번째 무대입니다. 화성의 역사와 자연 그리고 이 도시를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7편의 국악관현악곡으로 풀어냅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신진국악실험무대입니다. 기악과 성악, 무용, 연희 분야 신진국악인 24개 팀이 선보이는 전통과 창작 레퍼토리로 오는 9월 10일까지 광모대에서 계속됩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동양 고주파의 음악은 굉장히 빠르고 파워풀하고
1: 무채색이라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하얀색이도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거를 섞어도 되게 저희는 어울릴 수 있는 밴드예요.
2: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 나가는 것 자체부터 이미 실험적인 뭔가 재미난 것들을 나올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0: 아니야.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이번 공연은 저희가 오랜만에 하는 홍대 클럽 공연이고요. 클럽 공연을 되게 오랜만에 해서 되게 신날 것 같고 그냥 공간적인 그리고 그 홍대라는 네이밍과 친구들이 주는 평안함이 있고요.
3: 저는 좀 음악에서 베이스 음역대를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반음계를 다 달았어요. 그래서 줄이 되게 많아졌죠. 지금은 56현 정도 돼요.

연금이라는 악기를 접했을 때 개인적으로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되게 화려하면서 소리가 좀 처연했어요. 그 좀 슬픈 느낌?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 두 캐릭터를 다 가진 연금이라는 악기에 끌렸고.

제가 타악기 전공을 했거든요. 국악 타악기를 전공을 해서 제 곡은 다 국악 장단을 중심으로 이제 곡이 형성이 되고 음계도 대부분은 이제 국악에서 많이 쓰는 음계들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양금이란 악기가 있고 저로서는 지금까지 해온 적이 없는 장르이기도 하고 그리고 보컬도 없는 음악이기도 하고 모든 게 다 새로웠거든요. 모든 게 다 새로웠는데 한번 만들어보면 재밌겠다.

0: 오히려 사이캠에서도 되게 공격적으로 제가 되게 받았어요.
1: 약간 포스트락 같은 면에서도 그 악기 일부가 이제 전통악기라는 게 좀 많이 생각했고요.
2: 가까이서 공연하니까 너무 즐겁고 좋았고, 빨리 코로나 끝나고 관객들이랑 이렇게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공연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고즈넉한 소백산 자락에 푸르디 푸른 소나무가 서원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원의 효시이자 최초의 사핵서원인 소수서원. 1543년 훈기 군수 주세붕이 이 지역 출신인 고려 말의 성리학자 안양을 기리고 후학을 양성하는 사설 교육기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건립 당시 이름은 백운동 서원이었는데요. 태계 이황이 훈기 군수로 부임하면서 1550년 임금으로부터 소수서원이라는 이름과 직접 쓴 편액을 하사받게 됩니다.

0: 시적인 언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고요로 가야겠다.
1: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2: 어? 이거 실화야?
3: 에이 AI 같은데.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이것이 웬일 이것이 웬일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이것이 웬일 이것이 웬일 아침 햇살 자르르르르르르 눈담보도 쏟아질 듯 나타난다 나타난다 산신령 하나 나타난다 다가온다 다가온다 산신령 하나 다가온다 저 산신령 내려고 볼짝 쉬면 남산 다전 마대에서 문자정하여 바빠가게 살아가는 청춘남녀

이것이 웬일, 이것이 웬일. 변신 구슬 감기 약 먹더니 바지 털어넣었더니 변한다 변한다 모든 것이 변한다. 꼬리 아홉 달린 구미 우로 변신한다. 변한다 변한다 모든 것이 변한다. 밋밋한 바람으로 변신한다. 변한다 변한다 그들 잠깐 쉴 수 있는 부뚝뚝한 벤치로 변신한다. 변한다 변한다 쌀쌀한 가을바람 따끈한 핫팩으로 변신한다. 변한다 변한다 모든 것이 변한다. 밋밋한 바람으로 변신한다.

도산서원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야트막한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또 하나의 서원이 있습니다. 바로 경산서원인데요. 서해 유성룡의 위패를 모시고 그 업적을 기리는 공간입니다. 고려시대부터 운영되어온 풍산유씨의 초등교육기관 풍악서당이 그 시작인데요. 1572년 유성룡이 지금의 자리를 옮겨왔고 1863년 철종 인근에게 경산서원으로 사액을 받습니다. 경산서원은 다른 서원과 구별되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교육기관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경산서원은 후손들이 병산교육재단을 세워서 지역 중학교, 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비정신을 계승한 현대판 서원, 그 대단한 뚝심과 철학이 놀랍기만 합니다.

0: 껍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한 30분 정도. 어, 죄송합니다. 어,
2: 괜찮아요.
3: 저기요.
1: 기억하세요.

1950년대 전쟁 직후 여성 국국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소녀들은 왕자가 되기를 꿈꾼다. 별천지 세상으로 뛰어든 소리 천재 윤정년 역의 김태리. 소리, 춤, 연기 모든 걸 가진 국국 엘리트 허영서 역의 신예우. 메란의 영원한 왕자 문옥경 역의 정은채. 화려한 메란의 꽃 서해랑 역의 김윤혜. 그리고 왕자를 꿈꾸는 소녀들의 단장 강소봉 역의 라미라. 대단히 오랫동안 기다렸으니 드라마 정년이의 막이 오르는구나.

0: 사실 이거 주려고 오라고 했어.
1: 이거
0: 정기 공연 오디션 대본이야. 난 지금부터 정기 공연 오디션 준비해. 난 너 연구생 무대에 나서라고 서울로 데려온 거 아니야. 내 뒤를 이을, 아니 내 자리를 두고 경쟁할 남역이라고 생각해서 데려온 거지.
1: 감히 제가요?
0: 그래, 정년이 너. 넌 누구보다 빨리, 누구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될 거야. 시간 낭비할 필요 없잖아. 연구생 공연, 그런 건 실력 검증이 필요한 연구생들이나 하는 거고. 넌 이미 재능이 있다는 걸 내가 알아. 그러니까 돌아서 가지 말고 넌 내가 하자는 대로 하면 돼. 그렇게 할 거지?